0: 6월 22일 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정승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듣고 왔고요. 4034님께서 우와 첫 곡부터 마음에 쏙 드는 노래네요. 좋은 시작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감사드리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류지우님께서 시험 준비한다고 지난 봄에 벚꽃을 못 보고 지나갔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계절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은 확실히 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729님께서 주말에 옥수수, 신비복숭아, 천도복숭아, 토마토를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으니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여름이라 좋은 점이네요. 와, 이거는 진짜 부자인데요. 2729님. 제가 지난주에도 아침봉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신비복숭아와 초당 옥수수. 지금이 제철인 이 음식들은 이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여름의 한정판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래서 후회나 아쉬움이 없으려면은 지금 진하게 즐겨줘야 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모든 오늘도 따지고 보면 다 한정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지나면 2026년 6월 22일 월요일은 또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소중하네요. 오늘도 기가 막히게 하루 잘 채워보시고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봉디도 매일매일 달라요. 네, 이런 거를 약간 문장으로 풀어하면서 쓴다면 이런 걸까요? 아침봉은 뭐 말해 뭐예요? 네. 그러니까요. 말해 뭐해? 네, 매일매일 달라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난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2: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3: 아, 탈모인가?
2: 에이, 설마.
4: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3: 여자도
4: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3: 탈모 보조 치료제
4: 캐라시딜.
5: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3: 약국에서 만나요.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와, 건강한데 맛있네.
10: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9: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1: 비다샵.
1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1: 비다이렉트샵.
1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박숙향님께서 봉디 주말에 수박 한 통을 샀는데요. 세 식구가 이틀 동안 다 먹어치웠어요. 그 큰 걸 다 먹어치우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봉디 어때요? 저희 가족 돼지 가족은 아니죠? 오 글쎄요. 하루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수박은 이렇게 쩍 하고 반 가르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틀이면은 꽤 오래 걸린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차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점심 먹고 약간 반통 먹고요. 저녁 먹고 반통 먹고 이틀이면은 적당하다라는 생각 들어요. 아우 이 정도가 무슨 돼지예요. 네, 저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요. 아, 또 배가 찢어지게 먹었어요. 왜 그렇게 먹을까요? 아, 약간 그 핑계가 너무 미워요. 아, 여행 갔으니까 언제 또 와서 여기서 또 먹을 수 있겠어. 이 맛있는 걸이라고 하면서 아, 배가 찢어질 때까지 먹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속상하네요.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지난주는 저에게 너무나 힘든 한 주였어요. 왜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잘하려고 하면 더 이상해지는. 회사의 중요한 날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도 하필 도로에 사고가 나서 지각을 하고, 아니 오늘 같은 날 지각하면 어떻게 해? 아휴 됐다, 잔소리 할 시간도 없어, 빨리 자료 준비부터 해. 그게 죄송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야지 했는데, 뭐해? 파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첨부해? 아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너무 기본적인 실수를 하고, 그렇게 눈물을 참던 중에 바닥에 떨어진 거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0: 아우 모서리, 아우 모서리에 머리 부딪혔다. 아우 아파.
1: 어허, 조심들 좀 합시다. 어?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던 건 그런 한 주였거든요. 그게 마음에 남고 또 남아서 자괴감이 들었던 저는 주말마다 가던 본가도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그냥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집에 혼자 있으려고 했는데요. 토요일 아침 전화가 왔어요. 딸, 오늘 점심은 엄마가 쏜다. 나와. 아니 엄마, 나 오늘 할 일이 있다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먹으러 갈 건데, 어? 육회도 추가할 건데, 물냉면도 야무지게 먹을 건데, 이래도 안 와? 아 진짜. 아 그럼 일은 내일 할게. 이따가 봐. 마음이 힘든 건 힘든 거고 소고기는 소고기잖아요. 엄마뿐만 아니라 언니까지 새 모녀가 모여서 고기를 굽는데 희한하게 엄마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뭐 평소처럼 행동했죠. 고기 먹고는 코인 노래방도 가고 시원한 빙수까지 먹다 보니 기분이 확 풀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가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딸, 오늘 끝내줬지? 그럼 이번 주는 끝내주는 한 주였던 거야. 지나간 일은 다 잊어. 엄마가 사준 소고기만 기억해. 그거 비싼 거니까. 알았지? 이런 말을 해주시는데 이게 가족이구나, 가족이 최고구나 싶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 힘듦을 알아차려준 엄마와 언니 덕분에, 맞아요, 저 지난주 꽤 괜찮은 한 주로 기억됐어요. 오늘 사연의 제목, Thank you, I love you.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소녀시대 힘내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5860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송혜진님께서 역시 엄마의 존재란 가족에겐 보이지 않는 텔레파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저녁에 엄마가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해주시던가 그런 거요. 참 신기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어머니들이 가끔 뭐라고 하죠? 그 알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약간 걱정이 드는 게 저희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제가 그걸 눈치를 챘어요. 아, 참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소고기 사주면서 고기를 굽자마자 아, 뭔데? 무슨 일인데? 하고 이렇게 바로 물어볼 것 같은데 참아야겠죠? 네. 1부 끝곡은요.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이고요. 저는 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1년 만에 4명이 다시 모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질문도 주시더라고요.
1: 그중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무조건 배워야 해요. 배우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생길 수 있거든요.
2: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몸을 관리하고 있고요. 감정 표현은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많이 듣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3: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 꾸준히 이어가세요. 신나고 풋풋한 여름 느낌을 담은 저희 신곡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매일이 영화처럼 설레고 사랑스러운 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4: 2AM이었습니다.
5: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고아 아틀란티스 소년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조선영님께서 지금 피자빵 먹으면서 봉디 목소리 듣고 있는 중인데 밥만 먹어야지 하고는 지금 포크가 멈추질 않네요. 마치 아침봉처럼 멈출 수 없는 맛이에요. 네, 아 그죠. 피자빵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밥만 먹어요. 네, 피자빵은 한꺼번에 다 먹어야죠. 근데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 게 아침봉은 그나마 0칼로리. 네, 하지만 아침봉 사랑은 억칼로리. 무슨 소리냐고요? 그냥 뭐 오늘도 역시나 아무 소리 하는 거죠. 네. 고은정님이 봉디 어제 딸아이와 돈가스 데이트하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맛있게 드셨나요? 물으셔서 네, 양도 많고 맛있었어요 대답을 했죠. 근데 옆에서 딸이 엄마 사장님이 주차하셨냐고 물었는데 왜 딴소리에 이러더라고요. 귀가 벌써 잘 안 들리나 싶어서 한참 웃었어요. 이 정도면 안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랑 비슷한데요? 저도 그래요. 네, 상대방이 뭐라고 하던 어떤 얘기를 하건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만약에 실수했다. 아, 그럼 사과하면 되죠. 네, 정정하면 되니까 운정님. 근데 좀 편하지 않아요, 삶이? 원래 이렇게 그냥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들이 삶이 좀 편하거든요. 뭐 상대방은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속이 터져도요. 네, 584 하나님이 친구가 요즘 살이 많이 빠져서 옷들이 다 크다는 거예요. 평소 비싼 옷들만 입어서 안 입는 옷을 달라고 했죠. 8벌이나 얻어왔는데 작아요. 다 작아요. 옷값 대신 소고기 사줬는데 입을 수가 없어요. 힝. 아, 좋은 기회네요. 그러면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584님. 다이어트도 하고요. 네. 아니면 약간 뭐 비싼 옷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중고마켓 있잖아요. 거기에 판매를 하면은

다시 좀 회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받은 옷들을 중고마켓에 올린다. 그런 다음에 소고기 값을 회수한다. 아니면 이참에 다이어트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은님의 신청곡이에요. 제시제이 프라이스 택.

제시 제이의 프라이스 택에 이어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까지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이선미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봉디, 오늘따라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피부 좋아지는 비법이 있나요? 더워서 그런지 제 얼굴에 모공이 너무 눈에 띄네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글쎄요, 비법이라기보다는 우선 클렌징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클렌징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빡빡 닦는 게 아니고요. 네, 뭐라고 할까요? 이제 화장하시는 분들은 그 메이크업 그리고 이제 선크림 저희가 여름이니까 바르잖아요. 그 피부 외에 얼굴에 덧발라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없애는 작업인데 클렌징 밀크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드럽게 롤링하듯이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피부는 수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좋은 에센스랑 그 다음에 좋은 수분크림 내 피부에 맞는 꼭 비싸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하셔도 네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따라가 아니라 저는 대체적으로 보이는 라디오라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네 그러면 오늘의 문제는 커피가 된다. 문자 만나볼게요. 4130님께서 봉디

고등학교 1학년 딸이 문 앞에 푯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앞으로 하면 내방 들어오지 마, 뒤로 하면 내방 들어와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쩌자는 거죠? 딸들은 초딩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는 걸까요? 네.

0: 그 허연 걸. 근데 제 피부 보세요. 오히려 더 약간 돋보이는 거 알죠? 예. 네. 저 진짜 피부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네. 근데, 아, 저희 제작진, 무슨 멱살 잡고 월요일 아침부터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서로 쌍욕 좀 해야겠어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 보리 인어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장미진님께서 봉디가 아니라 광디. 네, 미진님 짱! 장미진님까지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검정치마 안티프리즈 들으시고요. 저는 3부 시대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0: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4: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3: 몽젤?
4: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담아.
8: 보글보글
9: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10: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불쌍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2년에 불시착한 태규. 태규와 친구 사이에 말싸움이 났다. 야 봉태규, 너 지금 말 다 했냐? 말이면 다야? 어? 맞는데? 너가 듣기에도 내 말이 맞지?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지? 오늘은 내가 변호사. 아 뭐래, 논리는 무슨. 네가 우기는 거 듣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프다. 어? 그럼 내가 고쳐줄게. 오늘은 내가 의사. 야 너 매번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마. 저번 주에도 네가 그러는 거 내가 다 봐줬잖아. 과거 일 엄청 캐묻네. 오늘은 내가 역사. 아유 됐어, 너랑 말 안 해. 유일한 친구와 싸우고 혼자 남은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원래는 짜장라면의 광고 문구였죠? 오늘은 내가 땡땡땡. 중독성이 강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과연 오늘은 내가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께 닭 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이소은 키친 듣고 왔고요. 요리할 때 누구나 한 번쯤 따라했던 그런 멘트가 아닐까 싶어요. 정답은 오늘은 내가 요리사입니다. 네. 요즘은 오늘은 내가 셰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4577님이 요리사. 퇴직 후에 한식 조리사 자격증 도전하는 우리 아빠 화이팅. 정말 멋진데요? 네. 아버님 화이팅. 김효진님이 오늘은 내가 요리사. 짜장 라면에는 파김치, 꼬들빼기가 찰떡궁합. 아, 꼬들빼기 진짜 맛있죠. 네. 저는 그 가끔 꼬들빼기를 좀 달게 하는 곳이 있기도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달지 않는 꼬들빼기 쪽을 더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꼬들빼기 정말 맛있어요. 그죠? 고종필님이 요리사 짜장라면은 가스 불 끄고 볶아야 한대요. 안 그러면은 향이 날아간대요. 봉디도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그 가루수프를 한 다음에 첨가해준 다음에 비비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은 물을 자작하게 넣고 그냥 끓이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이번엔 오답자요. 추진호님 오늘은 내가 장의사. 네, 1052님, 오늘은 내가 메두사. 하지원, 한지원님이, 오늘은 내가 나르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닭 가슴살 세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봉골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9432님께서 지난 봄부터 회원 석 달간의 다이어트를 주말에 끝냈습니다. 딱 5kg만 빼자 다짐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마지막으로 몸무게 재고 나서 기쁘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이어트! 만나서 지겨웠고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내 인생의 다이어트는 이제 끝이다. 호이! 호이! 네, 꼭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9432님, 정말 인생의 다이어트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한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 아침에 몸무게를 쟀더니 늘어있더라고요. 네, 그냥 뭐 9432님은 진짜 이번이 끝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저는 그렇다고요. 끝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 정말 소금이라도 뿌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기억에 남는 마지막 날이 있죠. 지금부터는 최후의 날이라는 주제로 본글에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볼게요. 이별하던 날, 뭐 상대방에게 들었던 말도 좋고요. 추억이 깃든 여행의 마지막 날, 이사전 마지막 날, 그리고 졸업을 하던 날의 느낌까지 잊지 못할 최후의 날 사연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 노래 참 좋은 노래고 제목도 참 좋아요. 네, 유나 오늘 헤어졌어요.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지금부터 최후의 날, 봉글의 여러분의 기억에 남았던 마지막 날 사연 만나볼게요. 네,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네, 봉디와 같은 광이 나는 피부를 만들어 드리는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얼그레이님. 봉디, 오늘 혈색이 투명하고 맑아서 매우 좋음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칭찬 마지막 날이에요. 아, 저는 이런 말씀을 들 때마다 매번 생각을 해요. 이 멘트는 진짜 내가 오늘까지만 해야지. 왜냐면 저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DJ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 그래 DJ로서 이 말은 오늘까지만 해야지 이 멘트는 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얼그레이님에게 이 멘트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얼그레이님 차단할게요. 네. 네, 저희 같이 차단? 오늘이 마지막? 안녕. 7199님 저는 못쏠 최후의 날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24살이 되던 2011년 11월 10일 저녁 8시 22분이에요. 군대 다녀와서 2학기 복학을 했는데 학교 후배가 먼저 고백을 해줘서 지긋지긋한 못쏠을 탈출했죠. 11년 연애 후에 결혼 5년 차입니다. 내 아무랬던 인생의 구원자 유리밍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7199님 너무 행복한 사연이네요. 저도 7199님 때문에 아 저도 뭐라고 할까요? 저도 첫사랑이랑 결혼했잖아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모태솔로였고 그때가 떠오르네요. 네, 아 저도 첫눈에 보자마자 반해갖고 결혼했거든요. 네,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보자마자 청혼을 했고 뭐 만난 지 한 3주 안에 뭐 혼인신고하고 그랬거든요. 7199님 저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혼자 지냈고 아 어떻게 그렇게 모쏠로 혼자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7199님 네 저희 모임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첫사랑과 결혼한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김효민님께서 저는 이별하던 날 나의 인생의 최악의 남자였어라는 말을 들었어요. 지가 바람펴서 헤어졌는데 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 효민님 지금 효민님의 이 문자를 보고 이 메시지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뒤엉키네요. 이거를 효민님 입장에서 보면은 맞아요. 네 효민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뭘 잘못해? 지가 바람을 폈으면서 근데 바람핀 분의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돌아보면은 효민님은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효민님? 왜냐? 그 헤어져 나의 인생의 최악의 남자였으라고 아 그렇게 문자를 보낸 분은 아침목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효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요. 지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는데 그런 문자를 보내고 말이죠. 나빠요. 네. 박기로님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던 날 마지막 식사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조리원 맛집이라서 선택한 거거든요. 지금도 아내랑 그 맛을 잊지 못해 둘째를 가져볼까 고민도 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둘째는 추천을 해드려요. 많이 다르긴 해요. 셋째까지는 뭐 제가 이제 다 본 영역이 아니라서 셋째는 뭐 잘 모르겠지만 둘째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 산후조리원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거는 그 뭐라고 할까요? 칼로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맛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저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 가 있을 때 남편은 식사를 줄 때가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은. 그래서 한 끼씩 꼭 산후조리원에서 먹었는데 저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기루님 둘째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서진희님께서 23년 전 절 좋아해 주던 오빠가 있었는데요. 제가 영 마음에 안 따라줘서 그만 만나자고 했더니 그 오빠가 너 평생 혼자 살아라. 외로워서 베개 끌어안고 밤마다 외로워서 울걸? 하면서 악담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말이 귀에 맴도네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되셨어요? 평생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악담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분 마법사 아니에요? 뭔가 약간 그런 거 한 거 아니야? 진희님에게? 지금 뭐 계속 혼자 지내시는 거 아니죠? 어우 이거는 그러면 악담이 아니에요. 네. 근데 남자 입장에서 봐도 참 왜 그럴까요? 네. 왜 꼭 이렇게 악담을 퍼부어야지 이별은 끝이 나는 걸까요? 그냥 뭔가 쿨하게 그래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잘 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잘 가 근데 너는 진짜 참 야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저 들은 거예요. 들은.

네. 근데 서진님 지금 뭐 계속 혼자로 지내시는 건 아니죠? 왜냐면 어우 그건 너무 심한 악담이에요. 네. 노래 들을게요. 롤러코스터 라스트 씬.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최강금리가 최대 연 19% 수준인 적금이 나왔습니다. 오늘 출시된 청년 미래적금이죠. 누가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청년 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는 상품입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 만기로 저축하면 2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가입 자격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소득 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또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적은 돈을 꾸준히 모으면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 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가능합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최후의 날 봉글의 여러분의 잊을 수 없는 마지막 날 사연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려요. 전희경님께서 봉디 오늘 봉디 거짓말 들어주는 최후의 날이에요. 맨날 첫사랑과 결혼했다는 둥 어린 나이라는 둥 땡. 아 희경님 언제부터 봉글이었을까요? 이거 진짜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정말 첫사랑과 결혼을 했고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왜냐면 지금도 굉장히 젊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어릴 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막 마을에서 난리였어요. 꼬마 신랑이 장가 간다고. 네. 그래서 막 마을 어르신들이 막 아우 꼬마 신랑이 장가 간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 앞에서 저희 배우자랑 막 그 춤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딴따단 따단 따단 따란 딴따단 따단 막 이런 춤 추고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막 아이도 되게 일찍 낳고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지금 크긴 하지만 제가 아직도 그래도 나이가 어리거든요. 네, 전희경님이 처음부터 봉그레였습니다. 봉디 첫날부터. 그럼 희경님 이런 거면 대충 모른 척 해줘요. 우리 그런 사이면 우리가 첫날부터 봉그레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러는 거 좀 그냥 모른 척 해줘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데? 전희경님이 황PD님 거짓말 탐지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거는 내부자인데요. 전희경님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거의 내부자인데요. 색출해야겠어요. 이 정도면 색출해서 네, 개인적으로 연락 한번 드려야겠어요. 전희경님 네. 이럴 때는 진짜 좋은 방법이 있어요. 빨리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야겠어요. 네. 746 하나님 남편과 둘로 지내던 마지막 날, 출산 전날. 이제 더 이상 자유가 없을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자유가 없을 줄이야. 그래도 아기는 너무 귀엽네요.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아기는 계속 귀엽고요. 계속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자유가 없기는 하죠. 뭐 그래서 저도 가끔 장모님 오셨을 때 정도 데이트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아이 키우는 그 뭐라고 할까요? 재미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행복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결혼식 보면 뭐 신랑 측 혹은 신부 측 아버님들이 우실 때 있잖아요. 저는 그게 막 뭔가 떠나보내는 나의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런 슬픈 마음 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는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아빠가 됐잖아요. 기쁨의 눈물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희 딸아이가 결혼을 하든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든 피로연은 꼭 참여를 할 거고요. 정말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실 거예요. 네, 정말 그 뭔가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라는 그 자유를 피로연에서부터 마음껏 만끽하려고요. 네, 막 그 다음날 안 일어나도 되고 막 토할 때까지 마시려고요. 네, 아마 우리 부모들은 그때 자유가 시작되는 거겠죠. 네. 이재용님. 구 여친과의 마지막 날이 떠오르네요. 제 생일날 뭐 하면서 보낼지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잠수를 탔어요. 그렇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한동안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지금도 매년 생일만 되면 이때가 저절로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이 잠수 타는 여친들은 저도 들은 얘긴데 막 이렇게 안녕 잘 지내 막 이렇게 하고 잘 헤어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잠수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구 여친들은 왜 그러는 거지? 잠수를 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다면 약간의 어떤 여지도 줘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건가? 만약에 조금의 약간 여지라든지 뭔가 잠수 탈 것 같은 그런 걸 보여주면 들러붙을까 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심을 하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 한 편이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씁쓸해지는데요. 아, 근데 뭐 재영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김명선님. 몇십 년간 계속 제가 매일 제일 먼저 출근을 했는데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상사가 일찍 출근하면 젊은 직원들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오늘이 제일 먼저 출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잘하셨어요, 명선님. 네. 젊은 직원들이 생각보다 더 싫어하더라고요. 네. 명선님, 여유 있게. 그런 다음에 조금 일찍 출근한 직원분들을 칭찬해 주는 거죠. 우리 어떤 직원, 또 우리 직원들, 너무 이렇게 일찍 출근하고 너무 보기 좋네요, 이렇게. 네, 명선님 이제 뒤로 살짝 그 일찍 출근하는 거 있죠? 그건 살짝 우리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그 왕관을 물려주는 거죠. 네, 명선님 이거 바뀌시면 안 돼요. 김하정님께서 첫 알바 마지막 날이 생각나요. 사장님이 저에게 갑자기 밥을 사주시면서 힘든 세상 잘 버텨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감동입니다. 그러게요. 그 알바 그만둔다고 사장님께서 뭔가 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했나 본데요. 네, 이러면서 사실은 사장님이 밥을 사주시면서 힘든 세상 잘 버텨내야 돼. 그리고 다른 데서 알바하더라도 화이팅 하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덕담과 함께 월급 봉투를 받아봤더니 한 2, 30만 원이 더 들어있고 막 이러면은 사실 더 감동적인데 말이죠. 네. 근데 이건 뭐 철저하게 알바생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네, 이런 사장님과 첫 알바를 함께한 것도 큰 복이네요, 하정님. 6925님께서 저는 89년도에 공직에 들어와서 이번 6월 30일에 퇴직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충남도청이 충남 대표로 이사 오는 그런 업무도 했었습니다. 아, 충남 내포로? 스쳐간 직원들도 있지만 다들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89년도부터 일을 하신 거면 정말 오래되셨네요. 그리고 도청이 이사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제 주변에 공무원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아는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 예산을 측정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뭐 이걸 이동하는 동안 뭐 여러 막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근데 충남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덕분에 뭐라고 할까요? 행정도 그렇고 여러모로 큰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6월 30일 날 퇴직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드려볼게요.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이적, 같이 걸을까?

이적에 같이 걸을까? 그리고 아이유 첫 이별 그날 밤까지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김현웅님께서 주말에 애들은 공부하는 시간에 저는 낮잠을 좀 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처럼 살고 싶대요. 밥 먹고 휴대폰 보다가 낮잠 자고 TV 보고 먹고 놀고 자고 놀고 한다고요. 이 녀석들이 가장의 무게랄까요? 봉디는 알죠? 아유, 저는 당연히 알죠. 그다음에 현웅님, 애들이 무언가를 잘 모르고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숙제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일주일에 책을 몇권 읽어야 되고, 음식은 야채를 잘 먹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18살 정도가 되면은 누군가 나타나서 너에게 선택권을 줄 거라고. 낮잠 자고 밥 먹고 휴대폰 보다가 TV 보고 놀고 먹어도 될지 말지를 결정해 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저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네. 첫째는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요즘엔 안 듣고요. 아직 9살인 둘째 정도까지는 굉장히 솔깃하게 이 거짓말을 듣고 있어요. 네. 한번 써 보시면은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할 수도 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6: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5: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5: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6: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5: 참여 안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7: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8: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그린데이 Last Night on Earth 듣고요. 내일은 이번 주에도 화요일에 일찍 만나게 된 월드 클래스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 하니까요. 보는 라디오로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을 도두다. 눈이 더 나빠져서 안경 도수를 돋궜다. 자주 혼동하지만 도두다와 돋구다는 쓰임새가 명확히 다른 표현입니다. 도두다는 입맛이나 식욕을 좋게 할 때 또는 화를 도두다처럼 감정을 세차게 일으킬 때, 베개를 도두다처럼 밑을 고여 높일 때 씁니다. 반면 돋구다는 오직 안경의 도수 따위를 높일 때만 쓰는 제한적인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입맛, 감정이나 높이를 올릴 때는 도두다, 안경 도수를 높일 때는 돋구다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무더위로 지치는 여름, 여러분의 즐거움을 도두는 것들은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0: 드라마 지옥에 떨어집니다에서 어린 카즈코는 남들이 먼저 우리를 속였다면 똑같이 나쁘게 굴어도 되는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배고프고 힘들던 시절 카즈코는 신분의 벽을 넘어 정상에 오르기까지 지옥에 떨어질 각오로 살아냅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용하면 똑같이 상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어느덧 노인이 된 카즈코는 자신의 어린 시절 환영과 마주합니다.
1: 넌 지옥에 떨어질 거야.
0: 그러자 카즈코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죠.
2: 이미 내가 살아온 세상이 지옥이었어.
0: 여러분이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마주한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 것 같으세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6월 22일 월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드라마 지옥에 떨어집니다에서 히비키 이나모토의 왈츠 오브 더 패밀리 듣고 왔습니다. 최근 공개된 토다 에리카 주연의 드라마 지옥에 떨어집니다. 야, 토다 에리카 오랜만이네요. 옛날에 일드 많이 보던 시절에 많이 봤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일본에서 유명 점술가 호소키 카즈코가 있는데요. 방송계와 출판계를 휩쓸면서 큰 성공을 거두지만요. 사기 상술 논란과 함께 범죄 세계 연루설에 휩싸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어두운 의혹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호소키 카즈코의 삶을 그립니다. 드라마에서 카즈코는 좋다 싫다로 단순히 이렇게 정의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여자는 집에나 있어야지 라는 인식이 팽배하던 1960에서 70년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이면서 한편으론 여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거든요. 분명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이지만 주인공으로서 참 궁금한 캐릭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물이 나왔겠죠. 땡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양면적인 캐릭터, 이런 캐릭터. 근데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다 착한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더 공감을 하는 게 아닐까.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의 명장면을 들어보는 신과 함께로 꾸밉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신승환이 좋아하는
4: 배우 김호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1시엔 시네타운을 끌어

0: 정하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효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재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박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1: 아우 먼지.
0: 아우 어라? 이거 안 버리고 갖고 있었네. 학창시절에 용돈으로 하나씩 사모은 영화 음악과 CD, 뭐 피아노 악보였어요. 초등학생 때 언니와 저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피아노 학원을 다녔습니다. 저는 딱 2년만 좀 배우다가 그만둘까 하다가 2년 반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밖에 나가 뛰어놀고 싶은데 가만히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시절 추억을 떠올리면서 악보를 하나씩 넘겨보는데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OST 악보가 나왔습니다. 와, 이 영화 완전 추억의 영화잖아. 맥라이언 너무 예뻤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영화 보는 내내 눈물을 훔쳤더랬죠. 라디오 사연으로 이뤄진 만남, 운명 같은 사랑. 영화에 푹 빠져서 비디오가 늘어지도록 봤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영화 OST의 악보를 다시 보니까 이 곡을 내가 피아노로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디지털 피아노 한 대를 장만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헤드폰을 끼고 연습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았어요. 요즘 저는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OST 연주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으면 제가 마치 영화 속 그 맥라이언이 된 기분이에요. 최근에 영화를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요. 영화 속 배경지인 뉴욕, 시애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 버킷리스트에 추가해뒀습니다.

0: 영화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에서 셀린 디온, 클라이브 그리핀의 When I Fall in Love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영화 OST 악보를 보고 다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효성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배경지 여행도 참 좋겠다, 그죠? 뉴욕. 뉴욕 참 좋은데 안 그래도. 피아노 저는 초3 때까지 했는데 30번까지 쿡 치고 그만뒀는데 좀더 할걸 잘 기억이 안 나서 커서 다시 한국만 쳐보고 싶어서 다시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국 완성하고 그만뒀더니 또 까먹었어. 아, 이게 언제까지 쳐야 쭉칠수 있는 건가? 영화 얽힌 이런 재밌는 사연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저는 그 엽기적인 그녀에 나오는 그 집노패디 그, 아, 여친소인가? 아무튼 거기 나온 그걸 전지현 선배님이 치는 걸 보고 너무 예뻐서 한국만 치고 싶어서 그걸 다시 배웠다가 그 쉬운 그걸 또 까먹었어. 자, 우리는 영화 싱 스트리트에서 업 듣고 다시 만나요.
1: Oh, that's the song I mentioned it to you.
2: Oh, here's a kid in the band.
1: This Saturday at 12 o'clock.
2: Cool.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이에요.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영화 마티 슈프림 예매권, 제라드 버틀러 주연의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 예매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의 제목을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티 슈프림 보고 싶어요. 왜냐면 어쩌고 저쩌고.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 보고 싶어요. 그린랜드 1을 봤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5656님은 평택 사는 김미소예요. 영화를 잘 알진 못하지만 매일 시네타운 들어요. 캔디가 좋아서요. 어머나 세상에 심쿵. 지난주에 아이 수영모자 샀는데 사이즈가 두 개 다 작네요. 교환하러 가야겠어요. 너무 재밌다. 아이가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머리 둘레만 쑥쑥 크는 게 신기하다고. 일단 머리부터 크고 나중에 다 크겠죠. 참 아이들 금방금방 커요. 그죠? 경리임님은 캔디 저 오늘 다이어트해요. 사실 어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아, 오늘 사연들 왜 이래 다 너무 재밌네. 전 꼭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누군가가 먹을 걸 사주거나 행사가 생기더라고요. 어제도 지인 생일이라 생크림 케이크. 안 먹으면 되잖아. 케이크는 못 참잖아요. 아니 근데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야. 이건 본인 탓이야. 남 탓하면 안 돼요. 아 너무 재밌네. 이제 많은 옷이 없어요. 예쁜 옷 입고 싶어요. 점점점. 신청곡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에서 마돈나의 복입니다. 나도 프라다 입고 싶다 하셨어요. 아 너무 재밌네. 아 정말 컬투쇼 뺨치는 사연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 곡들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세계물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쯤엔 전 세계의 담수 수요가 공급을 약 40% 초과할 거라고 합니다. 심각한 물 부족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량과 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큰 차질이 생기죠. 이제 물은 더 이상 틀면 나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물 부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개인과 가정, 기업 모두가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SBS 생활정보.
1: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시간당 5mm 안팎, 전남권과 경남권에는 시간당 1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밤까지 전라권과 경남권,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에는 20에서 80,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또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전북, 경북권, 서부 내륙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가 25도, 대구가 24도로 어제보다 낮아지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669님이 월요일 온 식구 유치원 회사로 다 보내고 집 정돈 후에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대요. 지금이 천국이라고. 알라딘 OST에서 윌 스미스의 Fine, I Friend Like Me, Friend Like Me 듣고 파요 하셔서 들려드렸지요. 아, 이때가 또 진짜 천국이죠. 뭔지 알아요. 우리는 신과 함께 해볼게요.

신과 함께. 영화나 드라마에서 오래도록 생각이 나는 명장면이 있죠. 그 신과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신과 함께는 점심때 잘 어울리는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바로 영화 속 식욕 자극, 정성 가득 집.

0: 김밥입니다. 그리고 편히 맞출 수 있는 퀴즈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만나볼 시는 유해진, 김희선 주연의 영화 달짝지근의 7510입니다. 7510이라고 읽어야죠. 1영이랑 그런 얘기니까. 연애는 영 서툴지만 과자 연구엔 진심인 제과 연구원인 치호와 치호. 그리고 세상 긍정 에너지로 똘똘 뭉친 싱글맘 일영이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치호는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던 그 일영을 구해주고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일영은 늘 과자로 끼니를 때우는 치호에게 따뜻한 집밥을 차려줘요. 그 씬과 함께 해볼게요.
1: 드세요.
2: 잘 먹겠습니다. 진짜 집밥은 진짜 오래간만에 먹는.

박하선의 시네타운 신과 함께로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 김희선 씨가 부른 러브, L-O-V-E 듣고 왔습니다. 달짝지근의 7510, 영화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이 각본을 쓰고요. 연애소설가 완득이를 만든 이한 감독이 각색과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된 작품. 아, 이 작품도 참 재밌었죠. 아, 연애소설도 참 좋아하는데 이한 감독님은 아직도 너무 잘 만드시네요. 제목에 붙은 7510은 주인공 7호와 1형의 이름을 애칭처럼 숫자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것도 참 재밌었죠. 이번에 만나볼 집밥씨는 올해 개봉한 영화 넘버원에서 골라와봤어요. 최우식, 장혜진, 공승연 배우가 출연을 했는데요. 어쩐 일인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좀처럼 집에 오지 않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엄마는 푸짐한 음식 보따리를 들고 아들의 자취방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려은을 만나

0: 뭐라?
1: 네, 오빠한테 연락하고.
0: 아이다. 네, 그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 가 잠깐 왔다가 어쩌고 사는지 하도 궁금해서.
1: 네, 잘 왔겠습니다.

0: 이 국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어요.
1: 하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까는 으실으실 감기 올 때, 비실비실 몸살 할 때 요거부터 꼭 찾는다. 아가씨 부모님은 어디 계시노? 처음 먹는 거면 경상도는 아이고.
0: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던데. 저 부모님 안 계세요.
1: 별 필요 없다. 나도 엄마 아빠 다 죽었다. 아가씨 뭐 김치고 된장이고 다 사먹을 거 아이가. 사먹는 건 맛없다. 앞으로 내가 다 보내줄게. 이 새끼 이거 싸다 주도 묵지도 않고 다 버리는데 잘 됐다. 잘 됐다. 마이 무라이.

가사는 시네타운 신과 함께로 꾸미고 있습니다. 영화 넘버원에서 김진호의 가족사진 듣고 왔어요. 여기서 깜짝 퀴즈! 영화 넘버원에서 엄마는 경상도식 빨간 국을 그릇 가득 퍼서 아들의 여자친구 려원에게 건네죠. 려원은 처음 먹어보는 국인데 정말 맛있다며 감탄을 합니다. 아들 하민이 으슬으슬 감기가 올 때 꼭 찾는다는 이 빨간 국은 무엇일까요? 1번 소고기 묵국, 2번 전복 미역국,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5분 뽑아서 선물 드릴 거예요. 우리는 김범수의 집밥 듣고 다시 만나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5: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10: 시원한 잠 누잠.
1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유미님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조정석의 아로아, 이 곡 한참 듣다가 오랜만에 듣는 것 같네요. 이 곡 듣고 우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알람 울리자마자 좋았어 오늘도 힘차게 가보자고 하며 일어나는 사람 드물걸요. 월요일 아침에도 하기 싫은 마음 꾹 누르고 출근도 운동도 해야 할 일도 착착 해낸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호호! 자 오늘 우리 주주님들은 뭘 해내셨나요? 빨래개기 성공? 밀린 메일 답장 성공? 아주 자잘하고 사소한 것도 좋아요. 12시에 내서 칭찬 도장 꽝꽝 찍어드리겠습니다. 오구오구 폭풍 칭찬은 주주님들을 춤추게 한다.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카라의 스텝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알람 듣자마자 야 아침이구나 너무 좋아 오늘도 행복한 한 주 시작해볼까? 이렇게 웃으면서 일어나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아, 대부분 아마도 야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아 진짜 출근하기 싫다. 아 왜 이렇게 가기 싫냐. 뭐 이런 좀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하기 싫은 일들을 하나 둘 착착 해냈을 때 거기서 오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런 뿌듯함과 성취감을 평소에 좀 뭐랄까 굳이 느끼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이런

0: 나서 이거 해야지. 당연히 아침 챙겨 먹고 당연히 뭐 그걸 원래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 해낸 거에 좀 스스로 칭찬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남은 하루를 파이팅하기 위해서. 우리 조은희님은요, 주디 오늘 오프닝 그거 제 마음이에요.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주디랑 펌유센즈 들으며 텐션 끌어올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니까요. 월요일부터 우리 펌유센즈가 올 예정이거든요. 지금 우리 펌유센즈가 우리 주주님들 텐션을 빡빡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5143님은 뱃살 좀 빼보자고 나름 식단 중인데요. 공복에 계란을 먹으면 좋다고 하길래 일부러 아침부터 계란 프라이해서 야무지게 챙겨 먹었어요. 잘했다고 궁디팡팡 해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구오구 잘했어요. 우리 5144님 궁디팡팡팡. 또 우리 5455님은 오늘 처음으로 농사 지은 감자를 수확했어요. 5살 아이까지 온 가족이 감자를 캤는데 힘든지도 모르고 행복했네요. 지금 감자 찌고 있는데 주디 보내드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맛있겠다. 저는 마음만 받을게요. 자, 잠시 후에는요, 오로지 저 혼자서 우리 주주님들의 만족을 위해 1인 다역으로 열어나는 코너, 시크릿 쭈쭈 기다리고 있고요. 또 2, 3부에서는 주드, 한희준 원장님, 그리고 효진초이 실장님과 힘든 월요일 텐션 제대로 끌려올려 보겠습니다. 자, 퍼스널 뮤직센터 이어지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쭈쭈로 돌아오겠습니다.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스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와, 건강한데 맛있네.
1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통지냉면.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0: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4: SBS 파워 FM.
5: 너랑 나랑 비밀이기 시크릿 쭈쭈.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뭐 좀 웃기고 귀여울 때도 있지만 대체 왜 저래? 싶은 남자들만의 허세 있지 않아? 또 남자들 중에는 유난히 공놀이에 진심인 사람도 많잖아.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 완전 있지.

0: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 아, 야 주현영 너 왜 응원 안 하냐?
1: 아 마음속으로 다 하고 있거든. 야 근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저거 뭐야? 원래 축구에 저런 룰이 있었나?
0: 아 주현영 아 너 모를 줄 알았다. 이 오빠가 또 알려줘야겠네. 야 그게 말이야 이게 새롭게 공식 도입된 룰이거든. 근데 그 전후반에 각각이에
1: 아 박현도 아 또 거드럭대네. 그냥 AI한테 물어볼게. 어
2: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 대해 설명해줄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는 날씨가 덥거나 습할 때 선수들의 탈수를 막기 위해 경기 중간에 3분 정도씩 물 마시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야.
0: 야 슈피티 씨 야야 AI 안되겠다. 이게 그냥 단순히 물 마시는 시간이 아니고 엄청 요긴한 작전 회의 시간이기도 하거든. 아 잠깐만 근데 나라면 지금 측면 좀 쓰라고 할 텐데. 아 라인 지금 너무 내려왔다. 아 선수 교체 빨리빨리 안 하냐. 아 답답하다 정말.
1: 아 박현도 아주 명장 납셨어. 야 시끄러워서 같이 경기를 못 보겠다.
2: 그리고 남자들 허세는 나이도 안 가리잖아. 우리 아빠도 아직 허세 현역이시거든. 얼마 전에도 이 정도쯤이야 하시다가 아 큰일 날 뻔했다.
0: 어우 아버지 진짜로 길 아는 거 맞으셔?
3: 야 이름이 쭉 이런 데가 눈 감고도 다녀. 저, 아버지가 8살 때부터 이 고개 넘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2: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3: 야이 시끄럽게 좀 그만 좀 떠들어라. 여기서 직진하는 게 훨씬 빨라.
1: 아빠 좀 내 이상하지 않아? 자꾸 도착 시간이 늘어나는데?
2: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0: 어우 아버지 때문에 나 마트 하나 다녀오는데 운동내를 뺑뺑 돌고 있네.
3: 야 윤주야 그거 시끄럽고 우리 저 쌀 사야 해요. 너희 엄마가 쌀 사오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었어.
1: 아 그럼 10kg짜리 하나 사가자. 아우 뭐야 이것도 무겁네.
3: 야 우리 집에 딸린 입이 몇 갠디. 20kg는 사야지.
0: 어우 아버지 그걸 누가 들어. 못 사가.
3: 아이 비켜봐. 에이 그지 그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한 손으로다가 이거 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내 허리. 아이고 내 허리. 윤주야 잘 내려놓고 아버지나 좀 업어봐라. 아버지 업어. 아이고 나 죽네.

네, 황태지의 맙소사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시크릿 주주는 왜 저러나 몰라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남편 축구 경기 볼 때마다 아주 감독이라도 된 양 어찌나 경기에 훈수를 두는지 시끄러워서 같이 보지를 못하겠고요. 엊그제는 마트에서 쌀 20kg짜리 혼자 들 수 있다고 우기다가 허리 삐끗해서 지금 며칠째 고생 중이에요. 어이구 인간아 라고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강수미님은 우리 외할아버지 젊은 시절 씨름대회 나가셔서 우승해서 송아지를 몇 마리나 받으셨다고 매일 말씀하시는데 정작 무거운 물건은 외할머니가 다 드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왜 저러나 몰라. 우리 선정님은 우리 아빠는 뭐만 하면 내가 왕년에로 시작합니다. 축구 보면 감독, 야구 보면 코치, 운전하면 레이서예요. 옆에서 엄마는 왕년은 됐고 분리수거나 하고 와요 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현역 허세도 경기 종료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공감이다 진짜. 말이 너무 웃겨요. 왕년은 됐고 분리수거나 하고 오라고. 근데 분리수거 하러 가는 와중에도 이제 허세를 부릴 수 있죠. 예를 들면 너무 많은 양인데 그걸 한 번에 다 들고 갈 수 있다고. 그쵸? 아니 그러다가 그거 다 쏟아질 텐데 하는데도 괜찮다고. 이거 두 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고. 이거 한 번이면 된다고 하면서 무리해서 이제 들고 나가시죠. 또 우리 조혜진님은 양치하고 가글하는 물을 1m 정도로 내뿜는 남편 별걸 다 헛을 부리네요. 진짜 별걸 다 돼요. 또 우리 고주연님은 우리 남편은 노래부심이 있어요. 노래방만 가면 무슨 사연 있는 남자 마냥 발라드를 부르는데 솔직히 노래 진짜 못해요. 눈 감고 부르니 제 표정은 못 보나 봐요. 으이그 작작 좀 하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이제 심취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은 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또 택배 왔다 님께서도 축구 경기만 시작하면 우리 아버지도 감독님으로 변신합니다. 측면 써! 라인 올려! 작전 지시는 끊임없이 바라시는데 옆에서 어머니는 축구 걱정 말고 당신 혈압약이나 챙겨 먹어요 하십니다. 경기보다 옆에서 보는 부모님 티키타카가 더 재밌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게 다 똑같은가 봐요. 그 축구 볼 때 다 그 감독님으로 변해가지고 그쵸?

에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가자 가자 하면서 뭔지 아시죠? 또 우리 정연수님도 남자 허세는 애나 어른이나 가리지 않죠. 우리 아들 어릴 때 놀이동산 갔는데 놀이기구 타고 분명 입술이 허옇게 질렸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너무 재밌어. 넋이 나간 채로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 허세가 뭐 남자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지만 여자들도 그런 허세 있지 않아요? 어릴 때. 어릴 때 저는 김치를 안 좋아했는데도 칭찬받고 싶어서 그게 매운데도 막 먹으면서 일부러 언니들 앞에서 나 김치 좋아 엄마 나 김치만 먹을래 라고 하면서 맛없는데 나 김치만 먹을 멀리 있는 김치 나 그거 먹을래 나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렇게 허세 부린 적 있어요. 일부러 좀 언니들 앞에서. 또 우리 2528님은 그래도 남자들 꺼드럭대는 거 귀엽지 않아요? 저는 아는 척한다고 생각하기보단 그냥 귀엽게 봐주려고요. 우리 주디 너무 귀여운 것처럼 귀엽다 귀엽다 해줘야 더 귀엽죠. 와 이거 또 우리 주주님은 2528님은 그러니까 잘 다루는 분이신 거야. 참 현명한 분이신 거지. 이걸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우쭈쭈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쵸?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22분 12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4669님은요 월요일에 와 월요일이다 하는 거 스펀지밥밖에 못 봤어요. 나도 닮고 싶다. 저만 힘든 거 아니라니 위로받고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위로가 되죠. 여기 딱 우리 출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에 막 낑겨서 탔을 때 있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지금 오늘 아침이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그래도 예민함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유민맘님은 일어나기 싫었지만 빨래통에 수건이랑 빨아야 할 옷이 가득이어서 방금 세탁기 돌리고 저는 점심 준비하고 있어요. 칭찬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또 움직여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또 우리 9106님은 10시부터 무선 청소기를 분해하고 청소했는데 겨우 이제야 끝났어요. 먼지 봉투 갈고 부품 청소하고 힘드네요. 청소기야 너도 오늘 하루 쉬어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되게 미루기 딱 좋은데 청소기 이제 먼지 필터를 그러니까 그 먼지 통을 비우는 것까지는 뭐 맨날 맨날 할 수 있어도 이거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 그 안에까지 세척하고 또 햇볕에 말리고 그거가 진짜 귀찮아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저는 막 2주에 한 번 정도 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리 안 해주면 그 안에서 그 날파리나 이런 게 알을 까기도 하거든요. 그 안에 진드기들도 많이 생기고 잘하셨어요. 또 우리 1521님은 주디 미루고 미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욕실과 화장실 청소했어요. 반탁반탁한 변기와 욕조를 보니 날아갈 것 같아요. 칭찬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해봤자 또 더러워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 더러워져가지고 나중에는 닦아도 잘 안 닦이고 그런 지경까지 가느니 이렇게 미리미리 청소를 좀 해놔야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주드 한이주 원장님 그리고 효진초의 실장님과 함께하는 퍼스널 뮤직 센터 이어집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타루의 러브투데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5: 아, 저는 상반기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공부에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집중해서 올해 목표 꼭 이뤄볼게요.
6: 저는 여행을 조금 많이 다녀보려고요. 아니, 상반기에 제가 진짜 일만 계속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못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계획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쳤을 때 아쉬운 마음이 오래 머물기도 하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떠올리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양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양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2: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레노 펠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4: 르노

0: 나에게 딱 맞는 노래가 필요하신가요? 네. 노래인의 취향과 성격, 상황을 고려한 1대1 상담으로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이그 퍼스널 뮤직 사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한이준
0: 자, 월요일부터 축 처지고 피곤하고 일하기 싫은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퍼스널 뮤직 센터의 주드 원장님, 네. 휴지 주의.

0: 실장님, 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1: 지내셨습니까?
0: 아, 네. Big issue or small issue, anything else?
1: 미국은 사실 어버이날이 없고 엄마의 날, 아빠의 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오늘이 바로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아버지님들께 이 날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0: Happy Father's Day. 아빠 사랑해요.
1: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가 있어요.
2: 따뜻한 날이다.
1: 그렇죠.
0: 아니 우리 실장님도 네. Big issue or small issue 없었어요?
2: 저는 뭐 어떤 그 대기업 재단에서 나눔 재단이 있어요.
1: 리치?
2: 거기서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같이 함께하던 그 단체에서
1: 네.
2: 또 이제 같이 체육대회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 또 공연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어린이 친구들과 뭐 해외에서 오신 아기들과 다 같이 어우러져서
1: 베이비 베이비
0: 해외에서 오신 아기들과
2: 네.
1: 아기들이 해외에서 혼자 오기 힘들었을 텐데
0: 힘들었을 텐데 누군가 네. 같이 오셨던
2: 네, 보호자님들도 오셔가지고 재밌게 즐겼습니다.
0: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구나.
2: 너무너무 따뜻하고 값진 시간 보내가지고
1: 네.
2: 지금 한결 다 더 이게 약간 좀 따뜻해져 있어요.
0: 따뜻해져 있고
1: 더운데.
2: 네, 네.
0: 아니 우리 실장님이 또 맛있는
1: 빵을
0: 이렇게 막 사오셨는데 이게 유명한 집이라는데 이거 뭐 이거 뭐 어디서 지금 갖고 오신 거야? 어디 갔다가
2: 제가 부산을 갔는데요.
1: 네, 아유.
2: 근데 말투는 또 부산이 아니네요.
0: 뭐예요?
2: 부산에 갔다 왔는데
1: 네.
2: 거기에 옵스라고 있거든요. 그 부산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옵스.
1: 네.
2: 제가 부산 가도 먹는 옵스.
0: 그냥 옵스 하는 거잖아.
2: 옵스 옵스 옵스 옵스 이렇게
1: 너무 맛있는 옵스.
0: 그러니까 왜냐면 네. 너무 맛있어서 그냥 옵스 하게 되는 그런 거잖아.
2: 네, 상호명 말씀드리고 싶지만 계속 너무 오 마이 갓 so delicious
0: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
2: So famous bakery에서 또 여러분들 같이 잡수시라고
1: 네.
2: 또 가져왔어요.
1: 네.
0: 네. 그래요. 우리 1104님은요 오프닝부터 텐션이 대폭발이네요. 내향인인 저는 벌써 기빨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 너무 네. 오해하시네요. 1104님 당신의 키는 바로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미 여기 있다는 건 우리가 가져왔다는 거지.
1: 그렇죠.
0: 네. 이미 여기 있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져온 건 어쩔 수 없고
1: 네.
0: 그러니까 다시 좀 돌려드릴게요. 그러면
1: 네.
2: 네.
0: 자 지난주 파뮤세 시간에
1: 네.
0: 왜 희준 씨가 원장님으로 불리는지 궁금해하시는 주주님이 계셔서
1: 네.
0: 저희가 또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2: 네.
0: 저희끼리 만든 설정인데 그 컨셉이에요.
2: 네.
0: 이 펄스뮤 뮤직 센터의 원장님이 한희준 씨인 거다.
1: 네.
0: 이렇게
1: 네.
0: 알려 드렸더니 12시에 방송이 끝날 때까지 충격받은 주주님들이
2: 소식했다고
0: 해요. 네. 우리 이희이구님은 우와 저는 지금까지 한희준 씨가 진짜 병원 원장님인 줄 알았어요. 듣기만 해서 놀랐네요. 몰랐네요. 누구는 병원 원장님인 줄 알고
1: 네.
0: 누구는 뭐 영화학원 원장님인 줄 알고
2: 그쵸.
0: 약간 그런 느낌.
2: 네.
0: 서효진님은 우와 전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님인 줄.
2: 어머.
1: 다행이네요. 그래서 잘 나간다고 하셔가지고.
0: 뭔가 좀 실력 있을 것 같은 느낌.
1: 그렇죠.
0: 청담에. 청담에 그런 느낌이에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약간 청담의 느낌인데
1: 네.
2: 그 뭔지 아시죠? 본인은 결국 가위를 잡진 않아.
1: 시키는 사람.
2: 그러니까
0: 맞아,
2: 이런
0: 맞아.
2: 이미지시다. 확실히.
0: 아니면은 그런 이미지거나 아니면은 진짜 독보적인 그 있잖아요. 프랑스나 막
1: 네.
0: 그쪽에
1: 헤어 디자이너
0: 난해한 헤어스타일하는 그 옛날 미용실에 붙어있는 막 그런
1: 스티커
0: 날죠. 약간 그런 느낌
1: 그런 느낌
0: 것 같아.
1: 하지만 여러분 전 그 어떤 원장님도 아니고 저는 가수 한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개그맨도 아니세요.
1: 맞아. 개그맨 아니에요.
2: 맞아 가수세요.
0: 우리 임민선님 어머나 효진초이도 잘 나가는
2: 네.
0: 영어쌤인 줄
2: My sister, thank you.
0: Oh my God, hey, Minso.
2: Oh my God,
0: Hyojin Choi is very famous dancer.
1: Dancer.
0: Oh my God, in Korea, I know it global.
1: Right?
2: Thank you.
1: 세계적으로.
0: Yeah. 근데 이제 영어 쌤이라고 오해하실만도 해요. 저희가
1: 그렇죠. 영어를 많이 했으니까.
0: 근데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게
2: 네.
0: 이거는 우리 희준 원장님 때문이야.
1: 아 그렇습니다.
2: 그건 맞아. 영향
0: 네.
2: 많이 받았어요.
0: 미국 사람이잖아.
1: 그렇죠.
0: 미국인이어서 그런지 저희가 좀 어쩔 수 없이 뭔가 좀 영어를.
2: 그렇죠.
1: 아 그리고
0: 되고.
1: 사실 SBS 글로벌화 돼야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2: 맞아요.
1: 이 방송으로 한국 분들만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0: 그치.
1: 그럼요.
0: 맞아요. 아주 큰일 하고 계십니다.
1: 네. 그럼요.
0: 자 그리고 이런 문자도 도착했어요. 우리 1123님께서 펌에서 시작할 때 세 분이 한희준, 효진, 주연영 하시는 거 중독성 대박이에요.
1: 네.
0: 근데요 저 노래는 작가님

0: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원고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1: 이 노래 자체는 원래 있는 노래를 저희가 그냥 거기다가 가사를 붙인 거잖아요.
2: 네.
1: 뭐라고 하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0: 저희도 네.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고 네. 네, 원고에는 전혀 쓰여 있지 않습니다.
2: 네.
0: 자, 최근에 이 퍼뮤센에 빠지신 퍼뮤센 뉴비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노래가 어쩌다 시작된 건지 네. 또 유래를 살짝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원래 그냥, 그냥 이 노래 자체는 나나나 하는데 거기 가사가 약간 I need you 막 약간 요랬던 것 같아요.
0: I need you.
1: 뭐 근데 저는 그거를 듣고 한희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0: 맞아.
1: 그냥
0: 한희준 이런 맞아.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가지고
1: 그럼요.
0: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꼬리 물기로 했죠.
1: 네.
0: 자, 그러면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의 어떤 고민이든 1대1 상담으로 밀착 케어해 드리면서 찰떡 같은 퍼스널 뮤직까지 추천해 드리는 퍼스널 뮤직 센터.
2: 상담비가 있냐고요?
3: 아니,
2: 오히려 저희가 푸짐한 선물까지 보내 드리니까 편하게 의뢰해 주세요.
1: 네, 상담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요.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그럼 퍼스널 뮤직 센터에 본격적으로 영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뢰인을 맞이해 볼게요. 오늘의

0: 오야오오
1: 나 약간 좀 나 터치 됐어 맞죠?
2: 천상의 하모니였어요.
1: 오 나 감동이야.
0: 뭐야?
2: 우리 진짜 너무 하모니가 끝내줘가지고 네. 스스로 선배님들 긴장하셔야 돼요.
0: 진짜로 아, 그쵸? 이게 뭐야?
2: 자 우리 또 우리의 또 웰컴 사연에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네. 사춘기보다 갱년기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우리 실장님께
1: 오케이
2: 실장님
1: 아! 엄마 나
0: 어 다시 돌아왔네요. 다시 돌아왔네요. 영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1: 오늘 영어하는 날이니까
0: 어, 그렇죠.
2: 우리 진짜 실장님께 선곡 네. 요청해 주셨고요. 사연도 실장님이 직접 소개 부탁드려요.
1: 오케이 저는 요즘 극강 까칠 예민 짜증 만발인 고2 딸내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현영아 이제 좀 일어나. 알람이 몇 개째야?
3: 에이 대바람보다 시끄러워 죽겠네. 저놈의 알람 내가 끄고 올게.
4: 아 냅두라고 그거 다 끄면 나 못 일어난다고.
3: 오 현영이 일어났네. 얼른 씻고 학교 갈 준비해.
4: 아 진짜 아 이제 시간 좀 남았다고. 알람 다섯 번 더 울리면 아 그때 준비 시작하면 된다고. 그만 좀 깨워.
1: 아침마다 휴대폰 알람이 분단위로 10번씩은 울리는데 휴대폰을 귀 옆에 놔두고도 못 일어나겠다. 짜증내는 게 부지기수고요. 현영아 기말고사는 언제 시작해?
4: 외모본데.
1: 뭐라고?
4: 외모본데.
3: 아니 현영아 너는 말할 때 왜 이렇게 웅얼웅얼 되냐? 똑바로 좀 말해봐.
4: 아 엄마 옷을 갖다 와.
1: 에이 딸 뭐라고?
4: 됐다
1: 여보 아, 여보는 진짜? 알아들었어?
3: 뭐라는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유 나는 포기다 포기.
1: 무슨 말을 해도 웅얼웅얼거리는 통에 알아들을 수가 없고 아, 그래서 되물으면 또 짜증을 내요. 하루 종일 딸내미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 죽겠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공부하느라 체력도 모자라서 그렇겠지 이해는 하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 마음속에 뭔가가 하고 올라오면서 폭발 직전까지 갑니다. 아직까지 딸에게 크게 화낸 적은 없지만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사달이 날 것 같아요. 딸 때문에 폭발하기 직전에 제가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려요.
2: 사춘기보다 갱년기님께서 아~ 보내주셨고요. 이분께는 네. 구두 교환권을 어. 보내드립니다.
0: 야, 좀 어려운 사연이네요. 오늘은. 어.
2: 그렇죠.
0: 네, 왜냐면 아~ 저희가 뭐 결혼도 안 했고
1: 그쵸.
0: 자녀도 없으니까.
1: 네.
0: 아, 사춘기 소년.
2: 아니, 근데 아~ 괜찮아요. 왜냐면 네. 우리 실장님 혹시 사춘기 겪어 보셨어요?
1: 대단하게 겪었다.
2: 대단하게 이쪽 네. 대단했고 네. 나도 심심치 않았어.
0: 네네네네네네.
2: 그렇기 때문에 좀 드릴 수 있는
0: 그렇죠.
2: 말들이 있을
0: 네.
2: 것 같아요.
0: 네.
2: 자 우리 추가 정보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네. 또 우리 상담실장님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어, 사연자분 따님이 편식도 엄청 심한 편이셔가지고.

0: 가지고 매일같이 그 엽기적인 매운 떡볶이 마라탕 달달한 음료수만 들이켜서 걱정이 많다고 하시고 또 지금은 인간 까치리로 거듭났지만 태명은 달콤이에요. 또 어렸을 때는 엄마 껌딱지 그 자체였다고요.
1: 그러네요.
0: 네, 중학생 때까지도 순둥순둥한 귀요미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딸한테 늦은 사춘기가 찾아온 것 같다고 하시고요. 네. 다만 사연자분도 슬슬 더위를 많이 타는 게 곧 갱년기가 올 것 같다고 집안의 평화가 파괴될까 봐 걱정이시라고 하셨어요.
1: 야, 이거 어떡하죠?
0: 자, 아니요. 네. 엄마의 갱년기 겪어보셨나요 혹시?
1: 어머니의 갱년기를 겪어보셨어요?
2: 너무너무 겪었어요.
1: 그랬군요. 그러니까
0: 어머니가 서운하지 않으실 정도로만 살짝쿵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1: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안 되니까.
0: 그러니까 들으시면 조금 서운하시지 않게. 그러니까 어쨌든 모두에게 갱년기라는 건 오는 거니까.
2: 네.
0: 어떠한 현상이 있다더라.
2: 그러니까 짜증이
0: 거.
2: 정말 많아지시고요. 화가 많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화가 많이 나시는. 근데 제 존재 자체가 그냥
0: 존재 자체가 그냥 거슬리는 거지.
2: 거슬리시나 봐요.
1: 그렇군요.
0: 야, 진짜 가만히 있어도 그럴 텐데 지금 네. 따님까지 늦은 사춘기가 온 거면은 완전 파이트야 파이트. 우리 3534님께서 세 분은 꽁트도 뭔가 시끄럽다고 하셨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2: 네. 그쵸, 꽁트는 시끄러워야 돼요.
1: 그럼요.
2: 더 시끄럽게 해볼게요.
0: 또 우리 2365님은 현영씨 연기 우리 조카 보는 것 같아요.
1: 많이 공감들 해주시네요.
0: 그러니까요. 우리 문혜진님도 우리 집 이야기네요. 우리 집은 아들이 그렇다고.
1: 야, 어떻게 중학생이 되면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나? 어떻게 똑같지?
0: 같이 똑같은 병에 걸리나 모르겠어요.
1: 진짜로 신기하다.
0: 그렇죠. 근데 네. 이 따님은 중학교 때는 안 왔고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때. 좀 철들 때긴
1: 오셨구나.
0: 한데 좀 늦게 왔나 봐요.
1: 그러네요.
0: 자, 그러면 이 까칠한 네. 고2 딸 때문에 이제 네네.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어요.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춘기 때 뭐 엄마한테는 모르겠고
1: 네.
0: 저희 고모가 나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은영이는
1: 네.
0: 정말 착하고 정말 정말 말 잘 듣는 애였고 너무 예뻤는데
1: 네?
0: 너가 정확히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재수 없었어라고 꼭 집어서 저한테
2: 어머머머
1: 진짜
0: 싸가지 없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진짜요 고모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했는데 그냥 그랬어 너 정말 싸가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뭐랄까 약간 다 시니컬했었어 뭔가
1: 그랬군요.
0: 다 시니컬하게 하고 아 왜 그런 걸 왜 해 하고 되게 좀 싫고 좀 뭐랄까 엄마 아빠 또는 고모가 뭔가를 막 하는 게 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랬을 때가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주 잠깐 나중에 고모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그쵸? 어느 정도였는지 아니면 뭐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2: 디테일하게 얼마나 그 그렇죠. 싸가지가 없었는지 그렇죠. 궁금하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요.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보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0: 한번
2: 같아요.
0: 한번 내가 네. 연락해서 물어볼게요.
1: 네, 그래,
2: 좋아요.
0: 우리 실장님은 어땠어요 사춘기 때?
2: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딱 고등학교 3학년 6년 동안
0: 나 내가 잘못 떨었나 했어.
1: 난리 났군요.
2: 네, 정말 난리가 났어요.
0: 잠깐만 오랜 기간이었구나.
2: 네, 굉장히 오랜 기간 겪었습니다.
1: 그거는 사춘기라고 보기 좀 그렇죠.
0: 사춘기라기보다 그냥 효진초이.
1: 네, 본인 인성이겠죠.
2: 네, 본인 인성일 수도 있겠네요. 자아성찰하네요. 네. 아니 그때는 일단 제가 좀 이제 잠을 좀 잤어요.
1: 네.
2: 학교에서
0: 잠이 많았구나.
2: 예, 근데 저는 좀 막 이렇게 반항하는 스타일이기보다는
0: 그런 스타일 아니었을 거야.
1: 잠을 자는
2: 야,
1: 친구.
2: 야, 너 이리 와 나와서 이거 풀어봐. 이제 각을 잡으신 거. 너 이거 못 풀면 진짜 너 이제 손바닥 몇 대 맞을 줄 알아. 이런 게 걸려 있었는데 제가 터벅터벅 나가서 웨이브를 하면서 선생님 이거 웨이브 하실 줄 아세요?
1: 어머,
2: 이건 선생님의 영역이고 이건 저의 영역을 연습하느라 제가
0: 미쳤다.
2: 지금 잠을 자는 거다.
0: 어머
2: 제가 그 유명한 썰이 있어요 수학 시간에 아직도 수학 선생님.
1: 수학 선생님께
0: 그 선생님한테 그러신
2: 김영호
0: 거예요?
2: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우리 히로킴은 굉장히 지금 당황하셨겠네요.
2: 너무 당황하셨고
1: 평생 수학만 하시다가
2: 그러니까 또 하십시오.
0: 그러니까 갑자기 웨이브를 하면서 범상치 않았네요.
2: 전 좀 예사롭지 않죠.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아니 그때도 그랬고
2: 네.
0: 아니 그 대학교 가셔서도 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선배들이 한번 뭐라고 했을 때
2: 네, 그 6년 동안 그 했던 그 버릇이 갑자기 없어지진 않잖아요.
1: 그쵸.
2: 근데 제가 그 사건도 있고 아무튼 대학교 때 가선 천천히 이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0: 사회성이죠.
2: 사회성이 좀 많이 발달됐죠.
0: 많이 생겼다. 사회성이
2: 많이 생겼죠.
1: 네. 어머니와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2: 네. 아유, 어머니 님이

0: 그냥 대꾸를 안 하셨어요. 아, 이렇게 까불면
1: 진짜.
0: 대꾸를 안 해서 엄마 오. 엄마 엄마 아 왜 이렇게
1: 그냥 아예 무시를 했구나.
0: 무시를 했어요.
1: 왜냐면 너무 날뛰니까.
0: 네.
1: 그랬구나.
0: 완전 날뛰었죠.
1: 이런 건데 어떤

0: 있죠. 네. 우리 강희주님은요.
1: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추천합니다. 네. 제가 생활체육으로 배구하고 있어요. 네. 사춘기 자녀에게는 제 매운 손맛 한번 보여줄까봐요.
2: 어머, 우와, 우리 희주 누나가 다른 운동도 아니고 배구를 했으면 매운 손맛.
0: 많이 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그 우리 참교육에 나와진 씨의 나와진 씨 이런 느낌인 거잖아. 우리 5438님은 어머 내 딸 얘긴 줄. 저는 그럴 때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이에요. 결혼은 미친 짓이야 하고 부르고 있으면 딸이 방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2: 그렇죠.
0: 아 이게 좀 부작용이 단절될 수가 있어요.
2: 그러니까요.
1: 그러네요. 이제 소통 불가가 될 수도 있어요.
2: 그러니까요.
0: 자, 또 사춘기보다 갱년기님께서 이 고2 딸 때문에 부글부글 하다가 폭발하기 직전에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지 우리 실장님께서 선곡을 해주세요.
3: 네.
1: 저는 제가 만약 이 고2 딸이라면 이 노래를 어머님이 자연스레 이렇게 BGM 깔아주면 제가 약간 약간 미안해 약간 이럴 것 같아요.
0: 내가 너무 심했나? 나도 여자랍니다. 내 곁에 있을 때면 부드럽고 약해지는 날
2: I am a girl. 아 진짜 노래가. 이 노래 너무 좋은 노래인데
0: 모든
2: 사실
0: 모든 노래가 다 앙큼해진다.
1: 그쵸? 아니 엄마도 여자입니다.
2: 그래요.
1: 그리고요 맞아. 어머님도 지금 우리 고이 따님분 마음 너무 이해할 거고요. 네. 결국 고이 따님도 어머님의 나이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성인이 돼서 아이를 자식을 낳게 됐을 때 또 네. 똑같이 사춘기인 딸을 볼 거예요. 그랬을 네. 때는 엄마를 그냥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짜증을 더 내기 쉽잖아요.
0: 그렇지.
1: 사춘기 때는 친구들한테 오히려 잘해.
2: 맞아요.
1: 자, 밖에서 평판 되게 좋을
0: 걸?
1: 평판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편하게 하는데 네.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여자다. 사람이다. 같은 맞아. 여자로서
2: 좋아요.
1: 너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친구가 될 너무 좋은 사람은 엄마다.
2: 네.
1: 그걸 잊지 말고 어머니한테 잘해라.
2: 그래.
0: 잘해라.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효진초의 실장님의 선곡이죠. 장나라의 나도 여자랍니다. 들려드리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12시 최현영
1: 12시엔 최현영 월요일 3부 시작됐습니다. 제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발스로 뮤직 채널 한예진 원장님 효진철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사연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12시엔 최현영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네. 사연 소개되시면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려요.
1: 자 우리 6801님이 효진초이님 네? 미혼이신데 상담은 진짜 상담 전문가 같아요.
2: 상전 상전.
3: Oh my god.
1: Oh my god 상전.
3: This is 상전.
1: 보내주셨고요.
2: 여러분들이 가능한 이유가 네. 정말 그렇게 터프한 사춘기를 보내봤기 때문에 네. 또 해결법도 아시는 것 같아요.
3: 터프했죠. 그렇죠.
1: 네. 지나와가지고. 네. 우리 최인정님은요. 우와 진짜 모든 사춘기에

0: 들 엄마 맘이네요. 실장님
1: 전문가.
2: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1: 감사해요,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나는 여자랍니다. 우리 또 실장님의 선곡을 듣고 네. 많은 엄마 주주님들께서 어우. 엄청난 공감과 지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부바 부바.
1: 지지 지지.
2: 우리 엄마 주주분님 주주님들 네. 진짜 여자인 거 잊지 마세요. 어. 아시겠죠?
0: 잊지 마세요. 네. 자, 근데 그 와중에 네? 어머 또 우리 희주원님 네. 1104님이 네. 오늘도 아 뭐야 갑자기 왜 갑자기 치마요? 원장님
2: 목을 푸시네.
1: 목을 풀어야 될 것 같았어요.
0: 오늘도 희주 원장님 노래 들을 수 있나요? 아~ 성시경님이 전설의 첫 소절 이 이고 내가 이거 부탁드린다고. 아!
1: 성신영 선배님의 너의 모든 순간 Every time every night I'm missing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3: 이고 네.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0: 로 separate.
1: 오. 나 너무 놀라서. 오.
2: 자, 여러분 막간 우리 자 조금씩 우리 영어 공부 해야 되잖아요.
1: 네네네.
2: 막간 우리 영어 교실 한번 가져볼게요. 네. 자, 원장님 마지막에 separate라고 하셨는데 네. 뭘까요? separate.
3: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2: 나뉘어.
3: 나는 무슨으로? separate.
2: separate. separate.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 오늘 영단어 하나 다 알아간다. 네. 아시겠죠? 네. 아니 어떻게 우리 이웃고 이 노래 요청해 주신 네. 1104님이 듣자마자 또 리액션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읽어주세요.
1: 와성시경님이랑 목소리 싱크로율 99%에 소름 돋았어요.
3: 네. 이번 한번 좀 흉내를 내봤습니다.
2: 완전 그냥 목소리가 솜사탕 같아.
3: 커튼 캔디.
2: 네. 커튼 캔디였어. 우리 이서영님은요. 한희준의 노래 한 소절 퍼뮤센 코너 속 코너로 만들어주세요.
3: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소절 할 때마다 영어 교육을 한 번씩 하면은 저도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2: 너무 좋다.
3: 그래 한 단어씩. 오늘의 한 단어는 separate.
1: 교육방송이야 교육방송.
2: 이거 너무 좋은데요. 위주 원장님의 이 달콤한 목소리도 우리가 네. 들으면서 나... 이게 영단어도 배워가는.
3: 네 오늘의 단어는 separate입니다.
2: separate였어요. 네. 여러분 또 다음 방송 때도 우리 희주 원장님을 기대해 주시고요.
1: 네.
2: 자 우리 홍미영님이 가수 맞네요.
3: 맞아요. 맞아요.
2: 많이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1: 네.
2: 자 그리고 또 다음 사연 한번 볼 네. 건데요. 이 사연은 우리 실장님이 읽어달라고 특별 요청이 왔습니다.
1: 왔어요. 어머, 네. 오수연님입니다. 네. 울산에서 너튜브 편집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네.
1: 최근 들어 서울로 상경하고 싶어서 열심히 면접 보고 있어요. 네. 더 큰 세상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덕질하는 효진철 실장님을 자주 만나고 싶거든요.
2: 홀랑방구.
1: 네. 자꾸 면접에서 떨어져서 자신감이 깎이고 있지만 실장님의 기운을 받아서 힘내고 싶어요. 효진철 사랑해요.
3: 사랑해요.
2: 야, 우리 수연님께서 우리 초희 실장님 엄청 네. 팬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덕질을 한대.
1: 수연자기 고마워.
2: 그러니까 우리 수연 씨한테 네. 우리 효진 초희 실장님께서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세요.
1: 어머,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너무 너무 잘할 거고요. 정말 자존감 꺾일 필요 없어. 왜냐?
3: 없어.
2: 왜냐?
1: 수연은 수연이니까 수연은 효진으로도 대처할 수 없고 쭈기로도 대처할 수 없는 소소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다려봐 자기들아.
2: 알았어.
1: 나 하고 있잖아.
2: 네.
3: 나도 끼고 싶어.
2: 그리고
1: 그리고
2: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 사랑합니다.
2: 감사해요. 우리 수연 씨 파이팅이에요.
1: 파이팅.
2: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뢰인 한번 네?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안 행복합니다. 님의 사연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희준 원장님 앞으로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사연도 원장님이 소개해 주세요.
3: 저는 열혈 야구팬이자 10년 넘게 이글스를 응원 중입니다. 사는 게 바빠서 직관은 자주 못 가는데 매일매일 실시간 중계나 하이라이트 영상을 봐야만 잠들 수 있는 골수 이글스 팬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사장님이 단체 야구 관람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이글스가 서울로 원정 경기를 온 날에 너무 행복했는데 오랜만에 직관이라 한껏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4: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1: 주연돌 대리, 잠깐 얘기 좀 할까?
4: 아, 예, 성우님 부르셨습니까?
1: 아, 주 대리, 우리 사장님 트윈스 강팬이신 건 알고 있지?
4: 아, 알고 있습니다.
1: 그치, 그치.
4: 야!
1: 그럼 오늘 야구 보러 가서 눈치 없게 이글스 유니폼 입고 막 쩌렁쩌렁 이글스 응원가

0: 부를 생각은 아니지?
1: 에? 어. 아, 근데 그래도 스포츠는 스포츠인데 전 당연히 이글스 응원해야죠.
0: 아니! 나도 25년차 이글스 팬인거 현돌대리가 누구보다 잘할텐데. 아, 예. 그래도 오늘은 트윈스를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응원할거야. 주현돌대리 괜히 사장님 신기 건드리지 말고 앞으로의 회사생활 잘 생각해.
2: 정말로 나의 이글스를 저버리고 다른 팀을 응원해야만 하는건가 심란한 마음으로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25년 동안 이글스와 함께 울고 웃던 하셨던 상무님이,
0: 야 사장님 역시 야구는 트윈스 어쩜 저렇게 스마트하게 야구를 하나요. 어우, 누가 봐도 작년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만 합니다. 무적 트윈스 사랑해요 트윈스.
2: 그 뒤로 와우. 저도 마음을 접고 열심히 트윈스를 응원하다가 귀가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그때 찔린 양심이 회복이 되진 않아요. 그날 이후로 이글스 경기를 볼 때마다 수많은 이글스 팬들이 저에게,
3: 네 이놈! 감히 이글스가 실점을 할 때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겠다! 이 배신자, 이 위선자, 넌 앞으로 이글스를 응원할 자격이 없어!
2: 하고 소리치는 것 같은 환청이 들립니다! 제 상처난 양심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노래 어디 없을까요?
4: 자, 사연 보내주신
2: 나...
4: 너!
2: 안 행복합니다.
4: 님께는 구두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네. 자, 추가 정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하기 전에 상무님이 이런 틱톡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단체 관람이니까 단체로 한 팀을 응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 오늘 하루만 잠시 가면을 쓴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보내셨대요. 아이고, 조금 강압적인데. 자, 사연자분의 가장 친한 동료가 라이온즈 골수 팬이었는데 네.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트윈스로 최애팀을 옮기셨다고 네. 하고요. 그 이후로 사장님이 그 동료를 예뻐하는 게 눈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 또 단체 관람 이후로 방에 걸린 이글스 유니폼을 볼 때마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유니폼도 다 옷장 안에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2: 네. 예, 저는 사실 제 얘기를 조금 해도 되나요? 어차피 제 선곡이지 않습니까?
4: 하세요. 네.
2: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4: 좀 적당히 길게 해주세요. 길게 해주세요.
2: 제가 이 스포츠에 대한 할 얘기가 네?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4: 왜 때문에?
2: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많은 이민자들 같이 처음 가면은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안 좋은 상황을 보시고, 아이고 희준이 아빠, 희승이랑 희준이랑 데리고 저기 농구팀 가서 농구라도 보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전 어린 나이임에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비싼 티켓을 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저랑 우리 아빠 남자들 이렇게 보내준 거죠. 저희 네.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 가족이었으니까.
4: 아, 원래도 좋아했었구나.
2: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고.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경기를 보러 비행기 티켓을 살 돈은 없으니까 운전을 해서 갑니다. 가서 제가 그 워싱턴 위저드라는 농구팀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를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본 순간 저랑 형이랑 아빠, 와 이거 진짜 우리가 실제로 본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나 여기 못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아마 내가 이 경기장에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경기장을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는 안 됐지만 네? 중학교 1학년의 마음으로 네? 차키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 집키 같은 걸로 네? 제가 앉아있던 좌석 밑에다가 제 이니셜을 썼어요. 그래서 한스 왔다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절대로 다시 못 돌아올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3년 15년이 지났습니다.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제가 탑10에 들어서,
4: 그래 맞아
0: 그 유명한
4: 맞아 어디서 프로그램에 네. 올라가지고
2: 그래서 전국 투어를 합니다. 전국 투어를 하면은 40개의 도시를 두는데 거기 워싱턴이 걸린 거죠. 근데 공연을 어디서 합니까? 그 경기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경기장에서 제가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4: 나 눈물 날 것 같아.
2: 근데 거기 15,000명, 2만 명이 모이는 그 경기장에서 제가 아, 왜 울어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2만 명. 이러면서 모이는데 그 리허설 자리니까, 리허설 할 때는 사람이 아무도 안 해. 텅텅 빈 관객 속에서 제가 여기 보면서, 잠깐만 나 13년 여기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혹시 그 티켓 아직도 기억 간직하고 있어? 너무 간직하고 있죠. 왜냐면 저희 가족들이 처음 간 농구 경기였으니까.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의자를 봤어요. 한스가 여기 왔다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취자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

0: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스포츠는요 네. 여러분 경기가 아닙니다. 스포츠는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무조건 역전이 있을 수 있고 역전하다가 무조건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서 경기를 끝내는 것 자체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 경기장에서 다시 경험을 하고 다시 엄청나게 행복을 느꼈듯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돌파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팀을 응원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죄악입니다. 내 마음으로
1: 그래야적으로
0: 만약에 내가 응원하고 싶은 팀을 내가 하고 싶은 스포츠에 응원하고 싶은 팀을 왜 회사 때문에 응원하지 못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노래는 한번 더
2: 나에게 흥분 같은 용기를
0: 더욱더 눈치 보지 말고 인생을 벌면서 응원해라. 차라리 회사 안에서 따돌림을 당해도 그냥 열심히 응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3: 네. 제대로 우리 주주님한테 지금 힘을 실어준 것 네. 같아.
0: 스포츠는 살아있습니다.
3: 아. 그러니까 끝까지 네. 본인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거를 밀고 가잖아.
0: 가야 돼요.
3: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PD님께서 우리 펌유스 원장님인 게 자랑스럽대요. 오, 지금.
1: 원장.
0: 감사합니다.
1: So proud of you.
3: So proud of you, my son.
1: Okay.
3: I love you. 우리 전혜빈님도 와 영화 같다라고 많이 감동받으셨어요. 우리 7199님은 야 낭만 감동 재미 다 챙겼네요. 영화 주인공 그 자체를 살아가시는 원장님.
0: 네.
3: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영화를 쓰시잖아.
0: 그쵸, 맞습니다. 그쵸.
3: 본인이 영화 같은 삶을 네. 사셔가지고 시나리오를 또 쓰고 계세요. 네. 또 우리 4022님은 누나 운다 울어.
0: 울어.
3: 아, 누나. 우리 박혜인님도 아 뭐야 점심 먹고 우는 직장인 여성 돼 하셨고 우리 4564님도 와 기도 빨리고 눈물도 뽑히고 뭐예요 이거
0: 우리 근데 이 와중에
3: 근데 이 와중에 어머. 우리
1: 티 같은 분도 계시네요. 네. 1000님 이 정도로 길어질 거라고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0: 아, 죄송합니다.
3: 그러니까 근데 사실 너무 길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길어도 되는 스토리였어.
1: 그쵸, 이 정도면 오케이야.
0: 정말 조금 불안했습니다.
3: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드 희준 원장님의 추천곡이죠. 유정석의 질풍가도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유정석의 질풍 가도 듣고 오셨습니다. 발스로 뮤직
1: 센터
0: 한희중 원장님, 효진초의 실장님 앞으로 온 문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5137님입니다.
3: 와, 그동안 원장님 하신 말씀들 중에 제일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2: 오늘 꼭 다른 사람 같아요.
1: 다른 사람입니다.
0: 네, 또 우리 8379님은요, 희준 원장님에게 저런 면이 개그맨이라 했던 걸 사과하겠습니다. 멋있어요.
1: 아니요, 저는 개그맨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3202님, 근데요, 저도 T인데 희준님 말대로 하면 인사곡과 안 좋게 받아 승진 힘들 것 같아요. 희준님 책임져라고 하셨네요.
0: 어떻게? 뭐
1: 만약에 어떡해요? 이것 때문에 승진을 못 하신다.
0: 그러면
1: 저는 모른 척 하겠습니다. 제가 네. 책임질 수는 없어요.
0: 네. 그건 그래요.
1: 네,
0: 그냥 참고만 하셔라.
1: 네, 그냥 눈치껏 잘 하세요.
0: 우리 8328님은요,
4: 이글스 30년차 팬입니다. 제 뒷자리 본부장님이 트윈스 팬이시지만 전 한 번도 굽힌 적 없습니다. 사퇴하세요.
1: 사퇴하세요.
0: 또 우리 김민호님은, 근데 효초님 네. 갑이랑 같은 학원에서 영어 배우신 거예요? 어휘나 말투가 똑같아요.
1: 그러니까 하셨는데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3: 약간 댄서들은 이런 말투 쓰나 봐요.
0: 그래, 약간 왜냐면 그 끼가 있고 이런 게 살아
3: 그루브.
0: 있다, 그루브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이렇게 비슷한 그런 바이브가 나오지 않을까.
1: 댄서들이 제일 많이 쓰는 영어 단어 뭐라 그랬죠? 그때 얘기했던 거?
0: 뭐 있어요?
3: Isolation.
0: Isolation. Let's go.
3: Wave.
0: Up and down.
3: Up and down.
0: Up and down. 많이 쓰겠다.
1: 다 영어네.
3: 다 영어예요.
1: 하긴 그래. 상, 후 막 이러면 좀 그게 느낌이 안 나네.
3: Right and left.
1: 상, 하.
0: 그러니까. 그래서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죠.
1: 네.
0: 자, 아니 두 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야구장 가보신 게 언제예요?
1: 야, 너무 오래됐는데요?
3: 진짜 오래됐어요.
1: 효진초에는 100억 얼마 전에 갔다 왔고.
0: 그치.
3: 배구는 갔었어.
0: 희정 원장님은?
1: 저도 너무 오래됐어요. 한 1년 넘었던 것 같은데.
0: 저는 이제 시구를 LG 트윈스 이제 시구하러 한번 갔었었죠. 그때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어요.
1: 우리 나중에 단체로 가서 봐도 되게 재밌겠다.
0: 좋다, 그러니까 좋다. 맛있는 거 먹으면
1: 맞아.
0: 우리 김혜진님은 월요일은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기력이 달아나요.
1: 달아나. 무기력.
0: 무기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좀 빨리실 수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졸음이라도 깨면 어디예요.
3: 그렇죠.
0: 우리 박미희님도 저도 졸렸는데 세 분 텐션 보니까 잠이 확 깨네요.
1: 일어나. 미희 누나 일어나. 미희 누나.
0: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휴먼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0: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1: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센터 문 닫으시고.
12: 오 마이 갓! So sad!
13: 근데 그것보다 더 슬픈 네. 소식이 있네요.
11: 맞아.
13: 네,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효진초의 실장님이 해외 스케줄 이슈로
11: 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13: 스케줄 이슈 스케줄 해외 스케줄 이슈로 실장님이 2주간 자리를 비우시게 됐습니다.
11: 2주나? 네.
12: 진짜, 진짜 너무 죄송해요.
11: 어떻게 기다리나.
12: 너무 죄송해요.
11: 근데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놀러 가시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하러 가시는 네. 거다 보니까 네. 거기서 또 열심히
13: 그래.
11: 또 우리 해외 또 우리 춤 배우시는 분들 네. 그쵸 그분들
13: 그래.
11: 또 배우 가르쳐 주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12: 열심히 흔들고 오겠습니다.
11: 네. 네. 네 여러분 우리 실장님 잘 조심히 무사히 다녀오시라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12: 화이팅!
11: 자 대신에 우리 실장님만큼 텐션 좋으신 분들이 살짝 놀라실 예정입니다.
13: 이게 가능할까요?
12: 아니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11: 뭘 잠깐이야?
12: 그만큼 텐션이 좋다고요?
13: 안 될 것 같은데.
11: 그건 아까 실장님만큼은 안 되겠지만 아, 여기에 예. 세미 아까 지나는 그런 분들로다가
13: 불안합니다. 그냥 누군지 모르겠지만 영어 이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 이름이면 왠지 엄청 텐션이 높을 것 같은 느낌.
11: 아 진짜요? 모르겠네. 뭐 네. 영어 이름이세요 혹시?
13: 맞대요?
11: 한 분이 영어 이름이래요. 자,
13: 벌써 힘듭니다 여러분.
11: 한 분 당첨되셨고요. 자 여러분 기빨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 네.
11: 자 우리 실장님은 체코 잘 다녀오시고요.
12: 네.
11: 우리 원장님도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납시다. 네. 자 오늘 3부 끝곡으로는 돌아온 탕아를 우리 원장님의 노래죠. 돌아온 탕아가 안 들을 수가 없죠.
12: 그쵸.
11: 네 오늘 감동 실화를 들려줬던 우리 주드 희준 원장님의 The Prodigal Son 들려드리면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완전체로 언젠가 만나요.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벤치복스 바겐포드 랜드로버 돈 워리 비 하겐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낮 기온이 오르면서 몸이 축축 처지고 쉽게 지치기 시작하는 6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으실 텐데요. 이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상에 필요한 영양을 함께 챙기는 겁니다. 시원한 우유 한 잔은 더위를 날려줄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칼슘 등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국산 우유는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돼 더욱 신선하고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돼 믿고 마실 수 있습니다. 지치기 쉬운 초여름입니다.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원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속보입니다. 유희정 님이 남편 몰래 주문했던 택배가 방금 집 앞에 도착했다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 남편이 일이 빨리 끝났다며 지금 집으로 가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에 희정 님은 현재 모든 일정을 미룬 채 전속력으로 귀가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과연 희정 님은 남편보다 먼저 택배를 사수할 수 있을지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책을 읽으러 카페에 갔다는 2456님. 그런데 하필 바로 앞자리에서 소개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책에 집중해보려 했지만 남녀의 설렘 가득한 대화에 온 신경을 빼앗기고 말았다는데요. 결국 2456님은 마음의 양식은 하나도 못 채웠지만 도파민은 제대로 채웠다며 두 사람의 현커 여부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수미님은 땀을 한 바가지 흘린 뒤 거울을 봤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초췌한 몰골을 예상했으나 마치 물광 화장을 한 것처럼 피부에 광이 번쩍번쩍 돌아 오히려 마음에 쏙 들었다는데요. 이에 수미님은 땀을 닦는 대신 현재 셀카 삼매경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촉촉하게, 맑게, 자신있게!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무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안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얜 난제들이

네, 별단위에 이어서 우원재 로꼬 그레이의 시차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김한결님께서 오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학원에 가서 교육받았어요. 3시간 교육하고 내일 필기시험 치러 가는데 70점 넘길 수 있겠죠? 참고로 1종 보통 오토 따려고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한결님 분명히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70점 넘길 수 있을 거예요. 한결님 꼭 합격하셔가지고 또 문자 보내주세요. 또 우리 4996님은 오늘 러브버그와의 혈투네요. 오마이갓.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갑자기 늘어났어요. 오늘 오전에 치운 러브버그만 100마리가 조금 넘은 듯하네요. 그래도 일주일만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니 좀만 더 버텨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제 막 들은 얘기인데 이 러브버그 친구들을 원래 그 예전에 그 새, 우리나라 새들이 잘안 먹었대요. 처음에. 안 잡아먹었대요. 약간 간을 봤다나 모레나. 어디서 그런 글을 봤는데 간을 봤는데 이제 좀이 새의 친구들이 좀 잡아먹기 시작했대요. 그걸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작가님 그거 한 번만 찾아봐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정보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좀 괜시리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휴,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또 우리 2989님은요. 오늘 종합검진 받느라 어제 저녁 이후로 안 먹고 있다가 이제야 검진 받고 점심 먹고 있어요. 검진 결과는 며칠 기다려야 한다는데 좋은 결과 나오면 좋겠어요. 러블리즈의 안녕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꼭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응원해 드리는 마음으로 러블리즈의 안녕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즈의 안녕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0: 네, 러블리즈 안녕 듣고 왔고요. 여러분, 아까 러브버그 관련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요. 작년 기사에서 전문가분이 해외에서 새로운 생물이 유입되면 기존 생물들이 이를 먹이로 인식하고 잡아먹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조사 결과 참새, 까치 등 조류는 물론 거미와 사구마기 등이 러브버그를 잡아먹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고 있다라고 하셨대요. 우리 참새 친구들, 까치 친구들, 파이팅이에요. 진짜. 자, 이렇게 또 으쌰으쌰 에너지가 필요한 월요일 오후인데요.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3153님은요, 친한 언니들과 간만에 만나 신나게 수다 떨고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이 언니들 만나면 여고생처럼 수다 떨고 웃다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편한 사이가 최고죠. 주디랑도 편한 사이 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진짜 이런 친구들, 이런 좀 친한 언니들이 있다는 거는 너무나도 큰 행운이고 진짜 축복이야.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 나누면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있는 게. 또 우리 4602님은 안녕하세요. 5년 동안 장사하다가 오랜만에 제주도에 여행 왔어요. 제주도에서 주디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네요. 비 오는 제주지만 너무 힐링돼요. 잘 쉬다 갈게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비 오는 제주에서 아주 그냥 약간 고즈넉하고 막 그런 데서 힐링하고 오세요. 또 우리 홍미리님께서는 이제 막 4개월 된 아기랑 같이 듣고 있어요. 주디 목소리 들으니 아기가 옹알이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3256님은 예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번 학기에서 제일 중요한 전공실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평소에 연습하던 것보다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아요. 끝나고 쌤께 연락드렸더니 또 새로운 숙제를 내주셔서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중요한 실기나 이런 시험을 치를 때마다 계속해서 아쉬운 점이 보인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잘하기만 하면은 재미도 없고 그리고 도태되기도 그러니까 실력도 떨어지기 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뭔가 하는 게 계속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또 우리 9257님은 날이 꾸리꾸리해서 삼겹살이 먹고 싶어졌어요. 저녁엔 삼겹살을 먹어야겠어요. 날씨 탓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꼭 삼겹살 꼭 드시길 바랄게요. 오늘 꾸리꾸리하니까. 또 우리 하성림님은 주디, 부산은 비가 올락말락하는 중이에요. 서늘하고 흐려서 칼국수 한 그릇 했네요. 맛점해요, 주디도.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삼겹살을 먹을지 칼국수를 먹을지 고민 중이긴 한데 한번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 우리 김혜리님은 쭈디 엊그제 부산에 비가 밤새 엄청나게 왔었는데요. 신혼집 들어오면서 새로 샤시한 거실 창문에 물이 새서 물난리가 났어요. 신랑이 출장 가서 어이구 저 혼자 걸레바지 뜯고 벽지 뜯어 물 들어오는 곳 찾아보고 또 오늘은 창문 밖에 노후된 실리콘 뜯어내고 새로 칠하면서 주디 방송 듣고 있네요. 그래도 밝은 주디 목소리 들으니까 위로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꼭 이런 타이밍에 꼭 이렇게 남편분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꼭 이렇다니까. 우리 혜리님께서 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어쨌든 뭐,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잘 어떻게 무사히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생하셨고, 또 커피 한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리님 파이팅!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레노.
4: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넌 대체 누구야?
8: 건방진 녀석. 코코리
9: 구름이.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10: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9: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10: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9: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10: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9: 실장 혜진 초이,
11: 난 조디다냐.
12: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9: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3: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2: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9: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3: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2: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9: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3: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9: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3: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2: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13: 선물 받으실

0: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2: 대한민국이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쉽고 빠르게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죠. 칼투 쇼! 그렇지! 예!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의 귓구녕을 찾아오는 남자 달팽이 간절치 고막배 버청민의 유상욱 윤디와 함께 오늘 해피바이러스를 저와 함께 쌓아줄 월요일 저의 스페셜 파트너는 너잖아요 너.
1: 네 저입니다 여러분. 다미다미 전록담입니다.
0: 전록담이장. 자 오늘 약간 더위가 약간 사그라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후덥지근한 느낌도 좀 있고.
1: 예.
0: 비가 뭐, 내려갔고 며칠 전에 또 그렇죠?
1: 지금 습도가 많습니다.
0: 그지 그지.
1: 예, 습도가 많아요.
0: 더위를 타는 거예요? 여름을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해요?
1: 저는 아 어려운데 아 겨울이 낫습니다.
0: 그래 그래.
1: 여름을 조금 좀 더 좀 덜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아 근데 보면 느낌은 되게 그 서핑 같은 거 좋아하고 네. 막 수영도 잘하고 막 해병대 나오고 그래갖고 네. 약간 여름을 좋아할 것 같은 느낌.
1: 아유 싫어요.
0: 아, 그래 그래.
1: 예. 아, 나 아, 더워 더워.
0: 나도 겨울이 난 것 같아. 예. 여왕님은 추운 게 난 것 같아.
1: 좀 바뀐 더운. 것 같아. 원래는 여름이 더 좋아했는데 마, 좀 이게 나이가
0: 드니까
1: 한 살 한 살 들수록 겨울이 난 것 같아.
0: 아 그래. 예. 아, 나는 봄 가을이 더 좋은데 너무 짧아.
1: 맞아요.
0: 예. 너무
1: 요즘에
0: 짧아.
1: 그렇게 됐잖아요. 사계절이 봄 야름 가을 겨울 이렇게.
0: 그러니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 서울에 또 한강 야외 수영장이나 물놀이장이 개장을 또 했대요 벌써.
1: 벌써.
0: 지난 주말에 벌써 개장을 했고 네. 첫 주말을 맞이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고 하는군요. 한강수 야외 수영장을
1: 말이죠. 뚝섬이랑 여의도 수영장 그리고 잠실, 광나루, 난지, 양화 물놀이장.

0: 총 6곳인데 8월 말까지 운영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7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야간에도
1: 개장을 하네. 어. 밤에도 수영할 수 있다는 얘기네.
0: 그렇죠, 그렇죠.
1: 와, 물을 좀 자주 갈아야 될 텐데 말이죠. 아, 그게 좀 걱정이에요. 광나루 양화 물놀이장을 제외한 네 곳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작년엔 무려 55만 2천 명 정도가 한강 수영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이용하는 걸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요금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성인이 5천 원이래요.
0: 아, 그렇군요.
1: 성인이 5천 원. 아. 네. 자, 혹시나 뭐 물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요, 컬트쇼로 오세요. 여기는 좀, 아, 시원하고, 예, 여기는 물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시원한 풀, 에어컨이 쭉쭉쭉쭉쭉 쏴지니까 시원하죠.
0: 어떨 때는 좀 춥기도 해요 여기.
1: 어, 조금 네. 그런 신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기계에 열받지 말라고 틀어놓은 거니까, 예, 오해하지 마세요.
0: 네.
1: 자, 첫 곡 나갑니다.
0: 네, 첫 곡인 Carly Rae Jepsen featuring Owl City의 Good Time입니다.
1: 자, 들어버릴게요.

0: Carly Rae Jepsen.
1: Good time. Our City가 피처링을 했어요. 부엉이 도시가요.
0: 네, 모르는 노래인가요, 여러분들?
1: 예, 모르는 노래.
0: 처음 들으셨어요?
1: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죠? 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0: 처음 들으셨군요.
1: 예. 예. 팝송을 참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방송 놈들이 오프닝 곡으로 팝송을 틀어제껴요. 아 참. 자, 2516님, 천록담 씨 더위 네. 물러가라고 노래 한 번만 불러주세요.
0: 어. 아이 뭐 노래야 늘 제가 불러드릴 수 있죠.
1: 아 이렇게 가.

0: 사를 보냈네요. 더위야 날 찾지 말고 떠나 야이요 놈아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1: 아 가사를 직접 써주셨네요.
0: 네네 개사를 해주셨어요.
1: 그럼 그대로 불러드려야 되네.
0: 네.
1: 아, 더위 날 찾지 말고 떠나 야이요 놈아
0: 더위 날 찾지 말고 떠나
1: 아 시원하죠? 시원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우 시원해.
0: 네가
1: 추워.
0: 싫어.
1: 더위.
0: 네가 싫어. 네가 더워서 싫어. 더위 꺼져.
2: 자 1부는요 쇼다는 소리 질러로 함께 할 건데요. 오늘 남부지방엔 비가 오고 수도권은 좀 흐리죠.
1: 아 난립니다.
2: 살짝 더웠을 때보다는 선선한 느낌이 조금 있지만 지금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가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살짝 선선한 오늘도 습도가 좀 높아서 후덥지근하다고 합니다. 뭔가 껄쩍지근한 그래서 오늘 문자 보내실 주제를 이렇게 드려봅니다. 안 그래도 습한데 나를 더 스팀 오르게 만드는 사건은? 자, 뭐 이런 거 예를 좀 들어볼까요? 나만 들들 볶는 사장님.
0: 어우, 엄마, 여보, 애미야. 자꾸 나만 불러대는 가족들. 너 삼촌 닉스 안 샀어? 아니 왜? 나는 부자 됐어. 진작에 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방송놈들 내가 진작에 닉스 사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80만 원대 사라고 했잖아.
1: 와, 80만 원대?
2: 열받으니까 그만 얘기하라요.
1: 예.
2: 오빠 말은 진짜 안 들어 쟤네들이. 자 그렇게 여러분들 날 열받게 하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외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50원 100원 150원. 자 정신 차리세요. 오늘 MBTI 아이가 많이 왔습니다.
1: 아 오늘 여러분들 이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예.
1: 요것만 잘 넘기시면 돼요. 예, 그럼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2: 듣는 청취자가 여러분들을 예. 지적하는 문자가 와요.
1: 예.
2: 그러려면 거길 뭐하러 갔냐.
1: 예. 지금 지금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방청객들 무슨 일 있냐고 지금 올라오잖아요.
2: 네.
1: 자, 요거 이제 요거 잘하면 돼요. 자, 갑니다. 샵 1077
3: 50원
1: 김무자
3: 100원
1: 합쳐서
3: 150원
1: 고릴라는
3: 무료
1: 김태균은
3: 잘생겼다.
2: 나이스. 자, 소리 질러 소개되고 딩동댕을 이제 받으면 여름하면 떠오르는 과일 뭡니까? 여러분들 받는 선물 큰 거,
1: 네.
2: 개곡물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시원한 그거 뭐죠?
3: 수박.
2: 수원한 시박, 아니 시원한 수박.
1: 수원한 시박이라니요?
2: 예, 예, 헷갈리면 안 돼요.
1: 아, 헷갈리면 안 돼요. 예.
2: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커팅 칼.
1: 예?
2: 포크도 달린 거 두 개를 드립니다.
1: 아 수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2: 뒤에는 수박 커팅하는 칼이 달렸고
1: 칼만 줘요?
2: 앞에는 포크가 달렸어. 수박 찍어먹는 포크.
1: 아 이런 게 있어요?
2: 아, 이거 좋다.
1: 오~
2: 수박은 안 드려요?
1: 아 수박은 안 준답니다.
2: 네, 수박
1: 여러분들.
2: 커팅 칼 포크 네. 같이 아래위로 달린 거 두 개를 드립니다. 예 착불로요.
1: 예. 멀리 살수록 손해입니다.
2: 예, 수박은 직접 사셔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또 언제 찾아냈냐. 방송놈들 진짜 부지런하다더니.
1: 아, 이런 게 있어?
2: 예. 부지런할 때 닉스나 사지 그랬니. 자, 오늘 3, 4부는 컬투쇼의 시그니처 코너 사연 진품 명품 최채브라더스 무단 최재훈 선생 그리고 네. 기록의 아빠 최성민 씨 여전히 함께 할 거고요.
1: 네, 2부에서는 행번행전 노래 이어부르기 있습니다. 저랑 균디랑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신청해 주셔야겠죠.
2: 그럼
1: 방송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가사 음정 박자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백화점 상품권 적립되고 신청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만 신청하세요.
2: 네, 백화점 상품권이 적립이 된다는 건 적립했다가 드리는 거예요.
1: 네네.
2: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1: 우리가 가끔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2: 네,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광고 듣고 문자 참여하십시오. 나를 열받게 하는 거 기다리고 있을게요. 쇼다는 소리 질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하면 하하림.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7: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9: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11: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자, 쇼다운 소개질러 오늘의 주제는요.
1: 안 그래도 습한데 나를 더 스팀 모르게 만드는 사건은?
0: 근데 박수를 치려면 다 치고 안 치려면 안 쳐야 돼요.
1: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0: 그 몇 명만 그지같이 칠 거면 그렇게 그냥 안 치는 게 낫다고요. 예, 예. 자, 오늘의 소개질러 주제, 안 그래도 습한데 나를 더 스팀 모르게 만드는 사건은? 얼마나 좋아?
1: 좋았어요.
0: 아이, 다 같이 치니까 박수는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치세요. 자, 수박 커팅칼 포크도 달린 거 두 개를 착불로 쏩니다.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230님입니다. 전 결혼을 단 한 번도 못했는데 두 번째 결혼한다며 청첩장 보내는 친구.
0: 아하.
1: 스팀 올라와요. 네가 두 번 하니까 내가 한 번도 못하는 거 아니야?
0: 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1: 말도 안 되는 소리죠.
0: 예,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달려드세요. 그래야지 이성도 여러분께 다가올 겁니다. 0230님, 예, 칼 두 개 드릴게요.
1: 축하드려요.
0: 미리 혼수 장만하세요.
1: 네.
0: 자, 이유정 씨.
2: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가 매번 저만 보면 넌 참 외모를 안 봐 이러거든요.
0: 참 미쳤네 진짜.
2: 이번 주말에도 또 그 소리.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짜증나네요. 그래 내 남편이 그래 그런데 뭐 어떡하라고.
1: 이 뭔 소리야.
0: 남편이 남편한테 넌 참 외모를 안 봐. 남편이 외모를 안 본다는 거지.
1: 아...
0: 남편 욕을 하는 거지 뭐. 그런 얘긴데. 남편이 많이 못생겼는데. 근데 못생겼지만 그분이 보니까 못생겼지만 뭐 다른 쪽이 괜찮은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1: 그렇죠.
0: 예. 열심히 예. 있겠죠. 본인은 말 못할 뭔가 있겠죠.
1: 예. 뭔가 있을 거예요.
0: 네, 뽑고 드게 드릴게요.
1: 6653

0: 님입니다. 주말 저녁에 날 더운데 가스불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불고기 굽고 찌개 끓였더니 어? 안 땡기는 메뉴라면서 굳이 라면 끓여 먹는 중.
1: 아 중이.
0: 아 중이.
1: 중이는 그래요.
0: 예, 중이 아들놈 스키 진짜 스팀 돌아요. 아 그렇게 막 요리해놨더니 안 땡긴다고 라면 끓여 먹었대. 아 이놈 무자식 그냥.
1: 예 중이 그냥 라면을 계속 끓여줘 봐요 그러면. 그럼 불고기 딱 해달라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0: 아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1: 아, 계속 엄마 라면 너무 물려 이제 불고기 해줘. 그래도 라면을 끓여줘요.
0: 그랬어요. 좋다. 좋다. 계속 라면만 끓여주는 거야.
1: 그리고 라면에다 불고기 좀 넣어.
0: 아 끓여주지도 말고 혼자 끓여 먹는다니까.
1: 끓여 먹을.
0: 계속 혼자 끓여 먹으면 되지 뭐.
1: 그래. 이런 중2가 커서 중3이 됩니다.
0: 그러다가 고1이 되죠.
1: 자 노시연 씨.
2: 5년 전 헤어진 남친이 하이땡스 취업됐다는 얘기를 엊그제 들었어요. 제가 찾는데 지금 잠도 안 와요.
0: 아하.
1: 취업이 됐으니까 언제쯤 취업이 됐나? 2, 3년 전쯤에 됐나?
0: 그러게요.
1: 그러면 보너스 받았을 거 아니에요?
0: 보너스 받았겠죠.
1: 예, 노시현 씨 놓치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포커 두 개 드릴게요.
0: 포크라도 챙기세요. 자, 박지영 씨입니다. 출근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10분씩 잡고 자기 식구들 6명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14층 아주머니.
1: 14층 아주머니!
0: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제가 바쁘다고 하니까 이웃끼리 인정머리 없고 배려가 없다고 오히려 짜증내시는데 진짜 스팀 올라요.
1: 바쁠 때는 진짜 짜증나죠.
0: 아, 이거 아니죠.
1: 잡고 있으면은 먼저 가세요. 우리 아직 안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0: 맞아.
1: 아 진짜 바쁠 때. 아, 근데 이제 하나는 이해해줘야 되는 게 그 택배. 네. 택배가 이제 위층에서부터 이제 쭉 하나씩 던지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네. 엘리베이터 한 라인만 있는 쪽은 조금 답답하실 수 있어요.
0: 맞아요.
1: 근데 그분 또 땀 뻘뻘 흘리면서 배달하는 거니까 뭐. 근데 이건 좀 별로네요, 그죠? 예, 포크 두 개 드릴게요. 익명입니다. 왜 익명을 했을까? 뭔가 고린 게 있는 거죠.
0: 네.
3: 여기 반지하 사무실인데요. 부장님께서 속 안 좋다면서 자꾸 방구를 껴대서 미치겠어요. 아... 방금도 따발총 방구를 따따따따따따 방구 껴놓고 그냥
1: 나 죽지 않았어. 방구에 힘이 느껴지지 않아? 라고 따바하 항문에 마개를 막 씌워버리고 싶어요.
0: 이야
1: 그럼 온몸이 썩어 들어가죠.
0: 반지하
1: 야 방구를 껴놓고 그냥 따따따따따따따 야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아하 방구에서 힘이 느껴지지 않아? 그런 분들은 언제나 방구 계속 그렇게 끼다 보면 똥 쌉니다. 방구가 잦으면 똥 싼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0: 지금도 위험해요.
1: 지금도 위험해.
0: 예. 자기는 모르고 있을 수 있어.
1: 예, 방구가 잦으면 예, 똥 싼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0: 예.
1: 쌌을 거예요.
0: 예. 포커 드립니까?
1: 네, 포커 드려요.
0: 6370님이에요. 고심 끝에 쌍꺼풀 수술했는데 주변에서 들은 말이 아이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스팀 올라와요.
1: 한두 명이 아니라면 그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이면 몰라도.
0: 그렇지. 한 명이었으면 예, 우리가 예. 넘어갈 만도 한데.
1: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 한번 말씀을 참 기울여서.
1: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건 세 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0: 예. 주변의 말 듣는 것도 덕목입니다. 예.
1: 6370님 더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사진을 한번 보내보시면
0: 아 좋아요.
1: 저희도 어떻게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자 조순옥 씨.
2: 파김치를 한 통 담갔는데요. 딸들이 남자친구가 파김치 좋아한다며 싹 싸갔어요.
1: 와.
2: 정작 눈물 흘려가며 파 닫으면 남편과 열심히 담근 저는 겨우 맛만 보고 말았다네요. 아우 성질나.
0: 좀 남겨놓지.
1: 예, 딸들 이거 키워봐도 결혼하면 밧잔 다 가져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난다 그러는데.
0: 아 남편도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가 좋아한다고 가져갔네.
1: 남자친구를 그냥 너무 좋아하는 모양이.
0: 사위를 매긴 것도 아니네.
1: 그러네요. 예, 조선옥 씨 당신이 낳은 딸입니다. 네. 할 수 없어요.
0: 어쩔 수 없네요. 네.
1: 자 노래 하나 듣고 계속 이어집니다.
0: 아 오랜만입니다. 바다의
1: 매 소맥송이죠. I'm so mad.

0: 소맥송이었습니다. 암소맥스 매드 바다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열받는 거 자기를 스팀받게 하는 문자들 계속 소개해드리고 소개가 되면 수박 커팅 칼 포크도 달린 거 두 개를 착불로 쏩니다. 자, 익명입니다.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책상으로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털 하나 달린 코딱지예요. 아, 뭐야 이거. 들어 죽겠네 진짜. 아이씨 진짜 뭐야 날려버렸나 누가. 대각선에 앉아고 코파고 있던 박 과장님과 과장님들 왜 이러나 몰라. 부장님 과장님 박 과장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윙크를 합니다.
1: 아이 진짜 왜 그래요.
0: 아, 왜 그래 과장님 박과장.
1: 아니 코딱지를 아직
0: 이렇게 튕긴 거야 거기다? 탁 하고 윙크를 딱 한 거야?
1: 아니 코딱지가 왜 나와 근데. 아,
0: 뭐야 그거는.
1: 나이가 몇 살인데 코딱지가 나와요.
0: 이게 플로팅이야 뭐야 그게.
1: 아 싱글이신가? 박과장님.
0: 야 더러운 플로팅이네요.
1: 네.
0: 예 드릴게요.
1: 축하드립니다.
0: 포코 두 개 드릴 테니까 과장님 하나 드리세요.
1: 네, 과장님 하나.
0: 당신 찔러버리고 싶어. 막 이렇게.
1: 아, 박기령 씨입니다. 오늘 회사 점심 메인이 제육볶음이었는데 제 차라에서 똑 떨어졌더라고요.
0: 아, 짜증나지.
1: 아, 곧 채워주신다길래 상추쌈이랑 쌈장 가득 담아서 천천히 먹고 있었는데 다 먹을 때까지 제육이 추가가 안 돼서 맨밥에 상추만 먹고 나왔어요.
0: 아. 이게 아유, 밥이 잘 되고 또 이렇게 상추가 신선하면은 그냥 맨밥에 상추 넣고 쌈장만 탁 넣어서 먹어도 맛있긴 해.
1: 맛있죠. 뭐 그것도 사실 예, 뭐
0: 감사해야지.
1: 예. 제육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0: 아예 못 먹은 거니까 뭐. 예. 박기량 씨 포커 드릴게요. 1438님 아이스크림 꺼내려고 냉동실 문을 열었다가 아이스크림에 발등을 찍혀서 깁스를 했습니다.
1: 아유
0: 뭐 어떤 아이스크림인데 그 통 아이스크림인가?
2: 통 큰 거.
0: 아 통 큰 거. 엄마 아빠도 함께 두 개 더운 거.
2: 네.
0: 이 더운 날 깁스가 웬 말입니까? 아이스크림 두 번 다시는 찾지 않겠습니다.
2: 아 진짜로? 이럴 수가 있어요?
0: 야 냉장고 열 때 정리 안 된 냉장고는 조심해야 돼요 진짜.
2: 떨어져가지고?
0: 그 안에 뭉탱이가 뭔지도 모르고 비닐에 쌓여 있는 것들 아... 그건 다 무기거든요. 다 무기예요 진짜로. 자 이분은 행번행정 갑니다 여러분들. 노래 이어부르기 하고 싶으신 분들 백화점 상품권이 욕심나시는 분들은 당장에 신청하십시오. 나는 노래 좀 합니다. 전화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이레이입니다.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다양한 선후배분들을 만나는데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배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후배의 열정 있는 자세에 감동받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요, 선배님의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친근함을 보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저도 밝은 기운으로 지친 동료들에게 활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하루하루를 만들면서 즐겁게 주어진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레이였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가면 백화점 상품권을 받게 되겠지 분명히 받게 되겠지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의적금 해부적금 구황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줍는 행번 행전 시간이 돌아왔어요.
1: 자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서 부자기로 방송놈들 마음대로 저희가 번호판을 돌려서 나온 번호를 랜덤으로 전화 끝번호가 일치한 사람께 전화를 걸어서 노래 이어부르기 미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성공하게 되면 최대한 멜로디와 가사를 정확하게 맞춰주신다면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바로 제가 딩동댕을 치면 말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빠밤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 같이 빠밤을 외쳐주세요. 노래를 맞추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보장 빠밤 선물 보장 빠밤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익명 보장 빠밤 익명 보장
2: 빠밤 고맙습니다.
1: 이거 하면 괜히 기분 좋아.
2: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만 원씩 적립됩니다. 최대 적립금은 10만 원까지.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들 모두 3만 원. 7명이 성공하면 총 7만 원. 10명이 성공하면 10만 원. 당연한 얘기죠.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1: 아, 왜 없어? 실패했으니까.
2: 어? 당연한 얘기. 자,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자, 빠밤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도전하세요.
3: 빠밤.
2: 지금 도전하세요.
3: 빠밤.
2: 지금 전화 받으세요.
3: 빠밤.
2: 고맙습니다. 전화를 받게 되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불러 제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습하세요.
3: 빠밤.
2: 연습하세요.
3: 빠밤.
1: 신청하세요.
3: 빠밤.
1: 김태균은
3: 빠밤.
2: 좋았어요.
1: 당연한 얘기는 어디서 듣고 왔냐고 좀 물어보는데 이거는 우차사에 나왔던 거죠?
2: 어? 아니 제가 만든 건데요?
1: 당연한 얘기 야 이거 우차사에 있던 거잖아.
2: 아 있던 거예요?
1: 네.
2: 아 아쉽네.
1: 당연한 얘기.
2: 아 저는 제가 만든 건데.
1: 그래 네. 조금만 다르겠지 뭐 음가가.
2: 아니 뭐 음이 좀 달라요.
1: 어,
2: 네. 저는 E 마이너예요.
1: 어떻게 되는 거죠?
2: 그리고 저는 어가 붙어요 앞에. 어? 당연한 얘기. 이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할 때마다 이걸 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1: 예.
2: 자, 1 더하기 1은 2죠.
1: 어? 당연한 얘기.
2: 재밌잖아. 예. 네. 네, 여러분들 좀 애용해 주세요.
1: 예. 자, 전화 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리허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아, 리허설이에요.
1: 자, 여보세요. 전화 받으세요.
2: 내게 헤어지잔 그 말은 내일에 미안하단 그 말도 내일에. 오케이 이러면 성공이에요.
1: 네 내일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노래 부르기를 했다 아직 문자를 못 보냈다 신청 문자를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문자 샤베용칠칠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 돌려주세요.
2: 자 몇
1: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2: 몇 번 몇 번
1: 몇 번만?
2: 아, 몇 번? Zero.
1: The first number is number zero. Zero.
2: Zero.
1: 영 번입니다. 영 번, 빵 번. The first number. 오, 이 컬러링이 아주 그냥 화려하네.
4: 네, 여보세요.
2: 날 울리지 마. 슬픈 영화 속에.
4: 주인공은 싫어.
2: 오,
1: 마이 정님 전화 따 인터뷰 따윈 하지 않아요 남자분들하고요.
2: 자 이번엔 몇 번 과연? 아 넘버 4.
1: 자 사부님 넘버 4. 구매 강요 번호죠.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2: 그리고 좀 이렇게 빠르신 분들이죠.
1: 전화 받아요.
2: 전화 받으세요.
1: 아이 끊어버리셨네요. 본인 신청해놓고.
2: 왜 신청한 거예요?
1: 네, 다른 4번. Another number 4.
2: 네, 끊을 거면 신청하지 마세요.
1: 네, 긴장하지 마세요. 전화 받아요. 플리즈. 4번.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0: 제발 좀 받아요.
1: 여보세요?
0: 어. 맞아,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1: 춤을 추고.
2: 에이, 아니야 아니야.
3: 틀렸어요.
2: 춤을 추고 아니에요.
3: 춤을 추고 아니에요. 나 혼자 계속 있으니까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네. 그렇죠. 그러면 뭐 하는 행동이에요.
0: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1: 이렇게 나
2: 이렇게 나 그다음
1: 이렇게 나
2: 이렇게 나
3: 이렇게 나 이렇게 나
2: 밥살떡
3: 메밀무
2: 이렇게 나
3: 이렇게 나 저렇게 나
2: 이렇게 나
3: 빨리 해요.
2: 아무거나
1: 사랑한다 사랑해.
2: 어?
3: 사랑한다 사랑해? 우리 노래 왜 불러요 갑자기?
2: 어?
3: 아유, 아유 재밌었나. 이렇게 나 아저씨. 자, 자 다른 4번으로 가겠습니다.
2: 자 이거는 맞출 때까지 해야 돼.
3: Another number four.
2: 자 다른 4번에게 전화를 겁니다.
3: 자 갑니다.
2: 이렇게 나
3: 자 전화 가요.
4: 여보세요.
0: 왜 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4: 울고 불고
3: 그렇지.
2: 이렇게 나
3: 지금 삼사구사님
4: 네
3: 지금 뭐 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4: 저 차로 배달 뛰어요.
3: 무슨 배달이요?
4: 배달.
3: 아 차로 배달 뛴다고?
4: 네.
3: 아이고 여자분 고생 많으시네. 뭐 어떤 거 배달하세요?
4: 배땡 민족이요.
3: 아
2: 그거 예. 아,
4: 네.
3: 그럼 지금 저 뭐 배달 음식을 지금 저 배달 가고 계신 거예요?
4: 아 배달 지금 콜 잡고 있어요. 애기 어린이집 가고.
3: 아 바쁘게 사시네 어머님이.
2: 야,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3: 슈퍼맘이야. 네. 어린이집 보내놓고 또 배달 그 사이에 또 배달 뛰시고.
2: 선물 드려야 됩니다.
3: 하나 추가로 또 드리자.
2: 예예. 예.
3: 예, 선물 하나 또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은 전화 받을 수 있는 거죠?
4: 네 괜찮아요.
3: 예 멋지게 사시네요 삼사구사님.
2: 아, 자 콩물 드립니다.
3: 콩물.
2: 아, 애기랑 맛있게 드세요.
3: 아, 콩물 좋지 단백질.
4: 너무 좋아요.
3: 예, 앞으로도 계속 적립되는 걸 받게 되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4: 네, 감사합니다.
3: 안전운전하세요.
4: 네.
2: 파이팅.
3: 아, 슈퍼맘이네 진짜. 자, 다음 번호.
2: 다음 번호.
3: 몇 번호?
2: 감사합니다.
3: 몇 번? 아이고.
2: 아이고. 정말 다양한 번호가 나오죠.
3: 예, 같은 번호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2: 네, 네.
3: 3번입니다.
2: 넘버 3번.
3: 3. 3번 넘버 3. 누가 넘버 3래? 3번입니다. 3번. 사포닌이 가득한 번호. 홍삼, 인삼, 산삼, 삼사삼삼삼. 자, 전화 받아요. 전화 받아요.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아이 사람 시청해놓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이 전화 빨리 안 받을수록 사람이 더 많이 못하고 적립금액이 낮아진다.
2: 맞아, 적립금액이 아유,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3: 어떻게 된지 방송놈들한테 백화점 상품권을 많이 받아내야 됩니다.
2: 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3: 우리가. 제가 갖는 것도 아니에요.
2: 자, 지금까지 2만 원입니다. 어디 숲에 사시나 봐요?
3: 자연인인가 봐요.
2: 예.
5: 여보세요?
2: 어!
0: 날개!

0: 하세요.
1: 3만 원 정리. 남자분은 인터뷰하네요.
0: 다음 번호 바로 돌려버립니다. 자, 정리금을 빨리 써야 돼요. 정리금을 써야 돼. 럭키 세븐. 7번으로 갑니다.
1: 럭키 세븐. 럭키 세븐. 발음 중요하죠? 세븐. V 발음입니다.
0: V.
1: 세븐. 세븐. 세븐. 몇 분 연습해? 두
0: 분.
1: 두 분.
0: 두 분.
1: 네 분. 다섯 분. 여러 분.
2: 여보세요?

0: 다시 한번 마지막.
1: 난 차라리 웃고 있는
2: 피에로가 좋아.
1: 예예예예.
3: 오케이. 4만원입니다.
0: 자,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우리 노래 계속 따라 부르셨어.
3: 문제 내고 있는데 계속 맞추셔가지고.
0: 예, 그러니까 신나셔가지고 아주. 아, 메추리알 포장을 하고 계신다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2: 네, 맞아요.
0: 메추리알 포장해서 이제 납품을 하시는 거예요?
2: 네, 맞아요. 농장을 하고 있어요.
0: 아, 메추리알 농장. 아. 메추리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몇 마리나 키워요?
2: 저희 9만수요.
3: 예?
0: 어? 9만수?
2: 9만수.
3: 9만 마리?
2: 네네네.
0: 우와, 그러면 상당히 지역이 꽤 크겠네요.
2: 그 메추리 자체가 크기가 작아요.
0: 아, 메추리 자체요?
2: 네네.
3: 아, 메추리가 작긴 작아요.
0: 아, 한 마리가 얼마네요?
2: 한 마리 한 주먹만 해요.
0: 주먹만
3: 해요?
2: 네네네.
0: 9만 마리가 다 살려면 그렇게 큰 공간은 필요 없겠네요, 그죠?
2: 네네, 그렇죠.
0: 네.
3: 그래도 혹시 몇 평이나 됩니까?
2: 저희 천 평
0: 크네. 천 평. 그럼 메추리는 하루에 알을 몇 개나 낳아요?
2: 뭘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대충 낳겠죠.
3: 확인은 안 하시나 봐요.
2: 네, 그러니까 농장을 하시지만
0: 애들이 알아서 낳는 거예요, 그냥.
2: 네. 네네네.
3: 애들이 몇 마리씩 낳는지는
0: 그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이에요?
3: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0: 무정란?
2: 네네.
0: 아, 무정란이에요?
2: 네.
0: 야, 그럼 한 박스 포장하면 그게 얼마예요?
2: 한 박스 포장하면요, 32,000원요.
0: 그 납품가가?
2: 네네네.
0: 야, 그럼 그 매출이들이 돈 많이 벌어주네, 그죠?
2: 정말 알부자죠.
0: 아, 진짜. 진짜 알부자네.
3: 매출이 알부자.
2: 네네네네.
1: 매출이 니가 좋아.
0: 아이고. 알부자와 통화한
2: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오늘 네. 계속 포장 열심히
3: 본인이,
0: 하시고.
3: 본인이 먼저 네. 끊으시려고 지금.
2: 아, 네.
3: 포장이,
2: 아니,
3: 포장이 아니, 아프셔갖고. 예. 네. 저희가 말 그만 시키니까.
0: 알부자인데 그냥 빨리 알포장하라고 기다려요.
3: 맞아, 맞아, 맞아.
0: 자, 안녕히 계세요, 알부자님.
2: 네, 안녕히 계세요.
0: 네.
3: 고맙습니다.
0: 네. 4만원 적립.
3: 4만원 적립에 다음 번호 돌아갑니다.
0: 이야, 영광이네.
4: 5번!
0: 알부자랑도 통화하고.
3: 5번!
0: 9번입니다. 넘버 9.
3: 정말 다양하게 나오죠.
0: 자, 비둘기 넘버입니다. 9! 9!
1: 나 쪼아 먹어야지.
0: 아, 비둘기 정말 싫지 않아?
3: 아니, 또 너무 이렇게 싫어한다고 하지 마세요.
0: 왜?
3: 그 애들도 입장이 있으니까.
0: 그래? 비둘기가 입장이 있어?
5: 그래요?
0: 시작!
3: 받았어요? 네? 아, 비 내리는 호남 섬!
0: 둘, 셋!

0: 그렇지! 아, 반짝반짝이는 계속해봐요.
1: 희미한
2: 기억 속에.
0: 아, 그렇지. 계속 계속 간다. 계속 한 둘 셋 넷.
1: 그때 만난 그 사람.
0: 둘 셋 넷.
1: 많이 사람. 자, 키가 높아. 자꾸만 멀어지는데.
0: 에, 그다음
1: 둘 셋 넷.
2: 만날 수 없어도.
0: 안 올라가네요. 안 올라가요. 네가 너무 높게 놨어.
1: 어, 끝까지.
0: 당신을
2: 사랑했어요.
1: 그렇지.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0: 근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는 노래를 못해요. 그래도 노래 이어로 부르기는 해도 되잖아요.
1: 어, 그럼요.
0: 그렇게 네. 못하는 노래는 아니신데요, 뭐.
1: 네, 잘했어요.
2: 감사합니다.
0: 예, 별 말씀을요. 예, 끊을게요. 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3: 균디 최고래요.
0: 아, 균디 최고라고.
3: 네.
0: 아, 누구랑 같이 계신가 봐요?
3: 와이프랑 있습니다.
0: 아, 여자분 옆에 여친, 계시니까 여친, 인터뷰하는 거예요.
4: 여친이에요. 네.
0: 아, 어디 가시는 거예요, 두 분이?
3: 아, 아닙니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0: 어, 어떤 일을 하세요? 아니, 저 아내분 좀 바꿔주세요.
3: 네.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아, 어떤 일을 같이 하세요?
4: 저희요?
0: 네.
1: 네.
4: 이름이요.
0: 응? 어? 네?

0: 어떤 일을 같이
1: 하세요? 하시... 그냥 같이 일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같이 하시냐고요?
1: 저희 쇼핑몰이요.
0: 쇼핑몰.
2: 아, 쇼핑몰.
0: 잘 팔려요? 네.
1: 아, 바빠요.
0: 예? 뭐래요?
1: 뭐라고요? 바쁜다고요?
2: 아니, 우리가 뭐라고요 했어요.
0: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예. 잘 팔려요. 근데 바빠요.
1: 아, 잘 팔려요.
2: 잘, 아, 팔려요. 잘 팔려요.
0: 알겠어요.
2: 네. 네, 알겠어요.
1: 이정 씨도 멋져요.
2: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1: 감사해요.
0: 네. 두 분이 많이 사랑하시죠?
1: 아니요.
0: 네, 끊을게요.
2: 아, 끊어, 끊어.
1: 네, 감사해요.
2: 끊어.
1: 어?
2: 네, 끊어요.
1: 네, 끊어요. 잘 가요.
2: 오케이.
0: 네.
2: 자, 하나 더 갑니까? 자, 이번엔 몇 번 과연? 제발.
0: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아유, 아이고.
2: 야, 5번입니다. 5번이 나왔네.
0: 기가 막히게 같은 문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프라이즈 넘버, 놀랄 때 쓰는 문어죠. 호, 번. 호, 번.
2: 나도 좀 부러울 때.
0: 오. 오. 감동 받을 때. 오. 5번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0: 잊지 못한 빗속의 여인 여인은

0: 가면 눈동 예?
1: 잊지 못하네.
2: 그렇지. 그렇지. 축하드립니다. 6만 원.
0: 배달 중이시라고요?
1: 네, 배달 중입니다.
0: 아, 고생 많으시겠네요. 아유,
2: 낮에 그냥 아, 더우시겠네.
1: 너무 더워요. 감사합니다.
2: 예, 네, 뭐 지금 뭐 배달하고 계세요?
1: 아, 사료 배달하고 있습니다.
2: 사료. 아, 오, 야, 알겠네. 진짜 더우시겠다.
0: 예, 네. 거리가 멀겠네 여기저기. 그죠?
1: 예.
2: 예. 물 한잔 하시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네. 네. 안전운전하세요.
2: 다음 번호 돌아갑니다. 6만 원이 돼버렸어요.
0: 8번. 오. 8번. 8번입니다.
2: 8.
0: 아, 뜨거운 번호죠. 끓는 번호. 100도씨 번호입니다. 아, 뜨거워.
2: 인덕션 구도 번호입니다.
0: 여보세요?
2: 형 받은 거야?
0: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봐요.
3: 네.
0: 어, 왜 대답을 안 해요?
3: 여보세요?
0: 예, 컬투쇼예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0: 아주 여유 있어요. 아,
2: 여유가 많으시네.
0: 예.
2: 노래도 천천히 불러볼게요.
0: 예, 노래 신청하셨죠?
3: 네.
0: 예, 갑니다.
2: 진짜 하신 거 맞죠? 신청?
3: 네, 예. 맞습니다.
2: 아.

0: 자, 왜 이렇게 그 여유가 있을까? 안 떨려요?
1: 아, 떨립니다.
0: 그래? 근데 바로 왜 여보세요를 안 하셨어요? 뭐 하느라고?
1: 아, 이게 스피커랑 연결이 잘 안 됐어가지고.
0: 아, 그랬었어요. 네. 예, 알겠어요. 끊을게요.
1: 감사합니다.
2: 예, 좋은 하루 되세요.
3: 아, 이렇게
0: 길게 하지 않아요. 헤드 예. 길게 하지 않아요.
3: 맞아, 맞아.
0: 자, 여기까지 오늘 7만 원이 적립됐습니다. 오늘 성공하신 모든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7만 원이 날아갑니다.
3: 축하드립니다.
0: 광고요. Here we go.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가격이

원해요? 케어원 헤어.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헤어. 1577-1199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3: 야, 오랜만에 듣네요.
4: 자, 오랜만에 듣는 우리 건모형의 노래.
3: 네.
5: 잊지 못한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4: 이 노래 듣겠습니다.
3: 네. 건모형 사랑해요.
4: 이 노래가 언젠가 또 문제로 나오니까 따라 부르시면서 연습 좀 하시죠. 예. 네.

0: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을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활동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유바오미.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잘한다.
1: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초등학교 남학생이 로고송을 같이 따라 불러주면서 네. 3부의 문을 이어합니다. 아, 자, 컬투쇼 3부가 시작이 됐고요. 자, 현장에 오니까 즐겁죠? 그러니까 듣기만 할 때랑은 또 실제로 여기로 와보면 생동감이 넘치고 연예인을 되게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참 부담스럽고 좋아요. 네. 네, 실제로 오면 아 여기 방송국에도 화장실도 이용해보고 방송국 물, 정수기 물도 먹어보고 상당히 좋죠.
0: 김태균 씨와 같은 변기를 쓸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운 좋으면 같이 나란히 소변을 볼 수도 있죠. 자, 방청 이렇게 신청 여기를 해야지 올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0: 네, 문자로 #1088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1: 인원수.
0: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1088번이고요. 그리고 이 뜨겁고 더운 여름 컬투쇼 쇼다운들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야. 여기저기 여름 페스타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0: 난리예요.
1: 그럼 컬투쇼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컬투쇼도 아마 21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썸머 선물 페스타. 이야. 사천한다 사천에 사천한다 사천에 난 사천에 가슴 벅찬 사천에.
0: 야, 사천회가 뭐예요?
1: 자, 오늘 6월 22일부터 다음 달 7월 17일까지 무려 4주간 4 weeks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버릴 생각입니다. 그게 총
0: 4천만 원.

0: 상당의
1: 그래서 4천한다 4천에
0: 대단합니다. 쇼단원들에게 총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쏠 예정인데요. 선물 목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분쇄 처리기, 이동갈비 세트, 기능성 베개, 저소음 성풍기, 올인원 영양제,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햄버거, 커피 쿠폰 등등.
1: 이야!
0: 대단합니다.
1: 이 선물들이 다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으면 주나? 참여해야지. 들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컬처를 응원하는 쇼다운이라면 누구든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선물을 이만큼이나 푸는데 못 가져가면 안 되겠죠. 4천만 원 상당을 푸는데 언제 어디든 컬처랑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들을지는 여러분 계속 컬처를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재훈, 최성민 씨 사연 제품 만나보기 전에 자, 상품 안내하고 광고 듣겠습니다. 그 전에 종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급똥이 찾아왔을 때 급똥한 채 처참히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빨리 다 같이 해요.
0: 왜
1: 몸이 이렇게 들썩이는 거야? 엉덩이
0: 왜 안 하실 거예요?
1: 똥꼬 힘을 주면 몸이 살짝 올라가.
0: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들
1: 내려가.
0: 진짜 해야 돼. 어깨만 그렇지. 하는 사람 다 알아요. 내가
1: 어깨 운동이 아닙니다.
0: 어깨만 올리는 사람 내가 딱 알아요.
1: 자, 네. 박자에 맞춰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그 안에 똥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빼
0: 좋아
1: 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자, 요 박자에 맞춰서 상품 소개해 보겠습니다.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동 주문 태성 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0: 국가 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0: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0: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기 아기띠,
1: 발효의 대가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에,
0: 세탁전문기업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에이펙 공식 홍 공식 홍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0: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기능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1: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참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중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1: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0: 꽃배달 전문 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1: 아이, 줬다가 아, 뺐다가 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아 똥꼬 같은 튼해졌어요. 광고요. Here we go.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6: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5: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0: 1, 2, 3, 4.
1: 사연 진품 묘호 오랜만입니다.
2: 자, 이 코너를 20년째 지켜주고 있는 고마운 우리 가수 사연 읽기의 달인 사다리면서 겨치기 여러분의 림프절 건강을 위해서 겨치기의 아버지 운동에 나선 겨버지 겨나가요. 집에서 매일 겨나가는 무단결근, 무단출근, 무단지각, 무단삭제, 남의 사연 무단갈치, 지난주에는 사연을 안 읽겠다면서 무단패스를 시도했던 가수 최재훈!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자, 이 남자의 가족들이 잠깐 돌아왔어요. 자고로 가족들을 만나면 얼굴이 펴야 되는데 이 남자가 등장할 때마다 방송놈들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분명히 안 외롭고 행복할 텐데 얼굴은 점점 누렇게 떠가는 남자 대한민국 대표 기러기 아빠 개그맨 최성민!
4: 야호! 반갑습니다. 기러기 아빠 최성민입니다.
1: 괜찮아?
3: 최성민 씨.
1: 괜찮아?
3: 최성민 씨.
4: 예.
3: 그 지난번에 7월이 너무 기다려진다 그런 게 그런 뜻이에요?
4: 어떤 게요?
3: 저번에 그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2: 아, 7월이 너무
3: 기다려. 7월 달만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4: 아, 요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죠?
2: 아, 가족들이 돌아가는 날짜가 7월이군요.
4: 아니, 시간이 안 가 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천천히 가는 시간이 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어우, 어쩜 이렇게 집이 개판이 됐죠?
3: 아니, 가족들은 언제 돌아갑니까?
4: 7월 한 중순쯤인데.
3: 7월 중순.
4: 야, 시간이 엄청 안 가요.
2: 우리 그 인별그램에는 그 가족들 없을 혼자 지낼 때는 막 신나갖고 매일매일 뭐 그
1: 혼술하고
2: 업로드를 계속 뭐 올리더만 이런 거 저런 거를 한 10일째 멈춰 있어요, 인별그램이. 아무것도 안 올라와.
4: 네. 저도 대본 보고 알았어요. 아, 내가 이걸 SNS를 안 하고 있구나.
1: 할 시간이 네. 없죠. 너무 행복해서.
4: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그 수건에서 냄새가 날까요? 내가 빨면 안 냄새가 안 났는데.
2: 누가 빠는데요?
4: 와이프가요.
2: 세탁기가 빠는 거 아니에요?
4: 아, 이게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2: 예. 네. 가족들의 냄새죠.
3: 그 냄새 때문에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데.
4: 예. 네. 얼굴이 인상이 자꾸 써지고.
2: 가족들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그 와이프랑
4: 네.
2: 우리 자식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4: 예, 빨리 시간이 빨리래.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3: 빨리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4: 좋겠다. 사랑한다.
2: 자, 오늘 뭐 저희가 방송에 도착하니까 최재훈 씨의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놈들하고 같이 다 같이 먹으라고 커피를 이렇게
4: 네.
2: 포스터에 포스터 공연 포스터 최재훈 네. 하성훈이 같이 조인 콘서트를 한다고
1: 네, 콘서트 하시잖아요. 네.
2: 연대 신촌 캠퍼스 대강당에서 야 거기가 그 제가 알기로 한 4천석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그 정도 안 될걸요?
2: 아 맞아 내가 해봤잖아 거기서 공연
1: 7월 4일
2: 한 3,500석 정도 될걸?
1: 맞아요.
3: 대강당이 아닌가?
2: 아하, 100주년 기념관인가요? 거기는 천석이고요.
3: 그거보단 큰 것 같아요. 아,
2: 그러면 대강당이에요.
1: 대강당이에요.
2: 예, 예, 예.
1: 맞아요.
2: 예. 다 채울 수 있겠죠?
3: 글쎄요.
2: 홍보 좀 하세요. 7월 4일이니까.
3: 많이 놀러 오세요.
2: 조금 더 간절하고 그지같이 해야죠.
5: 많이 놀러 오세요.
2: 도와주세요. 야 대박 나셔야 됩니다.
1: 네.
2: 연대 대강당에서 포스터 많이 붙어 있더라고.
3: 아 그래요?
2: 배너 도로 배너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
3: 아유 감사합니다.
2: 난 네. 많이 봤어.
1: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2: 네. 네. 자 사연 지품 명품 2026년 6월 이벤트 안내입니다. 먼저 사연만 소개돼도 책정 금액 상품권에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드리고요. 주정한 선물은요?
1: 자 시계 하나만 잘 차고 있어도 기본적인 건강 관리는 됩니다. 회사에서 집에서 스팀 팍팍 받는 일이 있을 때 시계만 잘 들여다봐도. 뒷목 안 잡게 심박수 호흡수 관리할 수 있어요. 자, 휴대전화랑 연동되는 스마트한 바로 그것! 최신형 사가워치 S3!
2: 야호!
1: 대단합니다.
2: 사연 하나만

0: 잘 써서 보내도 주장원이 되면 요 선물을 드리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장원이 되면 이걸 받고 월장원 후보로 올라가게 되죠. 강력한 월장원 선물은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춘기 아들, 딸과 이것만 하나만 있으면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거. 컬투에서 무려 20년 만에 처음 쏘는 선물. 자녀들이랑 같이 게임을 즐기면서 가족애를 뿜뿜 쌓아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게임기만 딸랑 드리지 않고 게임기 보형, 강화, 유리의 커버, 케이스 그리고 생동감 있게 게임하시라고 레이싱 휠 핸들까지 닌텐도 스위치 2 풀 패키지. 우와. 야, 요거 사연만 잘 쓰면 이딴 게 다 여러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미난 사연을 만드는 난 재미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포화도 됩니다. 포화도 되는데 포화했다고만 얘기하면 돼요. 자기 사연처럼 쓰면 걸리면 안 줍니다, 선물을. 예. 저, 보통 재미난 사연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똥을 막 며칠간 참아보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1: 계란이랑 고구마 많이 드세요.
0: 그렇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 좋은 부부 에어컨이라는 제목이에요. 남일. 이름이 남일. 외장가 봐요. 모든 게 남일이죠.
2: 네. 그렇죠. 네. 내일은 없네.
1: 네, 내일 아니면
0: 내일은 남일이죠. 없는 거예요. 이분은 네. 다 남일이에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한여름처럼 훅 더워지길래 사무실 에어컨을 켰죠. 근데 에어컨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아, 이리저리 만져봐도 작동이 안 되길래 급하게 수리 업체를 불렀습니다. 근데 업체명이 멋있더군요. 참 좋은 부부 에어컨. 잠시 후 업체명답게 진짜 부부가 오셨어요. 어허. 근데 일을 시작하는데 이 부부가 뭔가 다릅니다. 서로 말을 높이면서 존중하는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여보, 차에 가서 동관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3: 몇 미터쯤 잘라오면 될까요?
0: 한 10미터는 잘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3: 네, 그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와, 그 부부를 옆에서 보고 있는데 막 제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인 거예요. 저분들은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서로를 존중하는구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저절로 제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짐도 했어요. 오늘은 퇴근해서 와이프한테 존댓말을 써봐야지.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낡은 동관을 교체하고 가스를 주입하기 시작했죠. 아, 그런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가스가 조금씩 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이
3: 여보, 실외기 쪽에서 가스가 좀 새는 것 같은데요.
0: 내가 아까 실외기 밸브 몽키스팬으로 꽉 잠그라고 했잖아요.
3: 순간 아내분이 당황하면서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는데요.
0: 갑자기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싹! 그럼 밸브 뭘로 잠그셨는데요?
3: 그냥 손으로 잠갔죠.
0: 그 순간 남편분의 낯빛이 순식간에 변하더니 하하 돌대가리세요? 돌대가리세요?
2: 에? 뭐야?
0: 아니 프레온 가스를 주입하고 있는데 밸브를 그냥 손으로 잠근다는 게 그건 말이 됩니까?
3: 아무리 그래도 여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돌대가리라니요?
0: 돌대가리지 다른 사람한테 돌대가리라고 했다고 그 소리는 뭐 기분이 나쁘세요? 자고로 돌대가리는 돈 받을 자격이 없죠. 오늘 일당은 없으세요?
3: 그 소리를 들은 아내분이 끼고 있던 장갑을 벗더니 그걸 돌돌 말아서 남편 얼굴에서 냅다 집어던지면서 그래! 안 돌대가리는 네 혼자 다 헤쳐드세요!
0: 아내분은 나가버렸고 아내가 던진 장갑에 정통으로 얼굴을 맞은 남편은 온갖 쌍욕까지 해가면서 혼자 에어컨 수리를 하셨어요. 살면서 그렇게 삶의 연륜이 녹아있는 신박한 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쌍욕을 하면서도 끝까지 말을 놓지 않으셨던 참 좋은 부부 에어컨. 고쳐주신 에어컨은 잘 쓰겠습니다.
2: 야,
0: 참 좋은 부부 에어컨. 찾아보니까 지금 찾아보고 있지. 참 좋은 부부 에어컨.
1: 찾아보려고.
0: 예, 진짜 있는지.
2: 와, 대단한데요.
0: 저는 9만 원이요.
4: 저도요.
2: 저 9만 원입니다.
5: 저도요.
0: 9만 원.
5: 아, 부부 싸움할 때 이 존댓말 하면은 더 열받을 때가 있죠.
0: 그렇죠. 맞아요. 약간 더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2: 네.
0: 드네요.
2: 네.
0: 아유 그냥... 그렇게 해서 늦게 들어오셨어요? 네.
1: 아니 근데 정민 씨는 그걸 어떻게 네. 아세요?
5: 저는 저보다 그 와이프가 3살 연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제가 불리하다 싶으면 아, 얘 누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누나 공격이 들어가죠. 누나.
1: 네. 누나라서 그렇구나. 예예예. 예, 예,
5: 예. 예, 예.
2: 그럼 누나는 뭐라고 하세요?
5: 예? 아 말을 안 해요 그때부터. 아,
0: 누나가 열 받으셨구나.
5: 예.
0: 비아냥거리는 거. 그거 누나 때문에 좀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요새. 그 누나가 수건 냄새나게 빨아요?
1: 3시 17분밖에 안 됐어요?
2: 그러게.
0: 자, 최재훈 씨 차례입니다.
1: 네.
4: 자, 제목이 모태솔로의 반란입니다.
0: 어, 재밌겠다. 모솔 얘기는 대부분 재밌습니다.
5: 아, 무조건이죠.
4: 모솔반이죠. 네.
3: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 남이 모태솔로인 거예요. 30대 중반인데 모태솔로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좀 놀랐지만 오히려 신선하기도 했어요. 소개팅 후 저희는 바로 사귀게 됐는데요.
4: 뭐 바로? 소개팅 하자마자 바로?
0: 그럴 수 네, 있지.
2: 바로 사귀어요.
0: 마음에 들 수 있지 뭐. 네. 그런 일이 없어서 너는?
2: 예.
4: 아니,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0: 아 진짜.
2: 아, 소개팅을 안 해보셔.
0: 아유, 근데 소개팅을 안 해봤어.
3: 남친이 모태솔로여서 그런지 스킨십이 좀 문제였습니다. 사귄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겨우 손만 잡고 있었거든요.
0: 아, 5개월인데 손만 잡은 건 뭐야?
4: 야. 그럴 수도 있죠.
0: 예. 예.
3: 그게 고민이 돼서 고민이 돼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뭘 기다리고 자빠졌어. 그냥 네가 먼저 박력이 뽀뽀 갈겨.
0: 그렇지. 하면 되지. 경력자가 먼저 해야지.
3: 유레카! 왜 스킨십을 먼저 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전 다음 데이트 때 용기를 내서 먼저 키스를 했고 남친은 제 키스에 당황을 했는지 그대로 멈춰있는 겁니다. 자기야 괜찮아?
4: 우와 우와 우와 나 이런 기분 처음이야. 우와
3: 그날 키스만 한 1시간을 한 것 같아요.
0: 아유. 아, 너무 오래 했다 키스를.
2: 아, 왜 그러는 아, 거예요?
4: 5개월 거 한 번에 몰아서 했으니까.
0: 어,
4: 예, 몰아서. 아,
2: 5개월치를.
0: 예.
3: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남친은 그날부터 저를 볼 때마다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이전 연애 때 몇 년간 했던 키스보다 남친이랑 한 달 동안 한 키스가 훨씬 더 많을 지경이었죠. 그러다 하루는 집에 저를 데려다주면서 굿나잇 키스를 한 직후 우연히 우리 오빠를 만났어요. 다행히 키스하는 모습을 들킨 건 아니라서 어색하게 인사를 한 후 헤어졌는데요. 근데 다음 데이트 때 여느 때랑 마찬가지로 키스를 했는데
0: 만나자마자 하는데 그게 상상이 되었고 어 왔어
5: 어 왔어 빨리 해야지 이제
4: 왔어 빨리 왔어 빨리 해야지
3: 키스가 끝난 후에 남친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 이건 아니야.
0: 뭐야?
3: 응? 그런데 그날 헤어지고 톡이 왔습니다. 까똑.
4: 우리 헤어져.
0: 어?
3: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도 하고 톡도 보내봤지만 한참을 연락을 씹더니 뒤늦게 연락이 왔어요.
6: 까똑.
4: 지난번에 니네 오빠 보고 나서는 키스를 못하겠어.
0: 왜?
4: 니네 오빠한테 가발만 씌우면 딱 그게 너잖아.
0: 아...
4: 오빠한테 가발만 씌우면 너잖아. 키스를 하는데 자꾸 니네 오빠가 보여. 우리 그만 연락하자.
0: 어머
2: 뭐야. 그렇다고 그래?
3: 오빠랑 저랑 많이 닮긴 했는데
0: 아하.
3: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걸로 잠수 타고 헤어지나요? 야 키스는 내가 다 가르쳤는데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어?
0: 아 진짜 이렇게 헤어진 거야?
4: 헤어졌나 봐요 이렇게.
0: 야 키스를 그렇게 해놓고.
4: 야
0: 그렇게 만날 때마다 키스하고 그래놓고.
4: 야.
0: 이게 뭐야?
2: 이게 뭐야?
4: 어, 만나면 한 시간씩 했대는데.
2: 한 시간씩 해놓고.
0: 키스만 배우고 헤어진 거네.
4: 오.
0: 야. 그리고 그렇다고 오빠가 어떻게
4: 생각해? 그 정도로 하고 나면 말 못하지 않나요?
5: 아니 이제 입이 더 풀리죠.
4: 그래요?
5: 예.
4: 혀가 얼얼할 텐데.
0: 예. 아, 의외의 결과입니다.
2: 예. 예. 정말 예상 밖입니다.
5: 예상 밖이네요. 충격이에요.
4: 네네네. 저 7이요.
0: 저는 8만원이요.
2: 전 6입니다.
5: 오. 아하, 저는 7이요.
0: 그럼 7만원!
2: 7만원!
0: 자, 이제 이정 천록담의 무대입니다.
2: 고맙습니다. 제목은 1위로 오세요. 글쓴이 박성민입니다.
5: 어휴, 저랑 이름이 똑같네요.
2: 어, 그러네, 성민이. 자, 얼마 전 당근마켓에서 꼭 사고 싶은 A급 전기 면도기를 발견했습니다. 상태도 거의 새 것 같았는데 문제는 판매자분이 가격을 절대 안 깎아주시더라고요.
0: 아하.
2: 혹시 그 조금 절충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0: 돌아온 답변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안 됩니다. 며칠 뒤에 물건이 아직 안 팔렸길래 다시 한번 물어봤죠. 아직 안 팔리신 것 같은데 바로 거래할 거니까 좀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역시나 안 된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빡빡한 상대였죠. 그래서 결국에 깎는 건 포기하고 부르는 가격을 다 주고 사기로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에 판매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잠시 후 채팅 알림이 왔습니다. 도착하셨나요?
1: 네, 근데 어디 계세요?
0: 죄송한데 건물 2층 화장실로 와주시겠어요?
1: 아, 거래를 화장실에서 하는 거야?
0: 그러면서 화장실 비밀번호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깎아주지도 않으면서 여기로 오라느니 저기로 오라느니. 그래서 가봤더니 사람이 잘 오지 않는 비밀번호가 있는 화장실이라 으슥한 느낌이었습니다. 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기요, 당근 맞으시죠? 여기 세 번째 칸인데요. 그게 저 죄송한데 그 휴지 좀 갖다 줄 수 있을까요?
2: 야, 이제 깎을 수 있겠다.
1: 깎을 수 있어.
0: 어라.
1: 깎아야 돼, 깎아야 돼.
0: 요거 봐라. 휴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저 그렇다면 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 대단하다.
0: 이걸 깎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깎아줄 것 같던 판매자가 처음으로 만 원을 깎아주더군요. 만 원이라도 깎은 게 어디냐 생각하면서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저기 죄송한데 휴지가 좀 모자라네요. 아,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 그 휴지 좀 더 줄 수 있나요? 그 순간 욕심이 나더군요. 아유, 참 이거 곤란하네. 그럼 그 만 원만 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저는 2만 원을 깎는 성공했습니다. 행여나 화장실에서 나오면 마음이 바뀔까 봐 거래도 바로 진행했어요. 우리는 동시에 화장실 문 밑으로 물건과 돈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장실 문을 사이에 두고 비대면 중고 거래를 했어요. 상대방의 급동 덕분에 2만 원이나 깎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야, 진짜 이거
3: 이야, 이거 깎아줘야지 어떻게 이거는.
1: 그래, 깎아줘야지.
4: 그럼, 그 정도는 반으로 후려쳐도 낼 판인데.
0: 더 깎을 수 있었을 텐데.
1: 야, 물건 먼저 주시죠. 그래서
0: 네, 저는
1: 휴지만 주고 그냥 가도 됐었어 사실은.
4: 그거 이제 매너온도 굉장히 낮아지죠.
1: 네. 예.
0: 근데 그.
1: 화장실, 얼마요?
0: 화장실 들어가네. 저는 8만 원입니다.
1: 저도
4: 전 9요.
1: 저도 9요.
3: 저도 9요.
1: 9만 원.
0: 9만 원.
1: 야, 이런 식으로도 거래가 되는구나.
3: 왜냐면 이 사연이 약간 그 상상을 좀 자극해가지고.
1: 예, 그러니까. 예, 밑으로 예. 물건을 주고 예. 돈을 받고.
3: 요거 애니메이션으로 재욱이 만들면 진짜 재밌겠다.
4: 그러니까요.
1: 예, 재욱 분으로 예. 만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0: 예.
1: 934님 다른 의견을 보내셨네요.
4: 야, 이거 대단하다. 이 사람
1: 바보.
4: 너무한데?
1: 한 칸당 만 원씩 깎았어야지.
2: 휴지 한 칸당.
1: 휴지 한 칸당.
0: 어.
1: 휴지 몇 칸 필요하세요? 야, 열 칸이요? 그러면 10만 원 깎아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4: 면도기 10만 원 안 할 것 같은데.
1: 자, 쌉으로 넘어가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0: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길,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1: FM.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라.
1: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 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밤이 사라진 하루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아이슬란드에서는 여름이 되면 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여름에는 늦게 해가 지거나 지역에 따라 거의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찾아오는데요. 아이슬란드는 겨울이 매우 길어서 햇빛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가 오래 머무는 여름이 오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밖으로 나가서 태양의 따사로움을 즐기는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늦은 저녁까지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캠핑을 가거나 축제를 즐기면서 짧은 여름을 최대한 누린다고 하는데요. 하지가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진 요즘, 길어진 낮의 햇살이 우리에게 주는 따사로운 여유를 천천히 즐겨봐도 좋겠죠?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컬트쇼 4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예.
1: 자, 이제 기러기 아빠 치루치루 최성민 씨께서 네,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2: 네, 자, 독거남과 파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한테는 독신이 체질에 맞다면서 피혼주의를 선언했다가 뜬금없이 53살에 결혼을 한 남동생이 있습니다. 비혼주의 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지금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지? 너 나이 들수록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야.
3: 아, 누나, 내가 괜찮다는데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 진짜.
2: 그러던 어느 날 샤워를 하고 나

0: 봤더니 남동생한테 전화가 엄청 들어와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11통.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야, 너 무슨 일 있어?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누나! 누나! 진짜 내가 진짜 미안한데 진짜 지금 와줄 수 있어? 어? 우리 집에 지금 와줄 수 있냐고?
1: 또 화장실 없냐?
0: 진짜
1: 또 화장지 없냐?
0: 진짜 잠깐만. 아니다. 뭔가 짜증을 내면서도 금방이라도 막 울 것 같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말을 해야 알지. 들어봐. 내가 실은 어제 운동을 무리해가지고 등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팟을 붙이려고 내가 했는데 팔이 안 닿아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팟을 바닥에 깔고
2: 누웠어.
0: 위치를 맞춰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웠거든. 근데 내가 진짜 이게 진짜
1: 거꾸로 누운 거 아니야?
0: 뭐 말을 해.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말을 해네 진짜.
3: 진짜 답답하네.
0: 아유 나 진짜 내가 노 아니었나? 내가 조준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파스가 그 등에다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 붙었어. 어떻게? 너무 화끈 거리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안 뜨거 진짜 집 뜨거워 죽겠어 안 뜨거. 거기가 어딘데? 거기 진짜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똥구멍에 붙었다고 똥구멍에. 미치겠네 진짜. 뭘 어떻게
2: 뛰면 되지 저기가.
0: 뛰면 되잖아 뛰면. 누나 그게 쉽게 뛰어줘? 그게 쉽게 뛰어주자고. 아니 그냥 확 뛰면 되잖아. 이 누나가 진짜. 남자는 똥구멍에 털이 있어가지고 이게 떼기가 힘들어요. 야 너 그럼 설마 나보고 가서 떼어달라는 거야 지금? 어? 너 미쳤어?
2: 이게 뭐야?
0: 야!
2: 이게 뭐야 이게?
0: 너 미쳤어? 차라리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돼. 엄마한테 전화를 하든가. 어?
2: 이거 잡아 떼면 되잖아 지가.
0: 엄마한테 전화해. 진짜! 엄마! 엄마는 87이잖아!
4: 엄마 나이 많으시네.
0: 아유 됐어! 오지마! 내가 들을 거 진짜 결혼하고 만다. 파스는 똥구멍 털이 빠지는 걸 감수하면서 지 혼자 뗀 것 같고요. 이 사건 이후로 많이 급했는지 넉 달 뒤에 바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2: 파스 사건 때문에 똥구멍을 해결했네.
4: 아 세상에.
1: 아니 그게
2: 아니 왁싱도 그게, 하는데
1: 아니,
2: 뭘
1: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얼마나 길길래 그게 붙어? 허리? 그죠
4: 맞죠? 생각보다 많이 기신가 봐요.
2: 어떻게 붙였길래 그게 그렇게 달라붙지?
0: 뭐
2: 아무리 누웠어도 이렇게.
1: 아니 누웠는데 그게 털이 얼마나 길면 그게 붙지?
4: 그러게요.
1: 이해가 안 가는데.
4: 그리고 그게 약간 어떻게 이렇게
2: 아니 이게 똥구녕이 그
1: 말꼬리만큼
2: 아니 골 속에 들어가 있는데 누웠는데 어떻게 그게 거기에 달라붙냐고.
0: 제가 볼 때는 기마 자세를 하고 앉았나 보죠.
1: 이게 지가 이렇게 쳤구나.
0: 예. 네.
4: 아니면 그 좀 남들이랑 다르게 좀 기시든가. 예, 네, 우리
2: 아니 방바닥이 울퉁불퉁한가?
1: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4: 네, 이해가 안 가는 네. 상황이긴 한데.
0: 예. 그래 뭐 길이가 있겠죠.
1: 말총만큼 기신 모양입니다.
0: 예, 예.
4: 야,
2: 불가사입니다.
4: 야, 그 정도 길이니까
1: 그게 어떻게 붙어?
0: 자, 저는 8만 원이요. 예.
2: 저도 8이요.
4: 저도요. 난 9만 원인데
2: 네.
4: 8만 원이네요.
2: 누나가 와서 떼줬으면 이런 의견을 보냈는데 김동준 씨 참 문자 자주 보내신 분인데요. 네. 누나랑 남동생이니까 남매질리언 왁싱이 될 뻔했네요. 브라질리언이 아니고 남매질리언.
4: 남매질리언.
2: 예. 의견 감사합니다. 예. 선물은 없어요.
4: 8만 원 되겠습니다.
2: 자, 8만 원이요. 자, 이제 제 차례죠.
4: 진짜. 기회 되시면 사진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1: 아, 그럼 10이었죠.
2: 자, 트로트에는 관심이 없는 부모님. 여자분이시죠? 김보영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5: 바로 6년 전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이 불고 있던 그때 바로 미스터 트롯 시즌 1이 방송되고 있었거든요. 세대를 막론하고 인기있던 프로그램 덕에 우리 집 세자매도 열심히 챙겨봤죠. 언니는 영탁, 저는 이찬원, 동생은 김수찬 팬이었는데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마다 세 자매는 치열한 토론을 벌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말씀하셨죠.
3: 야! 야, 너네는 젊은 애들이 무슨 트로트에 그렇게 그냥 목숨을 거냐? 어!
0: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4: 그 정도 화가 났겠어요. 네, 네.
5: 아유, 그러게! 저애 저렇게 그냥 난리들이야. 셋 다 내 배에서 나왔지만 이해가 안 되는 기집애들이야, 여보. 세 자매는 일제히 말했죠. 어, 엄마 아빠는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맞아. 엄마, 아빠도 좀 봐. 맞아, 맞아. 진짜 재밌어.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재밌다고 추천을 해도
3: 이 아빠는 말이야. 어? 젊게 사는 사람이라 SBS 인기가요 같은 게 이게 훨씬 재밌어요.
5: 엄마 아빠는 그런 걸 왜 보냐고 재미없다고 하셨지만 우리 세 자매는 세 명이고 부모님은 두 분이라 목요일 저녁마다 거실 TV를 자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던 날 집계가 늦어져서 결과 발표가 연기됐었죠. 우리 세 자매는 누가 우승할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아쉬웠는데요. 뒤에서 엄마가 점잖게 아우 뭐야 오늘 결과가 안 나와? 아우 이제 트로트 좀 그냥 안 듣나 했더니 그냥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리고 드디어 다시 찾아온 우승자 발표 날 드디어 결과가 발표되고 김성주 아나운서가
3: 우승은 바로 임영웅!
5: 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느닷없이 벼락처럼 큰 소리가 났습니다.
3: 우와! 우와! 해낼 줄 알았어 우리 영웅이가! 임영웅 맞아! 우리 영웅이 I'm hero!
5: 돌아보니 아빠가 누구보다 신난 목소리로 박수를 치시면서 좋아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어이없었던 저희 막내가 주방에 있는 엄마한테 뛰어가면서 어, 뭐야 아빠 왜 저래? 라고 물었는데요. 잠시 후 동생이 한마디를 하더군요. 엄마 울어? 알고 보니 엄마는 임영웅이 우승한 게 너무 기쁘신 나머지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면서 울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영웅이가! 영웅이가! 네, 사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영웅 시대였어요. 아닌 척하더니 요즘은 임영웅 콘서트마다 예매 전쟁을 치르고 있답니다.
2: 찐팬이시네, 완전.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보지 말라 그러고 그럼 딴 데 표가 갈 것 같으니까 아. 세 자매 표가
1: 아 그랬구나 에, 에. 그래서
2: 그러니까 보지 마! 너 왜 그 땅으로 해봐! 어?
1: 어 표가 갈까 봐
2: 자 아, 저는 8만 원이요
4: 저도요
6: 저 9만 원입니다
7: 저도 8이요
2: 네 8만 원!
0: 아우 저 트롯 방송 뭐 저도 눈물 많이 흘렸는데
2: 그래?
0: 예 어. 저는 그 노래 그 감성에 빠져가지고 그 우리 이정 씨 천호단 나왔던 그 어. 나, 네. 나를 외치다 아그 아, 노래 들으면서도 눈물이 탁 왈칵
4: 아 그랬구나
0: 예
2: 아. 나를 외치다 한번 좀 불러
4: 눈물 날 때죠 요즘에 예. 예.
0: 한 소절
2: 예. 한 소절 좀 예. 나를 외치다
4: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네. 한 소절 해볼까요? 아,
2: 재성 씨 운다.
0: 힘들 때 들으면 정말
2: 기력이 약발 혼자 예. 혼자서 뭐 라면 먹고
0: 집에서 그때 딱 그때였어요.
2: 딱 그럴 때. 네,
0: 딱 혼자 라면 먹고 있을 때 이 노래가 나왔었어요.
4: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야.

0: 돋았어.
1: 야, 역시 돋았어. 노래와 가사 모두 어
2: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아니,
3: 이런 당연한 얘기가 없어요.
1: 네. 너무 잘한다. 와, 가수인가봐요.
3: 네, 요즘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1: 형님 다음에 미스터로 한번 나가보세요.
3: 내년에 한번 해볼게요. 네. 와,
1: 잘한다. 자, 이제 최재원 씨 차례입니다.
0: 네.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남편은 굉장히 까맣고 남자다운 외모에 과묵한 편이었는데요. 패션엔 엄청 신경을 써서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었죠. 연애 초반에 워터파크를 갔습니다. 나름 예뻐 보이고 싶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0: 화장실을 밖으로 나갔는데 남편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뒷모습이 보이길래 오빠! 잠시 후 남편이 뒤를 돌았는데 연애 초반인 거예요. 예, 예.
1: 패션에 신경 쓰는 예. 예, 남편.
0: 젖꼭지가 4개였어요.
2: 네? 뭐야? 아니, 자기 아 뭐야? 개도 아니고
0: 세 개. 걔는 6개죠.
2: 아, 걔는 6개인가?
0: 네, 걔는 6개죠. 세 네. 개도 아니고 무려 4개. 일반적인 사이즈 젖꼭지 2개랑 그 아래로 약간 작은 사이즈인 젖꼭지 2개가 나란히 붙어 있더라고요.
2: 아, 진짜?
0: 그 젖꼭지들은 원래 젖꼭지보다 빛이 바래 있었어요. 그때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죠. 오빠 젖꼭지가 4개야? 오빠 이것도 젖꼭지야? 그러자 남편이
3: 어 유전이라 감각은 없어.
2: 어, 진짜요? 아, 진짜인가 보네.
3: 어. 그냥 달려만 있는 거야.
2: 뭐 기능은 뭐 없는
4: 남자는 다 기능이 없잖아요.
3: 기능 있어요? 유준 씨?
4: 어, 어떤 기능이 있어요 형님은?
3: 무슨 아니, 기능이십니까? 아니,
2: 약간 예민하잖아요 딴 피부에 비해서. 네.
3: 아 그게 기능입니까?
2: 그렇죠 기능이죠.
5: 그렇죠 감각이 있으면 기능이
3: 그게 있는 거죠. 기능이라고?
2: 그게 기능이죠.
5: 감각이 있으면 기능이 있는 거죠.
2: 그렇죠.
4: 그 무슨 기능이에요?
3: 그게 무슨 기능이에요?
5: 아니 뭐
4: 그냥 피부지.
5: 잠깐 애 볼 수도 있고.
2: 예예예. 예, 예.
4: 잠깐 애를 왜 봐요?
3: 뭔 소리야?
2: 아니 우리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5: 감각이 있어요.
2: 우리 아들도 이렇게 안아주면 여기를 막 물라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5: 갓난아기 때.
4: 그게 무슨 기능이에요?
2: 와. 엄마인지 착각하는 기능이지.
5: 그래가지고요.
3: 아니 김대기 씨 미쳤구나.
2: 아, 이 신체 기관은 다 기능이 있어요.
0: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어 넘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소화기에 구멍이 생기는 천공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개복 수술 대신 복강경으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상의 벗는 걸 도와주는데 분명 4개였던 젖꼭지가 6개가 돼 있는 거예요.
2: 걔네.
3: 이게 진짜 개죠.
4: 이름은
3: 6개면 개입니다. 네, 여섯 개면 개입니다. 순간 젖꼭지가 새끼를 친 건가 생각했어요.
4: 아이고야.
0: 근데 알고 보니까 수술 자국이더라고요. 아. 아물면서 색이 착색되어서 젖꼭지처럼 보였던 거였어요. 근데 너무 젖소 같았던 거 있죠? 어쩜 저렇게 행과 열이 맞춰져 있는지.
2: 의사 선생님이 일부러 복강경을 그걸로 뚫었나 보다. 이왕이면 그 줄 맞게 이렇게.
3: 그렇지 옆으로 이렇게 있으면 좀 더 보기 흉하니까. 소름도 돋더라고요. 요즘에도 가끔 심심하면 냅다 남편의 상의를 벗겨봅니다. 요즘은 4개예요. 더 많아지면 또 사연 보낼게요.
5: 아 대박이다.
4: 야 오와 열을 맞춘 게 너무
2: 오와. 아 의사 선생님이
6: 어 이왕이면은 요 밑에 맞춰갖고 이렇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4: 아니 무슨 장기판도 아니고.
3: 그치 이렇게 엄한데 이렇게 있을 좀 이상하지.
5: 아니 근데 그게 맞출 수가 없을 텐데.
2: 근데 우연히 맞았던 거예요.
5: 네 우연히 맞은 거예요.
2: 자기가 뚫어야 되는데 거기 딱 거기에
4: 위치가
5: 맞아요.
3: 친구 중에도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중에도 4개짜리 이거 있었거든요.
2: 진짜로 네, 있을 있어요. 수 있는 일인 거죠. 네,
5: 있어요. 기능이 없대요.
3: 그건 안 물어봤는데.
5: 예, 알겠습니다.
3: 궁금하지 않았어요.
5: 예.
3: 전 8이요.
2: 예?
3: 9요. 9. 여기 놀래.
2: 저는 10이요.
5: 저도 10이요.
4: 와. 10이요.
2: 10만원!
5: 만원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우리의 사연을 증빙할 만한 기사를 찾았어요.
2: 오 뭐야! 젖꼭지 관련 기사인데요. 젖꼭지가 무려 7개.
4: 어머.
2: 7개의 젖꼭지를 가진 남성이 발견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통 사람의 경우 생리 특성상 한 사람은 한 쌍의 젖꼭지가 있는데 중국 시저우에 사는 이 남성은 크기가 각각 다른 일곱 개의 젖꼭지를 갖고 있다. 와, 직전에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5: 야, 진짜군요. 어,
3: 저분이 진짜 꼭 수술한 것 같다.
2: 어, 그러네. 예. 야,
5: 예. 알겠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5: 예.
3: 저분은 방탄꼭지 필요하신 분이네요.
0: 방탄꼭지.
2: 자, 무단 최재훈 선생과 함께하는 7월에 공연하는 하성훈 씨의 노래를 하나 듣겠습니다. 같이 공연하는 네네. 노래. 이 노래를 듣까요?
3: 아니요, 아니요, 이거 들려주세요.
2: 네, 예.
3: 듣고 싶어요.
2: 하성훈이 노래했고 우리 왕가 사는 남자의 주연 박지훈이 피처링한 노래
5: 이야.
2: 잊지 마요 듣겠습니다.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강.

0: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케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케어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야,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야,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5: 프리셋 업!
6: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찍으시죠!
7: 자, 오늘의 주장원은요, 최재훈 씨가 8만 원을 외쳤다가 급하게 9만 원으로 수정을 했던. 결국 그래도 나머지 세 사람이 다 10만 원을 줬기 때문에 바로 그 사연이 오늘의 주장원입니다. 저 꼭지가 아직은 네 개라는 남편 사연입니다. 익명님께 최신 영상 어치 SE3를 드립니다.
8: 예, 축하드립니다. 이야. 정말 신박한 사연이었어요.
7: 밑에 있는 두 개는 기능이 없다는.
9: 네, 남편이 직접 그렇게 증언을 했죠. 그냥 달려만 있는 것이다.
7: 예, 예. 기능은 못한다.
9: 증언을 했죠.
8: 유전적으로.
7: 그래서 마지막에 상상을 하면서 의사가 거기 오하열을 맞춰서 뚫었다는 걸 자체가 상상. 더욱 웃겼던. 자, 월정원 선물 닌텐도 스위치 2 풀 패키지를 받으실 후보가 되셨습니다.
8: 아, 축하드립니다. 좋다.
7: 아이, 재밌겠다. 이게 네. 오늘 과연 6월의 월정원은 누가 될지. 야, 강승원 씨가 벌써 2시간이 가버리다니 요요. 오히려 앙탈이에요, 강승원 씨. 내일 다시 들으시면 되죠. 예. 김나영 씨가
10: 오늘 사연들 다 강력하고 컬트쇼스러웠어요.
7: 예, 칭찬 감사합니다. 민도 사연을 좀 보내세요. 자, 이제 최성미 씨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11: 네, 컬트쇼만 오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8: 시간이 잘 안 갔는데 평소에는.
7: 청로따미정 고생하셨고요.
8: 고생하셨습니다.
7: 최재원 씨 공연 연습 잘하고요.
11: 네네, 감사합니다.
7: 네, 저도 가겠습니다. 나도 수고했어. 와주신 분들 즐거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시고요. 들으신 분들, 방송놈들 모두 수고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12: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3: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12: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3: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12: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3: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14: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16: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8: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9: 올리비아. 올리비아. 올리비아. 올리비아.
2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2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3: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2: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3: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2: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3: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2: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4: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6: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5: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6: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7: 잘 만들었다, 몽잘.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Up!
1: 황재성의 황제!

스페인, 멕시코, 페루 같은 나라에서는 6월 20일을 옐로우 데이라고 부르면서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햇빛의 양, 기온, 야외 활동까지 다 고려해서 기상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고른 날이라고 해요. 그게 지난 토요일 아닌가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 날이죠? 그렇죠.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했는데 날씨부터가 안 도와줬습니다.

행복을 계산할 수 없지 않을까요? 1년에 어떤 날이 가장 행복하다고 딱 정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냥 제일 행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매일매일이 아주 소소하게 행복했으면 하는 거. 그게 사실 그게 우리 모두의 바람인 거죠.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황제팡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첫 곡은 방탄소년단 소우주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옐로우 데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기는 했는데, 야, 근데 이게 옐로우 데이를 만들기 위해서 기상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모였다는 게, 아, 이런 게 이제 리스펙인 거죠. 이 날을 정할 때도 이 나라에서 기상과 그리고 이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이제 꼼꼼하게 사람들이 이 날을 즐길 수 있게 미리 체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6월 20일 날 유례 없는 이 폭우가 와가지고 그때 간만에 또 시원해서 좋기는 좋았는데, 뭐 다른 의미로 저는 괜찮았다. 아, 저는 비 오는 걸 또 워낙 좋아하니까. 너무 또 이제 그때 또 너무 더우면 또 그렇잖아요. 좀 샤인해야지.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날이에요. 한 주일에 처음을 시작하는 날이어가지고 일요일 바로 다음 월요일. 네, 다 알고 있습니다. 6627님 빵디, 오늘따라 황제파워 힘차게 들리네요. 이번 주도 신나게 달려보자고요.
1: 좋았어.
0: 맞습니다. 오늘 좀 힘을 좀 실어봤어요.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7097님 황제 파워도 행복이잖아요. 2시간 신나고 즐거우니 깨니
1: 고래.
0: 그렇게 또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것. 네, 7097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월요일. 사실 일주일의 구분홍선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왔다는 거. 이제 퇴근 시간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겠죠. 기분이 엄청 좋아버리죠. 자,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 더 기분이가 좋으라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헐적 초대석, 바로 배우 김나미 씨가 나옵니다. 김나미 씨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성준 역할로 출연하면서 이 명대사를 남겼는데요. 과연 어떤 대사였을까요? 1번 할머니가 한국분이십니다. 2번 서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재밌어진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줄여서 서언내허.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이어가 버릴게요. 광고 이츠 까꿍.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

0: 새콤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와, 건강한 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7: 르노.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9: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the power. Yeah, yes. Coming from the 96 to the 97. Uptown boys in full effect. Funk the five, OG the five.
1: 오늘도 광대파워의 소음 속에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이름 불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출첵은 이즈 교포 느낌으로 출발합니다. 업타운 다시 만나죠.

0: 제가 직접 휴게실에서 입은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주고 공장에서 만든 거를 제가 내 돈 주고 샀다 이 말씀.
1: 요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조끼는 어디서 샀대요? 보수 도시계 좀 깔아봐요. 여러분 이제 밀리터리 룩이라고 아실란가? 다시 한번 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색 퀴즈입니다. 잠시 후 2부에 배우 김남희 씨가 나옵니다. 김남희 씨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한 명대사는 뭐냐? 1번 할머니가 외국분이십니다. 2번 서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재밌어진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줄여서 선내허.

0: 있고요. 우리 조카가 엄마를 같이 데리고 빵댕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 칭찬해 칭찬해.
1: 사랑해요.
0: 자, 박효정님께서 지금 보라로 함께 하시나 본데요. 티셔츠에 어

조주민님 어서 오십시오. 아, 김동주님도 오늘도 찾아주셨고요. 박수경님, 아, 이제 낯이 익네요, 다들. 박종명님까지 어서 와버려. 다음 곡은 에즈워 사랑 플러스 출발. 문지영님, 교포 노래가 쫀득하네요. 네, 오늘은 세 곡 다 교포 느낌으로 꾸려봤습니다. 어때요? 맛있게 끼리 왔죠?

진지은님, 빵디는 저 죽조이시군요. 저 죽어도 좋기. 아 이런 거 억지로 또 줄일 필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억지 줄임말이 아까 서원 내어부터 시작해서 억지 줄임말들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정주현님 크크크크 조끼 있고 가속옷이 있으니까 꼭 시골에 한 번씩 계실 듯한 완벽한 고모상이네요. 제가 확신의 고모상이다. 아 이 고모를 닮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도착을 하는 거 보니까 제 닮은 꼴 리스트에 고모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갓길이 이제 너무 졸려서 갓길에 차 세웠어요. 아우 잠깨라 잠깨. 자 유경님께 정신 차려 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1: 정신 차려.
0: 이정민님 빵기 앞머리가 오늘 아주 멋져요. 키키키키. 네. 이제 한 80% 이상 앞머리가 복구가 되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자, 이렇게 홍주영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홍주영님께는 부침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아, 이거 박수 기계 좀 꺼낼게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1: 아, 이 기계가 있어야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0: 자, 아, 김태용님. 아니 아니, 많이 먹는 고모. 그런 고모들이 또 주로 또 대부분 잘 먹죠. 먹성이 좋으시고 육식파예요. 채식 잘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검색 퀴즈 정답도 이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배우 김남희씨, 김남희씨를 모실텐데 김남희씨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한 명대사 과연 뭐냐. 1번 할머니가 한국분이십니다. 2번 서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재밌어진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줄여서 서운내허. 자, 정답은 2번 서언내허였습니다. 어, 이거 발음도 힘드네요. 서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재밌어진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줄여서 서언내허. 네, 잠시 후에 이 대사도 오리지널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게 문세윤 씨랑 둘이 맨날 장난치는 도준이가 많이 바쁜가 봐요. 이 대사 맨날 좋아하거든요. 문세윤 씨가 갑자기 저한테 도준이가 많이 바쁜가 봐요. 아저씨, 여긴 도준이가 없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장난이 제일 재밌는데. 개인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게스트분이 지금 오신다라는 말씀. 자, 검색 퀴즈 정답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8380님, 6024님, 1781님, 최신원님, 박권주님, Congratulations! 자, 2부 김남희씨가 나오시니까 우리 남희 이행시, 우리 또 매콤한 맛을 또 보여드려야죠. 네, 오늘 좀 격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이행시입니다. 자, 빵댕이들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부 끝고 키스 오브 라이프 안녕 네버랜드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2부 저는 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양을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를 아시나요? 최근 장흥댐 상류의 신풍 습지가 복원 사업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노후수로를 정비하고 오염원을 차단한 결과 탁했던 물은 맑아지고 철새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마음, 워터 포지티브. 기후위기 시대에 소중한 수자원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워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레노.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미스터 선샤인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스위트홈에서 봤을 때는 그냥 교회 오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분 상승을 하더니 마침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무려 재벌집 장손으로 역대급 신분 상승. 그때 했던 명대사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뭐라고요?
1: 이건 네 꼬잖아? 재벌집?
0: 재벌집으로 가시죠.
1: 서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재밌어진 거야? 내 허락도 없이.
0: 김남희 씨 나오셨습니다. 소리 질러! 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희 씨. 자, 들어가 주세요. 여기는 제 스테이지입니다.
2: 알겠습니다.
0: 저는 이걸로 스타가 될 겁니다.
2: 예.
0: 이 공간에 오지 마십시오. 자, 저기 앉아 주시고요. 아, 저의 그 개인적인 보석함이 있다면 꼭 집어넣고 싶은 배우분입니다. 우리 김남희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야, 아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던 우리 김남희 씨의 이 모습은 상당히 단정한 포마드 머리거나 아주 깔끔스였는데 머리를 많이 뽑으셨네요.
1: 지금 뭐 하고 있는 또 작품이 있어가지고
0: 네네.
1: 거기 컨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0: 네네.
1: 또 지금 스타일 좋은 것 같아서
0: 나쁘지 않아요. 약간 그 신주쿠 느낌 많이 납니다.
1: 맞습니다. 약간 그 하라주쿠 신주쿠 네네. 스타일로
0: 털도
1: 이것도 역시 작품 때문에 좀 길러봤는데
0: 예쁘게 모질이 되게 예쁘게 나시네요.
1: 뭐 맞습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자란 거라
0: 볼에는 안 나십니까?
1: 여기 이렇게 구렛나루에서 일자로 자라는데 여기는 제가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0: 관리를 하면서
1: 네, 여기만 밀고
0: 네 일단 그 처음으로 이 분홍이 방을 찾으셨을 텐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던 느낌이랑 좀 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1: 아니요. 이 느낌이었었어요. 제가 자주 듣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1: 항상 이 텐션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0: 다행이다.
1: 예.
0: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1: 아니요. 저 차에서 자주 들어가서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0: 그리고 마침 그 저희가 제가 조끼를 벗었더니 오늘 약간 커플룩 느낌으로.
1: 그러게요.
0: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약간 저도 그러면 반대로 이제 배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입는다는 거 옷 좀 입으시네요.
1: 아니 그 집 앞에 그 네. 옷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0: 네.
1: 거기 가서 이제 좀 보니까 좋더라고요 옷이.
0: 저는 비싼 데서 샀는데 집 앞에서 사셨군요.
1: 네, 집 앞에 그 빈티지샵 하나 있어.
0: 저도 빈티지샵에서 샀습니다.
1: 예예. 그래갖고 망원동 쪽에.
0: 망원동이면 내 친구가 하는 데일 수도 있는데.
1: 진짜요?
0: 배드로 시작하는 데입니까?
1: 망원시장 옆쪽이요?
0: 왜? 네.
1: 거기 두 군데밖에 없어서 어차피.
0: 내 친구 집 갔다 왔네.
1: 그 두 군데 제가 다 다니거든요.
0: 이거 어차피. 잠깐만요. 이거 광고 나갈 때 이야기는 조금 더 해보겠고요. 자, 먼저 일단 오늘은 배우로 오셨으니까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빈티지샵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배우로 오셨으니까 이 수많은 배우분들이 우리 황제팡의 목소리로 이렇게 방명록을 남겨주신 게 있거든요. 먼저 김성균 씨 거 들려드릴게요.
3: 여보, 만 원짜리 한 장 있어.
0: 김성균 씨, 뭐 신현준 씨, 황정민 씨, 정우성 씨, 이재훈 씨, 구교환 씨 등등등등. 김남길 씨 버전.
4: 여보, 나 10만 원만.
0: 그리고 황정민 씨.
5: 여보 브라더, 5만 원 들어와.
0: 자, 그리고 구교환 씨.
6: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0: 하나 더 있죠?
6: 한마디.
0: 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목소리로 방명록을 찍고 가셨어요.
4: 네.
0: 우리 김남희 씨도 나오셨으니까 하나 또 남기고 가야죠. 네.
4: 알겠습니다.
0: 서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재밌어진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아까 들려줬으니까 황제 파워가 언제부터 이렇게 재밌어진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요거 하나 남겨주시죠. 자, 시작.
1: 황제 파워 언제부터 이렇게 재밌어진 거야? 내 허락도 없이.
0: 오케이.
6: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0: 구교환 씨가 응답을 해주셨고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1: 그럼요.
0: 오늘 목소리가 약간 중저음이 좀 강.

0: 하시네요. 혹시 네.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좀 꾸미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목소리가 그러신 겁니까?
1: 사실 이 헤드셋을 쓰기 전까지는 그냥 네. 좀 까불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거 쓰고 나니까 제 귀에 들리잖아요.
0: 네.
1: 저도 조금 한 단계 좀 내려가더라고요.
0: 약간 좀
1: 이러다가 또 쓰니까 들리는구나 해서 좀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0: 우리는 그거 걷어내야 됩니다. 그 거품을 걷어내셔도
1: 그게 안 빠지네요.
0: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슬랑슬랑 빼면 됩니다.
1: 예, 예.
0: 우리가 이제 항상 게스트분들이 오면은 이름으로 이행시를 또 청취자분들이 지어주시거든요.
1: 예.
0: 희가 이제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1: 네.
0: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예. 한번 읽어주시죠. 박혜림님. 네. 남.
1: 남들은 주식 잘만 하던데.
0: 희.
1: 히닉스 살걸.
0: 나쁘지 않았죠?
2: 좋은데요?
0: 그죠. 신성도 네네네. 있고.
1: 네.
0: 자 그리고 구영준님. 남.
1: 남아공전.
0: 희.
1: 희찬 한골 넣어라.
0: 이거 나쁘죠. 이거 신성이 있어요.
1: 지금 시사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0: 그렇죠. 또. 예, 예, 축구 지금. 월드컵 기간이지 않습니까?
1: 예,
0: 지금 경제, 축구, 스포츠까지 다 아울렀어요.
1: 네.
0: 권혜미님. 남.
1: 남의 떡이
0: 희.
1: 희한하게 더 커 보인다.
0: 이행시 할 때 목소리가 살짝 날라다니시네요.
1: 또 이럴 땐 좀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0: 아니 근데 어차피 우리 김남희 배우님께서 예전에 그 너튜브 영상에서
1: 예.
0: 그 광고 영상으로 네. 코믹 연기를 이미 봤기 때문에
1: 예.
0: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DNA가 예.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사실을.
1: 그럼요.
0: 네네. 4465님. 남.
1: 남이가 부릅니다.
0: 이거 아시죠?
1: 네.
0: 희.
1: 희야 날 좀 바라봐.
0: 잠깐 마지막에 제법인데요. 바이브레이션이
1: 또뭐 하다 보니 또 그렇게
0: 뮤지컬을 또 하셨습니까?
1: 아니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0: 마지막에 그 염소가 또몇 마리 들어있는데요.
1: 이게 또그 자연 양바라고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0: 네. 네네.
1: 자연 양바 있으니까 그걸 잘 살려봐라.
0: 양바가 뭡니까?
1: 양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인위적이지 않아서 좋다.
0: 약간 반전 매력인데요.
1: 예, 예, 그런 말씀이 있었었죠. 네.
0: 또 노래가 사실 또 이러면 또 기대가 되긴 하는데. 3114님. 남.
1: 남편은 영어로
0: 히.
1: 히즈밴드?
0: 좋았어. 히즈밴드. 네. 이거 일단 4년제 이상 대학생들은 아마 이거 좀 약했죠.
1: 이게 좀
0: 네, 히스밴드는 너무 어거지였다. 라는.
1: 네.
0: 일단 895님께서 역대급으로 이행시를 잘 살리시네. 이행시에 재주가 있으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가셨거든요. 살리지 못하시고.
1: 예.
0: 너무 잘하셨다고.
1: 감사합니다.
0: 이 중에서 혹시 선물 주고 싶을 만한 분은 있습니까? 요거 좀 감동이다.
1: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요.
0: 네네.
1: 아무래도 제가 좀 제 노래를 뽐낼 수 있었기 때문에.
0: 그럼 4465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생사를 담은 이행시도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이 본인의 아픔을 또 표현했죠. 7373님. 남.
1: 남자를 언제 만나봤더라.
0: 희.
1: 희미하다.
0: 이런 아픔은 어떻습니까?
1: 선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0: 이분도요. 자, 두 분 드리겠습니다. 7373님, 4465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생방이 좀 많이 편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1: 네.
0: 어차피 이제 한결 좀 나아졌죠?
1: 워낙 또 선배님께서 이렇게 잘 또 편하게 해주시는데요.
0: 선배라니 또 송구스럽습니다.
1: 네.
0: 아니 보니까 라디오 출연을 이제 자주 하시지는 않으시고
1: 네.
0: 올해 라디오는 심지어 황제파워가 이제 처음이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는.
0: 그렇습니까?
1: 네. 네네.
0: 우리 황제 파워를 좀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 요즘 제일 핫하잖아요. 이 시간대 뭐
0: 저도 뭐 입 빠른 얘기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뭐
1: 그래도 숫자가 말해주잖아요.
0: 네. 네.
1: 예. 예.
0: 자, 일단 저희 그 빵빠리를 한번 또 울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사실 이것 때문에 모셨는데 김남희 씨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 눈동자가 6월 24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서스펜스가 처음이시죠?
1: 그렇긴 한데요. 제가 네. 하는 연기는 다 서스펜스한 연기들이 많아서
0: 그렇죠.
1: 저는 좀 낯설지는 않습니다.
0: 괴를 또 이제 같이 하기는 하지만
1: 예.
0: 일단 여자 주인공이 누구시죠?
1: 신민아 선배님.
0: 그렇죠. 좋아했습니다. 지금 보라로 보시면 저 뒤에 또 이제 배우 눈알자시죠? 우리 신민아 씨가

0: 누나를 부릅뜨고 아, 쳐다봐 주시고 계시고요.
1: 아 예예 여기 예, 예, 예.
0: 네, 네. 제목이 이제 눈알과 관련된 그런 제목이죠.
1: 예 맞습니다. 눈동자. 뭐,
0: 눈동자. 예. 어떤 영화인지 일단 저는 너무 좋아하는 장르여가지고 아, 어떤 예. 어떤 내용인지 살짝만 스포는 안 됩니다.
1: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영화는 스릴러 영화이고요. 공포하고는 네. 조금 다르게 네. 뭐 귀신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오는 영화는 아니고요.
0: 그렇죠. 이 스릴러는 좀 쪼여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약간 서스펜스 스릴러여서 인간 대 인간의 약간 극한으로 가는 어떤 네. 감정적인 연기 대결과 네. 그다음에 액션들 네. 그다음에 뭐 탈출 추격 이런 것들이 뭐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0: 저는 지금 보니까 감히 추측을 해보지만 네. 지금 유리가 깨져 있단 말이죠 포스터에.
1: 예.
0: 그리고 글이 뭐라고 적혔냐면 시야가 흐려질수록 조여오는 극강의 서스펜스.
1: 예 맞습니다.
0: 라고 지금 적혀 있고 제목이 눈동자란 말이죠. 네. 깨진 모양도 눈동자 모양으로 깨졌어요.
1: 예.
0: 저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들어가나? 자 그럼... 일단 무언가의 그 시력과 관련된 네. 약간 이런 내용이 좀 있겠죠. 시야가 흐려질수록이니까.
1: 맞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알려진 정보라서요.
0: 네.
1: 심연아 선배님이 이번에 하신 연기는. 맹인 시야가 좀 안 좋으신 그 연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 그럼 너무 무섭겠다.
1: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네, 점차 네. 잃어가는 거예요.
1: 네, 처음부터 아예 잃어버리진 않고 점점.
0: 오, 나 그런 거 진짜 좋아해. 그런 핸디캡 장치들이 더하잖아요. 점점 길어갈수록.
1: 예. 예.
0: 그리고 신민아 씨가 1인 2역이라고 들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그 자매 연기를 해야 되는데
0: 네.
1: 그 누나와 동생 연기를 둘 다 이번에 소화하셨습니다.
0: 아 자매
1: 네네네 쌍둥이 자매 연기를 하셨어요.
0: 아 이제 사실 그런 집이 흔치 않는데 둘 다 그러면 미모가
1: 훌륭하셨겠죠.
0: 네. 네네. 그러면은 우리 남희님의 극중 역할이 뭡니까?
1: 저는 이제 그 극중에 나오는 서진이라는 이제 인물을 도와주는
0: 네.
1: 형사 역할의 도역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서진의 어떤 몰려 있는 사건과
0: 네
1: 이렇게 문제점을 도와주면서
0: 같은 형사입니까? 같은 형사죠.
1: 같은 형사죠. 네.
0: 아, 형사 역할은 처음입니까? 아니면 해봤습니까?
1: 예전에 뭐 단역으로 이렇게 잠깐 나오는 형사들은 해봤지만 이렇게 형사를 주로 해본 거 적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0: 미스터 선생님에서도 그걸 형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순사라고 해야 되나? 순사죠 그거는.
1: 순사는 아니었고 거기서는 이제 장군이었거든요.
0: 장군. 예. 그리고 일본 장교.
1: 예, 장교였으니까 군인이었죠 그 당시에. 뭐 같은
0: 지금으로 겁니다. 따지면은 예. 촬영 현장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 서스펜스라든지 공포 영화 같은 거 찍는데 보면은
1: 네.
0: 최대한 배우들이 몰입을 해줄 수 있게 막 조명을 그 실제로도 막 소름 돋는다 그러더라고요. 연기하면서
1: 그렇죠.
0: 그래요?
1: 일단 그 세트 자체가 조금 으스스할 때도 있고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조명 같은 것도 좀 어두컴컴한 곳이 많으니까요. 연기를 하면서도 문득문득 이런 곳에는 조금 으스스할 만하겠다.
0: 네.
1: 이런 공간에 어떤 귀신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약간 이런 뭐 그런 생각들은 들죠.
0: 아니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연기할 때 비명 지르거나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1: 네네.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현장에 가보면은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비명 지를 때는 귀신 없이 그냥 사람들이 앞에 있고 소리 네. 지르잖아요.
1: 네네.
0: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1: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냥 저희는 이게 놀라는 장면이니까 놀라는 것처럼 그냥 연기를 하는 거죠.
0: 남희님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1: 지금 뭔가 놀랐다.
0: 예, 뭔가 놀랐다. 귀신이 없다가 나왔다.
1: 개그였나요? 코믹이었나요? 코믹? 코믹 스타일이었나?
0: 지금 보니까 살짝 그 치아가 소리 지를 때 약간 양세찬님하고 좀 비슷한
1: 그래요?
0: 치아가
1: 수염도 지금 이렇게 해서
0: 유난히 돋보이는 게 좀 있네요.
1: 예, 뭐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0: 칭찬입니다. 네. 칭찬. 일단 7118님께서 제가 아는 눈동자 엄정화의 눈동자인데 남희님의 눈동자는 어떤 눈동자인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1470님 여명의 눈동자 이후 한 획을 긋는 작품이 될 듯. 김성우님 눈알자 팡디의 눈은 어떤지요? 영화 장면 대역으로 팡디의 눈동자.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눈동자는?
1: 사실 크게 클로즈업해서 찍으면은 크게 네.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저는 쌍꺼풀이 좀 없는 편이고
0: 네.
1: 선배님 좀 있어서
0: 네.
1: 티가 나지 않을까.
0: 좋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1: 사실 좋은 눈이죠. 그 이렇게 점점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뭐
0: 아, 근데 지금 최대 행태 여기서 더 커지면은
1: 아, 놀라실 때 한번 더 커지시니까 그때 잠깐 하나 그 눈동자 따서 이렇게 포스터에 딱 넣으면 좋죠 뭐.
0: 아, 얘 또 극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0: 오늘 일단 눈동자를 홍보하기 위해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한 시간을 항상 갖기는 하거든요. 네. 진심과 혼심을 다해서 많은 분들께 우리 눈동자 영화를 30초간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 예.
0: 갑니다. 삐지는 랜덤입니다. 예. 뭐 이상한 음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갑니다. 큐!
2: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올 여름에 정말 시원하고 상쾌하고 쫄깃하게 심장을 조여오는 서스펜스 영화 눈동자 심민아와 제가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든 극강의 공포 서스펜스 영화가 여러분들을 꼭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0: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좀 많이 다르신 부분이 좀 많네요. 너무 코미디언들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2: 음악에 맞춰서 또
0: 적당히 음이탈도 적재적소에 섞으시고 7199님 와 역시 명배우다 크크크 엔다이아를 이겨내다니 대단해 대단해 네,
3: 좋았어.
0: 일단 우리 스타일이고요. 한번 나오면 우리 무조건 패밀리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남이 배우님은 패밀리가 되었고요. 노래 이제 한 곡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희님이 남이님 저 이번 주 토요일 강남으로 무대 인사 갑니다. 눈동자 영화 너무 기대되고요. 나미님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너무 떨리고 설렙니다. 우리 토요일에 만나요. 토요일에 강남에서 무대 인사 있습니까?
2: 예, 맞습니다. 예, 영화 한번 끝나고 배우들이 무대 인사하러 갑니다.
0: C 극장입니까? M 극장입니까? L도 있고.
2: 어디 제가 사실 그런 걸 잘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해서.
0: 그렇죠. 잡히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아직 확인은 예. 안 되는데 혹시나 무대 인사 가셔가지고 우리 나미 배우님 보면 널 좋아해라고 큰 소리로 한번 그리고. 인사도 해주고 통로 다니면서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2: 다 하죠.
0: 하이파이브 하고.
2: 예. 근데 뭐 저를 찾아주시는 팬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0: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또 많으실 겁니다.
2: 미나 선배님 위주로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0: 네. 그래도 또 우리 또 남주 여주인데 또 인기가 오죽하시겠습니까? 가가지고 그 현장을 다녀오신 분은 또 후기도 저희한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966님. 8966님이 네. 문자가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게스트분들이 나오면은 선곡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그 선곡을 살짝 봤는데 지금 통할 뻔했습니다. 이거 보고
2: 예.
0: 어마어마한 곡들을 많이 선곡을 해주셨고 밴드 음악도 좀 많이 선곡을 해주셨고
2: 예.
0: 저랑 결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은 저도 락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2: 예.
0: 좋아하는 노래도 좀 있고 해서 음악이 좀 식성이 어떠십니까?
2: 보내주신 선곡이 사실은 제가 평소에 잘 듣던 노래여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낸 겁니다.
0: 평소에 실제로 듣던 노래입니까?
2: 예. 그 제 음원 그 어플에 있는 노래 그대로 보낸 거라서.
0: 아니 약간 취향도 좀 비슷하고. 네, 락도 좋아하시고 빈티지 옷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혹시 몇 년생인지 여쭐 수 있을까요?
2: 86년생 올해 41인데
0: 네. 나이도 양세찬 씨하고 똑같네요.
2: 네.
0: 치아도 약간 비슷하시고. 이게 쉽지 않은데 빈티지 샵도 자주 좀 들르시고
2: 집 앞에 있으니까 거의 좋더라고요.
0: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2: 제가 좀 뭔가 빈티지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하거나 유행에 맞춰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0: 아니 근데 또 스위트홈에서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약간 포멀한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요즘에 본인의 약간 그 추구미가
2: 맞습니다.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0: 요즘에 좀 수더분하게
2: 예.
0: 혹시 형사 역할을 맡으면서 좀 수더분해졌나요? 왜냐면 아니요. 그렇게 살잖아요, 막 배우분들.
2: 아니 그거는 좀 지난 때 촬영을 했었어 가지고 네. 그거보다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랑 조금 맞아지는 게 있었나 봐요.
0: 사실 그 저희 방송이 제가 이제 막 빈티지 좋아하고 구제 좋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빈티지 샵에서 꼭 사야 할 종목 하나만 추천해 주십시오.
2: 지금 제가요?
0: 네.
2: 셔츠랑 티 보시면은 아주 좋은 거 많습니다.
0: 셔츠와 티 위주로 공략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저희는 3부에서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접 선곡해 주신 거죠?
2: 예.
0: 벤 헤일런의 점프. 이 노래 어떤 의미로 좀 선곡을 하셨습니까?
2: 신나잖아요.
0: 그냥 신나서. 사실 그거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방송 신나면 되지. 자, 듣고 3부에서 봐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0: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택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3, 2, 1 가평으로

0: 황제 파워.
1: 자, 황제 파워 3부가 시작됐습니다.
2: 차례.
1: 작고 소중한 나의 3부. 자, 김남희 씨.
3: 네.
1: 네, 가시면 안 됩니다.
3: 네.
1: 자, 김남희 씨 대표작 중 네, 또 하나의 재밌는 게 있죠. 이 콘텐츠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3: 네.
1: 문명의 충돌이라는 광고죠.
3: 네, 맞습니다.
1: 아마 이 광고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부의 이 갈등과
3: 애환.
1: 육아의 애환 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최정희님께서 김남희 씨 그 아파트 광고에서 하염없이 늘어지는 바지가랑이만 떠올라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 회색 추리님이
3: 예, 예, 그러더라고요.
1: 그 여자 배우분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땡기 실제로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놓쳤을 것 같은데.
3: 저도 살아야 되는데 네. 열심히 잡았죠.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보고 있었겠어요.
1: 내려가면 예, 끝이다.
3: 그러면 사고인데.
1: 근데 보니까 팔에 그 근육이랑 핏줄이 저 진짜로 세게 땡기고 있다. 세게 땡기고 있다.
3: 그래서 실제로 그 바지가 어디 거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신축성이 좋으면. 그래서
1: 최고의 마케팅, 최고의 수혜자네요.
3: 네.
1: 그 바지. 그리고 박효정님이 아파트 광고에서 아기 분유 몰래 먹다가
3: 예.
1: 기침하시던 장면이 너무 재밌었다고.
3: 제가 사실 아기가 없어서
1: 네네.
3: 그런 거는 이제 감독님이 알려주셔서 한 건데
1: 정보로 연기를 한 거죠.
3: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되셨나 봐요.
1: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하셨지?
3: 그 감독님께서 실제로 아기를 키우실 때 그 광고 감독님께서
1: 네.
3: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1: 네네.
3: 이게 공감돼서 할 것 같다. 그 자리에서 한번 디렉션을 주셨어요.
1: 혹시 우리 남희 배우님은 결혼은
3: 네, 했습니다.
1: 몇 년 차십니까?
3: 올해 이제 8년 차.
1: 8년 차면은 충분히 이제 아내와의 이런 에피소드들은 충분히 녹여낼 수 있었겠네요. 많이 좀 공감되시던가요? 그런 일들이?
3: 맞아요. 거의 대부분은 다 공감했어서. 네. 뭐 아기 빼고는
1: 게임할 때.
3: 그렇죠. 그런 것도 공감하죠.
1: 이 결혼 초창기 때 그거 가지고 많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생기잖아요.
3: 맞습니다. 그 바로 끄는 거는 거의 뭐 이혼하자는 거고요.
1: 네.
3: 근데 이제 옆에서 뭐 자기 할 일 있다고 질문하거나 뭘 해달라고 한다든가 뭘
1: 네.
3: 옆에서 부시락부시락 방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는.
1: 그렇죠.
3: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게임하다가 이거를 화를 내는 게 인간적으로 너무 찌졸해 보이지 않을까.
1: 그렇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
3: 그 순간 갈등에 빠지잖아요.
1: 네 맞습니다.
3: 네, 너무 공감하죠.
1: 수많은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빼앗긴 자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3: 네.
1: 네. 자, 3부 우리 김남희 씨와 함께 오스트 퀴즈를 해볼 텐데 김남희 씨 팬들과 전화 연결할 겁니다.
3: 네.
1: 그래서 김남희 씨 출연작 오스트, OST를 듣고 제목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씨 팬분들 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름, 나이, 자기자랑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희 씨도 못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내면은
3: 예.
1: 본인도 약간 못 맞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세.
3: 맞아요. 왜냐면은

0: 이 OST가 나올 만한 히트작들이 너무 다 옛날이어서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 기억을
1: 아니 그거보다도 저희 OST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작품에.
0: 아 맞아요. 한 10곡씩도 되죠.
1: 옛날 작품이어도 워낙 또 히트작들이 많으시니까 사실 대표적인 걸 틀어드리면 알 수도 있지만 아, 만약에 그, 이제 말미에 뭐 나오는 거라든지
0: 잘 몰라요.
1: 네, 그럴 수 있다는 네. 거. 자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이츠 하면 까꿍만 해주십시오. 네. 광고 이츠
0: 까꿍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6: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7: 언제 변합시오. Let's go!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6: 자,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해서 음악 퀴즈를 풀어보는 코너 OST 퀴즈. 오늘은 스페셜로다가 준비를 했고요. 영화나 드라마의 OST를 20초 정도 듣고 과연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OST인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나미님의 OST를 저희가 출연작으로만 해가지고 잘 추스려놨습니다. 그간에 그 본인이 출연했던 작품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몇 편 정도 되는지 세본 적 있으십니까?
8: 뭐 사실은 무명일 때부터 합치면은 더 많았겠지만, 네. 뭐 아실만한 걸로 한다면은 적어도 한 30작품을 하지 않았을까.
6: 어느 작품에서 본인을 좀 알렸다.

0: 있다고 생각하세요?
1: 사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작품에서 네. 이름 석 글자를 그래도 알리게 되었다.
0: 그렇죠. 그렇죠. 너무 인상 깊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고
1: 맞습니다.
0: 그래도 이제 필모를 앞으로 더 쌓아갈 게 훨씬 더 많으시니까 네. 자 과연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김남희 씨의 팬분들 찐팬분들로만 구려놨기 때문에 제목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드라마나 영화의 설명은 저랑 우리 남희 씨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힌트 20초 정도를 다 듣고 제가 정답은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답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가 뭔가 도회적이고 포마드 머리가 생각나고 깔끔하고 단정한 게 생각난다. 이것은 목소리가 약간 중저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전문직, 도시남자 이런 지적인 이미지 역할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의사나 네. 무슨 사자로 끝나는 직업군들.
0: 그래도 그럼 대사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분들은.
1: 그렇죠. 뭐 그런데 뭐 그 정도야 뭐 네. 외워서 하면 되니까.
0: 네. 본인도 좀 그런 역할 들어왔을 때 부담 없이 나한테 잘 맞는 배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1: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따지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내추럴한 역할도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는 편이고 이렇게 좀 스마트한 역할도 어울리니까 또. 편이고.
0: 혹시 궁금한 거는 본인은 목소리가 나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한데 이런 생각입니까?
1: 좋다고 생각하죠.
0: 네.
1: 사실은 좋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0: 이래서 김남희 배우님이 코미디언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1: 네네.
0: 네. 사실 배우에게 목소리는 엄청난 강점이잖아요.
1: 사실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0: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눈과
1: 맞습니다.
0: 목소리.
1: 맞습니다.
0: 이 창과 방패. 이 최고의 무기를 지금 가진 거죠. 6744님은 미스터 선샤인 일본인 역할 맡기 전까지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했는데 아니
1: 네.
0: 안 가봤어요 일본을?
1: 네.
0: 근데 그 역할 하신 거예요?
1: 그렇게 됐어요.
0: 야 이거는 근데 최고의 장점이네요. 왜냐면은
1: 네.
0: 그 육아를 해보지 않았는데도 그 정보만 듣고 표현해내는 거.
1: 네.
0: 일본을 가보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공부만 하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뭐.
0: 그 말투는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1: 일본어 이제 선생님이 계셨어요. 옆에서 이제 교포 선생님이 계셔서 네. 어눌한 발음부터 일본 말까지 다 알려주셨죠.
0: 김우남이
1: 예예예. 예.
0: 이 대사는 이렇게 해야 돼요.
1: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여기는 발음이 들어가니까 발음을 좀 뭉겨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뭐.
0: 재밌다.
1: 그렇구나. 그래서 그 형님이 공대유 형이라고.
0: 공대유요?
1: 대유.
0: 공대유.
1: 하고 저희 작품 이후로도 우리나라에서 있는 모든 일본어 선생님 작품들을
0: 네.
1: 그 형님이 많이 하셨어요.
0: 일본어도 가르쳐 주시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한글 패치가 된 그
1: 그렇죠.
0: 일본인
1: 그 한번어라고 하는 사실은 그거를 알려주신 분이 그분이 거의 최초시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처음 시작하고 그 이후에 다나카 선배님이 나오시고. 뭐 그러면서 이 한본어가
0: 다나카도 지금 선배님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1: 그렇죠. 다나카 선배님이 어쨌든 저보다는 선배님이시니까.
0: 그 약간 계보가 근데 이제 중간에 다나카가 있는
1: 시작은
0: 너무...
1: 제가 먼저 했을 거예요. 저의 방송이 먼저 나왔으니까.
0: 그죠?
1: 네네. 제가 먼저 하기는 했죠.
0: 진짜 이거 가짜 일본인들 다 모으고 싶네요. 이렇게 하면 모아서 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3571님께서 이거 니꼬잖아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어요. 됩니까?
1: 네네네.
0: 가시죠. 출발.
1: 유진, 이거 원래 니꼬잖아.
0: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효과음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명대사 중에서.
1: 예, 뭐 그렇게 되었어요.
0: 우리 네. 방송에서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화를 연결을 해볼 텐데 팬분들이랑 네. 직접 전화 연결해 보신 적 있으세요?
1: 없죠.
0: 한 번도 없으시죠?
1: 예.
0: 오늘 그 첫 단추를 저희가 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자, 전화 주세요 해주시면 출발합니다. 하시죠.
1: 자, 전화 주세요.
0: 갑니다.
1: 네.
0: 3초 세겠습니다.
2: 받았다. 네,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와!
0: 빵디예요.
2: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김남희 씨랑도 인사 나누시죠?
2: 남희 배우님 진짜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0: 이분도 목소리가 꽤 좋으시네. 자, 자기 소개. 컴온!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 사는 애기 아빠입니다.
0: 하남의 애기 아빠님 좋습니다.
2: 예.
0: 자, 오스트 퀴즈 들어갑니다. 문제 주세요. 2016년 겨울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로 불

0: 10년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를 찾는 이것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남희 씨는 극 중에서 과로사는 의사로 나왔는데요. 자, 명대사가 있었죠. 뭐죠, 김남희 씨?
1: 저 죽었습니까?
0: 자, 이 작품의 제목은요?
2: 도깨비
0: 사과! 축하드립니다. 아,
2: 축하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0: 아, 저 죽었습니까? 명대사.
2: 아. 예, 아우, 너무 좋습니다.
0: 아니, 뒤에 그 문제 나가는데 뒤에 우리 조카가 짹짹짹 하고 있네요.
2: 예, 지금 계속 놀자고 예, 짹짹짹 하고 있네요.
0: 아니, 밥을 잘 먹었는지 애가 목소리가 컨디션이 좋아요.
2: 예, 좀 전에 그 어린이집 파워나우 와가지고 크림빵 하나 먹었더니 아주 힘이 넘치네요.
0: 지금. 아, 역시 이 당, 지칠 때는 이 당 충전만 한 게 없죠.
2: 예.
0: 어, 혹시 우리 김남희 씨의 팬분이신가요?
2: 예, 정말 좋아합니다. 저. 아,
0: 눈동자 보러 갈 예정입니까?
2: 예, 이번 주 토요일에 보러 갑니다.
0: 아, 이미 예매를 하셨군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2: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0: 아니 근데 애가 있으시면 어떻게 가십니까? 애는 못 볼 텐데.
2: 아, 그 아내가 봐주고 저는 아침 일찍 이제 영화 보러 가려고 합니다.
0: 와, 이거. 그러면은 그거 보고 나서 아내분 영화 예매해야 되니까 본인이 또 애기 봐주시나요?
2: 예, 그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봐야죠.
0: 야, 진짜 이 부부 제가 가서 진짜 육아를 해주고 두 분 같이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 이제 서로의 취미를 존중해주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요. 아, 예, 자, 우리 김남희 배우님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2: 예, 아, 정말 활발히 활동하시는 모습 정말 너무 보기 좋고 정말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 미스터 선샤인 때부터 정말 팬이 돼가지고 정말 네. 모리타카시 역할 보면서 화도 많이 내고 정말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어요. 네. 근데 정말 그 연기에 너무 반해버렸습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 진짜 찐팬이죠. 격양이 목소리가 점점 격양이 되고 있는 모습까지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저 예. 뭐야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하나 매기 아빠님 잘 들어가세요. 안녕.
2: 예, 안녕.
0: 안녕.
2: 안녕.
0: 어, 마지막에도 또 어, 목소리가 근데 이분도 공구둘둘님 아니 두 분 다 목소리가 좋으시다. 목소리가 데칼코만 요즘 목소리가 좀 비슷하시네요.
1: 기름지시더라고요.
0: 네, 네. 어, 두 분 다 목소리가 좀 알맹인 목소리여가지고 자 다음 빵댕이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런 통화 연결은 갖고 있는 분들 빵 좋아하시던데 빵? 어... 베이커리 에이,
1: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 에이, 에이. 에이. 빵 순위가 굉장히 많아요.
3: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저 물 한잔 하시죠. 목소리에 좀 가래가 끓으시는 것 같은데.
3: 아, 감기 걸려가지고.
0: 아, 아 그래도 물 많이 아. 마셔야 되니까 물 한잔 드시고요.
3: 전화 올줄 몰랐네.
0: 네, 저희가 랜덤으로 돌리다 보니까 자 문제 그래도 풀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 나갑니다.
3: 네.
0: 문제 주세요.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하는 김남희 씨 주연의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로 심인아 씨가 시력을 잃어가는 역할을 맡아 너무 무서운데요. 1인 2역으로 나옵니다. 김남희 씨 이 영화의 명대사 뭐가 있습니까?
1: 서진 씨, 서진 씨 이거 집착이에요.
0: 자, 이 작품의 제목은요?
3: 눈동자.
0: 사과!
1: 축하드립니다.
0: 아니 근데 무슨 그 자 일단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자 자기소개 컴온.
3: 아,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선우 엄마입니다. 아, 얼마 전에도 봤어요.
0: 봤어요?
3: 아니, 그 전화 통화 했었어요.
0: 전화 통화를? 아, 저랑요?
3: 네, 네.
0: 아이고야, 이것도 인연이시네.
3: 아.
0: 근데 그 와중에 우리 그 남이 배우님의 명대사들이 하나같이 그 네. 일상 속에 그냥 말들이 굉장히 많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저 죽었습니까? 저 서진 씨 이거 집착이에요. 서울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재밌으래.
1: 그거는 좀 일상적이진 않지만.
0: 네네. 네. 아니 근데 뭐 이제 생활 밀착형 명대사들이 많네요. 아니 네. 선우 엄마님.
3: 네네.
0: 우리 남희 배우님 아십니까?
3: 때 발각질이 인상적이세요.
4: 아, 뭔지 아세요?
0: 예, 네, 충분히. 아, 이거 뭐예요? 그거 아닙니까?
4: 도깨비에서, 그 도깨비 드라마에서, 네.
0: 아, 저는 그 아까 문명의 충돌인 줄 알았습니다.
4: 아, 도깨비 드라마에서 네네. 죽어서 실려 나갈 때 제 마지막 발을 타이트를 찍었는데 거기에 이제 과로사에서 죽었으니까 하얗게 각질이 끼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 발에.
0: 네.
4: 그게 이제 드라마의 한 명장면이 되었죠. 리얼하다 해서. 맞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3: 네, 맞아요.
4: 예, 감사합니다. 아,
0: 그럼 선우 어머니 거기에 반하셔가지고 팬이 되신 건가요?
4: 발각질에 발을.
0: 아이보리색의 그 각질에.
4: 제가 요즘 관리를 그래도 좀 했는데 그때 겨울이라서
0: 그렇죠.
4: 장시간 야외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은
0: 추워서 그래요.
4: 예, 발이 허옇게 뜨잖아요. 네.
3: 아, 그럼 지금은 매끈매끈 나미님.
4: 아, 그럼요. 아, 그럼 평소에도 원래 그랬었는데 그날은 야외 촬영이 이제 겨울에 너무 추워서 발이 그렇죠? 좀 허옇게.
0: 그렇죠. 예, 예. 지금 매끈남입니다, 손 어머니.
3: 아,
0: 오늘 전화 연결 안 됐으면 평생 그런 분인 줄 알고 사셨겠네요.
3: 예, 좀 거친 남자 김남이 이렇게 기억했을 것 같아요.
0: 발 뒤꿈치가 거친 남자.
4: 아, 그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각질마저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0: 혹시 눈동자는 어떻게 보러 가실 예정입니까?
3: 아,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남편한테 맡기고 가려고요.
0: 근데 왜 다 같이 간다는 얘기는 한 명이 안 하죠?
3: 봐줄 사람이 없어요.
0: 아, 봐줄 사람이. 아니 뭐 저기 뭐야 시어머니라든지 친정엄마 찬스 한번 쓰면 안 됩니까?
3: 다들 모임 때문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0: 아, 그렇구나.
4: 아, 제가 봐드릴까요? 제가 봐드리면 제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아, 근데 무대 인사 다니셔야 돼서.
4: 아, 예. 네.
0: 자, 일단 우리 선우 어머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3: 아, 네. 저희가 전화 연결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0: 아,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네.
0: 안녕.
4: 안녕.
3: 안녕.
0: 방금 그 말씀드린 순간 발각질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 이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예전에 그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제가 농사를 지내실 때 봤는데 장화 벗으니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4: 아, 그러셨군요.
0: 마늘 같은 거 농사 호되게 지으시면은 네. 이건 근데 연기가 아니라 실제 발입니까?
4: 정말 분장 안 한 제 발이에요. 분장 하나도 안 한 제 발인데 아니 그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 맨발로 연기를 했었어요. 이제 병원에서 크록스만 신고 연기를 하니까 6시간 7시간씩 이제 추운 겨울날 세트장에서 촬영하니까 허옇게 이제.
0: 아, 자연 상태로. 근데 어쩜 저렇게 예쁘게 잘 나왔나요?
4: 예쁘니까 이게.
0: 네, 이렇게 약간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각질이 이렇게 싹 그라데이션 돼 있네요.
4: 근데 저걸 또
0: 네. 자, 일단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것도 여러분 문제 쉽습니다. 자, 전화 주세요. 어, 받았다. 여보세요?
5: 아, 운전 중인데 어떡해.
0: 자, 여보세요. 여기 운전 중이세요? 아, 그러면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안전운전.
4: 안전운전 하세요.
0: 아, 막 그녀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아, 너무 아쉽습니다. 빨리 다음 방댕이 한 명 더 빨리. 아, 운전 중인 분은 이제 그렇죠. 좀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4: 그러시죠.
0: 3.
6: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0: 아, 여기까지. 아, 마지막 거는 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거는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위트홈이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4: 아, 예.
0: 아, 정말 이게 완결이 됐죠, 이게.
4: 네, 끝났습니다.
0: 네, 저 끝까지 다 봤거든요. 아, 예. 너무 재밌었는데 초반에 돌아가셔가지고.
4: 그리고 뭐 후회는 없습니다. 네.
0: 스위트홈의 명대사 있으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4: 스위트홈 명대사. 뭐 이렇게 주기도문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었는데.
0: 네.
4: 다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0: 그 샷다 밑에서 하는 대사 있었나요?
4: 아, 그 대사가 있었어요. 그 박규영 씨한테 어떤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었는데.
0: 아, 그렇죠. 네. 좋아했죠, 살짝.
4: 네네. 네. 아, 그 당시에요. 네.
0: 아니 극 중에서.
4: 네, 그럼요.
0: 극 중에서.
4: 네네네.
0: 자, 큐.
4: 무섭고 떨리지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수 씨가 좋습니다.
0: 아, 근데 목소리 톤이 마지막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가 꼭 붙을 것 같아요.
4: 아, 무슨 침대 이렇게.
0: 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까지 한번 해주실래요?
4: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0: 잘 어울려요.
4: 어떤 선배님이 뭔가 이런 톤을 하셨는데 누구 선배님이셨죠?
0: 그때 박상원 씨인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거
7: 누가 했지?
4: 박상원 선배님
7: 그죠? 맞는 것 같죠?
4: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7: 아, 목소리 톤이 결을 괴를 또 같이 해서
4: 네. 네.
7: 아 근데 이게 너무 아쉽게 원래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수다 떠느라고 시간이 가서 오스트 퀴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현님 각질까지 메소드 연기 아, 지금은 이제 매끈하시다고

0: 하고.
1: 아, 그럼요. 네.
2: 팔 뒤꿈치도 매끈하시죠?
3: 아, 한번 네, 이 정도면.
2: 네. 아, 정말 네. 우리 방송 지저분하네요. 이게 배우가 자기 각질을 막 보여주고 여러분 확인하시라고. 여러분들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조원우님, 나미님, 팔 뒤꿈치 절대 지켜. 5060님, 김남희 배우님, 연건 검색어 각질 올립시다라고. 아. 괜찮나요?
1: 아, 뭐 제가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어요. 뭐.
2: 네. 조아영님, 크크크크. 나미님, 너무 웃겨요. 네, 맞습니다. 코미디의 가장 기본, 본인은 웃지 않으면서 웃는 연기를 하는 것인데, 나미님은 아마 코미디 연기 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마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나요?
1: 네.
2: 저랑 정말 괴를 같이 하네요. 저는 아.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자, 튜브, 이 원곡자죠.
1: 맞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2: 그 정재욱 씨가 리메이크를 아, 하신 맞습니다. 거고, 자, 튜브의 시즌 인 더 선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4부로 저희 넘어갈 텐데 제가 4부로 하면은 띵동 때롱똥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부로
1: 띵동 때롱똥.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쇼리실라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생활정보.
6: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죠. 당장은 듣기 싫은 충고나 비판도 결국엔 이롭다는 뜻인데요. 어디서 온 말일까요? 이 속담은 중국 소설 초원지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요.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진나라 궁궐의 화려함에 빠져 주변의 충고를 듣지 않자 신하 장량이 이렇게 말하죠.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은 크게 깨우쳐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듣기 싫은 충고라도 겸허하게 새겨들을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6: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워킹!

0: 황재성의 황제 파워.
1: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22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남희 씨 어디 안 갔죠?
1: 네, 여기 있습니다.
0: 더 크게 좀.
1: 예, 여기 있어요.
0: 그거보다 작게.
1: 예, 여기 있어요.
0: 네. 귀신의 집 입구에서 혼이 반쯤 빠지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1: 네.
0: 아, 이거 저희 사연자분께 한 말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대답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박정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황디, 응원하는 야구팀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유니폼 입고 응원 준비하고 신나게 경기장 앞까지 갔는데요, 갑자기 뭔가 쎄한 겁니다. 알고 보니 오늘 경기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구장이네요. 제가
2: 어? 여기 아닌데?
0: 하자마자 옆에 있던 짝꿍이
3: 설마 장난이지? 그럼 우린 지금 여기 왜 온 거야? 와, 살다 살다 이런 실수도 가능하구나.
0: 약간 뭐죠? 꽁트 하시는 배우님이 처음이어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3: 약간
0: 혹시 다른 목소리로도 가능합니까? 좀 야비하게
3: 이걸
0: 네, 같은 깐족하는 거.
4: 설마 장난이지? 그럼 우린 여기 지금 왜 온 거야? 아, 살다 살다 이런 실수도 가능하구나. 인생 참 재밌어.
0: 갈 때 대리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대리비 좀 챙겨드릴게요. 이러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표 얄미운 조롱을 한 바가지 원샷 했더니 점심도 안 먹었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라고요. 남편아, 미안해. 다음부터는 경기 일정 말고 경기장부터 확인할게. 네, 오늘은 이산이 아닌 개별 박정우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요즘 부부끼리 좀 합이 안 맞았네요.
1: 뭐 정신없고 또 네. 예, 뭐 아기도 키우시고 하시다만 뭐 실수하실 수도 있죠.
0: 네.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꼭 싸움이 일어나거나 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1: 싸우기 딱 좋은 상황이기는 해요. 서로 피곤하고 짜증나 있으면
0: 특히 왜냐면 이제 야구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몰입도가 굉장히 그럼요. 상당하고 축구 팬들로 치면은 약간 훌리건이라고 하죠.
1: 네.
0: 광적인 팬분들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그래도 잘 넘긴 것 같죠.
1: 그런 것 같진 않은데.
0: 네. 아, 그렇죠.
1: 잔소리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김옥라님께서 와우, 오늘 귀호강 연기의 맛 크크크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크크 고퀄 연기라고 해주셨고요. 박이슬님 크크크크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신나니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죠?
1: 인생 그냥 이렇게 한번 즐겁고 재밌게 살다 한번 가보려고요.
0: 네.
1: 예, 그렇게 조금 좀 요즘 변화가 있더라고요.
0: 아,
1: 뭘 하더라도.
0: 자수성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1: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는 다 자수성가의 어떤 한 일환이죠. 오늘 빵디를 만난 것도.
0: 역시 네. 여러분 성공은 자수성가입니다. 정말 이 흙수저부터
1: 그럼요.
0: 차근차근히 올라오는 맛이 있죠.
1: 네.
0: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머시베놈의 몰러유 선곡해놨네요. 정은님의 상황이 딱입니다. 경기장 어딘지 몰러유 들려드릴게요. 머시베놈 몰러유.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두부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world.

0: 자, 빵댕이들아, 출동이들아, 김남희 씨와 함께하는 월드페 알고 보면 흥이 넘치는 사람 김남희, 오늘 그 흥을 마음껏 발산하고 가세요. 월드페. 오늘 월드페 첫 곡은 오렌지 캐러멜 아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남희 배우 특집으로 이 커피 니코자나 특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피 니코자나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의미로 한번 발사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321 하면 이 커피 니코자나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힘을 쏩니다. 자, 갑니다. 321.
1: 이 커피 니코자나.
0: 아, 근데 점점 지금 목소리가 다나카처럼 바뀌어가.
1: 다나카처럼 니코자나.
0: 어제 다나카를 약간 카피하시는 느낌이 지금 있는데. 아니죠?
1: 아니, 저는 원래 타카시였고
0: 타카시로.
1: 다나카가 타카시를 따라한 거죠.
0: 타나카로 가면 안 됩니다.
1: 아, 그런데
0: 저 느낌이 약간 타나카예요.
1: 네.
0: 자, 이거 읽어주시죠. 하나씩 읽어주세요.
1: 아, 우리 남희 배우님 월드페 지켜보겠습니다.
0: 그리고 김주영님,
1: 아, 남희 배우 쫄면 안 돼.
0: 6712님,
1: 티셔츠 보이즈 내가 가나요?
0: 그렇습니다. 우리는 티셔츠
2: 아, 보이즈
0: 네.
1: 좋았어.
0: 자, 니코자나, 이 커피 니코자나에 도착한, 자, 첫 번째 당첨자 발표해 주시죠.
1: 니코자나 커피 당첨자 김우영.
0: 축하드립니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3, 2, 1.
1: 이 커피 내꺼잖아.
0: 자, 이거 내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 아니라 타카시 거예요. 이건

0: 게 아닙니다. 내 코잖아요. 자, 김수진님. 남이 배우의 월드패라니 귀하다, 귀해. 네, 귀한 만큼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진짜, 진짜 커피 갑니다. 자, 다시 한번 3, 2, 1, 출발!
1: 이 커피, 내 코잖아!
0: 니코니코니 자, 죄송한데 야, 이분 약간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배우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분 최소 놀 줄 아는 분입니다. 망원동 한번 찢어본 분이에요. 대단스. 자, 두 번째 당첨자 발표.
1: 두 번째 당첨자 0082님
0: Congratulations. 박진아님, 잘한다. 남이 형 집에 갈 때 김치전 줘라, 꼭 줘라. 아, 이 정도면은 저희가 김치전 하나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김치전을 좀 좋아하시나요?
1: 예, 너무 좋아요. 저
0: 좀 챙겨드릴까요?
1: 아, 너무 잘 먹겠습니다.
0: 좋습니다. 집에 가서 짝꿍이랑 드시라고 김남이님께 김치전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월 뮤페 때. 아, 근데 우리 국장님은 사실 팬이 아닌 분이 없잖아요. 진 김남인님 팬이래요? 아, 진짜요? 오늘 내려오고 싶으신

0: 하지 않니? 자, 세 번째 니꼬자나님 발표해 주시죠.
1: 세 번째 니꼬자나 이보배님 축하드립니다.
0: 님 달려 달려 두 분 티셔츠가 락커돌이에요. 네, 우리는 티셔츠 형제.

0: 네 번째 니꼬자나 도착했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1: 박혜선님 축하드립니다.
0: 투수 3634님 뭐랄까 일본 지하도 느낌도 나고 그렇죠. 일본에서 반지하에서 팬 한 40명 정도 있는 우리는

0: 같은데. 남이 배우님께서 어디서 노셨는지 모르겠는데 춤이 약간 모란시장 느낌이 많이 납니다. 모란시장에서 좀 치셨나 본데.
1: 배워본 적이 없어서.
0: 네. 자, 배운 춤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일단 니코 전화 다시 한번 쏘세요. 3, 2, 1, 출발!
2: 니 커피! 니코 전화.
0: 자,

0: 하필이면 오늘 티셔츠를 같은 걸 입고 와가지고 아 여러분 덜 창피합니다. 덜 창피해요. 자 도착했습니다. 믿고 전화 5번 당첨자
1: 5535번님
0: 7097님 빵댕이들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가입하러 가자.
1: 10명 해야 돼요. 10명
0: 해야 됩니다.
1: 10명 해야 됩니다.
0: 우리가 남이가는 뭡니까?
1: 아 저희 팬클럽 이름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0: 이름도 참 개구지게 지었네요. 우리가 남이가

0: 누군지 마지마라.
1: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니꼬잖아 커피 니꼬잖아 빔 갑니다. 3, 2, 1, 출발.
0: 니 커피 니꼬잖아.
1: 한 번 더 갑니다. 연속으로 갑니다. 출발.
0: 니 커피 니꼬잖아.
1: 한 번 더 갑니다. 다시 한번 출발.
0: 니 커피 니꼬잖아.
1: 김치전 두 개 주세요. 김치전 두 개 주세요. 아니 김치전이랑 뭐 할 수 있는 흥부전 놀부전 다 갖고 와.
0: 다 갖고 와.
1: 자, 바로 도착했습니다. 여섯 번 이 커피 니코잖아 주인공
0: 이시우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7453님도 축하드립니다.
1: 1274님 크크크. 아이,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네. 이것이 바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2: 열불인지 모르고 이렇게 텐션을 올려야 된대.
1: 네.
2: 더 올려야 되는데 네,
1: 잘못 잡았어요.
2: 아, 몰랐어. 몇 번 하나 뜨는 줄 알았는데 열불이었군요.
1: 처음에 톤을 높게 잡아가지고 아차 싶답니다. 자, 8번 니코자나님.
0: 8번 김명수님 축하드립니다.
1: 자, 이제 숨 고르세요. 숨 고르십시오. 숨 고르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2: 눈이 안 보여서 이게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라 이게 글이 안 보이더라고요.

0: 피디 꽂아라!
1: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제 점외출을 하시면 돼요. 오늘 저녁 메뉴 뭘로 갈까요? 김남희의 선택은
0: 돈가스!
1: 돈가스 먹으실까?
0: 돈가스 먹을래?
1: 니꺼니꺼니 니꺼니꺼니 니꺼니꺼니.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고요.
2: 네.
1: 네, 오늘 뭐 고품격 음악방송에 나와주셔서 눈동자 홍보 네, 잘 들었습니다. 이소영님, 락큰롤 듀오 니꼬니꼬로 데뷔하자. 아, 니꺼니꺼라는 거 우리 니꺼니꺼니라고 한 겁니다. 7415님, 영화 눈동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꼭 보러 갈게요.
2: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네. 사실 눈동자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네. 생각해보니까요.
1: 돈가스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눈동자
2: 영화 눈동자 때문에 나왔는데 그 연대 이 말 제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예, 많은 좀 관심과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니 진짜 간만에 지금 스릴러가 개봉을 한 거거든요.
2: 네, 네.
1: 저도 지금 너무 목말랐고 저 공포 영화 나왔는데 그 살목지 보고 네. 스릴러가 지금 좀 목말랐거든요.
2: 예.
1: 저도 극장에 가서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개봉을 하는 우리 김남희 씨의 새로운 도전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 눈동자 많은 관심과 예매 부탁드리고요. 오늘 황제파와 함께 보셨는데
2: 예.
1: 저 어떠셨는지.
2: 그 방송으로 듣던 만큼이나 상당히
1: 네.
2: 열기가 뜨겁고
1: 네,
2: 그래서 제가 거기에 누가 끼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1: 네.
2: 좀 열심히 한번 해봤거든요.
1: 근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2: 저는 이제 한번 나오니까 네. 열심히 힘드리고 가야죠 제가. 예. 제가 힘드려야죠 열심히.
1: 야, 진짜 네. 이렇게까지 마음으로 감사했던 분이 야, 뭐 물론 모든 게스트분들 감사하지만 오늘 진짜 영혼을 불살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0: 빵댕이 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뭐 눈동자 때문에 잠깐 나왔지만 저희 빵디 언제나 힘내시라고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박이슬님 러브버그.

하게 하면 신맛탱이라고 크게 외쳐주십시오. 네. 자, 끝곡은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 역시 우리 남이 배우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다섯

0: 고기까지
1: 육수
0: 삼시까지
1: 소스
0: 굿이까지
1: 재료에 봄을 담았다.
0: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펄펄 나는 저 깨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싸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학창시절 달달외였던 황조가 요즘 자꾸 이 시조가 떠오릅니다. 남들 의식 않고 자기들끼리 꼭 붙어서는 꼬물꼬물 꽁냥꽁냥 눈앞에서 알짱알짱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을까요? 아, 커플들 말하는 거? 아니고요. 러브버그 얘기랍니다.

0: 내일에서 기다릴게. Tomorrow by Together. 박소현의 러브게임 월요일 첫 곡이었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유소희님, 안 그래도 지금 방충망에 러브버그 출몰했어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쳐다보고 있네요. 김평수님, 인천에서 자가용으로 퇴근 중인데 눈앞에 러브버그 몇 마리 날아다녀요. 저도 이제 오는 출근길에 우리 팀장님이 아, 러브버그 창에 붙었다며 예, 그걸 두드리고 뭐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떨어져 떨어져 이러면서 러브버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국립삼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 연구팀에 따르면 올해 러브버그의 주요 활동 시기는 6월 15일부터 29일까지라고 합니다. 활동이 가장 왕성한 최성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6월 24일이 최성기라고 합니다. 러브버그가 집안에 들어오든지 뭐 차에 들어오든지 하면 살충제보다는 분무기로 일단 물을 뿌리라고 날개에 물이 닿으면 날질 못한대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빗자루 같은 걸로 쓸어내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요즘에 이제 아이돌들도 그렇고 공연이 굉장히 많은데 공연 영상을 제가 늘 보잖아요. 러브버그가 갑자기 출몰해가지고 막 그 동선에서 벗어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안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누군가는 잡아서 던져주기도 하고 막 이런 장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밝은 색 옷보다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어야 접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영수증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지출을 하셨어요? 오늘 소비 내역을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하는 나만 쓰레기야 이어집니다.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아이유 푸르던. 오늘은 아빠랑 출첵이요. 집 앞 정자에서 치맥하면서 언니 목소리 듣고 있어요. 8934님 문자입니다. 우리 아빠 취업했거든요. 드디어 다음 주부터 새 출근하는 아빠랑 이번 주는 시간 많이 보내려고요. 우리 아빠의 새 출발 응원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또 이제 아빠 취업해서 계속 바빠지면은 지금 이 시간이 많이 많이 그리워질 겁니다. 예, 이번 주를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선물 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 가려운 곳은 카드로 긁으면 시원하다. 어떤 소비로 가려운 곳을 긁으셨나요? 긁은 만큼 시원해지셨나요?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비를 읽어드립니다. 4632님 마트 가서 두부 샀어요. 보글보글 된장찌개 불고기에서 저녁 먹으려고요. 아, 이런 날 또 이제 날이 더우면 찌개를 못 먹는데 오늘 정도 이렇게 비 살짝 내린 날은 된장찌개 아 좋죠. 0891님 지금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신비복숭아 주문했어요. 후숙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해서 기대 중입니다. 맛있으면 소연 언니도 나눠드릴게요.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인증샷 프리미엄 고당도 신비복숭아 로얄과 2kg 32,900원을 소비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도 맛있다고 복숭아 받았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7088님 아내하고 딸하고 한 집에서 24년 같이 살다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처음으로 떨어지게 되었네요. 이제 혼자 사니 밥도 혼자 먹고 충무김밥에 라면 7,000원 썼습니다. 아이고, 예, 나 혼자 밥을 먹고 혼자서 한 번도 안 해본 걸 이제 하려니까 또 어렵죠. 선물 갑니다. 힘내세요. 1025님 시아버님 칠순 기념 100만원 쌌습니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칠순 축하 축하. 1910님 아이가 주말에 놀다가 휴대폰 액정이 깨지고 아예 나가버려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보물 1호니 세상 무너진 줄. 서비스 센터에서 AS 받고 왔어요. 10만원가량 내고 왔어요. 제발 조심히 좀 쓰자 하셨는데 아유 그래도 잘 고쳐서 너무 다행입니다. 다비치예요? 사고 쳤어요.

다비치 사고 쳤어요. 이어드렸습니다. 0025님이 빗소리와 함께 라디오 들으며 퇴근합니다. 장세정님, 라송, 목동 비 오나요?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 내렸는데 지나가던 차가 웅덩이에 고인 물을 튀기고 가서 옷이 젖었어요. 좋게 생각하자면 출근길에 안 튄 게 다행이긴 합니다만 예, 안 튀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빨리 집으로 가셔서 샤워하고 세탁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강동구 쪽에 비가 좀 지금 내리고 있나 봅니다. 목동에는 제가 출근할 때는 막 우산을 써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예, 비가 조금씩 오는 지역이 있나 봅니다. 노나리님. 남친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며 100만 원을 줬어요. 남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남친 있는 분들이 또 주식도 이렇게 잘 되고 예, 다 그래요. 원래 가진 자들이 예, 또 이렇게 다 우리는 남친도 없어 주식도 없어 산 주식은 또 계속 노나리님 축하드리고요. 선물은 없습니다. 5999님 오늘 20년 지기 친구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침에 유도분만 하러 간다고 연락받았는데 응급 제왕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누워만 있어야 한대서 러브게임 들으면 안심심할 거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듣고 있을 것 같아서요. 달아 엄마 된 걸 너무너무 축하해. 라송 아기 귀엽죠 하고 인증샷이 왔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귀여워요.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엄마 뱃속에서 쑥 나왔을까. 지난 텀까지 우리 함께하던 이준원 프로듀서도 예 아기를 낳으러 갔거든요. 근데 정말 뱃속에 있던 아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그게 신비롭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뭐 예쁜 것도 예쁜 건데 아기가 진짜 너무 이야기도 귀엽네요. 보통 어떤 아이들은 막 물에 양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기가 막 퉁퉁 부어가지고 아니면 막 쭈글쭈글해 아기가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아기도 그렇고 그때 그 이준현 프로듀서의 아이도 너무 아기가 매끈해 애가 그냥 예 매끈하더라고요. 너무 신비롭습니다. 이제는 예 경이로워요. 이런 과정들이 5999님 러브게임 추천해 주신 거 감사드려가지고 예 선물 갈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에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0230님 친구들 덕에 고맙고 행복한 오늘입니다. 부모님이 김천에서 포도 농사하시는데 한창 포도알 속기로 바쁜 이 시기에 일손 구하지 못한다는 걸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방학한 같은 과 친구들이 5명이나 김천으로 달려와 줬거든요. 앞으로 3일 동안 도와주기로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해준 혜린, 민서, 영은이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아직도 이런 착한 청년들 정말 살아있어. 진짜 이런 청년들 혜린, 민서, 영은 이건 여러분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예, 이분들의 우정 영원하길 바랍니다. 러브게임이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고요. 선물 갑니다. 하성운 It's You.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정보공개 플랫폼 CDP로부터 국내 RE100 가입 기업 중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인정받았습니다. RE100은 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데요. 수자원공사는 수력과 태양광을 활용해서 자체 소비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번 성과로 안정적인 물 에너지 확보가 기대되는데요. 덕분에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K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0: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0: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정보. 쌀 한 톨의 무게는 단 0.02g. 크기도 0.5cm가 채 되지 않지만 쌀 한 톨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쌀은 전체 영양소의 66%가 쌀 눈에, 29%가 쌀겨에 담겨 있다고 하죠. 쌀 눈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 가운데 특히 아미노산의 일종인 GABA 성분은 다른 곡물에 함유된 것보다 혈압 개선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대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쌀겨에 함유된 여러 영양소 중 다당질 성분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 즉 좋은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줘 장내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쌀 한 톨의 힘이 놀랍죠. 오늘도 영양 가득한 밥심으로 모두 힘내세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낮에는 자격증 학원에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바쁘게 살고 싶었거든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새벽엔 정말 별의별 손님들이 다 오죠.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붓고 기다리다가 잠들어 아침까지 주무시는 손님, 전자레인지에 삼각김밥 포장채 넣고 터트리는 손님, 그런 손님들 가운데 유독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11시 40분. 여기요. 참치마요, 삼각김밥 하나, 캔커피 하나, 생수 한 병. 하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는 제 머릿속에 참치마요 손님으로 새겨졌죠. 그는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셔츠는 언제나 구겨져 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진하게 내려와 있었고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이런 것만 드셔서 어떡해요? 병원에서 지낸다. 간병 중이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죠. 편의점 근처에 큰 병원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뇌출혈로 입원 중이시라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혼자 간병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후로 가끔씩 점주님이 허락한 폐기 음식이나 1+1 비타민 음료 같은 걸 나눠드리면서 조금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와 양손 무겁게 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휠체어를 밀고 있던 그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시니? 이쪽은 안녕하세요. 저 유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아버님, 아드님은 저희 단골 손님이시고요. 네가 그 맨날 얘기하던 그 아가씨로구나.

0: 네?
1: 몇 달 전인가 그날도 어머니 병원 가던 길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 붙들고 펑펑 울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편의점에서 또 보고 그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기억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 청첩장, 시안까지 같이 골라놓고 헤어지게 된 그 사람과

마지막 통화를 했던 그날이었죠. 이별의 아픔을 지우고자 야간 일까지 시작한 거였는데 그 취했던 모습을 다시 봤더니 곧 어머님이 퇴원을 하세요. 네,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편의점 안 오시겠네요? 앞으로도 밤 11시 40분마다 저를 만나줄 수 있나요? 우리는 매일 밤 11시 40분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 3년차. 여전히 밤 11시 40분이 되면 남편은 말하죠. 우리 시간이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그 시절 저 멀리 편의점 유리창 너머 그가 보이면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제 마음에선 종소리가 울렸죠. 어쩌면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시절에 만난 우리, 서로에게 위로이자 사랑이었던 그 종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러블리즈 종소리 이어드렸습니다. 김지혜님 영화 같다. 너무 낭만적. 이은하님 우리 시간이다. 좋네요. 4359님이 남자분 대단하십니다. 11시 40분 매일 같은 시간에 가는 건 3시간 전부터 그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시간 맞추기 위해 준비하고 그 모든 노력을 한 그대 진정한 남자다. 행복하세요. 아, 이 정도예요? 아, 저 뭐 의미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3시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아, 이런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보통은 뭐 11시에 갈 수도 있고 11시 20분에도 가고 뭐 그죠? 뭐 11시 50분에도 가고 보통 이제 그런데 딱 정확히 11시 40분에 갈 수 있었던 것 그게 이제 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지아님의 러브스토리 읽어드렸는데 이지아님이 그전에 또 상처가 있었잖아요. 청첩장까지 같이 골라놓고 예,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싶은데 이렇게 또 새로운 운명을 만났습니다. 예, 어머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웨딩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선남선녀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선남선녀.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해피엔딩, 새드엔딩 다양한 여러분의 러브스토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시경 좋을 텐데.

0: 윙크블레이 차차. 예, 윙크블레이 차차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최기대아님이 또 고릴라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본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7: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6: 노라이벌 랜드마크
7: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8: 5041님, 저 오늘 퇴근길에 버스를 놓친 김에 그 앞에 있는 다이소 갔다가 과자 잔뜩 샀어요. 지금은 남편 기다리며 닭볶음탕 끓이는 중인데 밥 먹고 후식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5041님이 신청하신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피처링은 따마 솔의 라이드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 들어와주세요. 나만 쓰레기야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미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스트롬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기억 미음. 한 학기의 끝 무렵을 뜻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이 두 글자 뒤에 시험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세트로 붙어서 찾아오곤 합니다. 지금도 전국의 중고등생, 대학생이 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할 텐데요. 이것이 끝나야만 비로소 꿈에 그리던 여름방학이 찾아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최종 관문,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기억 미음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1: Easy, easy, man. 우리 존재 화이팅!

0: 우리 존재 파이팅 버벌진트였고요. 오늘 정답은 기말이었습니다. 우리 딸 기말고사 파이팅 이선아님. 우리 집 작은 아들도 열심히 공부 중. 내일이 마지막 날. 벌써 방학 계획 중입니다. 6385님. 또 언니 저 오늘 대학교 마지막 시험 보고 집에 가고 있어요. 이제 졸업이라는 게 실감 잘 안 나네요. 앞으로 남은 길이 무척이나 힘들 걸 알지만 잘 버텨낸 제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말해주고 싶네요. 0128님까지 세 분께 선물 갑니다. 또 기억 미음으로 기미가 왔어요. 손은주님 기미. 예, 나이가 들면 또 이제 기미가 자꾸 보이죠. 6919님 가마. 옛날 신부들이 결혼식 할 때 타던 자동차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 헤어 머리에도 가마가 있고 우리가 타는 가마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만 기억 미음. 시험 그만 그만이 왔습니다. 7022님 그리고 고모가 되네요. 임선아님 3380님 고민. 결혼을 할까 독신을 고집할까 요즘 무척이나 고민 중이라고. 남친은 있고요. 남친 있는 상태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남친 없거나 여친 없으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행복한 고민이네요. 기억 미음으로 이 중에서 3380님 그리고 손은주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요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yo me muero por tu amor.
1: 아침에 5분 간격으로 알림 맞춰놓고 결국 제일 마지막 알람 듣고 깼느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2: 전날 알람 맞춰두는 것도 깜빡해서 매일 부랴부랴 준비해서 나오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1: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선물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2: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3: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을

0: 월요일이 힘드신 분들 들어와 주세요. 월요병 퇴치제 예뻐서 쓰러지는 예쁜 쓰레기주 두 분 모셨습니다. 윤지성 박소라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스. 네, 월요일 두 분과 또 함께 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1: 네.
0: 예. 제가 어제 그 해지돼지 씨 사랑의 엄마 연극을 우리 윤지성 씨랑 같이 보러 갔다가 이제 끝나고 저녁을 먹는데 저의 그 꿈을 이뤘어요, 여러분. 어. 그 저의 꿈 있잖아요. 메뉴판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게 제가 항상 꿈인데
1: 그쵸.
0: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아우, 힘들죠.
0: 근데 이제 어제 윤지성 씨가 있었고 대식자 우리 이진혁 씨가 있어서 제가 저의 어제 꿈을 이룬 날이었습니다.
2: 근데 이제 고기 메뉴만 다 시키신 게 아니고 그 옆에 모든 사이드 메뉴 있잖아요.
1: 그거는 쉽지 않은데.
0: 싹 다.
2: 왜냐면 보통 이제 뭐 김치말이 국수를 시키면 국은 된장찌개를 시키고 이제 그쵸. 그냥 끝이잖아요. 그쵸. 근데 누나가 김치찌개도 하나 시키자. 네.
0: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1: 찌개도 종류별로.
2: 그래서 누나가 우리 이제 뭐 먹었지? 이래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 빨리 빼달라고.
0: 불을 빼달라고 그러더라고.
2: 불 좀 빼주세요. 이랬는데.
0: 정말. 윤지성 씨가 어제 그래서 누가 다 먹을 거야 이거를. 네. 이 멘트를 어제 정말 난 꿈에도 나올 것 같아. 누가 다 먹을 거야
2: 이거를. 도대체 누가 다 먹을 건데.
1: 왜냐면 이제 언니 앞에 앞접시는 깨끗하니까.
2: 심지어 누나가 야 김치말이 국수 너무 개운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에 맞아요 이러고 봤다? 그대로 거야. 나 뭐를 드신 거예요?
1: 공기를 드신 건가?
2: 아니 그대로죠.
1: 김치말이 국수의 어떤 그런 향, 향만
2: 심지어
1: 드시고
2: 된장찌개는 앞접시에 떠놓고 까먹으셨어.
0: 너무 음식이 많아가지고 까먹었어. 그래서 그걸 못 먹었어요 된장찌개를.
1: 아니
0: 제가.
1: 먹을 걸 까먹는다니.
2: 아니 먹고 까먹으신 거야.
1: 어머 맞다 나 된장찌개도 있었지.
0: 그치? 맞아요. 김치찌개도 있었고 결국을 다 못 먹었어 제가.
2: 못 드셨어요.
0: 근데 윤지성 씨는 이거를 다 누가 먹을 거냐면서 네가 먹을 네가 먹을 거지.
2: 누나 왜 자꾸 시키냐고. 이거 다 누가 먹을
1: 지금
2: 건데
1: 둘이서
2: 시켜?
1: 지금 진혁 씨와 둘이서 고군분투하는데.
2: 네.
0: 그래서 박소라 씨를 엄청 찾더라고요. 그래서
2: 진짜 너무 그리웠어요.
1: 맞아요. 제가 있으면 또 다 먹어드리거든요. 와 하면서 진공청성이처럼 제가 또 다 먹어드리는데
0: 어제 박소라 씨가 우리의 토크에 정말 중심에 있었습니다.
1: 소라 누나가 있어야 된다면 그렇게 나 애타게 찾은 적이 있나?
2: 글쎄
0: 제가 영상을 촬영해놨어요.
1: 네, 봤어요.
0: 박소라 씨 촬영
1: 그러니까 누나 보고 싶다면
0: 보고 싶다는 그 영상을 제가
1: 뒷말에 누나가 이거 다 먹어주는데
2: 아니 심지어 누나 공깃밥도 난 지성아 한 입만 가져갈게 이래서 아 예 그거 알겠어 누나인데 제가 공깃밥을 가져왔다가 한 숟갈 덜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공깃밥을 다시 주셨어요. 공깃밥이 그대로 아니 내 공깃밥이 새 건 거야. 저.
1: 정말 이거, 공깃밥이네.
2: 이거 왜 공깃밥?
1: 정말 공깃밥이야.
2: 누가 뭘 가져간 거야? 그랬더니 나 딱 두 숟갈 가져왔더니 보니까 두 숟갈도 아니야.
1: 쌀 알로 드시나 봐.
2: 한 숟갈 가져왔었어.
0: 근데 정말 어제 꿈을 이룬 날이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2: 그래서 다행입니다.
0: 대식자들하고 식사하는 게 너무 이제 큰 즐거움인데 많이 웃겨. 없거든요.
1: 그리고
0: 이제 어제 또 느낀 건데 이제 우리 게스트들도 옛날과 같지 않아. 만약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옛날만큼 못 먹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
1: 소화력이 이제
2: 또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1: 왜요?
2: 누나가 마지막에 이제 결제를 또 해줬어요. 너가 잘 먹었어.
1: 그랬더니
2: 영수증을 보시고 누나가 너무 뿌듯해하는 거야.
0: 영수증 알죠? 길게 쫙 나왔을
2: 근데
0: 때 뿌듯함.
2: 뭔지 알아?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닌데. 아니 누가 보면 그 영수증에 나온 거 다 자기가
1: 먹은 오롯이 본인이 다 드신 근데 것처럼.
2: 누나가 드신 것도 아닌데 그 영수증을 그 긴 영수증을 보면서 아 잘 먹었다 이러면서.
1: 언니는 그 영수증에 글 텍스트만 봐도 배부르셔.
2: 텍스트를 보고 잘 먹었다 이러시는 거야.
0: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2: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0: 그래서 여러분 소식자들이랑 밥 많이 많이 먹어주세요. 소식자랑 먹으면
1: 맞아.
0: 여러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0: 많이 먹어주세요.
1: 맞아요. 너무 웃기다.
0: 정말 나만 쓰레기야. 제목은 독하지만 힐링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숨겨져 있던 여러분의 속.

0: 신성이나 나의 이중성 양심 고백 긴 글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여자분의 양심 고백인데요.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1: 며칠 전 회사 후배가 너무 예쁜 신발을 신고 왔더라고요. 와, 지순 씨 신발 너무 예쁘다. 이거 어디서 샀어?
2: 아, 비밀인데.
1: 아, 왜? 알려줘. 같이 신자. 아니, 편해 보이고 너무 귀여운데.
2: 근데 알려드려도 안 사실 것 같은데.
1: 왜? 엄청 비싸?
2: 아니요, 그 반대요.
1: 너무 싸서? 가격도 착하면 완전 땡큐지. 얼만데? 어디서 샀는데?
2: 아, 이거 5,000원이요. 그 해외 쇼핑 사이트 아시죠? 엄청 가격 착하기로 유명한데!
1: 알지. 왜 할래? 아니, 나도 알아. 거기서 샀구나. 네. 대박이다. 그럼 나 링크 좀 보내주라. 그날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쇼핑 사이트를 들락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여름 반팔 티가 한 장에 3,000원, 양말 세트가 2,000원, 이어폰이 단돈 5,000원. 가격이 싸니까 쇼핑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렇게 택배가 도착했고 새 티셔츠를 입고 출근을 했는데요.
2: 선배! 응? 옷에 실밥이...
1: 혹시 가위 있어? 좀 잘라줄래?
2: 네! 여기도! 여기도 실밥이! 선배! 선배! 이쪽은 잘게. 선배! 내 옷을 잘라버릴게요!
1: 나 다 벗어야 되나 봐. 이게 3,000원짜리라 그런가 옷 마감이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실밥 자르다가 하루가 끝날 것 같아서 결국 근처 옷가게에서 3만원짜리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함께 구입한 5,000원짜리 이어폰은
0: 이빨 살낀 스파게티 150리 번 앞에 띠.
1: 이거 음질이 왜 이러지? 이거 르세라핌 목소리가 원래 이랬나?
0: 그냥 포기 어차피 이래랍 이래랍.
1: 음질이 무슨 미니언즈들의 합창을 듣는 줄 알았네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싼 맛에 중독돼서 오늘도 쇼핑몰을 들락거린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0: 문자 주제 알려드립니다. 싼 게 비지떡 보내주세요. 가격이 너무 싸니까 싼 가격에 혹해서 구매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생각나는 후회되는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싼 게 비지떡 이게 정말 너무 가격이 싸면 이게 지옥이야.
3: 맞아요.
0: 개미 지옥이에요.
1: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1억 나오죠.
3: 결국
1: 비싸져요.
0: 그러니까
1: 개수는 비싸. 많긴 하지만
0: 그래서 막 그게 싼 거를 여러 개 사서 돌려 쓰느냐 비싼 거 하나 좋은 걸 사느냐.
1: 맞아요.
0: 이게 우리 그 샵의 그 헤어 선생님도 안경을 너무 괜찮은데 너무 싼 거야 안경이.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왔더니 나중에 이제 막 늦게 한 달 뒤인가 두 달 뒤에 왔더니 강아지 안경 얼굴이 강아지한테 써져.
1: 저도 그렇게 저희도 저번에 촬영할 때 그거 소품으로 샀는데 거의 이렇게 작은 쥐 인형에 쓸 정도의 작은 안경이
0: 맞아요.
1: 와가지고
0: 실제로 그게 그리고 거기 똑같은 경우
4: 확대샷을 찍으니까
1: 이게 크게 맞아. 찍어놓으시니까
0: 크게 찍으니까 강아지 안경 쥐 그러니까 그게 너무해
1: 맞아요.
0: 그거는
1: 맞아 맞아 실측을 좀 해주시지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센치나 이거를 뭐 물론 써놨겠지만 너무 작은 글씨로 구석에 써 있으니까 이거 못 보는
1: 맞아요.
0: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사람들이 이 안경을 누가 가져갈 거냐면
1: 이거 어떻게 써?
0: 애완견에 씌워야 되는 안경.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싼 게 비지떡.
1: 맞아요. 신발 같은 것도 잘못 사면 싼 거 이제 신고 집에 가면 양말 싹 다 물들어 있잖아.
0: 비 오는 날
5: 물들지도 않나.
1: 평소에도 끝나고 나면 앞코랑 전반적으로 발색이 아예.
0: 요즘에도 그래요. 천이 나와요. 옛날에
1: 진짜. 예전에 저도 싼 거 샀을 때.
0: 그럼 전쟁통에는 그럴 수 있어. 양말 그 천이.
1: 맞아요.
0: 요즘에도 그래.
5: 그래. 오죽하면 신발 벗고 그냥 양말만 신고 나가도 신발 신은 줄 알아.
1: 맞아.
5: 물들어서.
1: 물들어.
5: 새까맣게 물들어가지고.
1: 새까맣게 물들어서 흰 양말 신고 나갔다가.
5: 그냥 진짜 검정 신발인 줄 알아.
1: 나갈 때 양말 버려야 돼요. 그냥 들어가 있대.
0: 진짜 그거 이런 거 생각하면 좀 그러니까 참 어려워 쇼핑이.
1: 맞아요.
5: 진짜.
0: 여러분의 경험담도 이런 거 생각나죠.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경험담이 이제 생각나실 텐데 보내주시는 사이에 르세라핌 스파게티 이어드립니다.

0: Eat it up. 르세라핌 스파게티를 이어드렸습니다. 어, 맞아요. 좀 기억나네요.
1: 예, 스파게티.
0: 예, 쌍계비지떡 이어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왔네요. 노경량님.
2: 반찬통 10개 세트 초특가로 샀는데요. 뚜껑 닫을 때마다 복불복입니다.
0: 어?
2: 맞는 뚜껑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0: 어머,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2: 이거 보통 호환되는데 통마다 뚜껑이 또 정해져 있구나.
0: 아, 근데 이게 크기가 다 거기서 거기라 이게 찾기가
3: 애매하게
2: 진짜 힘들겠다
3: 보다.
2: 이거는.
0: 아, 반찬통 10개 세트 이거 찾다 더 열받네.
2: 진짜.
0: 아하, 이런 게 있어요. 김한나님.
1: 저는 러그가 너무 저렴하길래 샀는데요. 네. 발매트가 왔습니다. 아니 사진에 분명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2: 왜 사람이 어떻게 누워 있었지?
0: 아 그러니까 이게 실측을 좀
1: 맞아. 왜 속이는 거야?
2: 아니 이거 사람이
1: 사람이 누워 있었잖아.
2: 합성하신 거잖아 이거는. 발매트 사람이 그치? 어떻게 누워 있어? 넘치는데.
1: 아니 아가가 누워 있던 거
2: 아가,
1: 아니에요?
2: 베이비가 그렇죠. 있거든.
0: 어, 그렇죠. 아기가 네. 발매트가 왔다니. 아 정말 이미정님.
2: 저는 양말이요. 식탁 의자 전용 양말이었어요.
0: 식탁 의자?
2: 엄지발가락에도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어쩐지 너무 싸더라.
0: 아, 이분 선물.
2: 아까 그러니까 강아지 안경처럼. 아 이거 약간 발가락 양말이네요.
1: 아,
0: 아니
2: 5개 알라리 신어야 되네.
0: 다섯 개
1: 그 이렇게
0: 손가락
1: 바느질할 때 끼는
0: 골무. 근데 이 정도면 골무 사이즈예요. 왜냐면 엄지발가락도 안 들어가는
2: 그쵸?
0: 거는
2: 의자의 밑에 다리에 들어갈 정도면 작아가지고.
0: 아, 근데 양말이라고 하니까
1: 그냥 10개 사가지고
2: 그냥 알라리
1: 알라리 발가락
0: 그러니까
1: 껴서
2: 알라리 쓰시면
1: 기분이라도
2: 그러다 두세 개 잃어버리는 거죠 뭐.
0: 아니 그러면 뒤꿈치는 다 횡하고 앞에 에. 발가락만 끼고 다녀요.
2: 네 앞에만. 아, 그러다
0: 너,
2: 이제 잃어버리고 하는 거죠.
0: 너무해. 유기사공님
1: 이건 실화인데요. 제 친구 아는 분이 10여 년 전 해외 사이트에서 공구 세트가 5,000원이라 얼른 샀더니 한 달
0: 왜요?
2: 아, 진짜 미쳐.
0: 왜요?
1: 한 달 뒤에 공구 세트 그림이
2: 너무하네 진짜.
0: 그림이 왔다고요? 어.
2: 너무해.
1: 어. 다시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밑에 조금만 글씨로 픽처라고 써있어.
2: 나 진짜 너무하다. 아니 그림을 누가 또 5,000원에 팔아요.
0: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하다 진짜.
2: 너무해.
0: 아니, 정도가 심하다. 픽처라고 아주 개미만하게 써놓은
1: 그러니까.
0: 거야. 써놓은
1: 아니
0: 거.
1: 심지어 아. 늦게 오고
2: 한 달
1: 네. 직접 그린 거 아니야?
2: 그러니까 본인이 그림을 5,000원에 판매하시겠다고
1: 그러니까 아~ 본인이 그려주신 거 아니에요?
0: 공구 세트를 그림으로 팔면 이제 반칙이네.
2: 너무해.
0: 아~ 선물 갑니다 이거. 아~ 현이슬님. 아
2: 저희 아버지 1인 쇼파 5,000원이라고
0: 네.
2: 싸다고 주문하셨는데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네 쇼파 그림이더라고요. 잠깐만, 아 이거 판매하시는 분들 잠깐만,
1: 이제 잠깐만
2: 너무 하시네.
1: 잠깐만 이거는 근데
2: 아 진짜 너무들 하시네.
0: 아니, 근데 아버지는 소파가 5,000원이라고 하니까
1: 의심을 안 하셨나?
2: 소파가 5,000원 사실 의심하셨어야 됐어요.
0: 아니 근데 마그네 쇼파 그림, 아 그러니까 여러분.

0: 그림을 조심해야 되겠다.
1: 그림.
0: 다 그림으로.
1: 그림이네.
0: 예, 야.
1: 근데 마그네슘 약간 이게 티가 났을 텐데 약간 이게.
0: 근데 그림을
2: 얼마나
0: 잘. 반딱반딱한 재질이.
2: 사진을 잘 찍으셨길래.
1: 어떻게 이걸 사가서 하셨을까.
0: 아, 난 이제 그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뭐
1: 저도요.
0: 어떤 반전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아, 쇼파 그림. 아. 선물 가고요. 박경훈님.
2: 전 반대로 그냥 우산을 샀을 뿐인데요.
0: 네.
2: 팔아서.
0: 아, 팔아서리 같대요?
1: 아니 여러분 왜 중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여러분?
0: 아니 근데 이분은 우산을 샀는데 그 파라솔 그 해변에서 키는 거
1: 그래서 저 혼자 힘으로는 들 수가 없으셨대요. 못 들죠.
2: 아니
1: 그거는
2: 극과극이야.
1: 뭐, 모래사장에 박아두는 건데 들 수가 없죠.
0: 그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못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두세 명이 같이 이렇게 해야
1: 그쵸?
0: 되는.
1: 아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2: 극단적, 왜 이렇게 다 극단적이야?
1: 아니 중간은 없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신영수님.
1: 아, 웃기다. 칼이 세트로 싸길래 샀는데 네. 칼날이 너무 무뎌서 모든 걸 제 힘으로 다 썰었어요.
0: 아, 위에서 눌러가지고
1: 이거 누른 굵긴 거야.
2: 제가 진짜 저도 싸가지고 믹서기를 샀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제 믹서를 갈려고 저는 집에서 마늘도 갈아먹고 요리를 해먹으니까 근데 넣었는데 믹서기에 갈았는데 마늘이 그냥 돌아가기만 하고
0: 그 칼이 무뎌서?
2: 칼이 무뎌서
0: 믹서기
1: 갈리지 않고
2: 마늘을 씻는 기계야.
1: 그냥 이제 마늘을 회전시켜서
2: 마늘만 돌아가고 마늘이 막 어지러워. 마늘만 어지러워.
1: 날이 아닌 거지.
0: 안 갈리는구나.
1: 아, 너무 웃기다.
0: 믹서 함정이었네요. 아,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리고요. 예, 파라솔 이분께 선물 갑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니 열두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열두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열두시엔 주현영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많이 하고 있잖아. 힘내서 열심히 해. 떨지 말고. 너 연습 많이 했으니까 꼭 잘 해낼 거야. 내가 응원 많이 할게.
1: 엄마, 시험 준비하느라 저 챙겨주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엄마가 준비하는 시험 꼭 합격할 수 있게 제가 더 말 잘 듣고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힘내세요.
2: 따뜻한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믿어주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박소연.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나만 쓰레기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윤지성 박소라 예뻐서 쓰러지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화정님.
1: 즐거운 퇴근버스 라디오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로 더 해피해피.
0: 그렇죠. 정미연님.
2: 저도 지성씨랑 같은 똑같은 기계 샀나봐요. 어머. 얘도 지 혼자 돌기만 해요.
0: 그러니까 그 다람쥐통처럼. 네.
1: 그러니까요.
0: 박정현님이 마늘 놀이기구 태워줬네. 장은영님 마늘 회전목마.
1: 그러니까.
0: 그 소리는 또 그렇게 요란하다며.
2: 제일 커요 소리. 제일 커요.
1: 나 갈아요 하는 거지. 진짜 보세요 나 갈아요.
2: 밖에서도 들려. 네.
1: 진짜. 보세요 진짜. 나 가려고 했는데
2: 완전 아무것도.
0: 네. 아무것도 안 갈리는. 그러니까 그 날이 너무 무디니까 아무것도 맞아요. 못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경험담 몇 개만 더 읽어드립니다. 박미혜님.
1: 친정아빠가 계란이 싸다고 주문을 했는데 계란 담는 플라스틱 통이 와서 황당.
0: 계란을 주문한 건데 플라스틱 통이 온 거야.
1: 그 계란 담는 플라스틱 통에 계란이 담겨져 있는 사진을 보고 주문을 하셨나
0: 하셨는데
1: 보다.
0: 플라스틱 통만 왔어요.
1: 통만 오셨나 보네. 네.
0: 조규현님.
2: 전 선글라스요. 싸고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요. 종이로 되어 있고 셀로판지로 된 선글라스더라고요.
0: 셀로판지 심했다.
1: 이거
0: 아니 왜냐면 싸구려 유리도 에이. 눈에 안 좋다고.
1: 맞아요.
0: 그 눈에
1: 맞아,
0: 뭐 맞아. 이제 좋은 것들 UV 차단되고 막 이런 맞아요, 기능을 맞아요. 좀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셀로판지 종이는
1: 이거는 손가락으로 하면 뚫리는 거 아니에요? 눈을 보호가 할 수가 없잖아요. 눈 보호를.
0: 그렇죠. 그렇죠. 사진으로는 이제 컬러렌즈처럼
1: 예쁜 색깔인 것처럼 보이니까.
0: 보이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양미님.
1: 셀프 조립 책장을 샀는데 설명서가 너무 간단해서 완성하고도 남은 부품 한 움큼입니다.
0: 어?
1: 지금도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다가 책장이 더 덮치는 거 아니겠죠?
0: 막 흔들흔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또?
2: 아, 예비 부품이었지. 잃어버렸을까봐.
1: 근데 한 움큼이나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불안해.
0: 맞아. 내가 잘못
2: 불안해. 맞아.
1: 왜 이렇게 많이 남지?
0: 잘못만. 네. 왜냐면 예비가 한 3개 정도만 와야
2: 맞아요.
0: 되는데
2: 맞아, 맞아.
0: 불안하죠.
1: 한 움큼이면
0: 저기 책장 앞에선 주무시지
1: 말고 마세요.
0: 조금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황현성님.
2: 저도 접이식 자전거를 싸게 산 적이 있는데요. 거의 3분의 1 가격. 했습니다. 신나서 자전거 타려고 접은 채로 나갔다가 촥 폈는데 네. 자전거가 그냥 반으로 잘라.
0: 어? 반으로 잘라지더라고요?
2: 자전거가 그냥 반으로 잘라지더라고요.
0: 어떻게?
2: 고정하는 나사가 너무 약해서 올라타는 순간 반쪽이 됐어요.
0: 그냥 반이 쫙 나뉜 거예요.
2: 접히기도 완전 잘 접히더라고요. 잘라져서 그렇지.
1: 아 그럼 정말 3분의 1만 사신 거네.
0: 야, 진짜 그렇네.
1: 3분의 1만 사신 거네.
2: 인정적이셔.
1: 인정적이시다.
0: 근데 이거
1: 잘라져서
2: 그럼 한 짝씩 타고 그냥 1인 자전거로 그냥
1: 약간 나중에 쇼 하셔도 되겠다.
0: 외발 자전거로
2: 두 분이서 그냥
1: 아니 근데 그게 회사 같아서 퍼포먼스로
0: 접어서 오니까 사실 내가 나가서 네. 딱 펴봐야 이제 그때부터
1: 맞아요.
0: 시작인데 거기서 디로링하고 반토막이 나니까
1: 가버리면 이거는
0: 너무 황당하고
1: 외발 자전거
0: 그리고 그거를 다시 또 뭐 환불해달라 이렇게 하기가
1: 그쵸, 만약에 타고 나간 시간이 이제 길면 놔둔 채로 있다가 나중에 그치. 폈으면 이게 환불이 힘들죠.
0: 정말 황현성님께 선물 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예, 리뷰 잘 보시고 예, 여러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웃었네요. 예. 나만 쓰레기야 다음 사연은 남자분이고 세정제 세트 선물로 갑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이 남자분은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 드려요.
2: 제 여동생은 유행만 보면 일단 따라하고 보는데요. 유행 따라하는 거?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최근 동생 말투가 너무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바로 어제 저녁 시간이었어요.
0: 아유 맞다. 지성이 너 저 여자친구랑은 잘 만나고 있고?
2: 아니요 헤어졌어요.
3: 결별 야호.
2: 뭐냐?
0: 아유 됐어.

0: 써제 저러는 거죠 한두 번이냐? 아니 그래서 이유는?
1: 아니 뭐 성격도 안 맞고 제가 좀 무심했나 봐요.
2: 차에 넣고 핑계 맞아 난리도 아니야.
1: 아이 너 진짜 왜 그래?
2: 아 오빠 이거 몰라? 아 완전 늘크크 그러니까 차이지.
0: 아이고 소라 너 좀 그만하고.
2: 아 알겠어. 오빠 근데 진짜 차인 거야?
1: 어 차였다 됐냐?
0: 아니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엄마는 걔 처음부터 별로더라.
2: 와 엄마 자식 사랑 완전 난리도 아니야.
1: 야 그만하고 밥이나 먹지.
2: 네네 지방 야호
1: 야호는 무슨 대화라면 할수록 짜증이 나서 그냥 아예 무시를 하자 다짐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2: 대학생은 방학인데 직장인은 꼼짝없이 출근이네 완전 야르.
1: 야 너 뭐 평생 대학생 할 거야? 아 아침부터 짜증나게 진짜 이씨.
2: 웩 성격 완전 밤티.
1: 아 뭐라는 거야 진짜. 아 자, 잠이다 자.
2: 아침부터 짜증 완전 난리도 아니야.
1: 야 착착해라 진짜.
2: 경고야.
1: 아 그만 그만 그만. 월요일 아침부터 사람 짜증나게 할래? 그만하라 하면 그만하면 되잖아. 그만하라고 그만 좀. 아침부터 화내느라 기운 쪽 빼고 출근길 검색창에 야르 밤티 늘크크 야호 검색해본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0: 문자 주제는 이상한 말투입니다. 예, 뭐 누군가의 귀에는 이게 이제 이상한 말투로 들리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요즘 아주 핫한
2: 그쵸, 핫하고 예, 재밌는 어떤 밈처럼
0: 맞아 밈인데 예. 뭐 특이한 말투를 가진 사람들 보내주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귀에 거슬리는 말투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예. 뭐 직장생활 하던 중에 혹은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이상한 말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맞아요. 많죠. 네,
2: 말 진짜 천천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기 뭐야 그거 저기 뭐야 그거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야를 하시지 마시고 얘기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왜냐면은 아 이렇게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네. 꼭 이렇게 아니 뭐냐면은 왜냐면
0: 맞아 그래 맞아.
2: 뜸을 들이셔.
0: 예, 그러니까 아, 진짜 힘들어.
2: 힘들어요.
0: 진짜.
2: 답답해가지고.
0: 예. 맞아요. 예.
1: 저희는 이제 그룹에 성훈 씨가 예. 약간 이제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헛나올 때가 많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막 뭐 웃기기도 하다 하는데 예. 뭐 그거 좀 웃기기 막 약간. 어, 웃기기도 하고
2: 그거는 그냥 웃기기? 그냥 뱉은 대로 자기가 약간 뇌를 거치지 않고
1: 성격이 너무
2: 이렇게
1: 급하니까 아, 그냥 뭐 웃기기 웃기기
0: 그러니까 알아서 알아 들어야 돼.
1: 우리가 알아서 해, 들어야 돼. 이거를
0: 미미 씨가 그렇잖아요. 네, 미미 외계어
2: 맞아요. 이제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 근데 이제 선배님도
0: 맞아. 맞아요. 그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가 적응을 하는 거지. 그녀들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작진들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다 알아듣잖아요.
2: 맞아, 이제 다 알아듣잖아.
1: 이제 알아듣지.
2: 김종민 선배님도 막 약간 이렇게 계속
0: 맞아 네. 김종민 씨도 네. 그렇게 되잖아요. 인터뷰하다 보면 또 꼭 저요? 를 하고 깔고 야, 인터뷰하는 분들 계셔. 아니 그럼 너하고 나하고 둘 뿐인데 지금 인터뷰하는 사람 내가 생방인데 지금 아 저요?
2: 여기 본인밖에 없어요.
0: 근데 그게 그런 있어, 말투를 있어. 가진 네. 게스트들이 있어.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막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여러분 이상한 말투 특이한 말투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마무 아재 개그
2: 아재 아재 아재

0: 치맥 먹을래?
1: 오케이. 여기요. 여기요. 서울역이요.
0: 뭐 하는 거야? 장난하지 마.
1: 저기요. 저기요. 옛날 옛적이요.
2: 옛날 옛적이요.
1: 여기 올 때 뭐 타고 왔어? 가르마 타고 왔지.
2: 나는 커피 타고 왔는데.
1: 무슨 치킨 먹을래?
2: 나 저기 로봇캅이 먹는 거.
1: 그게 뭐야?
2: 치킨! 치킨!
1: 아, 아 치킨 왔다. 아, 근데 왜 누가 알았어? 이모! 엄마! 엄마 여기 무 좀 주세요!
0: 아, 여기 못 알아.

0: 피처링은 김대희, 김준호. 오. 이분들이 이렇게 피처링이 들어가면 진짜 곡 자체가 네. 한번 개그맨들이 만져주면
1: 달라요.
0: 정말 달라. 맞아요. 이게 정말
2: 기승전결과 네, 약간 이런 꽁트 같은 어떤 그런 호흡이 들어가죠.
0: 맞아요. 전문가. 예. 마마무의 아재 개그를 이어드렸습니다. 자, 이상한 말투, 특이한 말투 지금부터 읽어드립니다. 양성아님.
2: 회사 선배가 뭐만 하면 그 잡채를 붙입니다. 아. 회의 그 잡채. 야근 그 잡채. 예. 퇴근 실패 그 잡채. 이제 잡채만 보면 선배 얼굴이 떠올라요. 제 최애 음식인데.
0: 그래, 한동안 이게 요즘에는 안 네. 쓰는데 맞아요. 이 잡채를 또 한동안 그 많이 잡채 썼었죠. 이렇게 네, 네. 많이 썼었죠. 예, 한은지님.
1: 제 남편은 어디서 배운 건지 자꾸 말끝에 쓰를 붙여요. 쓰? 소연쓰, 밥 먹었쓰, 아. 지성쓰, 야근쓰, 쓰쓰쓰, 제발 쓰, 그만쓰.
0: 아, 그래. 아. 이게 자기 맞아요. 혼자만의. 아.
2: 본인 유행어가 있어요. 맞아, 맞아. 아, 뭐
0: 지성쓰. 이렇게.
2: 밥 먹었쓰.
0: 어, 막 이렇게. 아,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옛날.
2: 맞아요. 약간 어른들 쓸 것 같은.
0: 맞아요. 민재우님.
2: 제 와이프는 아직도 말 다 하고 막이래를 아직도 붙입니다. 어, 네. 배고파 막이래 이렇게요. 아니 배가 고픈 거면 고프다고 하지 막이래를 이렇게 붙이는데 뭘 어쩌라는 건가 싶네요.
0: 그래, 이것도 유행어였죠.
2: 네. 옛날에 맞아요. 막이래 막 이러면서
0: 내가 너 너무 좋아해
2: 막이래
0: 아, 막이래 이렇게 하는 거지. 어.
2: 맞아요, 맞아요.
0: 던지고. 네. 예, 장영은님.
1: 저희 엄마는 이거 진짜 비밀인데로 시작을 하세요. 어. 방금 이모랑 통화하시면서도 이거 진짜 비밀인데 홍감자 좀 쪄먹어. 기가 막혀. 아. 아니 흥감자가 왜 비밀이야 엄마.
2: 이거 쪄먹는 게 맛있는 게 왜 비밀이세요.
0: 이제 옛날 어머님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거 이수지 씨가 연기로 정말 에이, 잘 살렸던데 그거 말이야. 그 평창동하고 성수동하고 그래가지고 그랬잖아. 그랬잖아. 그런 거랑 이런 거를
1: 아, 누가 듣는다고
2: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
0: 배추가락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엄마들은 그 왜 비밀도 아닌데
1: 나중에는 입모양으로만 나와.
2: 거의 이수잖아.
1: 그때 했잖아. 그랬대. 끝나대.
2: 그랬대.
0: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
2: 절대 못 알아들어.
0: 이거 못 알아들어. 그거 갑자기 소리를 확 줄면서
2: 그래가지고 옆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0: 야, 이런 겁니다. 예. 장은영님이 알려주신 게 비밀이라는 게 이분께 예. 선물 가고요. 6002님.
2: 제 친구가 딱 생각나네요. 누구를 부를 때 니마 아니면 그대요라고 불러요.
1: 낭만 있으시다.
2: 오, 되게 낭만 있으시다 진짜.
0: 아, 옛날에, 옛날에 우리 여기 메인 작가님이 네.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든 자기야요.
2: 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야.
0: 뭐, 엔지니어 감독님도 자기야. 국장님 오셔도 자기야. 누구든 다 이렇게 우리 게스트 아이돌도
2: 자기야.
0: 자기야.
2: 자기야.
0: 뭐 지성아 뭐 진영아 뭐 여,

0: 야, 없어.
1: 자기야.
0: 자기야. 어.
1: 아니, 국장님도 자기야.
0: 어, 자기야. 피디님도 다 어, 자기야. 어,
2: 캐릭터가 되시네.
1: 캐릭터하시다.
0: 어, 그래서 항상 근데 다들 용케 알아들어요.
1: 그쵸, 그쵸.
0: 자인지. 아니, 이거 특이하네요. 3098님.
2: 우리 과장님은 모든 말 끝에 이해했죠를 붙입니다. 아. 점심 먹으러 갑시다. 이해했죠? 네, 퇴근은 내일 합시다. 이해했죠? 어. 저 밤이 바보 아니거든요. 이해했다고요.
0: 아,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1: 퇴근은 내일 하자는 건 너무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요. 너무 무서운데.
2: 아니요. 이해 안 됐습니다.
1: 이해 안 됐습니다.
0: 김인자님.
1: 어, 저희 부장님은 말끝마다 잉을 붙여요. 아. 김대리잉. 내가잉. 준 서류잉. 준 거 있잖아잉. 아. 빨리잉. 해줬으면잉. 좋겠어잉.
0: 아니 어디 저쪽 전라도 쪽이 오, 약간 이 뭐 이런 게
1: 이,
0: 있는데
1: 약간 충청도도 살짝
0: 어,
1: 있으시거든요.
0: 있죠? 충청도 예. 충청도인가?
1: 약간 이렇게 하시거든요.
0: 밤에 예. 환청 들려 이런
1: 어, 너무 이잉이잉하면 힘들어요.
0: 그러니까 이병훈님.
2: 지인 중에 누가 말을 하면 진짜로 말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참 같이 있다 보면 날 못 믿나 싶어서 기분 네. 나빠요.
0: 이게 약간 무성의한 리액션도 있어.
1: 맞아
0: 이게.
1: 맞아.
0: 진짜?
1: 아, 진짜? 진짜?
0: 계속.
1: 약간 입버릇인데 그래서 이거 약간 옛날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막 뭐 드시면 안 되고요. 뭐, 아 진짜요? 아 진짜. 그럼 제가 뭐 가짜로 말씀드렸습니까?
0: 그래 맞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1: 의사 선생님께서 어. 진료를 보고 말씀해 주시는 어. 건데 아 진짜요? 막 어, 계속 이렇게
0: 맞아.
1: 하니까.
0: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 엠플라잉 중에 아 진짜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거를 아 진짜요?
1: 아, 그래. 너무 자주 써서.
0: 진짜 이런 분들 꽤 계십니다.
1: 맞아요. 네.
0: 김태란님.
1: 우리 회사 차장님 말하기 전에 꼭 한숨을 한번 쉬고 말을 해요. 모든 일을 심각하게 만드는 재주 너무 싫어요.
0: 일단
1: 아 이러면 약간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2: 놀라지.
1: 쫄려. 그죠?
2: 이게 한숨을 팍 쉬면서 아
1: 지성 씨
2: 예.
1: 점심 뭐 먹을까?
0: 아 그래서 그래
1: 이러면은 힘들어.
0: 어, 그래.
1: 짜장면. 아, 내가 사겠네.
0: 그래, 약간
2: 뭐 있는 것 같잖아.
1: 뭐 있는 것 같잖아. 조마조마하잖아요.
0: 맞네. 네. 이름부터 불러놓고.
1: 그, 하, 왜요? 약간.
0: 어, 맞아. 그렇네요. 네. 아, 천미선님.
2: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 줄 알지? 이거 반복하는 것도 너무 싫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0: 그래, 근데 진짜 이거 습관이.
1: 어, 이거 저도 좀 자주 쓰는 거 같아요.
2: 나도 자주 써.
1: 막 뭐 설명한다면 이거 뭔 말인지 알지? 지금 내가
2: 왜냐면은 그게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래.
1: 그래.
0: 불안하니까.
2: 그래서 내가 저도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설명을 못하니까 뭔 말인지 알지.
0: 얘가 알아들었을
1: 때.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설명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맨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기승결까지 얘기하고.
1: 급해가지고
2: 뭔지 알지.
1: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뭔 말인지 알지? 알지. 막 약간 이렇게
0: 맞아. 맞아요. 옛날에 어떤 피디님 중에 그러니까 항상 이게 생방을 지나가면 그 피디님 이제 성격 급하니까 문을 열고 어 이거 봐 두 번째 곡 빼고 왜냐면 우리 이제 시간대로 뭐 어쩔 때 곡을 넣을 때도 있고 뺄 때도 있고 뭐 48분까지 하고 곡 넣고 뭐 이거에서 두 번째 엔딩 곡 끌어다가 먼저 쓸게요. 그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아니 뭐 아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럼 원래대로 해. 탑부다가 아니 그 나 지금 그분이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막
1: 어, 본인이 와다다다다 그냥 쏟아내시고
0: 어. 그냥 부하
1: 하고 뭔 말인지 알지?
0: 어, 근데 나는 진짜 그거 생방 중에 그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 그 원래대로 해.
0: 뭐,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아, 원래대로 해요. 그분이 원래대로 본인이 이제 맞춰주는
1: 그쵸 그쵸
0: 아, 아 그 진짜 피디님 생각이
1: 약간
0: 나네.
1: 성격이 또 급하면 약간 있어. 그래요. 에이,
0: 맞아요. 보통 피디님이 여기 문 열고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분 생각나. 아, 정말 뭔 말인지 알지. 어, 이거 너무 이분께 선물 갑니다. 예. 임지선님.
1: 저는 저도 모르게 에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래요. 좀 누리고 싶네요. 아 맞아 이것도 좀 자주 쓰시는 말씀이에요.
0: 우리가 뭔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1: 맞아 맞아 맞아.
0: 항상 예. 아니 그래 이런 이 말투도 생각나. 이러나 저러나.
1: 아 이러나 얘기한, 저러나.
0: 야 똑같은데 이러나 저러나. 그 말투가
1: 맞아요, 맞아요.
0: 무슨 말을 하든 야 이러나 저러나. 예. 김미영님.
2: 우리 사무실 직원 한 분은 모든 말을 아니 근데로 진짜. 시작해요. 맨날 매번 뭐가 진짜 아니 근데인지 에휴
0: 이게 말 끊고 올 때
1: 어 아니로 시작해 한국 사람들 아니 근데 진짜 막 이러면서
0: 아니 근데 김춘자님
1: 우리 엄마는 좌우당간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무슨 말만 하면 아예 좌우당간 그런 단계 좌우당간 뭔지 모르겠네 좌우당간 좌우당간
0: 아 이게 좌우당간 내가 좀 찾아봐야 돼. 왜냐면 와. 우리도 이 말을 대충만 알지 이게
2: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몰라요.
0: 뜻을 몰라
1: 맞아요,
0: 좌우당간이
1: 맞아요.
0: 무슨 뜻인지
1: 쓰는 거는 많이 봤는데 네. 쓰시는 거는
0: 요즘에는 좀 많이 안 쓰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좌우당간 들어는 봤습니다. 이게 뭐 왜 이 말이 나오게 됐을까요? 7199님
2: 저는 저희 엄마 닮아서 그런지 오 주여라는 말을 많이
0: 이게 아까 한숨이랑 약간

0: 약간
1: 맞아요
0: 비슷해.
1: 맞아요.
0: 아 주여.
1: 아 주여. 약간 어. 입에 배서.
0: 아, 어. 아 근데 진짜 너무 황당하면 이럴 수 이렇게 될 수 있어. 난 진짜 너무 어떻게 뭐 내 힘으로 뭐가 아니야. 아, 아 이거 어떡하라. 아, 주여. 이제 절로 나와 그 얘기가.
1: 맞아요.
0: 아 좌우당간.
2: 방언이네요. 방언.
1: 아 하여튼 여하튼 이런 뜻을 가진 말인데 약간
0: 여하튼.
1: 전라북도 여하튼. 사투리 약간 방언이시고
0: 전라도
1: 전라도 말 좌우당간 여하튼 뭐
2: 이렇든 저렇든
1: 맞아 맞아 이래나
2: 저러네
1: 맞아 안지나 서나
0: 어 그런 거네
2: 다 그거네
1: 이래나
0: 근데
1: 저러나.
0: 이게 지역별로 이 말 표현만 달라서 그렇지 이게 엄마들은 항상 그렇게
2: 맞아요
0: 안지나 서나 뭐 네. 이거나 저리
1: 저거나 이래나 저러나
0: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 예 7199님께 선물 가고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고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8: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9: 전주가 너무 설레요.
10: 예. 누구 노래길래 이렇게 설레냐.
9: 윤지성. 아~ 윤지성 여러분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우리 윤지성 씨 개그맨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10: 저 예, 예, 접니다.
9: 개그맨 아니고 여러분 예 아티스트 뮤지션입니다. 정말 좋은 곡도 많이 썼고 여름에 여러분 시원하게 들으시라고 예, 썸머 아일랜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11: 너무
9: 윤지성
11: 좋아요,
9: 썸머 아일랜드 들으면서
10: 네, 많이 주세요.
9: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11: 맞아요.
9: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11: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영 스트리트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덜 지치기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근육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뇌 근육을 키우는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라, 메모를 해라, 계획을 해라, 충분히 쉬어라 등 다양한 조언을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라.

생각해보면 한꺼번에 해결하려다가 지치는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다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진 않으셨나요? 이제부터 영수와 함께하며 한 번에가 아니라 하나씩 실천해 보시죠. 뇌에 무리가 가지 않게요.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웬디 영스트리트 첫 곡은 윤상의 한 걸음 더였습니다. 뭐든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결국 에너지가 금방 고갈되거든요. 우리 최경란님께서 하나씩이라 내일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기 해볼래요? 꼭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이 하나씩 한꺼번에 저는 이제 성격도 급해가지고 한꺼번에 후루룩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하나씩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뭔가 30분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일찍 일어나기. 실천하기 되게 어려우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지혜님, 완디 오프닝 듣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늘 아침부터 사무실 컴퓨터가 말썽이더니 2시간을 컴퓨터 세팅하느라 시간 날리고 거래처에 보낸 파일들도 오류가 나서 다 다시 작업하느라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또 야근 중입니다. 완디 목소리 들으니 위로도 되고 눈물이 왈칵하네요. 영스 들으면 얼른 일 마무리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세팅하는 시간만 2시간, 또 거래처에 보낸 파일들도 오류가 나고, 이 월요일이 안 그래도 월요일을 좋아하는 또 직장인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0: 더 힘든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제가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겠지만 라디오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또리 8747님 완디 저 공공기관 채용 서류 심사 1차 합격 문자 받았어요. 연락이 없어 떨어진 줄 알았는데 6시 다 돼서 문자 연락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직 면접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실천도 하나하나씩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런 결과물도 뭔가 앞서 나간다기보다는 지금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8747님께서 서류 심사 1차 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또 가지고 앞으로 또 나아가시다 보면은 또 면접까지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영화 그림자 아이의 두 주연 배우 우리 박소희 씨, 또 유나 씨와 영스엔 웬일이야 함께합니다. 영스 최연소 출연자 두 분과의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을 보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겨주세요. 피곤한 하루를 보내며 커피가 간절하셨을 분들을 위해 오늘은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완소들의 월요일은 어땠는지 다양한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 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7: 든든하게
6: 집에서도
8: 간편하게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8: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6: 오딸.
8: 와, 건강한데 맛있네.
9: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8: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1: 리아야, 놀러 갈게.
1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1: 리아야, 함께하자.
1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1: 리아야, 보고 싶었어.

0: 또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1073님, 사무실에 택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하루 종일 정리하느라 정신없었어요. 결국 일이 밀려 야근까지 합니다.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시킨 택배였으면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택배를 오픈하면서부터 내가 가지고 싶었던 물품을 주문하는 거니까 필요한 물품들을. 근데 이제 사무실에 관련된 이제 일할 때 관련된 물품이다 보니까 끝도 없으셨을 것 같은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완서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월요병을 제대로 맞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원한 아이스커피 쿠폰 받고 싶은 분들 사연 얼른 보내주세요. 저희가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아이스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3519님, 오늘 남자친구랑 같이 운동하기로 약속한 첫날인데 첫날부터 남자친구가 늦어서 화가 잔뜩 난 채로 혼자 뛰러 갑니다. 영스 들으면서 외롭지 않게 뛰어볼게요. 태진아, 내일은 같이 뛰어야 돼?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뭔가 일정이 있으셔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떠한 일에는 항상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일이 조금 뭐 야근이 있었다던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 태진님! 태진님 편 한 번만 들어드릴게요. 예,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전 생각이 들고요. 예, 여자친구분께서 문자 보내주신 만큼 내일도 운동을 약속하신 매일매일 약속하셨나요?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6370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랑 오목 두면서 완디 방송 들어요. 아빠가 오목 이기면 닭발 세트 사주신 데서 아주 신중하게 임하고 있어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보통은 부모님이 이런 거 하실 때 져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이 오목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아버지께서도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오목을 두지 않을까. 우리 사연자분 꼭 이기셔서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닭발을 위해서 네 꼭 이기셔서 맛있는 닭발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애님, 전 작게 양말 가게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공원에 스플릿마켓이 있어서 양말 500켤레 예쁘게 포장해서 가는데 완판했어요. 기분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와! 아니 오늘 오후에 판매를 하셨는데 500켤레를 완판했다니 얼마나 예쁜 또 양말인지 저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생한 만큼 되게 보람차고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완소들은 월요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혹은 아이스커피 쿠폰이 받고 싶은 분들은 얼른 사연 남겨주세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르테미스의 Sparkle.

아르테미스 스파클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볼게요. 7347님, 쌍둥이들 밥 먹이고 처음으로 저녁에 운동 가는데 엄마 하면서 오열하는 아가들 때문에 괜히 짠하네요. 운동 가도 되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제가 이제 육아를 해보지는 않았어서. 예, 근데 저도 이제 애기들을 좋아하고 너튜브로 애기들 영상들을 볼 때마다 저도 그 애기들이 얼마나 예쁜데 이제 사연자분은 어떻겠어요. 근데 가세요. 예. 이렇게 한 번 못 가면 앞으로 못 하시는 거 넘쳐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 종일 뭐 어디 갔다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데 저희가 뭐 5~6시간 시간을 뭐 하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갔다 오시더라도 왔다 갔다 왕복하면 한 2시간 최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초반에는 너무 마음이 걸린다 하면은 30분? 예, 그러다가 이제 40분, 그리고 1시간, 점점 이게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은 언제나 운동을 가셔도 안 가셔도 엄마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세요. 화이팅! 또 1148님 안녕하세요. 중2 사춘기와 싸우고 있는 영포티 아줌마예요. 어제도 피 터지게 싸우고 하해하고 매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네요. 화이팅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사춘기를 겪은 사람으로서, 예, 지내왔던 사람으로서 부모님께 죄송해요. 예, 뭔가 짜증낼 일도 아닌데 괜히 이제 문 쾅쾅 닫고 바람이 그랬어? 라고 그러고 뭐 밥도 막 대충 막 이거 안 먹어 막 편식도 원래 안 하는데 하게 되고 말도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부모님한테 말이 좀 잘못 나가고 할 때가 좀 있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말씀하신 것처럼 냉탕과 온탕을 오가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날도 더운데 힘내시라고 또 아이스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화이팅! 네. 또 우리 김나은님, 왜 꼭 퇴근 시간 10분 전에 접수할 서류를 왕창 주나요? 서류가 너무 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누굽니까? 예, 이렇게 서류를 10분 전에. 아니 전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보통은 이렇게 문자들을 받을 때 퇴근 직전에 주셨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퇴근 직전에 생각이 나시는 건가? 아니 하루 종일 생각할 시간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왜 미리 좀 이렇게 주시면은 이 퇴근하는 사람은 이 일을 전달해 주시고 퇴근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겠죠. 예,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좀 일을 처리해야 될 게 있다면 미리미리 조금 전달을 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나은님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아이스커피 쿠폰이 간절하다 싶은 완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영스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Harry Styles의 As It Was.

해리 스타일즈의 As It Was 듣고 왔고요. 완소들이 남겨주신 사연들 조금 더 만나볼게요. 왕지원님, 완디 남편이 야간 일을 하는데 주말 모두 일하고 힘들 텐데 괜찮다며 웃는 얼굴로 가는 거 보니 고맙고 짠하고 가장이란 이런 건가 싶네요. 많이 사랑해 남편 완디가 한승호 화이팅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괜찮아 나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저 같아도 조금 마음이 조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남편분께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나중에 또 다시 듣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힘차게 또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호님 화이팅!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5946님 퇴근하고 나서 밭에 와서 감자 캐고 있어요. 작년에는 장마 소식에 새벽 3시부터 캤는데 이번에는 수요일에 비가 온다고 해서 미리 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이 다른 일을 또 하시면서 이거를 하시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네, 작년에는 새벽 3시부터 뭔가 일 다녀와서 주무실 시간도 없는 채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애정을 쏟고 한 만큼 아주 맛있는 또 감자를 또 캐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영센 웬일이야 영화 그림자 아이의 두 배우 박소희 그리고 유나 씨와 함께합니다. 방송을 듣기만 해도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복습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쭉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All Day Project.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커피 한 잔에 담긴 60알의 원두는 60개의 아이디어를 가르쳐준다. 커피 애호가였던 음악가 베토벤이 남긴 말이라고 해요. 기분을 좋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커피. 그렇다면 디카페인은 카페인이 전혀 없는 커피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원두에서 카페인을 제거하긴 하지만 소량의 카페인은 남아있고 대신 커피의 맛과 향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죠. 또 흥미로운 건 디카페인 커피도 우울감 개선 효과는 일반 커피와 비슷하고요. 학습 능력과 기억력 향상에는 디카페인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효능이 단순히 카페인 때문만은 아닌 셈이겠죠?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0: 영세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두 배. 천재 아역 배우들의 만남, 박소희 그리고 유나 배우가 영세엔 웬일이야. 오늘은 개봉을 앞둔 영화 그림자 아이의 두 주인공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한 번씩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유나 씨부터.
2: 안녕하세요. 배우 유나입니다. 오!
3: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수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여기 영스에는 또 첫 출연이신데요. 아니, 들어보니까 우리 소희 씨는 오늘 라디오가 또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긴장되시는 거 아니죠?
3: 처음에 올 때는 잘 실감이 안 났는데 그리고 라디오 첫 출연이기도 하고 아직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하면서 왔고요. 떨리기도 하지만 저번에 그 주신 선물 전에 잘 받았어요.
0: 어떤 거죠?
3: 무슨 피규어?
0: 아, 네네네네네.
3: 그거 그 후로 만난 적이 없어서 네. 너무 감사하단 말 드리고 싶고요. 그거 아직도 저희 집에 있어요.
0: 귀여워. 혹시 긴장되시면 저희 그 고릴라 인형이라도 좀 드릴까요? 안고 하면 좀 편하실까요? 괜찮으세요?
3: 좋죠.
0: 아, 드릴까요?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긴장됐을 때 예전에 이걸 활용을 했었거든요.
3: 네.
0: 그래서
1: 우와.
0: 이렇게
4: 감사합니다.
0: 네.
1: 귀여워.
0: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긴장하시는 분들께는 한 번씩 인형을 좀 드리거든요. 네. 우리 002님께서 완디 영세 지는 이후로 최연소 게스트 아닌가요? 언니로서 잘 이끌어 주실 거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연소 게스트시죠. 네, 최연소 게스트고 들어오실 때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이렇게 애기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화면에서 뵀을 때보다 더 그 애기 느낌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라고 해야 되나?
1: 아까 좀 괜찮습니다.
0: 아까 뭔가 그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좀 더 그 연기하실 때는 화면으로는 연기하시는 모습밖에 못 봤으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되게 성숙해 보이고 했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애기미가 되게 많이 뿜어져 나오시고 그리고 두 분 다 웃을 때 눈웃음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사랑스럽다. 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싶은 그런 두 분이에요. 네. 아니 우리 영찬님께서 소희 배우가 예전에 같이 작품한 이솜 씨는 언니, 강동원 씨는 삼촌이라고 똑부러지게 호칭을 정하던데 완디는 언니 맞죠? 기준이 있나요? 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이거는 확실하게.
3: 네. 아니면 맞죠.
0: 아 그래요? 이게 언니와 이모, 오빠, 삼촌이 각자의 기준이 좀 있나요?
3: 아니요. 그냥 딱히 없고 그냥 그때 편한 대로 그냥 막 불렀던 것 같아요.
0: 아 편한 대로? 나오는 대로? 네. 유나 씨 같은 경우는요?
2: 저도 항상 근데 보통 이제 스태프분들 중에서도 남자분이면 삼촌이라고 하게 되고 여자분이면 언니라고
0: 좀 더 편한 그런 게 있죠. 네. 여자분들은 그럼 저는
2: 언니죠.
0: 확실한가요?
2: 확실히 언니죠.
0: 감사합니다. 와 성공했다. 언니라니. 네. 네, 두 분이 오늘 영세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주연을 맡은 영화 그림자 아이가 7월 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해주실 건지 이게 정해져 있나요?
2: 네, 저희 같이 네. 준비했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2: 저희 영화 그림자 아이는요 3년 만에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수안이 변해버린 엄마 금옥과 죽은 언니 얼굴을 한 제인을 만나면서
3: 그림자 동화의 비밀에 빠져드는 기묘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0: 이 나눠서 한다는 게 딱

0: 딱 이런 느낌이셨군요. 아니 아니 뭐 말씀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하실 줄 알았는데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1: 반반. 네.
0: 아니 우리 정예원님께서 최연소 게스트 환영해요.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너무 기대되어서 빨리 보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예고편을 봤거든요.
1: 아 진짜요?
0: 뭔가 되게 빠져들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알고 싶은? 네. 또 각자 맡은 역할 소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2: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0: 네.
2: 저는 그림자이에서 제인과 수련 역할을 맡았는데 수련은 수환이의 언니이고요. 제인은 좀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네.
0: 또리.
3: 저는 이수환 역할을 맡았고요. 수환이는 이제 금옥 엄마가 일 때문에 바빠서 이제 완전히 온전히 다 챙겨줄 수만은 없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수련이 언니와 계속 함께 있어서 언니와 사이가 매우 돈독했었고 그래서 더 수환이가 언니한테 많이 의지하고 언니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아이인 거예요.
0: 아니 우리 2099님께서 윤아 배우가 전부터 악역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악역 맞나요? 예고편 보고 왔는데 너무 미스테리한 인물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악역은 아니지만 근데 사실 미스테리한 인물도 제인이랑 수련이 둘 다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둘 다 의도치 않게 좀 미스테리한 인물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0: 의도치 않게? 네. 더 궁금한데? 네. 심지어 또 1인 다역입니다. 1인 다역은 혹시 처음 아니신가요? 그죠?
2: 네. 진짜 잠깐 표정하고 거의 처음인데 네. 막 어렵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한 작품에서 두 인물 연기하는 게 여러 인물 연기하는 거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0: 와 보통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체인지가 잘 됐나요? 역할 이런 게?
2: 체인지가 잘 되기 위해서 디테일을 좀 신경을 썼고
0: 멋있어!
2: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수련 역할을 할 때는 여기 쌍꺼풀이 막 사라졌다가 제인 역할을 할 때는 또 쌍꺼풀이 다시 생기고. 생겼다가 막 이렇게
0: 아니 이제 막 얼굴에 이런 것까지 다 컨트롤이 되는 건가요? 역할에 따라? 너무 멋있는데? 진짜 신기하다. 네. 아니 혹시 우리 또 소희 씨는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나 그런 장르 같은 게 또 있나요? 워낙 다양한 걸 해보셨지만
3: 저는 아직까지 해보지 못한 액션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0: 액션 아직 지켜 지키고 싶어.
3: 좀 멋있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0: 다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뭔가 여기 소희 씨가 이게 액션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 좀 이렇게 지켜주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3: 아니면
0: 보여주고 싶어.
3: 약간 운동하는 거나 뭔가 몸 쓰는 걸 좋아해서.
0: 아 진짜요?
3: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0: 아 몸 쓰는 거 좋아하시는 운동 같은 거 하세요?
3: 운동 같은 거 그냥 뭐 취미로 수영학원 다니거나 이런 거 하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체육 잘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막 뛰어다니거나 이런 건 좀 좋아해요.
0: 오 지금 이 또 영수를 듣고 계신 또 감독님들이 또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희 씨께서는 몸 쓰는 거 자신 있다고 네, 말씀하시니까 뛰는 역할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배우 임수정 씨가 출연과 동시에 프로듀서로 이번에 참여를 하셔서 화제가 됐죠. 우리 샤이님께서 임수정 배우님이 소희 배우의 엄마로 나왔잖아요. 모녀 케미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또 수정 엄마와의 모녀 케미 100점 만점에 몇 점일지 하나 둘 셋을 한번 외쳐보면은 네 하나 둘 셋
4: 100점!
0: 이야 윤아 씨도 같이 했죠. 너무 좋은 선배님이시죠 또 그쵸.
3: 네.
0: 프로듀서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프로듀서 임수정 씨는 또 어떠셨나요?
3: 되게 멋있으시다고 생각했어요.
0: 네
3: 배우이실 때도 너무
0: 멋있으시죠.
3: 너무 충분히 멋있으셨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배우를 하시면서 이제 완벽하게 프로듀서 역할도 하신다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저도 꼭 그렇게 다재다능한 배우 되고 싶었어요.
0: 현장에서 뭐 그런 말씀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셨나요? 조언이나 이런 거?
3: 네. 되게 말씀도 많이 나눠주시고
2: 질문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0: 답변도
2: 많이 해주시고
3: 네.
2: 많이 도움이 엄청 힘이 됐습니다.
0: 그렇죠.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말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너무 많겠죠.

0: 있지만
1: 저는 좀 연기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본능적인 연기 할수 있는지 그런 얘기
0: 멋있어.
1: 해주시고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0: 멋있어. 왜 이렇게 멋있지? 아, 두분다 되게 멋있어. 혹시 또 우리 소희 씨는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너무 많겠지만.
2: 제가 뭐 수정 엄마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수정 엄마가 현장에 더 오래 있었고 하시다 보니까 그 노하우들을 좀더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부분을 좀더 같이 해주시고 많이 이끌어주시고 하셨어요.
0: 또 캐릭터에 또 몰입을 위해서 더 많이
2: 네.
0: 도움을 주셨구나. 그 우리 혹시 임수정 씨는 언니인가요? 호칭이 수정 언니, 수정
2: 저는
0: 엄마라 불렀을 수도 있고
2: 네
0: 역할에 따라,
2: 맞아요.
0: 그쵸?
2: 저는 수정 엄마라 부르긴 했어요.
0: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역할이 아니고 이제 사석에서 또 만나 뵈면은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할까요? 그래도 엄마. 왜냐면 캐릭터가 주는 게
2: 엄마가
0: 있으니까 캐릭터에 또
2: 네.
0: 몰입을 하려면 계속 그렇게 불러야지만 또 촬영 들어갔을 때 입에
2: 네.
0: 붙으니까 그쵸? 우리 유나 씨 같은 경우는
1: 근데 저도 이제 수련
0: 그쵸?
1: 역할에서는 엄마시기 때문에
0: 네.
1: 저 항상 어무이라고 부릅니다.
0: 어무이? 아
1: 어무이 수정
0: 귀여워.
1: 어무이 이렇게
0: 수정어무이.
1: 어머니 이렇게
0: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렇게 또잘 이끌어주시고 챙겨주신 우리 수정어무이에게 음성편지 각자 한번 한마디 남겨본다면 한 분씩 누가
1: 혹시 보고 계신가요? 보고 싶습니다. 25일에 제작 발표에서 뵙겠습니다.
2: 오랫동안 못 뵈서 저도 너무 보고 싶고요. 만나면은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0: 귀여워. 이 메시지가 꼭 전달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맛있는 거 많이 먹자고 했는데 드시고 싶으신 게 있나요?
2: 그 수정 엄마께서 촬영장에 오실 때마다 제가 약과를 좋아해가지고 약과를 계속 주셨거든요.
0: 어머.
2: 그래서 이제 약과만 보면은 수정 엄마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저도 약과를 좀 사갈까
0: 너무
2: 가져가려고요.
0: 좋다. 맛있는 거 주는 사람 좋은 사람.
2: 아 맞아요.
0: 또 문자 하나가 와 있는데요. 유나 씨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네, 크라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섬세한 연기력이 영화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궁금해요. 영화 속한 장면처럼 실감나는 눈빛 연기와 대사 한마디만 살짝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응원할게요.
0: 이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기억나는 혹시 대사랑 눈빛 연기 같은 게 있으시다면 이 카메라를 보고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2: 네.
0: 좀 언제 촬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거든요.
2: 저는
0: 네.
2: 그러면 이제 수련 언니한테 많이 했던
0: 네.
2: 그 대사를 쳐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2: 네.
0: 좋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2: 해보겠습니다.
0: 네.
2: 언니. 이 끝이에요. 언니.
0: 근데 이 지금 듣고 계신 모든 언니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앞에서 직접 보고 있는데 이 목소리 톤 들으면서도 녹아내리거든요.
2: 네.
0: 어떤 언니인지, 어떤 느낌의 언니인지 또 궁금합니다. 우리 또 유나 씨.
1: 엄마, 수환이가 그 집에 가고 있어. 뭔가 아주 미스테리한 대사입니다.
0: 네. 계속 미스테리하니까 더 궁금한. 알고 싶습니다. 네. 또 다음 문자 소희 씨가 하나 소개해 주세요.
2: 네, 러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소희와 유나 배우가 촬영하면서 엄청 친해진 것 같던데 친해지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누가 먼저 다가갔나요? 연기 호흡은 어땠는지도 알려주세요.
0: 지금 이 라디오 진행하시면서 두 분을 서로 바라보면서 계속 이렇게 웃음이 까르르 까르르 하신데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막 특별히 계기가
0: 네.
1: 없었던 거
0: 그쵸. 아니
1: 그냥
0: 뭔가 재밌나요? 이렇게 근데 얼굴이 이렇게 볼 때마다 계속 웃음이 까르르 까르르 거셔가지고
1: 막 어느 순간 그냥 장난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 그냥
0: 그냥
2: 처음
0: 스며들었군요.
2: 만나자마자 당일에 바로 좀 친해졌던

0: 어, 당일이에요?
1: 처음에 밥 먹을 때부터 네. 뭔가
2: 약간 친해질 기류가 점점 있다가
0: 있었어.
1: 바로 전화번호 따고.
0: 맞아. 아, 진짜요? 아, 첫날부터 쉽지 않은데. 근데 둘이 좀 만나면은 주로 어떤 얘기 하세요? 연기 관련해서 말고도.
2: 네.
0: 대화 주제가 조금 궁금한데.
2: 저희 막 아이돌 얘기도 하고 춤 얘기하고
0: 오 춤?
2: 취미생활 얘기 막 이런 거 하는
0: 오 춤?
1: 네 그리고 막 먹을 것도
2: 먹을 거 얘기하고
1: 먹을까? 그리고 오늘 뭐 하고
2: 놀까?
0: 어, 귀여워. 어, 보통 뭐 하고 노세요? 그러면 만났을 때
1: 저희 그냥 춤도 같이 추고
0: 어 춤춰요? 무슨 춤춰요?
2: 저희 그냥 아이돌을 둘 다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직캠 같은 거 같이 아~ 보고 맞아요. 노래 좋은 거 서로 추천을 해주고
0: 맞아요. 약간 챌린지 춤 이런 것들 좀 주시는구나. 네.
2: 근데 한 번도 끝까지 완성해본 네. 적이 없어요.
0: 원래 그래요?
1: 그냥 원래. 이거 하자 하고 진행을
2: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0: 포인트 안무 같은 그런 네. 것들만 어허. 혹시 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세요?
2: 저희
1: 저요? 네. 저는 아 유나 언니랑 아직 뭐 한 건 네. 없어서 네. 잘 모르겠는데 제 체육대회에서 네. 밤마다 퍼레이드를 한 게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어떤 공 맞춰가지고 저희 반 애들끼리 막 안무랑 동선해서
0: 어머,
1: 하는
0: 뭐야?
1: 게 있는데 거기서 저희 지쳤습니다.
0: 오! 오! 어 뭐야 진짜 다 다재다능하신데? 아니 또 우리 유나 씨는?
2: 저도 체육대회 때 축제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의상도 빌리고
0: 우와.
2: 같이 캔디를 쳤습니다.
0: H.O.D. 우와! 아니 근데 다들 노래가 요즘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다 명곡인데 요즘 노래라기보다는 그래도 예전 이렇게 선배님들 노래들을 좀 많이 추셨네요.
1: 네. 보통 다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0: 우와 아, 보고 싶다 한번. 네 언젠가 두 분의 챌린지 꼭 보고 싶고요. 저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단백질 맛집 슬릭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

0: 플러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0: 웬디의 영스티드 광고 듣고 왔고요. 우리 블루님께서 두 분 다 천재 아역의 대표 주자인데 현장에서 서로의 연기를 보면서 와 잘한다 감탄했거나 자극을 받았던 순간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워낙 또 유명하시잖아요. 네, 천재로서 또 유명한데 현장에서 또 어떠셨나요?
1: 자극을 받았다기보다는 되게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걸 배웠고 현장에서 이제 제가 연기하는 스타일이랑 언니랑 연기하는 스타일이 다 엄청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 대사나 한 씬 가지고도 되게 많은 연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생각도 한 해보게 된 거.
0: 멋있다. 혹시 유나 씨한테, 유나 언니한테 제일 배우고 싶은 게 있었나요? 뭔가 스타일이 워낙 다르다 보니.
1: 네. 딱히 그런 거나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0: 워낙 또 다르다 보니 이제 네. 또 거기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난 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또 생각이 네. 드는 거죠. 혹시 유나 씨는요?
2: 저는 이제 저희 이렇게 영화 중에서 마주보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와 진짜 수환이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 캐릭터 완전 흡수한 느낌. 그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딱 그 사람으로 보여질 때. 어허. 혹시 또 우리 소희 씨한테 배우고 싶은 점이 또 있나요? 동생한테?
2: 소희 항상 소희가 가져오는 해석 같은 게 너무너무 신선해서 그런 부분 배우고 싶습니다.
0: 서로가 느끼는 감정이 되게 똑같네요. 서로가 좀 다르고 신선하고 새롭고 이거를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약간 녹여봐야지 대단합니다. 3부에서도 계속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복습 퀴즈.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서희 씨 문제 내주시죠.
1: 네. 7월 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미스터리 영화 박소희, 유나 주연의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도 드릴게요. 1번 착한 아이, 2번 그림자 아이.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유나 씨?
2: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2: 네. 네.
0: 저희는 잠시 후에
2: 만나요.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향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제품은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택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2,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그림자 아이의 주인공 배우 박소희 그리고 윤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두 분의 플레이리스트 속 노래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에 맞는 노래를 직접 골라줬다고 하거든요. 어떤 노래가 있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는 요즘 즐겨 듣는 노래입니다.

0: 악뮤의 소문의 낙원인데요. 소희 씨의 추천곡입니다. 이유 궁금해요.
1: 제가 원래 악동뮤지션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 나오고 너무 좋아서 계속 들었었는데 평소에 그렇게 즐겨 듣다가 이제 음악 수행평가 우쿨렐레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수행평가.
0: 어머 못하는 게 없어.
1: 그래서

0: 저번 주 금요일에 봤는데 그거 하면서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항상 노래 계속 부르게 되고 그래서 항상 즐겨 듣기도 하고 즐겨 부르게 됐어.
1: 어머 어머. 그래서 어떻게 지난 금요일이라고 하셨는데 수연표가 잘 보셨나요?
0: 이번 주 금요일에 결과가 나온.
1: 아 이번 아 결과가 바로 나 좀 뒤늦게 좀 이렇게 나오는군요.
0: 네.
1: 오호 잘한 거 같나요?
0: 그래도 선생님께서 좀 안정적으로 잘 했다고.
1: 오.
0: 연습 많이 한 거 같다고.
1: 이야. 그럼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네,
0: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악.
2: 잘 나올 것 같은데 보통 그런 말씀 안 하시나요 선생님들이? 아, 하시나요?
0: 어떤 친구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1: 오! 아니요, 그래도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도 어떻게 학교 다녀오신 건가요? 두 분 다?
0: 아니요, 저희 전에.
1: 아, 또 스케줄이 있어서. 네. 요즘 혹시 친구분들이랑 얘기를 나눌 때 관심사 같은 게 뭐예요?
3: 관심사? 네. 요즘 뭐 아이돌.
1: 아, 빼놓을 수 없죠. 빼놓을 수 없죠. 그럼 보통 놀 때는 뭐 하고 놀아요? 얘기들 이런 것만 하고 하나?
3: 저는 개인적으로 수다도 떨고 좀 뛰어노는 경찰과 등등 이런.
1: 아, 경도 경도.
3: 네, 경도.
1: 경도 또 한때 엄청 핫했었잖아요.
3: 맞아요.
1: 근데 이게 학업이랑 어떻게 보면은 연기 생활을 병행하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두 분 다?
0: 학업 생활도 학교 다니는 것도 재밌고 연기하는 것도 재밌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씩 뭔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때도 있어서 좀 학업이랑 연기 둘 다 완전 둘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긴 한 점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1: 그래도 지금 아까 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수행평가도 그렇고 뭐 그 아까 그 무대도 그렇고 두 분 다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도 열심히 또 학업도 열심히. 아 멋있습니다. 우리 3874님께서 곧 기말고사 아니에요? 활동이랑 겹치면 시험범위 따라가기 힘들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괜찮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0: 솔직히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반원평가 보면은 학교 수업만 들어도 다 잘 따라가고 했었는데 중학교 올라오니까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올라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조금 공부 좀 어렵긴 해요.
1: 그쵸. 따라가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윤아 씨는 또 어떠세요?
3: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쵸.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하나라도 놓치면은 더 따라가기 어렵고 그 두 개가 되면 맞아요. 세 개가 되면은 이거 언제 따라가지? 앞에 것도 못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네. 우리 2132님께서 소희배우 용돈 2만 원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좀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예요? 용돈은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지도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얼마나 올랐나요? 지금 용돈은?
0: 3만 원.
1: 와!
4: 일주일에? 한 달에?
0: 한 달에 3만 원.
1: 한 달에? 혹시 용돈을 이렇게 모으시면은 주로 어디다가 보통 쓰세요?
0: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1: 먹을 때.
0: 네. 네.
1: 아, 제일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0: 저요 친구들이랑 가끔씩 이제 라면도 먹고 요즘에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1: 빙수 뭐 이런 거.
0: 네.
1: 아니 윤아 씨도 용돈 받으시나요?
3: 저도 받습니다.
1: 혹시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3: 저는 촬영이 없을 때는 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근데 대신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밥 먹는 거, 외식하는 거, 막 이런
1: 필요한 물품들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3: 친구 생일 선물 이런 거 다.
1: 그런 걸 그 안에서. 네. 와. 그럼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두 분 다 먹는 거겠네요. 지금 얘기 나눠 보니까. 아,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죠.
0: 네.
1: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또 이 노래 연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네. 가능하시다면
0: 네.
1: 이 노래 혹시 한 소절만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네.
1: 아, 와! 보지 않겠습니다. 민망하실 것 같아서. 네.
0: 그냥
1: 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0: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0: 게 있죠.
1: 너무 잘한다.
2: 그래요?
1: 아, 너무 잘한다. 아, 너무 귀엽. 아, 어떡해.
3: 잘하는데?
2: 그래?
1: 네.
0: 아, 다행이다.
1: 아, 너무 귀엽고, 와, 가사 전달 너무 좋습니다. 아, 저보고 몇 점 줄 건 주냐고요? 100점 만점인가요? 100점 만점에 99점.
3: 와.
1: 1점을 안 드린 이유는 더 듣고 싶어서.
2: 아~
1: 더 듣고 싶어서 99점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이 노래랑 잘 맞게 전달이 잘 된 것 같아가지고서. 완벽했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으로 윤아 씨가 즐겨 듣는 노래 만나볼게요.

0: 헨의 푹이라는 노래인데요. 선곡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 노래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1: 제가 잘 때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들고 자는데 우연히 한 플레이리스트를 눌렀는데 이 노래가 가장 첫 번째 있더라고요. 너무 막 멜로디도 너무 좋고 가사도 너무 좋고
0: 그러니까요.
1: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요즘 저희 최애곡입니다.
0: 어머 뭐야. 두 분 혹시 플레이리스트 어떤 장르의 노래가 제일 많나요? 발라드일 수도 있고 댄스곡일 수도 있고 어떤 장르가 제일 많나요?
1: 저는 진짜 다방면으로 다 있습니다.
0: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노래만 들어봐도. 오호. 또 우리 소희 씨는?
2: 저도 많이 있긴 한데 약간 발라드인데 그래도 너무
0: 미디엄 템포 정도?
2: 네. 그냥 조금 발라드 치고 좀 밝은? 그냥 그런 가요 듣는 거.
0: 혹시 연기를 하실 때는 노래를 들으시는 편이신가요? 뭔가 캐릭터를 뭐 집중하기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두 분은 어떤 편이세요?
2: 저는 막 그렇게 듣는 편은
0: 오호. 우리 또 이나 씨는?
1: 저는 가끔 좀 어울리는 딱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면은 듣는 편이에요.
0: 그 캐릭터에 맞게. 그럼 좀 몰입이 되나요?
1: 네,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편하게.
0: 멋있다. 아니 우리 9175님께서 요즘 저희 아이가 중2인데 사춘기가 와서 매일이 살얼음판인데 두 친구는 그런 게 없어 보이네요. 사춘기가 지나간 건가요? 아직 안 온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떠세요? 내 생각엔 두 분 없이 지나갈 것 같은데.
1: 저는 약간 있었던 건가 없었던 건가 하게 약간 있었던 것도 같은데 엄마가 그래도 예쁜 사춘기로 지나갔다고.
0: 사춘기가 예쁜 사춘기가 있나요? 저 지금 처음 들었는데.
1: 좀 건강하게 엄마가 풀어낼 수 있게 많이 해주셨어요.
0: 아니 없었을 것 같아. 아니 우리 또 소희 씨는?
2: 저는 온 것 같아요.
0: 왔어요?
2: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다 그래도 엄마랑 더 많이
0: 얘기를
2: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더 혼자서 더 해내고 싶은 게 더 많이 생긴 것 같아.
0: 이건 성숙해지는 거지. 사춘기라고 볼 수는 사춘기는 제가 겪은 사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엄마 아빠 얘기하다가 이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도움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춘기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문을 쾅 닫고서 너 왜 문 쾅 닫아? 하면은 내가 안 그랬어 바람이 그랬어 이러면서 너 왜 너 목소리가 커져? 했더니 아니거든? 약간 이런 게 사춘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해본 적 있으신가요? 문 쾅 닫고 바람이 닫았다? 없죠?
1: 근데 그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방에 들어가면 진짜 바람이 닿는 경우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억울해요. 진짜 바람 닿는 거 많아요.
1: 바람이야 이러고 다시 들어가고.
0: 근데 너무 착하다. 바람이야 이게 너무 착하다. 저는 바람이야 약간 이랬었는데
3: 저는 그냥 아니 엄마 이리 와봐 이거 바람이야 이거 열려있잖아 봐봐 여기 바람 안 들어와?
0: 너무 두 분은 사춘기가 뭔지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대화를 나눠보면 아니 밖에 또 두 분 어머님 와 계시는데 어머님들 말로는 두 분 다 지금이 사춘기라고 하십니다. 그런가요? 어머님들? 인정하시나요? 이게 두 분 다? 아니 진짜
2: 나는 사춘기가 맞는
1: 거 같아. 그래? 저도
2: 신경의 변화가 왔어.
0: 신경의 변화가 왔다. 근데 저는 제가 조금 강한 사춘기를 좀 겪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되게 평온하게 지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혹시 이게 듣고 계신 어머니들께 한마디씩 한 번씩 해볼까요?
1: 엄마 사랑해.
0: 귀여워. 우리 또 서희 씨.
2: 귀여워. 엄마. 엄마 내가 미안해.
0: 귀여워.
2: 엄마 사랑해.
0: 귀여워라. 귀엽습니다. 그럼 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제는 좋아하는 케이팝입니다.

0: 플레이브의 여섯 번째 여름인데요. 우리 소희 씨의 또 추천 곡입니다. 또 유명한 또 플레이브 분들의 팬이라고. 어허, 이 노래가 플레이브 분들의 최애곡인가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거의 처음 제일 처음 접한 플레이브로서 제일 처음 접한 곡이기도 하고 플레이브의 그런 특유의 색깔이 느껴져야 되나? 그러고 좀 벅찬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매우 좋아하는 곡이에요.
0: 작사 작곡을 또 하시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은 어떤 점이 제일 좋은지 우리 플레이브의 팬으로서 자랑 세 가지를 좀 해본다면.
1: 아
0: 너무 적나요? 세 가지가?
1: 아 너무 자랑할 게 많긴 한데.
0: 네.
1: 일단 자체 제작 아이돌이어서. 그쵸. 곡이랑 춤이랑 저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다 스스로 이제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0: 네.
1: 그리고 각 멤버분들마다 음색이 다
0: 너무 좋으시죠.
1: 특유의 음색이 있으신데 너무 아름다워서 좋아도 너무 아름답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세 가지는
0: 마지막 하나?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렵죠? 지금 머릿속에 한 10매까지가 있으신데 이거를 마지막 하나를 고르려니 어려울 것 같아요. 플레이브 자체라서 좋다? 네.
1: 플레이브 좋죠.
0: 아 귀여워.
1: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0: 태미도 그렇고.
1: 네.
0: 어허.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네. 혹시 플레이브 분들을 만난다면 하고 싶은 것 있으세요?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게 또 다 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팬분들이 팬이에요. 막 전달해드리. 진짜 팬이에요?
1: 네.
0: 아니 팬분들이 아마 잘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팬이에요 끝? 혹시 모르잖아요.
1: 팬입니다.
0: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네. 그럼 이번엔 또 유나 씨가 좋아하는 K-POP 만나볼게요.

0: 보넥 소울의 업사이드 다운인데요. 선곡 이유도 궁금합니다. 우리 유나 씨도 보넥도 분들의 팬 중이시죠?
1: 네.
0: 왜 이 곡을 선곡을 하셨나요?
1: 좀 요즘에 활기차고 싶을 때 많이 듣는 곡입니다.
0: 어허.
1: 신곡이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딱 이렇게 오늘 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걸 딱 듣고 이렇게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0: 귀여워. 혹시 어떤 점이 좋으세요? 보넥도 분들의?
1: 진짜 소희랑 같이 엄청 저도 제가 고르기가 너무 힘든데 하시는 노래 같은 것들도 너무 좋고
0: 무대도 좋고
1: 네 무대도 좋고 무대 하시는 모습이 진짜 너무 좋아요. 막 엄청
0: 열정
1: 야 막 열정적이게
0: 그쵸 그쵸 그쵸. 혹시 최애 멤버가 있나요? 두 분 다?
1: 저는 진짜 다 좋아하는데 명재 언니하고 운하님 좀.
0: 최애 있네요. 있어 또 있으시나요 우리 소희 씨도?
2: 저도 다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예준
0: 다들 있으시구나. 아니 공연도 보러 가고 하시나요 두 분 다?
2: 네
0: 기회가 될 때?
1: 누나 티켓팅도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0: 어떻게 티켓팅 시도하셨나요 우리 소희 씨?
2: 네 했어요.
0: 와 티켓 그 성공했어요?
2: 성공했어요.
0: 와 아니 티켓팅 진짜 어려운데? 아니 이거 어떻게 성공하시는 거지?
2: 모르겠어요. 그냥 수가 줄더니 들어가지더니 됐어요.
0: 와 저도 수는 많이 줄어봤고 도전해봤는데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와 이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니 우리 5944님께서 두 분 아이돌에서도 잘할 것 같은데 혹시 아이돌로 데뷔했다면 어떤 포지션이었을 것 같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완전 메인 보컬, 메인 댄서, 뭐 센터 뭐 등등 여러 이렇게 포지션이 있는데 어떤 포지션이었을 것 같나요? 아니면 하고 싶은 포지션도 괜찮습니다.
1: 하고 싶은 저는 아마 개그나 열정
0: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1: 열정적으로 항상
0: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또 소희씨는 있으세요?
2: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뭐 노래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춤 잘 추는 것도 아닌 것 같긴 해서
0: 저는 두 분 다 봤을 때 입덕 멤버 약간 계속 보면 볼수록 계속 매력에 빠져들고 그 약간 다른 사람이 최애였다가 갑자기 어느 활동부터 두 분이 갑자기 최애가 돼서 계속 끝까지 가는
2: 우와.
0: 마음이 변치 않는 그런 느낌이 이제 두 분의 포지션이 또 아닐까. 우와. 입덕 치킨 맨날 올라오고 뭔지 아시죠?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두 분의 플레이리스트 속 노래들까지 만나봤고요. 문자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진님께서 유나 배우가 욕심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 가장 욕심나는 거 있어요? 한창 호기심이 많고 꿈이 많을 나이인데 연기 말고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사실 욕심이란 얘기를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요즘에 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는 도예 쪽 관심이 좀 있습니다. 물레도예.
0: 어쩌다가 이게 관심이 생겼나요?
1: 딱 정말 세 가지가 있는데 애기 어렸을 때 이제 누구 선물 드리기 위해서 한번 체험처럼 해본 적이 있는데 또 중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께서 뭐 도예 고등학교도 있다 해서 우와 진짜 신기하다 생각이 들고 3학년 때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지구가 다 멸망했을 때 모든 게 이끼로 뒤덮였을 때 가장 끝까지 남는 게 도예 한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약간 혼자 감명 받아가지고
0: 그래서 맞아 지금 저도 듣는 저도 그런데
1: 이렇게
0: 와 너무 멋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한창 또 꿈이 많을 또 나이잖아요. 관심 가는 것들도 많고 만약에 연기에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꿈을 꾸고 계셨을 것 같으세요? 두 분 다?
2: 저는
0: 연기 말고 생각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 저는 근데 예전부터 장래 희망이 너무 많았어요.
0: 오 그래요? 막
2: 간식이나 이런 것도 뭔가 요리하는 것도 해보고 경찰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0: 다 다양하네요.
2: 진짜 공부만 잘한다면 의사하고 싶은데
0: 진짜 다양하다. 이거를 이제 또 연기로서 다 지금 해보고 싶었던 장래 희망들을 다 또 풀어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2: 그래서 계속 하고 싶어요.
0: 또 우리 유나 씨는?
1: 저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이 많았는데 요즘 좀 관심 있는 건 뭐 그림이라던가 어. 글쓰기 같은 거. 오. 그래도 예술 쪽으로 그러니까요.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어, 그 벗어날 수가 없네. 네. 어,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나도
2: 수제약. 약국에서 만나요.
4: 가격이 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 딱보리 인어앤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내꺼 누가 주로 즐겨요. 농심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오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Young Street.
1: 웬디의 Young Street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2부에서는 퀴즈의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7월 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박소희, 유나 주연의 이 영화 제목은요? 뭐죠 소희씨?
2: 2번 그림자였습니다.
1: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과 함께한 영세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영세 또 첫 번째 출연이셨는데 어떠셨나요?
2: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서 다음번에 또 라디오 하고 싶어요.
1: 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또.
3: 너무 신나게 대화하다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끝날 시간이 된 줄.
1: 그렇죠. 후루룩 가죠.
3: 그렇죠. 오늘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아닙니다. 다음번에 꼭 다시 나와주세요. 못다한 얘기를 그때 또 합시다.
2: 좋아요.
1: 아니 우리 2544님께서 소희 양과 우리 딸이 동갑이에요. 소희 양과 유나 양의 밝은 목소리와 어엿한 모습 귀엽고 예쁘네요. 그림자 아이 개봉하면 딸이랑 보러 가야겠어요. 라고
3: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응원의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두 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작품이 나오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또 영스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그림자 아이도 기대하도록 하고요. 홍보 인사 같은 것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그럼 저는 두 분 보내드리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올게요. 두 분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5: 생활정보.
6: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즘 스마트폰도 열을 쉽게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강한 햇빛 아래에서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거나 차량 안에 둘 경우에는 발열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앱의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여름철 스마트폰 발열 관리가 중요한데요. 스마트폰을 직사광선에 오래 방치하거나 충전 중 게임이나 영상 시청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냉장고나 얼음팩 등 뜨거워진 스마트폰을 급하게 식히기보다 케이스를 벗겨 열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 스마트폰도 우리처럼 잠시 쉬어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2993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국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치기 힘든 냄새 리스트를 보게 됐는데요. 영스랩스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서 바로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하철역 환승할 때 나는 만주 냄새, 그리고 휴게소에서 나는 버터구이 오징어 냄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 만주 냄새는 진짜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느새 집 가는 길 내 손에 들려있는 만주 봉지를 보게 되고, 다이어트 중에는 진짜 지하철 타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버터구이 오징어도 휴게소 1티어 간식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참기 힘드신가요? 결과가 궁금해요.

영스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둘 중 더 참기 힘든 냄새는 입니다. 1번 지하철역 만주 냄새, 2번 휴게소 버터구이 오징어 냄새.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네, 지하철역 내의 만주 냄새입니다. 그 이유는 휴게소 가면은 먹거리가 다양하죠. 뭐 오징어 냄새를 피할 수 없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휴게소 갔을 때 다른 이제 음식 냄새들도 많이 풍긴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호두 과자는 전 꼭 사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런 감자, 예, 감자 그리고 오뎅, 어묵. 어묵 냄새도 아주 맛있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소떡소떡 이런 것들 다양하게 또 맛있는 향들이 나서 냄새가 나서 오징어가 아니어도 다른 거를 사게 되는데 이 지하철역 내에서 만주 냄새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냄새만 나잖아요. 네, 우리 도민구님 1번 지하철역 만주 냄새 한국인이라면 이 냄새 절대 못 참아요. 진짜 지하철에서 만주 사면 옆 사람 나눠주기 법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법까지. 그리고 윤정희님 2번 버터구이 오징어 휴게소 들리면 무조건 두 마리씩 삽니다. 지금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휴게소 가면은 꼭 구매하시는 그런 음식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우리 정유성님 1번 만주 지하철은 냄새가 잘 빠지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계속 만들잖아요. 만주를 판매가 되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게 약간 빵을 갓 구운 그런 빵을 갓 구웠을 때 나는 그 냄새가 홀려가지고 빵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만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기 플러스 약간 달달한 냄새까지 섞여서. 우리 김인자님 2번 버터구이 오징어요. 버터구이 오징어 근처만 지나가도 그 맛있는 향을 지나칠 수 없죠. 버터구이 오징어를 그냥 지나치는 건 배신이야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휴게소 그 버터구이 앞에 가면은 망설이게 되긴 합니다. 아 사야 하나? 근데 저는 이제 워낙 호두과자 약간 그런 편이어가지고서 바로 호두과자로 달려가는 편이어서 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둘 중 더 참기 힘든 냄새는 지하철역 만주 냄새. 67% 휴게소 버터구이 오징어 냄새 33% 지하철역 만주 냄새를 참기 힘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했어요. 휴게소는 다양한 다른 음식들도 있지만 아 지하철역 만주 냄새는 다른 거를 조금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의견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둘 중 더 참기 힘든 냄새. 다음 주제는 가족 중 한 명이 끓이는 라면 냄새,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 치킨 냄새인데요. 솔직히 이건 진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서 회사 동기들이랑도 토론을 했는데 결과가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서 나는 라면 냄새가 더 참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진짜 한 입만 못 참잖아요. 근데 동기는 엘리베이터에서 치킨 들고 있는 배달기사님 마주치면 그날은 무조건 치킨을 먹어야 된다고, 심지어 아무도 없는데 치킨 냄새만 나는 것도 괴롭다고, 이건 진짜

영스레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도 둘 중 더 참기 힘든 냄새인데요. 1번 가족 중에 한 명이 끓이는 라면 냄새, 2번 엘리베이터 안 치킨 냄새.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K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엘리베이터 안 치킨 냄새입니다. 그 이유는 1번 같은 경우는 라면 피할 수 없죠. 힘겹긴 한데 방문 닫으면 돼요. 방문 닫고 그 소리와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고 그 냄새를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일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뭐 내가 2층에 살지 않는 이상 2, 3층 정도 계단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내가 맡고 싶지 않은 그 치킨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튀긴 냄새. 예. 그리고 냄새를 맡자마자 이거는 핫 후라이든지 그냥 후라이든지 파닭인지 아니면은 간장 치킨의 냄새인지 그게 바로 인식이 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전 2번. 1번은 내가 피할 수 있지만 2번은 내가 피할 수가 없어서 참기가 더 힘들다. 우리 상고파리님, 1번이 더 참기 어렵지 않나요? 가족이 끓이는 라면은 그 가족이 라면을 후루룩 맛있게 먹는 걸 보게 되니까 더 파급력이 클 것 같아요. 한 입 얻어먹을 생각으로 가득 차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이거를 직접 목격하고 보고 듣게 되면은 좀 피할 수 없고 한 입만이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약간 방문 닫고 차단을 하고 아예 신경을 안 쓰고 하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안 치킨 냄새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성우님, 저는 무조건 치킨이요. 방금 운동 끝내고 올라가는 길에 엘베에서 비비땡 치킨 냄새가 나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치킨은 진짜 항상 오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브랜드의 근데 대단하시다 우리 성우님.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종류를 알거든요. 뭐 간장 치킨이다, 후라이드다 요 정도는 아는데 브랜드까지는 못 맞추거든요. 와, 근데 고 브랜드의 치킨 냄새까지 난다는 걸 보니 이야, 치킨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서희님, 1번 라면. 라면 끓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끓여먹는 아들 보면 라면 냄새가 강하긴 강한 거예요 라고. 그쵸. 예, 다른 뭐 음식들에 비해 라면의 그 파급력이 조금 세긴 한데 아, 아닙니다. 전 치킨이에요. 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둘 중 더 참기 힘든 냄새는 가족 중에 한 명이 끓이는 라면 냄새 56%, 엘리베이터 안 치킨 냄새 44%, 라면 냄새를 참기 힘들다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와, 거의 반반이긴 한데 라면이 이겼네요. 전 치킨이 이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저는 라면을 참아다 봤던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오늘은 참기 힘든 냄새 최강자를 가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에서 더 높은 비율이 나왔던 지하철역 만주 냄새랑 와, 두 번째에서 더 높은 비율이 나온 가족 중에 한 명이 끓이는 라면 냄새. 이 둘 중에 어떤 냄새가 더 참기 힘든지 광고 듣는 동안 여러분의 의견 받아보고요. 결과는 광고 듣고 와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2: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 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멘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무장난인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예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티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영스레스 둘 중 더 참기 힘든 냄새의 최강자를 가릴 시간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만주입니다. 예, 그 앞에서 맨날 서성이고 아 살까 말까 몇 개 사지 약간 이랬던 적 너무 많았어서 네 우리 3253님 만주 파는 완성입니다. 만주 냄새였으면 좋겠네요. 겨울이랑 매출이 두 배 차이나요. 요즘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선풍기 좀 틀어놓으세요. 그 냄새 조금 더 많이 나라고. 아, 냄새 맡으면 구매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박효정님 라면 후루룩 잡자 후루룩 잡자 맛있는 라면 라면 냄새 반응 안 하면 정말 독한 사람이죠. 그나저나 너무 배고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다이어트를 한창 했었을 때 라면을 많이 참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서 라면은 저한테 좀 그래도 쉬운 편인가 봐요. 근데 만주는 아, 그 달콤한 냄새를 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플러스 빵. 에이.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완소분들이 둘 중 더 참기 힘든 냄새는 지하철역 만주 냄새 31%, 가족 중에 한 명이 끓이는 라면 냄새 69%, 참기 힘든 냄새 최강자는 라면 냄새였습니다. 근데 라면이 이길 것 같기는 했어요. 네. 오늘도 영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린 내일 만나요. 웬디 기분 좋은 밤. 만나.

0: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코드쿤스트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12: 9 8 7 6 5 4 3 2 1
13: 속보. 어른이 사로잡은 포켓몬. 향수 넘어 투자까지 번진 수집 열풍.

0: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출장간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배텐이 아닌 쿤텐을 진행하고 있는 코드쿤스트 코콘입니다. 첫 곡은 모두의 꿈을 일으켜준 노래 코요태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어른이 사로잡은 포켓몬, 향수 넘어 투자까지 번진 수집 열풍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이거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거든요. 형 알아요? 포켓몬 카드?
1: 몰라요. 저 잘.
0: 아니, 나 진짜 갑자기 열불이 나네.
1: 왜요?
0: 포켓몬 카드가 뭔지는 알아요?
1: 포켓몬은 알아요.
0: 그러니까 포켓몬 카드 몰라요? 몰라요. 어렸을 때 그 문구점에서 팔던.
1: 문구점에서 포켓몬 카드를 저 때는 안 팔았을 것 같아요.
0: 그...
1: 화내지 마시고 아니, 제발. 아니.
0: 그 포켓몬 그냥 종이 카드예요. 종이 카드.
1: 종이 카드.
0: 그게 막 한 장에 몇 천만 원 하는 게 있더라고.
1: 카드 한 장이요?
0: 카드가.
1: 오.
0: 근데 그게 초판 카드라고 해서 우리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게 초판이거든요. 분명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 리자몽부터 해서 거부광 다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책상 기울었다고 그 균형 맞춘다고 밑에 끼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1: 아, 그 카드를?
0: 네. 예, 예, 예. 그냥 그때 제 저를 포함해 모든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근데 진짜 그게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1: 지금, 혹시나?
0: 지금 다 혹시나가 아니고 그냥 있으면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지금.
1: 아, 그래요?
0: 네.
1: 어디 갔어요?
0: 어딘지 몰라요.
1: 아, 화나네요. 아, 이렇게 화를 부추기는 방송이 네, 네. 몰라. 아, 화가 나네요.
0: 네. 그래서 엄마가 아차차 하더라고요. 아차차. 네.
1: 근데 한 장에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저.
0: 그래서 지금 그 가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포켓몬스터 아마 출시 30주년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포켓몬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포켓몬 빵부터 카드, 화장품, 이렇게 여러 가지 포켓몬 협업 상품들이 인기가 많다고 하고 아 이것도 난리 났죠. 서울 숲에서 열린 포켓몬 행사 그 잉어킹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포켓몬 행사는 오픈 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어린 시절 포켓몬을 누린 부모님 세대와 자식 세대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열광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포켓몬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 이거 진짜 맞춘 게 아니고 저 배경화면 포켓몬입니다. 보여드려도 되나 이거? 이게 제 배경화면인데
1: 포켓몬 이쁘네요.
0: 그래서 포켓몬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포켓몬이 상품 수집가들이 많이 생기고 투자가 될 정도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인기에 한몫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특별히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나옵니다. 나 혼자 산다의 인연으로 쿤텐까지 불러나온 남자 구성환 씨와 함께 나온산이 아닌 나온삭 한번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삭힌다의 줄임말인데 웬만하면 화 안 내는 저희 둘이 화를 내도 될지 말지 판단해 드릴 테니까 아 형이 또 의리가 있거든요. 의리남 구성환 씨에게 구며들고 싶은 분들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쿤스트의 10 녹음 전 과정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고요.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직으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하시니까 재밌는 참견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NPC 타임 없이 바로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새콤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하고 지나갔지만 집에 가면 자꾸 생각나고 뒷북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안 되잖아요.
10: 야, 와, 아니 어떻게 저러지? 하고 쿨하게 넘겼지만 넘어갔지만 자려고 누웠을 때 떠오르면서 잠이 안 오면 큰일이잖아요.
9: 화날 땐 화내고 삭힐 땐 삭히시라고 화내도 될지 말지 순하기로 소문한 두 남자가 판단해드립니다.
11: 전국민 분노 판정 프로젝트.
9: 나 혼자 삭힌다.
11: 나 혼자.
9: 아, 이게 특집 코너. 특집 코너래요. 특집 코너. 나혼산 아니고 나혼삭 함께 할 분입니다. 아, 맛있는 거 먹고 나면 화가 다 풀릴 것 같은 분. 일상의 소소한 순간마저 예능으로 만들어 버리는 능력자 구성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0: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성환입니다.
9: 일단은 형 여기서 보니까 좀 새로운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10: 아니 라디오에서 또 쿠니 씨를 이렇게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해서 따뜻해서 너무 좋아.
9: 근데 오늘 화를 내야 될 수도 있는데.
10: 지금 초반에 좀 몇 개 많이 와가지고 많이 긁혀가지고.
9: 우린 안 좋아요. 골반 같은 분위기. 여기가 따뜻해? 그러면.
10: 아 근데 너무 좋은 게 오자마자 댓글로 많은 사랑도 받았지만 많이 일단 오늘 화제 때문에 여기 우리 화 돋구는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긁으셔서 너무 행복해요.
9: 그죠? 재밌죠.
10: 재밌어요.

0: 저도 형이랑 이제 같이 이제 한지는 굉장히 꽤 됐지만
1: 꽤 됐지.
0: 근데 저는 사실 요즘 거 느끼거든요. 뭔가 형이랑 이 대화 케미가 좋다.
1: 저도요.
0: 요즘.
1: 저도.
0: 형도 좀 느껴요?
1: 왜냐면 우리 이제는 눈빛만 봐도 이제 내가 쿤이가 왜냐면 쿤이 씨가 너무 장난꾸러기다 보니까 나 이제 요즘에는 긁어줄 때가 너무 좋아요.
0: 근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1: 좋아요. 요즘. 예, 예. 아니 이렇게 좋을 수가? 이거 서경석 선배님 몰라요?
0: 화를 낼 뻔했어요. 방금.
1: 내가 일부러 오늘.
0: 근데 뭔지 알아.
1: 알겠죠. 네. 저도 약간 눈빛만 봐도 요즘에 쿤이님이랑 제일
0: 그냥 쿤이라고 해도 돼요.
1: 쿤이라고 해도 되나요? 요즘에 원체
0: 쿤이님은 뭐예요?
1: 쿤이랑 방송할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반말 많이 한다고 하는데 반말 안 해도 반말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0: 아 괜찮아요.
1: 아니요. 저는 아니. 왜 제가 안 괜찮다는데 왜 저 욕먹이라고
0: 그럼 제가 해도 돼요 형한테?
1: 아니 하지 마요 오늘
0: 오늘 이윤석과 서경석이라고
1: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야 진짜 댓글 보니까 센스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0: 여기 영리하신 분들 많고
1: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긁으시니까 나 이게 야 땀이 안 날 수가 이건 뭐야
0: 고리게임으로
1: 아 좋네 오늘 육수 쫙 빠지고 가겠네 화가 나네요 어쩔 수 없지
0: 아 그래도
1: 지금 어디 갔다 왔냐면 저 제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0: 뭐 먹고 왔죠.
1: 날이 그 두물머리에서 햄버거 좀 수제 버거에 해시브라운 넣어서 먹는 건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0: 몇 개?
1: 오늘은 2개 먹었는데 왜 2개 먹었냐면 그 2개 먹고 전 라면을 좋아해요 항상 마무리는 라면을 먹어가지고 그 해시브라운과 계란 후라이 그다음에 모짜렐라 치즈 들어간 햄버거 2개를 먹고
0: 라면?
1: 라면 먹었죠. 그렇게 먹고. 근데 오늘 라디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부대낄 수가 있어가지고.
0: 제가 이전에 먹 월드컵을 했거든요.
1: 먹 월드컵.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먹는 것 중에 뭐가 더 맛있냐 하고 고르는 거.
1: 예예.
0: 그걸 했는데 떡으로 했어요 주제를.
1: 떡.
0: 떡으로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형이 해준 얘기를 드렸어요.
1: 예예예.
0: 안 먹는 사람과. 잘 먹는 사람은 궁합이 좋다.
1: 좋죠.
0: 그걸 형이 얘기해 준 거잖아요. 예. 나는 그 전까지는 사실 잘 먹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1: 아니죠. 감사하죠. 왜냐면 쿤이 씨가 안 먹는 걸 누가 먹겠어요?
0: 형이.
1: 그럼 내가 먹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궁합 자체가 천생연분이라는 건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천생친분.
0: 천생친분. 친분. 이제 먹는 거에 있어서.
1: 먹는 것 쪽에서. 아니 그리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화도 이렇게 보면 약간 서로 너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뭐 패션 너무 좋아하고 나 같은 패션 자체가 완전 테러리스트지만.
0: 아 형 저 오늘 좋은데?
1: 이거 좋아요?
0: 네, 오늘 너무 예쁜데?
1: 이거 다 아까 밑에서 고모 옷 입고 오셨냐고 해가지고.
0: 아니요 이거 너무 예뻐요.
1: 괜찮아요? 예 그래서.
0: 그래도 형의 또 본업은 배우잖아요.
1: 예.
0: 요즘에 형이 올 상반기에 우주를 줄게 리버스 출연하면서 다작하고 계신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1: 영화가 일단 코리안 타임이라는 영화와 그리고 H512 카자흐스탄에서 실제 벌어졌던 그래 카자흐스탄도 실제로 갔다 왔었고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이태원이라는 이제 영화가 이제 곧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드라마는 근데 이분들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나도 좀 얘기 좀 할게요 드라마는 그레이 이혼하자라는 김지석 배우님과 제가 이제 친형제로 나와요 이복이 아니라 친형제
0: 잠깐만요
1: 김지석 배우님이랑 저랑 친형제 고민하지 마시고
0: 몰빵?
1: 몰빵이라 또 좋은 말이야 또 몰빵 몰빵보다는 그리고 이제 저희 재수 씨로는
0: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요
1: 재수 씨로는 이민정 배우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저도 로맨스가 있습니다. 오연아 배우님이라고 이제 시그널에서 이제 빨간 하이힐로 이제 되게 활약을 하셨던 오연아 배우님과 저와 약간 쿵짝쿵짝 왜 그런 눈?
0: 나는 이거는 그냥
1: 왜, 왜 징그러운 식으로
0: 형이 움찔한 거야. 난 아무 말.
1: 내가 피해 의식이 좀 있어요. 당신의 눈에 피해 의식이 좀 있어서.
0: 의학이라고.
1: 마지막 회 뭐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안 나오고 로코라서
0: 로코
1: 가족 로코예요 가족 로코라서 그런 작품이 이제.

0: 기다리고 있고.
1: 아, 되게 앞으로도 많이 있네요, 형.
0: 예, 올해 지금 나올 게 많이.
1: 다 작했네.
0: 다 작.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
1: 한 패예요.
0: 여기서. 근데 올해 나왔는데 그 우주로 줄게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진서연 배우님과 제가 좀 로코로 했었는데.
1: 아, 그래요?
0: 로코로 했었어요. 로코로 했었는데 일단은 너무 다들 반응이 징그럽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1: 연기를 잘했나 보네.
0: 연기를 잘했어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징그럽죠.
0: 어색하고 징그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1: 앞으로 더 징그럽게 해주세요.
0: 야, 이거 오늘 화가 안 나는데 오늘 몰빵으로 다 나서 가네요.
1: 한번 그러면 볼게요. 한번.
0: 야, 나 진짜 이거 댓글은 뭐 코가 나는데 못 보겠네.
1: 운다.
0: 아니. 나 사실 편지 한번 발려. 감사합니다.
1: 아, 그죠. 편지를 형 옆에
0: 그 옆에 두고 읽어야 돼. 나에게도 이게.
1: 아, 여기다 뽀뽀했어요?
0: 아, 왜? 아, 왜요? 왜 내 편지인데.
1: 종이 사갔다.
0: 이거 두고 제가 이제 마음에 위안을 두고 이제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은 형의 근황도 한번 알아봤고 오늘 함께 할 코너는 나 혼자 삭힌다입니다. 이거 표절 아닌가요? 나 혼자 삭힌다?
0: 나 혼자 삭힌다. 나 혼자 삭힌다. 나 혼자까지는 거의 이제 뭐 두 마디까지가 이제 표절이니까.
1: 맞대요.
0: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 인정하셨으니까
1: 바로
0: 표절 아니에요. 왜냐하면 맞다고 인정한 표절 아니에요.
1: 맞아.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저희가 할 게 이런 일에 화가 나는데
0: 나는데요.
1: 화내도 될까요? 아니면 화내는 건 좀 그런가요? 하는 애매한 사연을 소개하고 화를 내도 될지 아니면 그냥 혼자 삭히는 게 나을지 저희가 판단해 드리는 겁니다.
0: 예.
1: 사실 저희는 화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 내는 스타일이고 그럼 형 먹는 거에는 화가 나기도 해요?
0: 아니요. 저는 먹는 것 쪽에서도 화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내가
0: 예를 들어서
1: 너무 대충 먹었어.
0: 대충 먹어. 얘기를 하자마자 상상이 되면서 이제 약간 화라기보다 좀 답답한 거죠.
1: 답답하다. 좀 알려주고 싶다.
0: 알려주고 싶고. 왜냐면 한번 먹을 때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1: 저렇게밖에 못 누릴까?
0: 저렇게 왜 못 누릴까? 좀 행복은 더 가까이 있는데. 행복은 더 소중하게.
1: 있고. 형이 행복을 많이 알잖아요.
0: 많이 알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요 숟가락 하나 뜨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럴 때 좀 약간 화보다 이게 답답하다. 그럴 때가 있죠.
1: 그러면은 화풀이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0: 아, 많이 찝지 마세요. 화 또 제가 땀이 나면 약간 화가 난다는 것도 있으니까.
1: 한번 요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탕수육은 탕수육을 먹을 때 형이
0: 탕수육 먹을 때
1: 나는 찍먹인데 말도 없이 상대편이 부먹한다. 부어버린다.
0: 아, 그거는 화라기보다 이게 저 같은 이제 젠틀 가이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반만 부어도 되는 거를 왜 한 번에 전체적으로 쓱 붓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둘 다 죽자는 건데 그러면 안 돼요.
1: 그게 화예요, 정확하게.
0: 아, 그래요? 화가 나네요.
1: 죽자는 건데.
0: 왜냐면 소금에 저는 소금에 후추를 뿌려서 처음에 이제 시도할 때 살짝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간장. 그리고 이제 소스에 찍어 먹고 그다음에 이제 부먹을
1: 여러 단계로 즐겨야 되니까.
0: 근데 첫 단계부터 다 하면은 야, 요거는 화나네.
1: 말도 안 돼.
0: 말 안 돼요.
1: 그러면은 분노 지수가 1로 10, 1에서 10으로 생각했을 때 분노 지수.
0: 와, 첫 번째부터 화 많이 나는데. 요. 이게 요거 10 중에 요 정도면 그래도 뭐 먹는 거 한 4.
1: 4.
0: 네, 4. 너무 같다. 3. 예, 3이요, 3.
1: 그러면 저는 요거는 조금 화나는 쪽이거든요. 영화나 드라마 결말을 보고 딱 스포한다. 보고 내가 이거 보려고 했는데, 야, 근데 그렇게 돼. 하면서 스포했다.
0: 아, 벌써 이제 화가 이게 나는 질문들만 오늘 이렇게 약간
1: 맞아요.
0: 스페셜로 해놨네요.
1: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0: 아, 그래요? 오늘. 오늘 화가 안 나는 사람
1: 앞에 오늘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걸
0: 이거는 화 나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이제 볼 때였어요. 극장에서 이제 볼 때 딱 나오자마자 그게 유행이었어요. 꼬마가 귀신이래. 무슨 얘기야? 하고 나서 들어가서 앉아서 영화는 이제 시작할 때까지 이렇게 재밌게 봤죠.
1: 그 머릿속에 조립되기 시작하잖아.
0: 아니 조립도 아니요. 아. 영화 보고 나서 10분 뒤에 아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아

0: 뭐가 나올 뻔했는데.
1: 형 근데 내일 여기 채팅창에 내일 볼라 그랬는데.
0: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세요 죄송해요. 어 아 나 진짜 죄송해요. 나 아 내가 너무 죄송하다.
1: 아 형 근데
0: 아 나 아 죄송해요. 나 진짜로 아니 왜냐면 아 아 죄송해요. 내가 진짜로요.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안 보신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야 미치겠다.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왜냐면 야 나라까지는 좀 내가 했잖아요. 와 이거 96년인지 99년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나가진 못하겠는데 어쨌든 아 왜 그 정도까지 말씀하세요. 나라 가지 마요.
1: 근데 1990년대 영화를 아직까지 안 봤으면은 아 근데 새로 너무 어리셨던 분들은 이제 볼 수도 있겠구나.
0: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어차피 제가 얘기한 거니까.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영화 그 나올 때 아 이게 뭐지? 그 얘기만 안 듣고 영화를 봤다면 마지막에 와 그 꼬마 귀신이 또 얘기했다. 이게 아 너무 화가 났던 그 기억. 그래서 그 이후에 누가 그런 얘기하면 너무나 그 부분은 싫었던 거.
1: 그럼
0: 같아.
1: 이건 몇이에요?
0: 아, 그 당시 기준으로 가면 10 중에 이거 한 6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요거 요건 셉니다. 요건 셉니다.
1: 저도 요거는 한 6 정도.
0: 6 정도 저도 가요. 요 정도는 요 정도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어떤 드라마 아니면 어떤 스포츠 뭐 저 같은 경우 이종격투 UFC를 이제 좋아하는데
1: 저도
0: 미리 그 전에 아, 뭐 축구 경기 같은
1: 얘기해 버린다. 네. 스코어 얘기해 버린다.
0: 쿠니님 같은 경우는 뭐냐 축구 같은 경기를 미리 전에 야 2대 1에 메시가 저기 어디야 코너킥으로 해가지고 헤딩으로 슛 넣었대 이러면 아, 화가 나잖아요.
1: 그 다음 아르헨티나 스포한 거 아니야 경기?
0: 아니요 아니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
1: 다음 월드컵.
0: 뭐 아무튼 10에서 한 5 정도. 요 채팅창을 누가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와, 요 채팅창도 되게 약간 얄밉게 화를 약간 돋구기식.
1: 그럼 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0: 예예예. 예, 예.
1: 냉동실에 넣어둔 아이스크림이 있어. 형이 예. 넣어둔 아이스크림.
0: 예, 아이스크림.
1: 그 아이스크림을 누가 말도 없이 먹었다.
0: 아이스크림. 이거는 괜찮아요.
1: 저도 이건 0.
0: 이건 0. 저도 0이에요. 이거는 뭐 왜냐하면 저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쟁겨놓는 스타일이라서 뭐 한 20개이기 때문에 누가
1: 다 먹었다?
0: 뭐 다 먹으면 화나죠. 아니, 다 그거는 매너가 없는 거고 저는 이게 매너 있는 질문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아, 예를 들어 제가 20개 넣었는데 쭈쭈바를 20개 다 가져가 그럼 화 한 5 나죠.
1: 근데 그건 근데 안 내는 것도 애매하다.
0: 그거는 왜냐 그분도 화 받으려고 20개 넣는 거죠 일부러. 근데 그분에게 화 안 내면 그것도 화나니까 그래도 그때는 화 나는데 보통 한 두세 개 뭐 한 10개 먹어 저는 화 안 냅니다.
1: 저도 이거는 뭐 그러면 일단은 이건 이건 오늘 하는 건 네.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건 가볍게.
0: 예, 예.
1: 형 뭐 형은 차보다는 예, 형은 침 집에 깔끔함에 더 민감하니까 예, 제가 예, 바꿀게요. 예. 내 침대 위에서
0: 내 침대 위에서
1: 누가 그 외화땡을 먹었다.
0: 아 외화땡 침대에서.
1: 근데 형이 자려고 누웠는데 따끔따끔해.
0: 아 저는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1: 내가 치우면 되니까.
0: 근데 라면 국물을 쏟았다. 그럴 때는 제가 진짜 이거를 분노 이상을 넘어갈 것 같아요. 라면 국물
1: 왜,
0: 예를 들어.
1: 왜?
0: 아니 외화 땡은 뭐 이렇게 청소기로 쓸어도 되고. 저는 저희 집에 친구들 뭐 지인들 많이 와요. 네. 그래서 뭐 침만 안 뱉으면 일부러 침만 안 뱉으면 저는
1: 집에서
0: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1: 예를 들어
0: 그러면 저는 나머지는 제가 다 청소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뭐 침대 위에서 예를 들어 재미있자고 뭐 라면 국물을 엎질른다든지 뭐 이렇게 뭐 비빔 어떤 면을
1: 소스
0: 웃기려고 그러면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1: 그거 일단 웃기지도 않잖아.
0: 웃기지도 않고 지금 화가 나요.
1: 형 최근에 매트리스 바꾸지 않았어?
0: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그걸 상상했을 때 이건 분노가 10 중에 10. 거의 헐크 형, 호건 됩니다. 헐크 호건.
1: 화쟁인 것 같아.
0: 제가 오늘 보니까 화를 많이 내는 스타일이라는 걸 오늘 46년 만에 정말 알겠어. 죄송해요. 화 안 낼게요.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구성원 씨와 입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화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 즐겁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는 2022년 글로벌 식수시장에서 4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마시는 물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시대. 물 한 잔도 건강하게 선택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5: SBS
6: 생활정보.
7: 여름이면 늘 듣는 장마철이라는 말. 기상학계가 올해부터 그 정의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장마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의 그대로 여러 날 비가 이어지는 날씨로 봤다면, 장마철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기간으로 개념을 넓혔다고 해요. 즉 장마철은 비가 계속 내리는 기간이 아니라 비가 내리기 쉬운 기상 조건이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는 비가 적게 내리는 이른바 마른 장마도 장마철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장마의 특성을 반영한 셈이죠. 이제 장마철을 바라보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자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0: 네, 골드퀘스트의 쿤텐 2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코쿤입니다. 오늘은 화를 내도 될지 혼자 삭히는 게 나을지 애매한 사연들을 소개하고 화풀이 판단을 해드리는 시간 나 혼자 삭힌다 하고 있고요. 특별 게스트 먹고 걷고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이 시대의 힐링맨 행복맨 배우 구성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마당 4766님 제가 음식할 때 룸메이트가 꼭 제 옆으로 와서 이래라 저래라 소스가 너무 많다 그건 건강에 너무 안 좋다 야 그럼 물에 좀 데쳐 먹어라 양이 너무 많다 계속 잔소리래요. 전 룸메이트가 음식 만들 때

0: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는데 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럴 거면 네가 하든가 하면서 한번 화를 내도 될까요? 아, 근데 뭐 또 딱히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애매하네요.
1: 네, 형 간섭 하나 해도 돼요? 예. 물에 데쳐 먹는다 없었는데 어떻게?
2: 왜냐하면 오늘 내가 그 아니 스토리에 네. 스토리에 제가 그 습 어떤 땡 햄을 이렇게 대용량으로 저는 먹는데 아니 스토리 그 DM으로 아니 그 좀 데쳐 드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누군가가 했구나
2: 많이. 나는 그 짠맛이 좋은데 계속 데쳐 드셔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애드립 한번 애드립 약간
1: 여기 나와요. 배우의 역시 배우의 애드립.
2: 오늘 처음으로 그 내가 알아서 여기 나오셔 내가 알아서
1: 주작환이라고
2: 아니 뭘 어제 그 스토리 보면 다 나와요. 왜
1: 주작환
2: 아니 어제 그 스토리 보면 다 나오는데 뭐 주작환님이라고 하세요. 땀 많이 나게 하시네. 아니 대본 주작 아니에요. 오늘 내가 화 많이 나는 거 오늘 알았군요.
1: 그럼 이거를 화를 내도 될까요 말까요?
2: 아 요거는 혼자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1: 같이 먹지 말고
2: 같이 드시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저는 사람들과 이제 밖에서 외식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음식 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쿤이랑 제가 밖에서 외식을 한다 하면 같이 먹다 보면 난 어차피 집에 가서 또 먹어야 되니까 좀 답답할 때도 있고 내 위한테 미안할 때도 있고 해서 저는 혼자 먹습니다. 그래서 혼자 먹는 거 좋은데 이럴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1: 혼자 먹어라.
2: 혼자 드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놓고 욕 먹을 바에는 혼자 해서 혼자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낫죠.
1: 그러면 화를 내요 말아요?
2: 화를 네. 내지 마세요.
1: 이거는 안 내는다. 내지 말고 혼자 먹어라.
2: 혼자 드시고 전혀 뭐 이런 거 왜 스트레스 받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혼자 드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 배성재과네라고 배성재는 기본이 3인분인데
2: 3인분 성재 형님 많이 드시더라고요.
1: 근데 성재 형님도 그러면은 대식가신가?
2: 성재 형님도 대식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뵌 적은 없는데 방송에서 이게 드시거나 이거 하면은 통독을 오고 약간 장수 느낌의 예전으로 따지면 장비 느낌의 그 라면도 한 대여섯 개 그냥 기본 드실 것 같은 느낌이 저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해봤습니다.
1: 대여섯 개? 형 몇 개 먹어요?
2: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봉 항상.
1: 한 봉? 항상 근데 형 그게 한 봉이라.
2: 5 플러스 1짜리. 저는 그래서 한 봉을 저는.
1: 한 봉이 그거? 저는 OKB 한 봉. 그것도 봉지니까.
2: 4 플러스 1을 제일 좋아하고 왜냐하면 저는 요즘엔 4개짜리가 많아요. 근데 그 4개짜리는 한 봉이 아닙니다. 4 플러스 1이 한 봉이.
1: 그럼 5개가 한 봉이다.
2: 5개. 그러니까 5개로 하면 안 돼요. 한 봉이라고. 매너 있게 해 주셔야죠.
1: 되심 같은 거네요.
2: 저는 근데 한 봉을 먹어야지 왜냐면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하나가 빠져도 부족하고 좀 많으면 내가 오늘 좀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딱 한 봉만 좀 기준으로 항상 먹고 있습니다.
1: 저도 이거는 굳이 화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저도 화는 뭐
1: 오케이.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2: 닉네임 좋습니다. 아기똥님. 친구란 의견이 좀 부딪혀서 땡톡으로 소소한 언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장문의 글을 보냈는데 답장이 이응 히읗 딱 하나 왔습니다. 아하. 아하. 두 줄도 아니고
1: 아하.
2: 딱 두 글자요. 저 순간 짜증이 확 났는데 이거 화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요거 어떠세요? 군인님.
1: 근데 일단 친구랑 의견이 부딪혀서 땡톡으로 소소한 언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화내고 있는 중 아니었어요?
2: 화냈죠.
1: 그러니까. 아하가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화를 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어가도 될 것 같은데.
2: 그래요. 네. 그래도 이응 히읗 딱 두 개만. 왜냐하면 제가 쿤이랑 예를 들어 이렇게 다투다가 장문의 메시지로 내가 이제 뭐 한 페이지 반을 적어놨어요. 땡톡으로. 근데 쿤이가 저에게 이응 잘자 형 이렇게만 하면 저는 속상하고 근데 화가 좀 날 것 같아요.
1: 근데 이응만 왔으면 이응.
2: 이응.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응 히읗 아하 이렇게만 왔으니까 이게 아하가 아닌가요? 여기, 응흥가?
1: 여기서 뭐 야호라는 얘기도
2: 있고. 아하. 야호!
1: 너 의견이 너무 좋다. 야호! 이럴 수도
2: 제가 항상 앞서가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응 히읗만 했어야 되는데

0: 내가 항상 문제가 쿠니가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컨트롤 안 해주다 보니까 내가 또 이렇게 말 실수를 하게 되네요.
1: 아니 아니에요. 말 실수요.
0: 네, 저는 근데 사실 여기는 뭐 화가 난다고 봐요.
1: 저도 화가 나긴 하는데 이거는 딱히 이거를 집어서 화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아요. 그냥 이어서 그냥 그 언쟁에 대한 이건 그리고 친구 사이잖아요. 아하 왔으면 이응 이응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0: 좋네요.
1: 이응 히읗 왔으면
0: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이 더 좋아하고 더 약간 그 친구를 마음
1: 섬세하고
0: 배려 있는 친구이다 보니까 그 친구에게 내 마음을 더 표현했는데 이 친구는 나에게 이게 듣고 싶었던 말은 이게 섭섭한 것 같아. 나는 화보다는 약간 섭섭함이 아니었을까라고
1: 근데
0: 생각합니다.
1: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왜냐면 아기뚱님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화내도 집니다.
0: 맞아.
1: 그러니까 내가 더 화나는 답장으로 돌아올 거예요. 화내도 뭐 이응 하나만 온다든지. 내가 너 왜 이응 이응만 보내? 너 그렇게 하는 거 친구로서 그런 거 아니지 않아? 하면 이응 이렇게 올 겁니다.
0: 그렇게 되면 그건 뭐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1: 네. 오케이 그럼 제가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0: 예.
1: 뭐를 해볼까? 아 요거 궁금합니다.
0: 예.
1: 양승봉님께서
0: 8번. 예.
1: 친구 셋이서 모였습니다. 한 명이 분명 다이어트 중이라 안 먹겠다고 해서 피자를 한 판만 시켰는데 나머지 두 명이 더 먹기로 하고 근데 막상 배달이 오니까 다이어트는 무슨 그 친구 혼자 세 조각이나 먹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화나는데 이런 일로 화내도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약간 이거 라면 한 입만 인데 다 먹은 거랑 비슷한 그런 거죠?
0: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이게 쿤 씨가 지금 하면서 상상을 했는데 요거는 화나죠. 왜냐하면 요거 제가 구성화가 맞는 게 화가 오늘 저의 이제 정체성을 다 오늘 이제 알겠는 게 여기 라디오 하나에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마음속을 이제 알겠네요. 요 화 많이 나네요. 왜냐하면 아니
1: 안 먹는 애초에 두 판 시켰을 텐데 먹는다 했으면
0: 피자를 두세 판 시켜서 각자 한 판씩 먹으면 되는 거를 안 먹는다 해놓고 세 조각 그러니까 한 조각이면 이해해요. 세 조각이면 이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따로 사오던지.
1: 그지. 애초에 그리고 말 안 했으면은 말 그렇게 얘기했으면 애초에 두 판 시켰거나 세 판 시켰거나 했을 텐데.
0: 요 정도는 종교계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요 정도는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께 전부 다 말씀드려도
1: 다 화내신다.
0: 화내시죠. 왜냐하면 피자 한 판에 세 조각 먹었다. 그럼 나머지 두 조각이 남는데 네 조각인데 그럼. 우리보다 더 먹는 건데 그건 안 됩니다. 멱살잡이 들어가야지.
1: 난 충분하긴 한데.
0: 충분해요? 네. 그러니까 충분. 나 그 얘기하는데 네. 치킨 한 마리를 이게 나눠서 드신다는 거 보고 우리가
1: 맞아. 얼마 전에 저희가 대화를 나눴었는데 저는 치킨 한 마리를 한 번에 다 먹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치킨 한 마리를 한 번에 다 먹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0: 지금 그 말 실수 대놓고 하시는 게 지금 한 마리를
1: 아니, 지금,
0: 다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나신
0: 화가 또 나네요.
1: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먹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형이 너무 일반적인 일이다. 일반적. 한 마리를 다 먹는 거는.
0: 왜냐면 초등학교 2학년 이후에 한 번도 한 마리를 안 먹어본 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치킨은 왜 한 박스가 있겠어요? 한 번에 먹으러 한 박스가 있는 거예요.
1: 가족끼리
0: 아니에요.
1: 가족끼리 나눠 먹으라고.
0: 치킨은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싸움 나요. 닭다리는 두 개인데 왜 두 개를 죽겠어요?
1: 나눠 먹으라고.
0: 아니죠. 하나 먹으면 모자라니까 두 개씩 죽고 그래서 두 개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한 마리 다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 이거는 너무 극심한 실례를 하신 거예요. 사과하세요.
1: 저 근데 먼저 사과드리고
0: 네, 사과드려야 돼요.
1: 대신 용서받을 만한 거 있어요.
0: 뭐 어떤 거죠?
1: 저 그래도 그 다리나 날개 양보하는 편이에요.
0: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 저 내가 퍽살 먹을 게 너고 먹어 하는 편이기 때문에
0: 저랑 비슷한
1: 형은 한 마리를 다 먹는 다음에 뭘 양보를
0: 왜 양보냐면 저는 무조건 살 때 두 마리를 그래서 사요. 그래서 한 마리를 먹고 나머지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 먼저 뭐 드시는 거 좋아 왜냐 한 마리는 또 저한테 부족해요.
1: 그럼 형은 한 마리 반 정도
0: 아니요 받아요? 저는 후라이드 한 마리 그래서 저는 두 마리 치킨을 제일 좋아요. 제가 광고 찍었을 때 두 마리 쪽을 찍었던 게 두 마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1: 닭 불쌍해.
0: 왜 불쌍하죠?
1: 좋아요 형. 그러면 또 해줘요. 나 그래도 형 생각보다 화 많이 지금 일단 질문 3개 중에 2개 화냈거든요.
0: 소용

0: 홍환님, 우리 환님. 아, 이거 화 나네요 벌써. 가족 외식하거나 해외 여행 갈 때마다 아빠가 늘 아무거나 시켜. 아빠는 다 좋아. 니들 먹는 거 다 좋으니까 아무거나 시켜 하시는데 막상 음식 나오면 아, 근데 이건 좀 별로네. 어? 아니 무슨 이런 걸 시켜? 좀 더 맛있는 거 시키지. 야, 이 음식은 한 10점 중에 한 3점 줄게. 자꾸 평가를 합니다. 아빠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거든요. 이거 좀 화내도 될까요?
1: 일단은 이 대한민국의 가족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뭐 아빠한테 할래? 아빠가 사는 거 아닙니까? 아,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버신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네. 근데 저는 요거 제가 다른 데서 얘기한 적 있는데 네. 제가 음식점 가면 제일 짜증나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많이 안 먹을 뿐 맛있는 건 좋아해요.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 네. 형, 나 뭐 오늘 뭐 돈가스를 먹었어요.
0: 맛있게. 네.
1: 돈가스 나 너무 맛있는데 한데 같이 가자. 하고 형이 같이 가자. 해서 내가 소개시켜 줬어. 네. 근데 먹고 있는데 내가 더 맛있는데 아는데.
2: 이거 열 받아.
0: 열 받아요. 전 그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1: 여기도 맛있는데 다음에 내가. 근데 있잖아.
0: 네. 많아요. 그런 경우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화는 배려가.
1: 배려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0: 왜냐하면
1: 된다.
0: 왜냐하면 그 표현들도 제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끓여 먹는 라면 중에 5칼로리라는 라면이 나왔는데
1: 형이 선보인 적 있었죠.
0: 네, 있는데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런 짬뽕적인 약간 라면을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굳이 화를 좀 저에게 돋구시려고 오늘 먹어봤는데 요거보다는 요거 다른 거를 좀 섞어 드시면 훨씬 더 맛있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그게 얼마다? 그것도 맛있는데
0: 정확해요. 요 톤이 그다음에 DM이 음성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1: 차라리 맛없다고 했으면 야 그거 먹었는데 맛없더라 이게 난데
0: 더 나아요.
1: 이게 훨씬 깔끔한데 그것도 맛있긴 한데 이게 더
0: 여기서 요것만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 싫은 거 같아요.
1: 그거는 칭찬해줘도 화날 것 같아. 그 목소리.
0: 화나요. 목소리.
1: 진짜 얄밉다 그 목소리. 오늘 형 지금 질문 4개 중에 5개 중에 한 4개 화냈습니다. 지금.
0: 제가 구성화 개명 이제 하러 가려고요.
1: 이거 진짜 화난다.
0: 어떤 거죠?
1: 10번 콜콤 영영님께서 하신 건데 제 동생이 진짜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소시지 볶음을 같이 먹으면 안에 소시지만 빼서 먹고 양파는 남겨둡니다. 과자나 젤리 같은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남겨놔요. 피자를 시키면 뒤에 빵, 크러스트 안 먹고 남겨놓습니다.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거 때려도 될까요? 라고 왔는데
0: 이거는 약간 과격한 표현 해도 되나요? 이건 패야죠. 이거는 패야 됩니다. 동생, 그러니까 왜냐면 대신에 이거 정확해야 돼요. 남 패면 안 돼요. 동생이면 패도 돼요.
1: 동생이면
0: 이게 왜냐면 소야에서 소를 빼면 저같이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뭐 먹으라는 거예요?
1: 그리고 일단 저는 이 피자 끝이 화가 나요.
0: 저 그 끝 되게 좋아요.
1: 저도 그 되게 좋아하는데 끝만
0: 남겨놓는 근데 크로스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생빵을 남겨놓는 그거 좀 그럼 이거 뭐 나한테 먹으라는 건지
1: 그니까 예. 그거 보셨어요? 땡플릭스의 참교육
0: 참교육 봤죠.
1: 딱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그렇게 이게 폭력적인 것보다 제가 팬다는 거는 약간 이쁜 것보다 조금 그렇게 약간 좀 꿀밤이었으면 이번에는 약간
1: 이쿵 정도
0: 그 정도였지. 참교육까지 가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1: 또 해주세요. 형. 지금 화만 잔뜩 내고 있네. 또 해주세요.
0: 아까 오늘 이러다 화병 걸리겠어요. 하나만 제가 아까 요거 괜찮네요. 야 14번 요거는 조금 세네요.
1: 저거는 심하다.
0: 야 요거
1: 아몬드 사탕을 다 빨아먹고 아몬드만 남긴 사람도 있대.
0: 야 저것도 있고 저는 그거 있죠. 그 동그란 과자인데 그 위에 초콜릿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과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걸 과자로 이게 긁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 먹고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지?

0: 친구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서로가 이거 기분 좋게 해야 되잖아.
1: 이상하게.
0: 어, 바닷가에서. 근데 그거를 하나를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성환아, 나는 초코를 좋아해, 이러고. 그 내가 친구야, 나도 초코를 좋아해. 어, 그래? 난 너 저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어서 바닐라 좋아하는 줄 알고 했지.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1: 아, 지금 그게 무슨 대화예요?
0: 아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유치하게 나와서 그 이후로 이 친구를 절교했습니다. 진짜로 요거는 유명한 일환. 완전
1: 절교한 게 조금 더 유치한.
0: 아니 이건 유치를 떠나서 왜냐하면 그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 향이 좀 나서 완전 제가 좋아하는 그 과자랑 먹으면 아, 부드러우면서 맛있는 그 초코 향이 나요. 처음엔 좀 뻑뻑하지만 근데 그거를 갈갈이 박준영 선배님처럼 요거를 글쓱 긁어 먹어요. 여름에 그럼 축 녹았을 거 아니야. 그 나는 알다시피 깔끔하고 깨끗한 거 좋아하는데 그걸 해서 그게 올려놓더라고요. 그 나는 뭐 하는 거야?
1: 아까 잔뜩 났네.
0: 화 아 내가 화가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쿤이랑 다르게 네. 화가 많은 편이었네.
1: 근데 나도 이거는 형편이긴 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초콜릿을 먹지.
0: 근데 싸울 때 걔 앞니에 그 초콜릿 묻었는데 그게 더 화났어. 야 너 이거 못 참아 하는데 앞에 이 긁어 먹었던 초콜릿이 있었을 때.
1: 그럼 앞니 다 이제 만들어 줘야죠.
0: 아 근데 또 저는 그런 쪽과가 아니라 가지고 소녀라서.
1: 또 이거는 피하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도 화내고.
0: 전 14번 제덕 3구님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엄마가 자꾸 엄마 친구 아들이랑 비교를 합니다. 학생 때부터 걔는 어느 자사고에 갔더라, 걔는 어느 회사에 갔더라, 걔는 벌써 승진했다더라. 아, 엄마한테 듣기 싫다고 말했는데 또 그러시네요. 엄마니까 그냥 참아야 하나요? 솔직히 화내도 될까요? 너무 힘듭니다. 어떠나요?
1: 아 일단 저는 엄마 아빠한테 화낸다는 게 성립하진 않는데 저였다. 그럼 저도 그 엄마는 저 엄마는 이쪽으로 갔을 거
0: 역시 쿤이가 잘 그랬죠.
1: 그러니까 화 쪽으로는 안 가고.
0: 그러면은 이제 근데 좋은
1: 아 여기 지금 저쪽 엄마는 반포자이 샀다고.
0: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시기 질투, 비교, 욕심.
1: 아 이거 근데 좀 안 하는 게 좋죠.
0: 맞아.
1: 그 아들을 위해서라도 안 하는 게 좋죠.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오랜 시간 동안 나온 사람 만나기 전에 조연 작품에서 좀 저를 많이 보고 나서 제가 주승희 옆에 그 오른팔로 나오다가 이제 사실 이제 데뷔를 이제 예능 쪽에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기 질투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 아, 형은 시기 질투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0: 왜냐하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자기가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1: 맞아, 맞아, 맞아.
0: 어머니도 사실 말씀은 저렇게 했지만 어머님이 더 아프시지 않았을까.
1: 그렇게 해안으로.
0: 네, 왜냐하면 사실 완전히 시기 질투 욕심을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람 인간으로서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좀 욕심을 좀 덜 내려놓으시고 비교하지 않으시면 어머니가 더.
1: 그리고 한번 스스로도 생각해 보긴 해야 돼요.
0: 맞아요.
1: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이 제덕 3구님만의 사연을 들었지만 진짜 비교할 만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엄마가 오죽하면 일 수도 있어요.
0: 아, 그것도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1: 참다.
0: 맞아, 맞아. TV보다 보면은 진짜 그 이상을 넘어갈 정도로.
1: 그치.
0: 요거 왜냐면
1: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든지.
0: 오은영 선생님의 그런 거 보다 보면 야, 요거 진짜 넷플릭스에 아니구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너무 화가 날 정도로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1: 그래도
0: 시기 질투는 좀
1: 나를 사랑하는 엄마다.
0: 엄마다.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오케이 그럼 또 하나 해볼까요? 보자. 아 요거 궁금합니다. 이재근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일본에서 사온 과자 한 봉지를 사무실 책상 위에 놔뒀는데 출근해서 보니까 누가 그걸 뜯어서 먹었더라고요. 원래 공용 사무실에 간식을 두면 집어먹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제 업보인가요? 왜 물어보지도 않고 먹었다고 화를 내도 될까요? 근데 이미 업보인가 위해서 끝난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1: 본인 그러니까 그 재근님도 드셨던 것 같아요.

0: 같은데?
1: 남의 거를 그러니까 재근님도 다른 책상에 있는 걸 드셨으니까 그 보복성 아닐까요?
2: 아니 보복성 같진 않고 내가 볼 때 이분도 사실 배려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 같아요.
1: 근데 그 업보인가요?
2: 업보인가 그러네.
1: 재근님도 다른 책상에 있는 거 드신 거잖아요.
2: 드셨겠죠. 나도 이거는 뭐 어떠세요? 근데 화 쪽으로.
1: 저는 이건 화 낼 일단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아 자격 쪽으로.
1: 네, 왜냐면은 이미 다른 책상에 있는 걸 내가 먹었다면 거기는 이제 그런 곳이 돼. 룰이 맞아요, 생긴 거예요. 그 회사의 룰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럼 삐지신 거네. 네. 이분은.
1: 아, 제일 나빴다.
2: 먹보 아닙니다. 먹보입니다. 오늘
1: 제 에브라 바보입니다 같은 느낌. 생각보다 화쟁이었어요.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 예. 네.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2: 가원,
3: 안나입니다.
1: 배송제이 10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황품 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3: 미아오의 노래 띠로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4: 네, 아, 오늘 형이랑 너무너무 재밌었고, 특집 코너 나 혼자 삭힌다 코너 사연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성화 씨, 오늘 쿤텐으로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5: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 나와서 쿤이랑 또 옆에 그냥 라디오라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재밌게 이제 사연 읽으면서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라디오를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집에 있을 때도 라면.
4: 맞아요. 라디오. 형이 라디오를 정말 애청자예요.
5: 저 엄청 라디오 좋아해서 라디오만에 들을 수 있는 이런 낭만과 이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노래 소리도 있고 해서 오늘 불러주셔서

0: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1: 아, 저도 오늘 형이랑 해서 좀 마음 편했고 시간도 후딱 갔고 또 빨리 또 보고 싶네요.
0: 그러니까
1: 네.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0: 자주 좀 불러주세요. 네.
1: 다음에 그거 할 때 나오세요. 예, 형. 예. 먹 월드컵.

0: 안녕하세요.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해외에서는 과일에 매콤한 조미료를 뿌려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달달한 과일 맛이 더 잘 느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도 비슷합니다. 짜고 시고 매운 순간들이 있어야 달콤한 순간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이겨내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0: for you.
1: 자, 에스파의 스파이시로 6월 22일 월요일 딘딘 뮤지컬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요즘 해외에서는 달달한 과일에 매콤한 향신료를 뿌려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프리시라고 해서 프루티와 스파이시를 합친 말이라 합니다. 프리시, 프루리, 스파이시, 프루티, 프루시, 프리시. 프루시라고 해야 되지 않나? 스파이시, 프라이시, 프리시, 프라이시, 스파이시, 루로 갈 건지 파로 갈 건지 프라이시, 프리시 이상하네. 자, 그래서 망고 같은 거에 고춧가루랑 새우 소금을 볶아서 만든 향신료를 뿌려 먹는다는데. 저는 안 먹고 싶습니다. 예. 아무리 핫해져도 별로 먹고 싶진 않고. 예. 자, 혹시 지금 짜고 쉬고 매콤한 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곧 달콤한 순간이 찾아올 거니까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뮤직메카 씨와 심야음악도 함께 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0: 이사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건강하게 먹어보려고 요리를 시작하게 됐다. 그러면서 배달 어플도 끊게 됐는데 갑자기 치킨이 너무 땡기는 거다. 고민하다가 한 마리 시켰고 배달이 완료됐다는 연락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 맞다 주소 안 바꿨다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태양의 Where You At 이었고요. 1519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배달 어플로 치킨을 시켰는데 실수로 예전 집 주소로 주문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뭐 이상하고 흔히들 하는 실수고 저 같은 경우도 예,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예, 심지어 그 작업실로 배달을 시켜가지고 벌구가 작업실에서 갖다 달라고 야 좀 갖다 줘라 뭐 이랬던 적도 있고 예. 진짜 짜증나죠. 그때 진짜 열받죠. 기억납니다. 그때 진짜 화나는데 어쨌든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벌구가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술 먹는데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다른 아파트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가 가서 갖고 오라고 네가 가서 야 배달 왔다는데 이래서 나갔는데 없어서 없는데 그랬더니 보니까 주소를 잘못 해놓은 거예요. 옆에 아파트로 해놓은 거라서 네가 갖고 와 해서 그냥 가서 갖고 왔던 자 그래서 그 주소를 한번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막 하죠. 예, 그거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1519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패닉의 왼손잡이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두라나 23님이 평생 앞머리 없이 살다가 이미지 좀 바꿔보려고 앞머리를 내려봤는데 아침마다 앞머리 고데기 하는 게 영 귀찮네요. 길러서 그냥 넘겨버리려고요 해주셨는데, 제가 머리를 사실 앞머리 이거에 대한 거를 여성분들의 차이를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앞머리 맨날 롤 이렇게 하고 다니시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앞머리가 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생각해보면 빗으로 이렇게 앞머리 계속 빗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면 앞머리는 얼마나 중요한 걸까. 앞머리 롤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 옆머리나 뒷머리나 윗머리를 그러진 않잖아. 그런 거 보면 야, 앞머리는 얼마나 소중한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자, 9320님이 샤워헤드가 고장났는지 샤워헤드 있는 구멍 절반에서만 물이 나와요. 아무래도 내일 아빠한테 갈아달라고 해야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이런 걸 왜 아빠한테만 부탁해 늘? 이거 근데 충분히 샤워기 헤드는 본인이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그냥 돌리면 빠지는 건데? 자, 잠시 후 2부는 뮤직메카 씨와 심야음악당 함께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엠플라잉의 환절기, UP의 바다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음악이 배경이 아닌 주인공이 되는 시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음악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봅니다. 뮤직메카와 함께하는 심야의 음악탐험, 여기는 심야음악당입니다. 자,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중 한 분을 골라 그분의 음악부터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이 코너는 음악 크리에이터 뮤직메카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음악 고사가 뮤직메카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친구분을 또 데리고 오셨어요.
1: 아, 예. 오늘 제가 짐도 많고 저 일이 생겨가지고 친구 제가 운전 좀 잠깐 시키려고 일일 매니저로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0: 예. 아, 저도 들어오는데 뮤직메카에 들어오시는 어떤 분이랑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친구분이 의상이 약간 그 뭐라 그래야지 그 1인 기획사 대표님 의상이요. 약간
1: 연관이 돼 있어요.
0: 그래요? 네. 그래요?
1: 아, 뭐 연애 쪽은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대표이긴 합니다.
0: 네. 약간 그 1인 기획사의 그 대표님들 의상 룩이어서 저는 뭐 어디 소속되셨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 아닙니다. 무소속이고 약간 실화소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0: 아니 그래서 이제 친구분 데리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약간 좀 거들먹거리셨겠구나 하면서 방송국 한번 너 보여줘 이러셨겠네 막 이런 생각이
1: 좀 의스됐어요.
0: 의스됐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방송국 구경시켜줄게 내가.
0: 아, 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막 하면서
1: PD님한테 전화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아, 뭐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심야음악당 누구 이야기 해볼까요?
1: 네, 오늘 심야음악당에서 49번째로 다뤄주시는 바로 21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밴드 뮤즈.

0: 입니다. 네. 뮤즈가 지금 뭐 국내에도 뭐 록 밴드들이 지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200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록 음악의 불모지였습니다.
1: 2000년까지만 해도
0: 네, 그때만 해도 뭐 듣는 사람만 들었지. 네네네. 그랬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뮤즈는 이게 뭐 링키파크, 그린데이, 콜드플레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에도 상당히 팬층이 많은 밴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1: 맞아요. 뮤즈 제가 첫 입문이 잠깐만 첫 입문이 링키파크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뮤즈였던 것 같아요.
0: 예. 이게 뭐 이게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희한해.
0: 예. 제가 봤을 때 뮤즈가 왜 우리나라에 인기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멜로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그런 뽕삐라고 해야 되나?
1: 그런가? 그게 있나?
0: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 이상하게. 그리고 뭔가 한국에도 이제 잘 먹히는 정서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그 또 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그 뮤즈가 상당히 화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앨범이자 뮤즈의 대표곡 플러그인 베이비가 엔터텍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란 게임 아시죠?
1: 네네네.
0: 그 와우.
1: 네네네.
0: 그 와우에서 이 게임의 유명 유저 용계라는 분이 뭔가 자신의 캐릭터 삭제 인증 영상에 그 뮤즈의 플러그인 베이비를 사용을 했어요. 이때 뭐 너튜브도 없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야, 이 노래 뭐냐 그러면서 상당히 이 뮤즈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타임 이즈 러닝 아웃이 또 있잖아요.
1: 예, 아 타임 이즈 러닝 아웃 너무 좋아요. 예, 저도 이걸로 입문이었어요.
0: 아, 그렇죠. 이게 뭐 핸드폰 CF에도 이제 삽입이 되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도 2010년에 그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1: 맞아 락패 때
0: 락패 이제 썼는데 뮤즈랑 시간대가 겹친 거예요. 이때 이제 측면 승부를 보자. 그래서 또 박명수 씨가 이 노래를 또 부르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죠. 자 이제 뮤즈가 또 어떤 밴드냐면 초창기 이제 뭐 브리팝을 연상시키는 서정적인 음악. 또 라디오에들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하다가 현재는 뭐 얼터너티브 록, 로고페라, 심포니 록, 프로그레시브 록, 뭐 헤비메탈, 클래식, 전자음악 등 이 다양한 음악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 현재 뭐 음악적 스펙트럼을 계속 넓히고 있죠.
1: 네.
0: 근데 뮤즈가 이렇게 멜로디가 상당히 좋긴 한데 가사가 약간 이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보컬 기타를 맡고 있는 매튜 벨라미가 뭐 음모론 외계인, 우주, SF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가사에 그대로 쓴대요. 예, 그래서 좀 유치하다는 평가가 또 있기도 하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 가사 때문인지 이 또 뮤즈가 라이브가 엄청나기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뭐 실력뿐만 아니라 그 뮤대 장치 같은 거에 뭐 거대한 로봇, 막 드론. 화염, 레이저, 막 우주선 같은 게 이제 무대 장치를 띄우면서 아주 이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1: 근데 궁금한 게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뮤즈가 약간 진짜 거의 1등이었잖아요. 타임스 러닝 아웃 이때 진짜 그렇죠. 그냥 1황이었잖아요. 1황. 근데 전 세계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더 이렇게 하입된 게 있는 거죠?
0: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하입된 게 있고 제가 당시 살았던 그 증명을 해드리자면 사실은 영국 밴드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영국 밴드가 인기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성공한 게 뭐 콜드플레이 있고 뮤즈는 이제 미국에서 좀 언제 정도 떴냐면 한 4, 5집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입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뭐 그래미상까지 받게 됩니다. 예, 지금은 뭐 유럽 뭐 미국, 영국 다 통합을 해서 전 세계적인 밴드가 되었죠. 예.
1: 근데 약간 그 메탈리카 뭐 AC/DC 막 이렇게 가다가 한국에서는 뭔가 이 시대에는 약간 링키파크랑 뮤즈인데 그 정도 급은 아닌 거죠. 세계적으로.
0: 아, 세계적으로 안 되죠.
1: 아, 그 정도 아니고.
0: 그리고 메탈리카 AC/DC는 좀 차원이 다를 거예요.
1: 우리가 수입이. 지난번에 월드컵 했잖아요, 지난주에. 월드컵으로 좀 나라로 비교하면 그러니까 AC/DC랑 메탈리카가 어느 정도예요?
0: 그러니까
1: 스페인 프랑스?
0: 스페인 프랑스고 제가 봤을 때 뮤즈 정도면 한 벨기에 정도.
1: 아 벨기에.
0: 약간 신생 강호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덴마크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죠. 오케이.
0: 약간 노르웨이도 있고 북유럽 쪽이라고.
1: 알제리 느낌은 아니고.
0: 너무 아래는 아니고.
1: 오케이.
0: 아 20위 안에 든다.
1: 티니지 느낌 아니고.
0: 아니죠.
1: 오케이. 그 그린데이는요?
0: 아 그린데이는 더 제가 봤을 때 그 사이인 것 같아요.
1: 잉글랜드 정도?
0: 아 잉글랜드.
1: 아 잉글랜드 정도.

0: 그러면은 약간 약간 예를 들면 어디 있냐 뭐 호주 누구 있어? 호주 정도.
1: 호주 호주가 좀 애매하네요.
0: 호주가 이제 좀 하권으로 따지면
1: 누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말한다고 이름을 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유명한 밴드가 아닐 것 같은데.
0: 썬41 어느 정도?
1: 아 썬41은 아프리카의 강호.
0: 아 약간 강호가 네, 있구나.
1: 아프리카의 강호 정도. 네.
0: 뮤즈는 약간 벨기에.
1: 네, 벨기에 정도.
0: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두 곡을 먼저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Time Is Running Out이랑 Plug In Baby 듣고 올까요?
1: 네, 뮤즈 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표곡이죠. 네. Time Is Running Out, Plug In Baby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시죠.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오늘 뮤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뮤즈가 이제 1998년에 데뷔해서 네.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10개의 앨범을 낸 영국의 3인조 베테랑 밴드입니다. 이제 뮤즈가 90년대 초중반 영국의 대번에 위치한 팀머스라는 작은 해안 도시에서 이제 결성이 되었는데 사실 뮤즈 멤버들이 이 팀머스라는 지역을 정말 싫어했대요. 뭐 할 것도 없고 막 이게 뜨려면 뭐 음악 산업과 또 이제 거리가 멀고 이제 본인들이 네. 매우 답답해가지고 어떻게든 성공해서 여기를 탈출하겠다. 그래서 이제 무명 인디 밴드 생활을 하다가 머슬 뮤지엄 EP를 냈는데 여기 때 낸 싱글이 머슬 뮤지엄이 영국 싱글 차트 3위를 기록하면서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메이저 진출까지 네.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메이저 레이블과 이제 계약하면서 이제 1999년 데뷔 앨범 쇼비즈를 발매합니다. 이때 좀 이제 보컬 매튜 벨라미의 이제 보컬 스타일이 약간 우울한 분위기의 로그망을 담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라디오헤드 짝퉁이었고 많이 비교를 당했습니다.
0: 아, 라디오헤드 월드컵 티어로 가면
1: 아 라디오헤드는 거 비슷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브라질 스페인 이쪽입니다.
0: 네. 그쪽이야.
1: 네. 90년대 끼친 그리고 현재까지 끼친 이 음악적 영향력을 하면 그 정도입니다. 탑급 밴드입니다.
0: 오케이 오케이.
1: 예. 그런데 톰요크 본인조차도 매튜 벨라미 아 이게 너무 나를 따라한다고 이제 멘트를 하기도 했어요 직접. 근데 실제로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앨범 프로듀서가 라디오헤드의 두 번째 앨범 더 벤즈의 프로듀서 존 레키였기 때문에 좀 이런 비교를 유독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쇼비즈가 나올 당시에는

0: 라디오에도 이제 많이 비교를 당하게 했는데 지금은 뭐 후에 좋은 앨범이라고 또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1: 죄송하지만 너바나는 너바나는 어떤 어느 정도?
0: 아 너바나도 그 급이죠.
1: 아르헨티나 에, 아르헨티나 아니, 뭐 정도?
0: 피파 랭킹 항상 5위 안에 드는 그런 강호죠.
1: 아, 독일 뭐 이런
0: 독일,
1: 느낌.
0: 네, 이런 아, 느낌이죠.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아, 죄송합니다. 궁금해. 근데 이게 제일 깔끔하게 해결이 되네. 딱 그
0: 표를 만들어 볼까요?
1: 등급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한번 나중에 본인 채널에서 월드컵 맞았으니까 네. 티어 매기기 해가지고.
0: 근데 또 우리 록 팬들이 그런 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1: 아 그래? 네. 아 순위 매기는 네. 거? 아
0: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데 네.
1: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해야 이슈가 되니까. 아,
0: 그렇긴 네. 하죠. 같이 욕 드실까요?
1: 아니 저는 안 하죠. 저는 알겠습니다. 모르니까. 네. 어쨌든.
0: 자 네. 아무튼 이제 당시 영국 록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90년대 약간 중반 이제 브리팝이 몰락을 하고. 네. 로그막이 아예 쇠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 아까 저번에 이제 월드컵 특집 때 말씀드렸던 로비 윌리엄스, 스파이스 걸스 뭐 이런 팝 음악이 막 부상을 하고 케미컬 브라더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1: 못 들어봤어요.
0: 아, 케미컬 브라더스 2인조 전자 음악인데 약간 이런 음악들이 이제 뜨기 시작을 하면서 기타를 든 이제 기타 밴드들이 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중반 막 콜드플레이랑 뮤즈랑 같이 거의 같은 시기 때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네.
0: 뭐 스노우 패트롤, 킨 이런 이제 로그막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 영국 평론가들이 음악 평론가들이 항상 이 호들갑을 많이 떨거든요.
1: 아, 막 새로운 네. 뭐가 왔다.
0: 드디어 이렇게. 영국 록이 부활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이제 포스트 브리팝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포스트 브리팝 밴드들이 오아시스, 블러 이런 이제 브리팝 밴드들과는 달리 비 브리팝 밴드인 이제 라디오헤드한테 오히려 더 영향을 받았고 이때 당시 브리팝 밴드들이 아예 뭐 영국이 최고야 미국 진출 안 해도 돼 막 이런 태도였는데 당시 막 콜드플레이 뮤즈 같은 밴드는 뭐 미국에 대해 이제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상당히 유한 태도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만 갇히지 않고 미국 시장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나중에 뭐 뮤직 콜드플레이도 미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죠.
1: 혹시 죄송한데
0: 네네
1: 오아시스는
0: 아 오아시스는
1: 네 그러니까 오아시스도 되게 많이 듣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한 포르투갈
0: 지금은 포르투갈인데 약간 예, 그때 한창 활동할 당시에는 약간 우루과이 정도
1: 우루과이
0: 예.
1: 아 중상위 아 좀 상위권이 한 10위 안에 드는 느낌
0: 네 우루과이 정도 그때 사실 이제 오아시스 중후반이 예. 약간 인기가 좀 약간 떨어질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해체를 한 거거든요. 약간 부활하려고 할 때 둘이 싸워가지고 해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네. 지금 거의 뭐 탑급으로 자리 잡고 있죠. 네.
1: 근데 막상 활동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0: 네. 이게 전성기 때는 완전 진짜 엄청났죠 그때는 전성기 때는. 근데 약간 뒤로 갈수록 약간 쇠퇴하기 많이 시작했죠.
1: 전성기 때는 그러면은 한
0: 전성기 때는 뭐 거의 뭐 스페인
1: 아르헨티나 정도 네. 전성기 때는
0: 있죠.
1: 아
0: 네.
1: 그래.
0: 자 아무튼 예 아무튼 이제 뮤즈가 이렇게 라디오에도 이제 비굴을 당하다가 2001년 두 번째 앨범 Origin of Symmetry로 이제 자신들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 앨범은 현재까지도 뭐 뮤즈 최고 명반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약간 데뷔 앨범에서 라디오들을 좀 따라했다면 이 앨범은 막 클래식도 접목하고 풍성한 오케스트레이션, 뭐 광기 어린 하드로, 막 프로그레시브 이런 SF적인 분위기를 내면서 자기들만의 이제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영국 앨범 차트 3위까지 오르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형 록 페스티벌에서 이제 화려한 라이브를 선보이면서 영국 록신에서 존재감을 확 드러낸 앨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1: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두 곡 듣고 3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자 우리 뮤즈의
1: 아까 머슬 뮤지엄 한번 뭐
0: 그래 머슬 뮤지엄 데뷔 앨범에 실린 이제 머슬 뮤지엄 한번 듣고 그리고 뮤즈의 두 번째 앨범이 첫 곡이거든요. 뉴본.
1: 뉴본.
0: 네 이렇게 네. 두 곡 한번 듣고 오시죠.
1: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두 곡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 뮤직메카닝과 심야 막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뮤즈의 음악 만나볼 건데, 자,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앨범으로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한 뮤즈는 이제 세 번째 앨범 2003년 앱솔루션으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앨범에 수록된 곡이 바로 Time is Running Out, 히스테리아, 영국 앨범 차트 1위. 이제 Time is Running Out이 이제 영국 싱글 차트 8위, 빌보드 얼터너티브 송 차트 9위에 오르면서 미국 시장에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먹히게 되죠. 근데 이 앨범이 상당히 이제 뮤즈 개인적으로 이 뮤즈의 입문 앨범으로 제가 추천을 드려요.
3: 맞아요, 맞아요.
2: 예. 네. 근데 이게 가사가 좀 약간 이 매튜 벨로가 음모론 막 이런 거 빠져 있어가지고
3: 뮤즈. I think I'm trying. 뭐지? 가사가 기억이 안 나.

0: 아 진짜 좋아 노래. 네,
1: 노래가 네. 확 제가 한번 들으면 확 들어와요.
0: 맞아 맞아. 네.
1: 그리고 이제 이 노래 이 앨범으로 이제 큰 성공은 2004년 글라스톤베리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를 장식. 이때에도 이때 전날 헤드라이너가 뭐 오아시스, 폴 맥카트니였는데 헤드라이너인데 아 사람들이 뮤즈가
2: 뮤즈가 쓸 뭐야? 정도야? 약간 뮤즈, 이런 느낌인데
1: 의심을 샀는데 근데 여기 무대에서 말 그대로 아예 무대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논란을 잠재우고 최고의 라이브 밴드로 거듭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2006년 네 번째 앨범 Black Holes and Revelations를 이제 발매를 하는데 이전에 약간 막 클래식하고 플러그레시브록 메탈에 접목한 음악을 들렸다면 이 앨범은 약간 신디사이저로 강화하고 전자음악 펑크 팝적으로 이제 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게 됩니다.
2: 이게 그 삼각형 그 있는 건가? 비투가 되는
1: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네. 네 명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이 앨범은 영국 앨범 차트 1위, 유럽 전역에서 이제 1위를 하고 빌보드 앨범 차트 9위까지 오릅니다. 사실 이 영국 밴드가 그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네. 예, 근데 미국 시장에도 큰 성공을 얻고 전 세계적으로 450여만 장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이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이틀간 공연 매진, 세계 최고의 라이브 록 밴드로 자리 매김하게 됩니다. 이 앨범의 대표곡이 슈퍼매시브 블랙홀, 그리고 스타라이트. 이 두 곡도 또 국내에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 또 있어?
1: 예, 2009년 발매된 다섯 번째 앨범 더 레지스탕스가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이 앨범은 이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영감받아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그려낸 건데 네. 여기

0: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막 클래식, 뮤지컬, 오페라 이때는 뭐 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심포니 록적인 서양을 드러낸 앨범이죠. 이때 살짝 뮤지의 음악 색깔이 바뀌는데 이때 팬들에게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됐습니다. 근데 영국 앨범 차트 1위, 빌보드 앨범 차트 3위, 그리고 싱글 업라이징의 이제 성공으로 이제 이 곡이 이제 빌보드 얼터너티브 송 차트 1위, 네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500만 장을 판매하면서 뮤즈 커리어 최초로 그래미 베스트 록 앨범상까지 타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뮤즈가 또 이제 스포츠랑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네. 2011년 이제 런던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네네. 이때 공식 주제가 서바이벌을 이제 부르게 되면서 뭐 사실상
1: 이 노래 뭐지?
0: 그 노래가 좀 어려운데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서바이벌. 예. 그 폐막식에도 이제 공연을 하면서 사실상
2: 약간 상징이네 그러면.
0: 예, 세계 정상급 록밴드 중 하나가 되었죠. 근데 이때 런던 올림픽 때 폐막식이 뮤즈가 좀 묻혔어요 아마.
1: 왜요?
0: 이때 뭐 또 영국 하면 강국 아니에요. 강국, 예, 음악 강국. 예, 예, 예. 이때 뭐 베컴도 나오고 폴 매카트니 나오고 오아시스 리암 갤러거 나오고 해가지고
2: 그럼 좀
0: 예, 좀 없지 않아 묻힌 경향이 있습니다. 예.
2: 리암이 축구 선수로 따지면 누구 정도예요? 선수로 가면?
0: 아 선수? 약간 페페 정도 되지 않을까?
2: 페페 예. 포르투갈 수비수? 예. 어 페페
0: 거칠잖아요. 요새. 싸움 잘하고
2: 그리고 어쨌든 내노라 하는 선수였고
0: 예. 기강 또 팀 기강 한번 잡아
2: 그렇다고 역대 베스트 11에 들긴 아쉬운
0: 아니죠.
2: 아 오케이 아 깔끔하네. 네. 좋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제 2012년 여섯 번째 버스 더 세컨드 로우를 이제 발매를 하는데 네. 이 앨범은 이제 뭐 EDM, 더스텝 이때 당시 유행했던 덥스텝을 또 가져와가지고 뮤즈 앨범 사상 가장 실험적인 앨범이 되었고 또 팬들이 아니 뭐 밴드가 또 전자음악하냐고 또 이제 호불호가 또 많이 갈렸죠. 근데 뭐 파격적이라는 평도 있었지만 그때 뭐 EDM 유행 편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평가가 많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UK 앨범 차트 1위, 빌보드 앨범 차트 3위, 그리고 이 곡의 싱글 매드니스가 빌보드 얼터너티브 송 차트 19주 동안 1위를 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죠.
2: 아 이게 참 그 밴드 팬들이 제일 강 좀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일 바라는 게 많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막 좀 요즘 좀 핫한 장르를 좀 이렇게 내 거에 심으면 야 얘 편승하네, 야 성골 아니다 막 이러고 조금 앨범 퀄리티가 전보다 좀 안 좋으면 아 이제 끝났네 약간 이러고
0: 내가 말했지.
2: 그러니까 약간 늘 비판적이야. 약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느낌이 좀 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도 우리 밴드들이 또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여러 가지 음악적 실험을 실패하든 성공하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 제일 좀 공격적인 팬덤이 약간 제가 볼 땐 락 팬덤인 것 같아요. 막 헤드라이너 누구 쓰면 야 얘가 헤드라이너냐 하면서 그걸로 또 싸우잖아요. 엄청 예,
0: 역사가 또 깊은 만큼 그러니까. 팬들도 좀 다양하고 센 것 같아요.
2: 자 좋습니다. 자 일단 노래 세 곡 듣고 올 건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자 그러면 두 번째 앨범에 실린 Feeling Good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이 곡은 이제 니나 시몬의 곡을 이제 커버한 곡이고 또 이제 뮤즈 팬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또 베이스 음이 아주 강렬한 히스테리아 그리고 네 번째 앨범에 실린 상당히 팝적인 곡이거든요. 예, 스타라이트 이렇게 세 곡 한번 듣고 오시죠.
2: 자 좋습니다. 이렇게 세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심야음악당 뮤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게 뮤즈가 사실은 계속해서 앨범을 내는데 네네. 그게 초창기만큼 그렇게 큰 임팩트는 주지 못합니다. 뭐 2015년에는 7번째 앨범 드론스

0: 라고 이제 발매를 하고 이 앨범은 이제 영국 앨범 차트 그리고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둘 다 네. 1위를 차지하면서 그리고 또 2016년에 그래미 베스트 록 앨범상을 수상하면서 두 번째 그래미를 또 타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여덟 번째 앨범 시뮬레이션 세오리 또 이제 음악적 변신을 했는데 그렇게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네. 막 이때 막 SF 영화 그리고 뭐 사이버펑크적인 그러니까 레트로풍의 신스웨이브 전자음악을 녹여냈는데 그렇게 반응은 좋지 않았고 그리고 2022년에 아홉 번째 앨범 Will of the People에서는 이 앨범은 원래 이제 그 레이블 측에서 아, 베스트 앨범 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뮤즈 측에서는 아 베스트 앨범보다 사실은 이게 베스트 앨범이라는 게 네. 계약이 끝났을 때 계약 그 기획사를 이적할 때 한번 내는 거거든요.
1: 근데 그게 네. 회사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그거 먹으려고 그냥 아티스트랑 상의 없이 그냥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굿바이로 약간 내주는 거예요?
0: 계약마다 다를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 계약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까지 뽑아 먹잖아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네, 그런 걸로 거의 내는 경우가 많고 또 베스트 앨범에 와 신곡 한두 곡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 하는 편인데 사실은 이제 뮤지션으로서 가장 큰 성취는 베스트 앨범을 안 내는 것이다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0: 네, 아무래도 이게 싱글 모음집 같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자존심이 상한다. 옛날에는 막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1: 전개성이 없으니까 네. 그런 거보다 앨범적으로
0: 싱글 모음집 막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뮤즈가 이 베스트 앨범을 좀 안 내고 사실 그러면 베스트 앨범을 내는 대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음악들을 집약한 그런 새로운 신곡들을 모아와서 새 앨범을 내자. 그렇게 해서 낸 앨범이 이제 아홉 번째 앨범 Will of the People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또 상당히 메탈적인 또 성향을 드러내서 또 화제이기도 했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오늘 뮤즈를 왜 했냐?
1: 네.
0: 얼마 전에 앨범이 나왔습니다.
1: 열
0: 번째 앨범 더 와우 시그널이 이제 발매가 됐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컬 매튜 벨라미가 SF 이런 거 많잖아요.
1: 네.
0: 혹시 와우 시그널이 뭔지 아세요?
1: 와우 시그널?
0: 네, 와우 시그널.
1: 모르겠는데요.
0: 저도 찾아봐서
1: 무슨 알았어요. 전파 같은 거 같은데.
0: 1977년 외계인 신호를 잡기 위해 시행된 SETI 프로젝트라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평소와는 다른 아주 비정상적인 전파가 72초간 잡혀가지고 거기 이제 전파를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표기를 했을 거예요. 사람이 동그라미 치고 와우라고 써 코멘트를 남겼는데 이게 와우 시그널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이제 뭐 외계인, 음모론, SF 이런 거 관심하는 이제 매튜 벨라미였기 때문에 이런 이 제목을 이제 앨범 타이틀로 쓴 것 같아요.
1: 26일에 발매가 된다고
0: 예,
1: 하네요.
0: 예, 6월 26일. 예.
1: 지금도 근데 약간 영향력이 있어요. 뮤즈가 계속.
0: 그냥 뭐 꾸준히 앨범 내주는 것만 해도 밴드죠.
1: 네 그런 어쨌든 좀 그렇게 한때 어쨌든 시대를 풍미하던 사람이 네. 계속 활동을 해준다는 그렇죠. 것 자체로 그런 느낌이고요.
0: 그리고 파격 사실 이제 뭐 옛날 때처럼 이제 뭐야 이 노래 그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1: 약간 최근에 그 아이콘 매치 같은 느낌인가? 그러니까 레전드들 자선 경기 느낌인가?
0: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왜 이제 뭐 열 번째 앨범이면 거의 네. 중견 밴드니까 그럴 수도 있죠.
1: 약간 그 자선 행사하러 오시는 분 중에 그래도 좀 열심히 뛰는 느낌이네.
0: 그렇죠. 계속 앨범 내주고 뭐
1: 제라드 느낌이네 이번에. 리버풀 열심히 뛰는.
0: 스티브 제라드.
1: 그런 느낌이구나. 네.
0: 아무튼 그리고 이 앨범 역시 막 그 옛날에 약간 음악적 성향이랑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막 스페이스로 이렇게 우주적인 음악을 들려주면서
1: 네.
0: 약간 뮤즈가 뮤즈했다. 그런 앨범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1: 요거 그 지금도 근데 투어나 이런 거를 하긴 해요.
0: 계속 뛰죠.
1: 근데 네. 규모가 계속 상당해요.
0: 그래도
1: 아니면...
0: 뮤즈가 어느 정도는 그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네. 규모는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1: 근데 그 피지컬이 여전히 나오나?
0: 약간은 좀 딸린다는 그런
1: 그럴 소문이 없을 있는데. 것 같은데
0: 예전보다 약간 휴식 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런 게 있대요. 그래도 뛰어난 라이브를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후문이 전해집니다. 네.
1: 나중에 하긴 뭐 만약에 해외를 갔는데 대충 봤는데 그때 공연을 만약에 네. 뮤즈가 한다 그러면 저도 가볼 것 같기는 하니까.
0: 작년에 또 내한을 했어요.
1: 아 그래요?
0: 9월인가 10월인가
1: 어디서 했어요?
0: 거기 인천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어떤 락패랑 또 날짜가 겹쳐가지고 록팬들에게 좀 원성을 샀습니다. 아. 예, 그때 이제 헤드라이너가 스매싱 펑키스라고 하세요. 그 날이랑 또 뭐 겹쳐가지고 좀 원성을 샀죠. 왜 하필 이날 오냐.

0: 또 인천이랑 부산이도 왔다 갔다 했어. 아,
1: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 락 팬이 세. 좀 세.
0: 아, 그렇죠.
1: 제가 느끼기엔 좀 세요.
0: 자주 락부심이.
1: 락부심이 있어.
0: 어마무시하죠.
1: 힙부심보다 무서운 게 락부심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아, 오늘 뮤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뮤즈의 또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업라이징이랑 그리고 예전에 그 뮤즈의 파격적인 전자음악 변신 매드니스 한번 듣고 오시죠.
1: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뮤직메카님 보내드리고 저는 4부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자,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우탄입니다. 저는 우탄의 데려다 줄게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it's just you and me right now. Just come to me closer.
1: Let's go.
0: Woo-hoo! 좀 더 가까이 와 어깨가 닿을 수 있게 숨 쉬는 소리같이 들릴게 누가 떠오니 우리 자리 사이 안에 누구 하나 정도는 들어가겠네 짐승 맞긴 한데 물진 않어 내 말은 적어도 지금 여기

자, 우탄의 데려다 줄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우탄이었는데, 자, 골라온 이유는 지금 그 비건 씨가 뭐 얘기했었던 그 앨범 뭐 작업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 우탄이라는 래퍼가 이제 저랑 쇼미더머니 2를 같이 나왔던 형인데, 이 형이 또 이제 지금 K-POP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알파 드라이브 원한테도 곡 주고 막 SM 쪽에 곡을 되게 많이 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요 형이랑 얼마 전에 최근에 그냥 연락하다가 뭐 형 곡 좀 줘 했는데, 이 형도 약간 진짜 좀 잘 만들어주고 싶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놀러 와라 작업실 해가지고 지금 한번 비건이랑 가서 아예 곡을 한번 이렇게 쫙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좀 해봐야죠. 예. UP라고 업 뮤직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제로베이스원의 내일의 너에게 닿기를, 소유의 I miss you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4728님이 요가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재미로 키 한번 재봤는데 2cm가 큰 거 있죠? 자세 교정돼서 숨은 키가 나온 걸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거 저도 필라테스하고 막 했을 때 키가 자랐대. 키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게 굽어있던 게 좀 펴지면서 숨어있는 키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세호형보다 작았는데 1박 2일에서 쟀는데 제가 세호형보다 커진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근데 그때 도수치료랑 엄청 열심히 할 때라 아 이것들이 겹쳐졌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7286님이 안경 인생 청산하고 렌즈를 끼고 다니려고 렌즈 끼는 연습을 했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끼기 어려운 건가요? 렌즈 한번 끼는데 30분 걸렸어요. 아무래도 안경 그냥 쓰고 다닐까 봐요 해주셨는데, 저는 그 렌즈 끼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눈에다 이걸 대는 게 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걸 대는 게 어려운데 저는 그래 눈이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또 렌즈를 이렇게 끼는 거 보면 그 이유가 있겠죠? 렌즈가 그만큼 편하다는 거 아닐까요? 자, 저는 갈란트의 Wait in Gold 그리고 바지의 Beautiful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6: 파워 FM.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 뮤지컬 끝곡으로 재현 그리고 디어의 Try Again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축구 경기에서 승부를 바꾸는 한 장면, 한 선수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그 단단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닐 겁니다. 수많은 노력과 경험이 모여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를 만드는 법이니까요. 지치고 힘든 새벽이지만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볼까요? 매일매일 멋지게 제몫을 해낼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시까지 달려볼게요. 아이유 슬리핑!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아, 박수로서 저 슬리피 DJ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첫 곡!
1: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처음으로 솔로곡으로 음원 차트 1위를 해봤던 노래입니다.
0: 슬리피 피처링 송지훈의 쿨밤
1: 이라는 노래 듣고 오셨어요. 쿨밤.
0: 슬리피의 아이유 슬리피를 찾아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 시간에 맞지 않게 아주 신나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나게 방송을 하고 노래도 이 시간에 맞지 않게. 원래 딴 거 틀면은 저희 막 늘어지는 거 나와요. 저 신나는 걸로 갑니다. 약간 리듬감 있는 거, 템포감 있는 걸로 가요. 신나게 달려볼 준비 됐어요.
1: 많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두 시간 동안 저 슬리피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6월 22일에서 23일이 넘어갔어요. 곧 이제 7월이 다가옵니다.
0: 야, time is faster, time is thunder. 시간은 번개.
1: 자, 그럼 여러분의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서님께서
2: 시험 때문에 깨어있어요.
1: 톤을 너무 늦게 잡았다. 큰일 났다.
2: 공부 안 한 게 후회가 돼요. 엄마도 걱정이 많으신데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슬리피님 방송 들으면서 잠 좀 깨워볼게요.
1: 어허, 가성으로 잘못 잡았어요. 톤을.
0: 윤서씨!
1: 아이고, 시험 때문에 새벽까지 지금 뭐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엄마도 걱정이 많으시다고. 아, 나도 이제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두 명이 이제 뭐 진짜 고등학생이 됐어. 막 대학교 막 수능도 막 앞두고 있으면 막 아, 걱정을 하겠지 나도.
0: 공부 안 하니?
1: 시험 하렴. 과일 좀 먹고 해라. 야, 나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는데. 윤서 씨, 제 방송 들으면서 잠도 깨워지는 건 좋지만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는 건 좀 비추하긴 합니다. 이게 템포가 바이오리듬 약간 요런 게 아무래도 아침에 학교를 가고 시험도 아침에 등교해서 보는 거니까 너무 늦게까지는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도 이미 좀 많이 늦었으니까 적당히 하시다가 너무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돼요. 아셨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0: 송윤숙 님께서 아유, 술 마신 남편 마중 가서 데려왔어요. 겨우 재워놓은 후에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약간 화도 나지만 그럴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해해주려고 합니다.
1: 아, 우리 윤숙님 멋지시네요. 마중 가서 데려오실 정도면 많이 취하셨나 보다. 아, 윤숙님 화이팅이에요. 멋져요. 이해해주신 모습.
0: 자,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신청하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 샵 1077번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도 있고요.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SNS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셔서 슬리피의 아이유 슬리피, 슬리피 빼버려. 아이유 슬리피 앞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배미라님의 신청곡이 있네요. K-POP
1: 추억의 향기, 그리고 GOD의 0%.

자, 노래 듣고 왔고요. 여러분의 사연 두 분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정세연님께서 이틀 연속 늦잠을 자가지고 밤새서 공부하면서 듣고 있어요. 대학생의 일상이란 훗훗훗훗. 아, 세연씨, 야, 이거 대학생분들이 훗, 야, 훗 오랜만에 듣거든요. 훗, 원래 저희가 이거 어렸을 때 훗훗 많이 했거든. 훗 후훗. 이틀 연속 늦잠을 자서 밤새서 공부하면서 듣고 계시다. 대학생. 아, 대학생. 제가 그 요즘에 대학교를 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대학생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아, 즐기세요. 세연씨, 즐기시고 추억들 많이 남기시고,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네, 파이팅입니다. 8279님께서 카페를 하고 있어서 퇴근길 시간이 맞아 들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힘든 하루예요. 저는 아이 셋 워킹맘이에요. 심지어 이쁜 강아지와 고양이도 있답니다. 집에 가도 퇴근은 없지만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이에 어땠을까 듣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야, 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이 셋에 반려견과 반려모입니다. 와, 이거는 거의 뭐 끝판왕이죠. 예. 저도 이제 너튜브를 하면서 저희 집을 공개했을 때 제가 댓글을 이제 다 보고 웬만하면 이제 대댓글을 다 달아드리는데 꽤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애들 개들 대박이다. 애들 개들. 맞아요. 이거를 그냥 보시면 모르시고 경험해봐야 알거든요. 강아지 키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애기들도 연년생으로 있으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8279님 대박이에요. 아이 셋에 반려견 반려모. 집에 가도 퇴근은 없지만 이 말을 정말 이제 완전히 공감해요. 집에 가도 퇴근은 없지만. 저도 이제 퇴근해서 이제 집에 가면 라디오 끝나고 집에 가면 퇴근이 없어요. 물론 아이들 잘 때는 퇴근이지만.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8279님 화이팅이고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복작복작하니. 그렇죠? 힘들지만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279님의 신청곡이죠. 싸이의 어땠을까 듣고 오고요. 데프콘 피처링 구지성입니다. 래퍼들이 헤어지는 방법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0: 그럼 여러분의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양은희님께서
1: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데 사회생활을 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기운내서 아싸 아싸.
0: 우리 은희씨 아니 좀 뭐 힘드신 일이 있나 봐요.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 아, 사회 초년생인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난 분들을 그러니까 일적으로 만난 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않죠. 예. 뭔가 좀 친구로 만난 게 아니니까 좀 뭔가 베풀어 보세요. 베품을 받으면 나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면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럼 또 마음을 조금 얻기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무언가 돈을 써서 이렇게 커피를 사주지 않아도 어떻게 마음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조형주님께서 처음 글 남겨요. 신청곡은 황치열의 별이 될게 신청합니다. 어우 형주씨 용기 내셨네요.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신청곡을 남겨주셨는데 무조건 틀어드려야죠. 조형주님의 신청곡 황치열의 별이 될게 틀어드리고요. 이어서 프리스타일의 그리고 그 후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쿨하게 떨쳐버리고 싶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는 시간
1: 쿨밤 시작합니다.
0: 마지막에 제가 톤을 낮췄는데 딱이네요. 아니요, 끝까지 좀 높여볼까?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는 시간 쿨밤 시작합니다. 이것도 잘못 이거 잘 맞네. 옛날 그 사극 느낌이 좀 나네요, 그죠? 자,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만나보겠습니다. 김소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으악! 으악! 오빠, 저 오늘 공원에서 비둘기 똥 맞았어요. 굉장히 기분 좋게 공원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진짜 오늘 기분 진짜 별로였어요.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0: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비둘기 똥을 맞았다는 사연이 비둘기 똥을 정통으로 맞았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사연입니다. 기분 좋게 벤치 앉아. 우리 소정씨. 그쵸, 이게 똥들이, 새똥들이 이상하게 거의 다 하얀색이더라고요. 갑자기 생각합니다. 저랑 트로트 가서 안성훈 씨랑 그 너튜브 찍는데 새가 안성훈 씨 머리에 똥을 싼 적이 있어요. 와, 그것도 막 촬영 중에 머리 세팅도 다 돼 있는데 이거 진짜 난감해 하더라고요, 진짜. 소정 씨도 이거 옷에 묻었으면 이거 다 닦아내야 되고, 그죠? 아무래도 배설물이니까. 근데 어쩌겠습니까, 소정 씨. 헤쳐 나가야죠.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긍정적으로, 소정 씨. 저는 벌어진 일은 후회하고 짜증을 내왔자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막 짜증이 나고 내가 마음 상하고 에너지를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그런 시간을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오랜 시간을 겪었는데 어느 순간 되게 한심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인데 나 혼자서 계속 힘들어하고 나 혼자서 막 이것 때문에 짜증내하고 막 안 되겠다,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정 씨도 힘들겠지만 뭐 이런 거죠. 비둘기 똥을 맞다니, 이렇게 이건 운이 정말 좋은 거 아닐까?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누가 뭐 정통으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자. 에. 여러분, 쿨밤 코너에다가 쿨하게 떨쳐버리고 싶은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아이유 슬리피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듣고 와야겠어요. 이쯤에서 나비의 잘된 일이야, 탁재훈의 내가 선택한 길.

자, 이번에는 매주 한국 힙합을 소개해드리면서 사심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피처링해주세요. 아, 레이저 총이 좀 그립습니다. 레이저 총. 저번 주 레이저 총이 좀 그리워요. 다시 해볼게요. 피처링 해주세요. 아, 이게 날카롭게 피처링 해달라고 약간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아, 아, 아, 막 이렇게. 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피처링을 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오늘 제가 피처링 받고 싶은 분의 음악 첫 번째, Jackie Y, Unchained Propaganda 라는 음악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미들 featuring Uneducated Kid Paul Blanco, Siren 리믹스입니다. 제키와이 씨도 참 첫 등장 때부터 너무 강렬했고 지금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피처링을 참 받고 싶습니다만 안 해주겠지. 진짜 난리가 났었죠. 제키와이 씨가 처음 나왔을 때 참 여성, 한국 여성 래퍼의 어떤 새바람을 일으켰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호미들 분들도 나왔을 때 참 와, 이렇게도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이제 세 명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뭐 예전에 리듬 파워가 있었지만 또 호미들만의 음악적인 색깔을 가지고 활동하는 친구들은 없었기 때문에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피처링 한번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Uneducated Kid Paul Blanco. 아이 뭐 최고의 분들이죠. 언젠가 제가 DM을 또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 Jackie Y, Unchained Propaganda라는 음악, 그리고 호미들 피처링 Uneducated Kid Paul Blanco입니다. 사이렌 리믹스까지 듣고 올게요.

아,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사연 하나만 읽겠습니다. 5735님께서 신랑이 감기에 걸려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일하느라 죽 한번 못 끓여줬었는데 오늘은 큰맘 먹고 마트에서 사온 전복으로 끓이는 중이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깜짝 놀라겠죠. 남편 얼른 나 미카의 해피엔딩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맞벌이 부부신 것 같아. 맞벌이 부부시니까 이제 일하느라 아픈데 맛있는 것도 못해주고 죽 한번 못 끓여줬는데 이제 큰맘 먹고 전복으로 이제 끓여드리고 있어요. 아유, 이렇게 그 마음도 이쁘신데 라디오까지 이렇게 이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편분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735님이 보내주신 신청곡이죠. 미카의 해피엔딩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옵니다.

0: 화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에 물건을 담아두면 내용물이 줄지 않고 끝없이 나오는 보물단지를 뜻하는데요. 설화에나 나올 법한 화수분이 우리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설치된 공유 냉장고가 바로 그 보물단지죠. 착한 냉장고, 둘의 냉장고, 행복 나눔 냉장고.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식료품과 음식을 기부할 수 있고 필요할 땐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규칙은 비슷합니다. 또 냉장고가 빌틈 없이 제철 과일,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 시원한 음료수 등으로 가득하다는 점도 꼭 닮았고요. 매일 새롭게 채워지는 마법의 보물단지, 그 비밀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마음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잠이 잘 오는 노래. 새벽 2시에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 노래를 선곡해 보았어요. 볼륨을 높이시고 잔잔한 음악 들어보실까요?

0: 슬리피가 추천하는 새벽 2시의 음악 오랜만에 듣습니다. 유리의 가 클럽 믹스 버전 듣고 오셨습니다. 아 신나네요. 쪼쪼쪼쪼쪼. 자 여러분들 잠 좀 깨셨죠? 깨셨어요?
1: 네.
0: 아 좀 깨셨군요. 자 이제 기지개 한 번씩 피시고 여러분들 아직 주무시면 안 돼요. 아니다 주무셔도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 주무셔도 됩니다. 예, 네,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야 되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주무셔도 되고 지금 내가 자면 안 된다 하는 분들 일어나세요. 자 기지개 한번 딱 피시고 스트레칭 스트레칭 진짜 중요해요. 우리 스트레칭 합시다. 자 등 폈어요. 고개도 들고 거북목 거북아 저리 가 거북목 저리 가 가. 자 이어지는 코너 슬리피가 추천하는 아니구나 좋아하는 관심 있는 그런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그 뮤지션의 음악도 들어보는 시간 슬리피의 최애랑 놀기. 아 약간 락 버전이에요. 슬리피의 최애랑 놀기. 아 오다라다옹. 자 오늘은 버블 시스터즈를 제 뮤지션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 버블 시스터즈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을 것 같고. 자 버블 시스터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버블 시스터즈 2003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당시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4인조 R&B 보컬 그룹이었어요. 데뷔 초에는 서승희, 강현정, 김수연, 김영지 씨였는데 뛰어난 가창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파격적인 모토로 큰 화제를 모았고 실력파 여성 보컬 그룹의 대표주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데뷔곡 버블송과 함께 It's Raining Man, 애원 등을 통해서 폭발적인 화음과 소울풀한 보컬을 선보이면서 한국형 여성 R&B 하모니 그룹 보컬의 장인들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죠. 이후에 좀 멤버를 교체를 했어요. 이에 멤버 교체를 겹치면서 현재는 서승희, 강현정, 랑쇼, 이지영 체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버블 시스터즈의 노래 It's Raining Man 그리고 애원 이렇게 두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버블 시스터즈 It's Raining Man 애원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너무 좋은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 버블 시스터즈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버블 시스터즈의 최고의 강점은 멤버 개개인의 역량이 있는데요. 멤버 모두가 뛰어난 실력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았어요. 화려한 기교보다 감정을 전달하면서 빅마마와 함께 2000년대 여성 보컬 그룹의 전성기를 이끈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세대를 초월하는 화음과 진정성 있는 음악 때문에 현재에도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숨겨진 명품 보컬 그룹 R&B 여성 하모니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버블 시스터즈의 노래도 듣고 올게요. 사랑 먼지 그리고 바보꽃 두 곡 듣고 옵니다.

꾸준히 신곡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현역 뮤지션으로 활동 중입니다. 특히 라이브 무대와 공연을 통해서 탄탄한 팬층과 만나고 있는데요. 단순한 여성 그룹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은 여성 보컬 그룹 시대를 상징을 하면서 한국 대중음악사에 이름을 남겼어요. 특유의 감성 그리고 하모니를 가진 버블 시스터즈의 노래 중에서 Back to Me 듣고 저는 듣고 있니 도영아로 돌아오겠습니다.

버블 시스터즈의 사랑 먼지 바보꽃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버블 시스터즈는 화려한 방송 활동보다는 음악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슬리피의 아이유 슬리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저 슬리피가 이번 주에 새롭게 발견한 핫한 신곡, 핫한 아티스트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고 있는 동영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골라온 최근에 나온 신곡, 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들 누군지 만나보겠습니다. 성시경 씨 신곡이 나왔습니다. 나의 하루처럼. 야, 이 발라더의 강세입니다. 발라드의 강세. 멜로망스의 김민석 씨죠. 굿바이 이렇게 신곡들이 나왔는데 우리 이 시간에 또 좀 맞아요. 네, 잔잔하게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이어서 사연을 좀 더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신지혜님께서
1: 밤중에 잠이 안 와서 드라이브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혼자만의 거리를 다니면서 라디오 듣는 기분 너무 낭만적이네요.
0: 맞습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를 뭐 가끔 듣죠. 아, 좀 잠이 안 와서 드라이브 했어. 드라이브 들으면서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라디오도 듣고 그러면 좀 기분이 나아지더라고. 뭐 이런 글들이나 뭐 영상들을 본 적이 있다가 저도 해봤어요. 처음 이제 차를 타고 이런 거를 즐길 수 있을 때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신지혜 씨 많이 즐기십시오. 이때 낭만 있어요, 진짜. 그리고 나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좀 해보셨으면 하는 추천하는 짓거리예요. 짓거리는 너무하죠. 짓이에요. 짓 뭐 나쁜 말 아니잖아. 행동이에요. 추천하고 싶은 행동입니다. 밤에 차 없어. 차가 없어. 원래 여기 차가 많은데 차가 한 대도 없어. 혼자 나와서 드라이브를 탁 하면서 창문을 탁 열고 라디오를 탁 틀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탁 틀고 꼭 한번 해보세요. 7902님께서 음악 들으면서 자려고 무심코 튼 라디오가 오늘따라 음악도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DJ가 슬리피님이시라니. 아이들은 잘 크고 있죠?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에서든 이렇게 라디오에서든 뭐 예능에서든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크고 있어요. 둘째, 첫째는 이제 벌써 이게 좀 어려워. 한국 나이랑 뭐 이거 뭐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뭐 24년생 딸이랑 25년생 아들이 있는데 너무 잘 큽니다. 예, 키도 잘 크고 말도 이제 조금씩 늘고 있고. 근데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보다 어떤 방면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러니까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심각하게 다가가진 않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감사하고요. 그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7902님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애프터클럽은 매일매일 DJ가 다르고요.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저 슬리피가 아이유 슬리피라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놀러오시고 뭐 다른 날도 좀 놀러오세요. 그때는 이제 다른 DJ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를 좀 듣고 올까요? 우리가 누구? 다이나믹 듀오 다시 쓰는 이력서라는 노래,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이의 꿈. 아, 이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제가 곽범 씨랑 송하빈 씨랑 샘 해밍턴 씨 그리고 저까지 해서 아침마당에 나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불렀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라디오에서 응망이었거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가 끼집어 넣습니다.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 토이 피처링 이적의 리셋, 이렇게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쉬우시죠? 아, 너무 아쉽습니다. 매주 끝날 때 그 이렇게 아쉬워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쉬우시죠? 근데 항상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똑같은 분들인데 너무나 아쉬워해 주셔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네요. 이렇게 저희 라디오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은 미라니의 한시라니가 방송됩니까? 왜 이러지 자꾸? 끝날 때가 돼서 그런가? 내일은 그 미라니의 한시라니가 방송이 되니까 듣지 마세요. 제 것만 들으세요. 제 것만. 슬리피의 아이유 슬리피만 들어주세요. 아셨죠? Spy Air Some Like It 하시라는 모르는 노래입니다. 모르는 가수고요. 근데 좋은 노래겠죠. 스파이에어의 Some Like It Hot. 좀 핫해 보여요. 뜨거운 노래. 신나 보입니다. 좋은 노래 같아요. 이 좋은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아직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운전하시고 아직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항상 건강, 안전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슬며 드세요!

0: 서울에 자리 잡은 어느 평범한 국밥집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차림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한 제복에 가슴엔 빛나는 훈장까지 달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사장님은 익숙하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국밥집 사장님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의논했고 그 결과 식사 쿠폰을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분들께 드리게 된 거죠. 국밥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이웃, 일부러 가게를 찾아 매출을 올려주는 이웃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국밥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한 마음 덕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 6월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국가대표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0: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1: 찬 바람이 조금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TMI. 가성비로 파인다이닝을 즐기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장현주의 Something Special입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작은 사치조차 부담스러워진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로 플렉스하는 기분 느끼고 싶다는 인식이 많아졌는데요. 프리미엄의 양식만 가져와서 가성비 있게 즐기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파인다이닝 놀이가 있는데요. 진짜 비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못 가는 대신 2, 3만원대 뷔페에 가서 그 뷔페 음식으로 파인다이닝처럼 아주 예쁘게 플레이팅해 가면서 먹는 거죠. 하는 방법 몇 개 알려드릴까요? 접시에 소스를 예쁘게 담은 다음 김밥이나 스시를 한 점 올려 먹거나 스프 위에 구운 연어를 올리고 견과류를 뿌려서 연어 스테이크처럼 먹는 거죠. 디저트도 아이스크림 위에 맛있는 과일을 듬뿍 올려서 먹는 겁니다. 그쵸, 이때 소스 막 숟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찍 긁으면서 약간 디자인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은 느낌 확실히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뷔페에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내 원래 페이스대로 맛있게 많이 드신 다음에 두 접시 정도만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먹는 재미 느껴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평범한 것 같은 내 일상도 특별하게 내가 꾸며본다면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오늘 이 스튜디오를 5천만 국민이 다 깨서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그 책임감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천만이 듣는다고 하니까 좀 긴장이 돼요. 그래서 500만으로 줄여서 할게요. 네. 우선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시스팡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강소미님, 오, 이 방법 되게 좋은데요? 뷔페에 가면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한 번에 최대 많이 담으려고 꽉꽉 채워서 가져갔었는데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먹는 것도 기분도 좋아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뷔페 가서 저도 도전해볼게요. 연어 스테이크 렛츠고! 내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너무 재밌고 기분이 좋았던 게 그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그 음식 미식가처럼 어떤 약간 코미디언인지 코미디언 준비하는 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저는 개인적으로 피기푸아가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돼지 간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 이렇게 표현 하나라도 좀 멋들어지게 하면은 참 유쾌하기도 하고 기분도 달라지고요. 0929님,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으려고 이어폰을 꼈는데요. 자꾸 지하철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소리가 한쪽에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귀로는 펀펀 듣고 왼쪽 귀로는 지하철 안내 멘트를 듣고 있습니다. 이따 점심시간에 새 이어폰 사러 갈까 고민되네요. 찡디라면 퇴근길을 위해서 급하게 이어폰 사러 갈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갔죠. 예. 저는 특히 운동할 때 이어폰을 많이 끼는데 와 한쪽만 나온다? 운동이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운동에 집중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결국은 그냥 짧게 스트레칭만 하고 돌아가는 길에 새 이어폰을 구매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점심시간에 얼른 사러 갔다 오세요. 장하나님, 제가 어제 열이 38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출근합니다. 아빠가 타주신 생강차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출근 중이에요. 저도 아직은 아빠 품이 고플 나이인가 봅니다. 찡디는 감기 걸릴 때 어떤 거 먹으면 싹 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삼계탕이요. 이 뜨끈한 국물에 고기 다 먹고

먹고 그 밥도 약간 죽처럼 해서 다 먹고 이러면은 뭔가 확실히 그 감기 기운을 몰아낼 기운이 들어오는 느낌? 하나님도 오늘 점심때 주변에 삼계탕집이 있거나 여유가 있으면은 꼭 한번 챙겨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쯤에서 저희는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6월 23일 찾아주신 분은 한다정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다음 달이면 남편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동안 아기 키우느라 영혼까지 탈탈 털리며 고생한 남편을 위해 제가 아주 큰 마음 먹고 고생했다 격려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마음

0: 같아선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날아가고 싶었는데요. 아직 아기가 어리다 보니 혹시라도 타지에서 아프거나 특이사항이 생길까봐 눈물을 머금고 가깝고 안전한 인천의 한 호텔로 럭셔리 호캉스를 예약했습니다. 며칠 뒤면 출발이라 예쁜 아기 수영복에 물놀이 장난감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두고 혼자 을왕리 밤바다를 바라보며 힐링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가 아주 제대로 가래가 낀 기침을 시작하네요. 하하, 남편이 힘내라고 야심차게 준비한 서프라이즈 여행인데 호캉스가 아니라 방구석 요양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찡디, 저 물놀이 장난감 챙겨서 인천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을 거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시고요. 남편, 그동안 육아하느라 고생했어. 복직해서 힘들 텐데 같이 힘내보자. 사랑해.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신청합니다.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한다정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실 다정님이 사연 보내주시고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아, 준비했던, 기대했던 럭셔리 홈캉스 잘 다녀오셨을까요? 그리고 아기도 또 금방금방 아프지만은 아이들은 또 금방금방 낫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제발 이게 어떻게 준비한 건데 또 어떻게 간 건데 아기도 좋은 컨디션에서 잘 물놀이도 하고 즐겼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육아휴직 끝나면 다정님이 짊어져야 할 육아와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두 분이서 잘 해오신 것처럼 잘 같이 그 짐 나눠서 행복한 육아 또 행복하게 가정생활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이에요. 우리 다정님이 남편에게 사랑을 전했듯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목동 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 응원과 함께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화요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게요. 8907님, 지난 주말에 강릉으로 여행 다녀왔는데요. 술 한잔 먹고 결제하려고 카드를 빼다가 지갑에 꽁꽁 숨겨둔 비상금 5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다시 돌아와서 찾지도 못하는 돈인데 왜 이렇게 눈앞이 아른거릴까요? 찡기는 잃어버린 돈 다시 찾은 적 있어요? 저한테 그 기운 좀 주실래요? 저는 잃어버린 돈을 찾은 적이 사실 없습니다. 남들은 지갑 잃어버려도 다들 돌아오고 찾는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일주일 쓴 새 지갑도 못 찾은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액땜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5만 원에 2026년 나쁜 기운들을 다 버려버렸다. 그 비용 지불했다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개운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는 빈 공간에, 빈 내 마음에 좋은 일들만, 그리고 더 큰 돈들이 들어올 일들만 남았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조이슬님, 둘째 육아휴직 복귀 후 제 아침을 지켜주는 찡디. 아침 일찍 나오는 게 쉽진 않지만 덕분에 재밌게 출근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트랙스케쳐의 투유 신청해요. 아, 복직을 하셨군요. 또 사실 어디가 더 편하다, 뭐가 더 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둘 다를 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과 육아를. 항상 또 일찍 일어나셔서 또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희 펌펀투데이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게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트랙스케쳐의 투요, 제임스 블런트의 Same Mistake 두 곡 들어보시죠.

플렉스캐처의 투요, 제임스 블런트의 Same Mistake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하나하나 이어서 만나볼게요. 권소희님, 최근에 헤어 오일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향기로 고를까 고민하다가 제일 일반적이고 평이 좋은 장미향으로 골랐는데요. 뭐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썼는데 이게 웬걸? 향기가 너무 좋아서 쓴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한 명 이상은 향수 뭐 썼냐고 저한테 물어보네요. 후기가 좋은 건 진짜 이유가 있나 봐요. 찡디는 향기 좋다고 칭찬받은 적 있어요? 어떤 향 제일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향도 나와의 궁합이 안 맞으면은 남들이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향은 뭔가 살짝 그 나무향, 우디라 그러나요? 그 향이랑 그 시트러스한 거? 조금 상큼한 향 나는 거? 그런 걸 또 지금 뿌리고 있고요. 8325님, 오늘도 출근해야 해서 간단하게 아침 해먹으려고 했더니 빵이 다 타서 새카매졌습니다. 집에 연기도 조금 찼고요. 아침부터 그냥 맛있는 빵을 먹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네요. 찡기는 토스트 같은 브런치 좋아해요? 저 토스트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너무 타면은 그거 숟갈로 긁어내면 돼요. 그러면은 새까만 것만 긁어내면은 안에 또 얼마나 노릇노릇하게 익었는데요. 겉만 탄 거라 그냥 드셔도 됩니다. 예. 아, 토스트에 짜임 발라서 그냥 바삭하게 한 입 먹고 싶네요. 아, 엔야의 Anywhere Is 이 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인데카솔로 이어갈게요.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말실수님입니다. 징대 안녕하세요. 저희 부서에 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첫인상도 좋게 남겨드려야 할 것 같고 일을 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새로운 부장님을 보자마자 부장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부장님 좋은 사람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정말 어디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장님은 저만 보면 좋은 사람 되세요 하고 이야기하셔서 부장님을 자꾸 피하게 되네요. 찡디, 긴장하면 어김없이 말실수를 하게 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긴장해도 말실수하지 않게 이런 제 모습에 잉데카솔 팍팍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말실수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긴장 많이 하고 또 처음 만나는 자리고

뭐 이러면은 좋게 보이고 싶은 의욕이 넘치다 보면은 말실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말실수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펀펀투데이 하면서도 진짜 막 크고 작은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직도 이것 가지고 놀리는 분들 조금 계시는데, 그때 제 입병을 한 절 만드실 때 입덧한다 그랬다가 친구들이 막 엄청 놀렸던 기억도 나고요. 작은 말실수 하나하나 다 세면은 끝도 없어요. 예. 근데 시간 지나면 오히려 부장님과 더 친해졌을 때 이게 좋은 기억이자 추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해프닝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싶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도 언제든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면 잉대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GD 태양의 굿보이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라도 조금씩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을 할 예정인지 펀펀투데이에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제가 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다른 사연과 신청곡도 매일매일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506님, 찡디, 20살과 27살이 만나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네요. 중3 아들과 중1 딸과 멍뭉이 딸 3마리나 있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찡디가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일찍 출근하면서 고생하는 저희 부부에게 행복한 일들이 더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찡기는 만약 결혼하게 되면 멍뭉이 키우고 싶은지도 궁금하네요.

이 마음은 굴뚝 같죠. 그러니까 뭔가 아들이나 자식 둘에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다른 한 손에는 이제 반려견이 함께 따라가면서 산책을 하는 그림. 너무 행복한 그림이잖아요. 행복하고. 그래서 뭐 멍을 키우고 싶은데 그보다 결혼이 먼저지 않겠어요? 엄청 일찍 하셨네요. 전 37인데 좀 27살에 만나 벌써 애가 중3이고. 부럽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김현정 님이 신청한 플레이브의 그런 것 같아, 핑클의 인디언 인형처럼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문안인사로 잠 깨워드리고 궁금한 이야기 F, 챗 잉피티 장명소로 돌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수영님이 어제 저녁 8시에 잔 아들이 새벽에 일찍 깨서 오늘도 같이 아침 먹고 있어요. 저는 늦잠 좀 자고 싶네요. 신청곡은 루시의 아지랑이요. 얼마나 피곤해요 진짜. 아들 밥 잘 먹이고 나서 또 여유 있게 한번 낮잠, 이때 자는 잠이 꿀잠이잖아요. 꼭 주무시길 바랄게요. 유수영님의 신청곡 루시의 아지랑이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일어나라고요? 오늘의 기상성 레인보우의 텔미

레인보우의 텔미텔미 듣고 왔습니다. 화요일 아침을 펌펌과 함께 열어봐야겠죠? 얼른 일어나서 출석 체크 문자 보내주세요. 박범주님, 올감찡디 차분해 보이고 좋네요. 헤어 때문에 세 살은 어려 보인다. 37 가땅. 먼저 감사하고요, 박범주님. 저 세 살 안 어려도 37입니다. 저 마흔으로 40살로 아셨군요. 저 90년대생이에요, 여러분들. 이 간혹가다 이 40대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 억울해요. 나 굉장히 서운해요. 선주님, 쨍디 이발했나봐요. 오늘 어려 보이네요. 아, 그래서 앞머리를 조금 내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님. 0614님, 쨍디 폴킴인 줄 알았어요. 오늘따라 닮아 보여요. 어, 그래요? 폴킴 씨에겐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게 시작을 하네요. 아까 박범주님 아니었어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데 이불을. 아, 우리 제작진이 37살 폴킴이라고. 9113님, 아침부터 배고파서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먹으면서 출첵합니다. 출근길에 꼬르륵 소리 나면 창피하니까요. 야, 이런 효과음은 다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대체? 네. 잘하셨습니다. 아침에 먹는 거는 살 안 찌고 좋아요. 네. 1756님,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오늘도 힘내서 일할게요. 펌펀투데이 듣고 있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아, 1756님도요, 파이팅 하시고요. 또 안전하게 일해 주시고요. 네, 항상 새벽마다 나오는데 참 반짝이는 띠를 두르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존경스럽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3417님, 에? 찡디, 효과음 핑계? 제가 언제 또 효과음 핑계를 댔어요? 이 소린 대체 뭐야? 무슨 방귀를? 우리 지금 감사한 친구분들 문자에 방귀라니요? 이게 무슨? 에. 자, 여러분, 보는 라디오 켜놨습니다. 제가 어떻게 방송 진행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SBS 고릴라 어플 켜시고 파워 FM 클릭 후 보라 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고려 기파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그레이.

0: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1위로 타. 휴무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클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레노.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앱. 지난주에 한정은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찡디, 요즘 유행하는 멍청한 댓글 달기 하는 거 어때요? 요즘 SNS에서 멍청한 댓글 달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멍청한 댓글 달기,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항상 이렇게 조금 뒤쳐져 있습니다. 이 찾아보니까요, 최근에 이런 글이 있었대요. 제일 멍청한 댓글 단 분에게 80,000원짜리 애플 망고를 공짜로 드립니다. 제주의 한 농장 SNS에서 글을 올린 건데요.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80,000원이면 얼마임? 야, 이분 80,000원어치 애플 망고 다 가셨겠네. 와, 이분 우승이네. 이거 재밌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능이 느껴지지 않는 댓글 콘테스트. 우리 친구들도 지금 바로 멍청한 댓글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지금 한국 월드컵 경기 중인데 홍명보가 골 넣었음. 또 나 95년생인데 환갑잔치함. 아니면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DJ가 누구임? 야, 이거 좀 긁히네. 인권이 누구임은 괜찮아요. DJ가 누구임은 나 이거 너무 긁히네. 그리고 아, 오늘 비 온다길래 선글라스랑 비키니 챙겼음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 지능이 제로인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라만 봐도 보고 싶은 분 바보 1등을 뽑아서 두뇌 건강에 좋은 호두가 잔뜩 들어간 호두 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비타민 음료도 보내드릴까요? 지능이 느껴지지 않는 댓글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752님이요. 잠깐만요. 멍청한 댓글 달기요? 에헤, 찡디 잘생겼어. 헤헤. 왜 이렇게 바보처럼 뭐 이런 이 기분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뭐 요런 뉘앙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아, 이렇게 바보처럼 웃는 건 아니라고 우리 제작진이 얘기를 해줬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처럼 지능이 느껴지지 않는 댓글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사의 멍청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나는 멍청해.
1: 화사의 멍청이 듣고 왔습니다. 지능이 느껴지지 않는 댓글들 받아보고 있고요. 오늘은 1등에게는 머리 좀 좋아지시라고 호두가 들어간 호두과자 보내드리고요. 랜덤 추첨을 통해 비타민 음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수준 한번 만나보시죠. 2482님, 냉장고에서 반찬 꺼냈는데 왜 차갑죠? 그러게요? 왜 차갑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장은희님, 까마귀가 짹짹짹 울어요? 그럼 까마귀가 어떻게 울지? 까악까악은 아닌데 짹짹짹 우는 거 아닌가? 이어서 김보람님, 댓글 여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보람님이 현명해 보이네. 야, 보람님 굉장히 똑똑해 보이네요. 예. 신부균님 간단하게 보내셨어요. 응애, 이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26님, 왜 이번 월드컵은 바쁜 아침에 하지? 선수들도 아침에 뛰느라 힘들고 응원도 저녁에 해야지 더 재밌는.

0: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국이 멍청한 거예요. 이게 저녁에 사람들 보기 편한 시간대에 이 월드컵 틀어줘야 이거 다 같이 응원도 하고 시청률도 높게 나오고. 여러분, 요거 참 이해되지 않아요? 이어서 박영호님, 아이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에 여럿이 더 탔더니 10,000원 내라고 글자 뜨던데 이거 어디로 입금해야 되죠? 박영호님도 참 이거 모르셨구나. 이거 마지막에 탄 사람이 10,000원 내는 거예요. 이거 다 같이 타라고 탔다고 이 10,000원 내는 게 아니에요, 박영호님. 아, 이분도 참이 지능이 느껴지지 않네요. 2295님, 오늘도 30도까지 올라간대요. 와, 눈 펑펑 오겠다. 야, 오늘 주제가 이렇게 지능이 느껴지지 않는 쪽으로 가니까 우리 친구분들 날라다니네. 야, 자, 지금 저희 계속해서 노래 한곡 듣고 올 건데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지능이 느껴지지 않는 댓글들 많이 보내주세요. 이분들 중에서 한분 뽑아서 1등에게는 호두과자 보내드릴 거고요. 또 1등이 아니더라도 랜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게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브레인 노홍철의 더위 먹은 갈매기 띄워드릴게요.
1: 여름, 여름.

0: 노브레인 동철의 더위 먹은 갈매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궁금한 이야기 F에서는요. 멍청한 댓글 콘테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1등에겐 호두과자, 나머지 분들에겐 랜덤 추첨을 통해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많이 왔어요. 문자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4599님.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림자가 자꾸 저를 따라해요. 와 정말 때로는 이분 뭐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은 싶은 문자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야 오늘 1등 선물 호두과자잖아요. 9639님이 문자 하나 주셨어요. 1등 되면 호두과자 받으러 천안 가야 하나요? 목동으로 오시면 돼요. 천안까지는 저희가 안 보냅니다. 목동으로 오시면 돼요. 6806님 우가우가? 우가우가! 야 6806님 우가우가! 이 나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몇몇 친구분들은 지능 조금 이 높은 분들은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었을걸요? 3402님 차 탔는데 어디서 자꾸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요 정도만 해도 이 지능이 느껴지는 거지. 이게 약간 이분은 뭐 상반은 약간 학자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효과가 있네요 오늘은. 4945님이요. 세차장이 가까워서 걸어갔다 왔어요. 그래요 이게 우리 맞아요. 건강 생각하면은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야 돼요. 차 놓고 걷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어서 9319님. 비 맞았는데 옷이 축축합니다. 이거 옷 불량인가요? 9319님. 환불 안 했어요? 이래서 미리 입어보고 이거 다 해봐야 된다고요. 아 9319님 이거 이 지능이 다 느껴지네. 차승민님이요. 이것도 월드컵 관련한 건데요. 월드컵 보면 현지 해설이라는데 현지가 누구예요? 유명한 분인가요? 이거 모르셨구나. 이분이 해설에서는 우리나라 1등이라 이게 웬만하면 현지 해설 모시려고 하는데 이분을 못 모시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분들 모시는 거거든요. 이 현지 유명한 분인데 차승민님 몰랐네. 이분의 귀한 거 알아가시네요. 7263님 어제 식당에서 밥 먹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부가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안 먹었는데? 야 오늘 큰일이네. 1등 어떤 분 뽑아야 되지? 6302님 버스 정류장에서 기차 기다리는데 기차가 안 와요. 좀만 더 기다려봐요. 이게 조금 배차 간격이 길 수 있어요. 아, 야 오늘 정말 이 어떤 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1등 댓글 뽑아봐야겠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바라만 봐도 보고 싶은 분 줄여서 바보 1등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을 뽑았습니다. 앞서서 현지 해설 현지가 누구냐 유명한 분인가요 보내주신 차승민님 1등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우리 차승민님에게는 호두과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정말 멍청해 보이려고 애써 노력하는 거 다 느껴졌고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는요 3부 장명 센스 넘치는 친구들과 함께 챗 잉피티 장명서로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우연물을 미리 치워줘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2: 카페24 프로.
1: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2: 카페24 프로.
1: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2: 아, 카페24 프로.
1: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3: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우리말 지킴이.
7: 집에 갈 때 편의점에 들렀다 갈게. 집에 갈 때 편의점에 들렸다 갈게.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들렀다와 들렸다 중 어떤 표현이 바른 걸까요? 정답은 들렀답니다. 들렀다와 들렸다가 헷갈리는 큰 이유는 각각의 기본형을 혼동했기 때문인데요. 들렀다의 기본형인 들르다는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는 상황에 쓰입니다. 반면 들렸다의 기본형인 들리다는 소리를 인식하거나 경험했을 때 쓰이지요. 정리하면 잠깐 방문하거나 들어가는 행동이 있을 땐 들렀다, 소리가 귀에 들어올 때는 들렸다로 사용하면 되겠죠.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기가 인권, 기가 인권 이름이 필요하다.
1: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이름을 지어드릴게요. 챗 잉피티 장명소. 이름도 만들고 잠도 깨는 일석이조 시간, 챗 잉피티 장명소 시간입니다. 장명이 필요한 분들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챗 잉피티 장명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 이진희님 만나볼게요.
2: 찡디 안녕하세요. 친구들을 만나면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쇼핑몰 내에 있는 식당인데요. 더운 날씨에 밖에서 이동하지 않고도 밥 먹고 차까지 마실 수 있고 차를 가져온 친구는 주차까지 편해서 어느새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가는 고정 식당이 되었는데요. 이 식당 이름만 부르면 정이 없고 아지트라고 하자니 뭔가 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날 때마다 가는 식당 애칭이 있을까요?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고 식당은 한식을 파는 곳입니다. 이름을 듣기만 해도 학창시절 때 생각이 나거나 밝고 즐거운 느낌이 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이진희님에게 선물 보내드리고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 할 때마다 가는 한식 식당의 애칭을 만들어달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학창시절 생각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달빛 요정 역전 말루 홈런에 축배 띄워드립니다.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축배 듣고 왔습니다. 챗 잉비티 장명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진희님이 고등학교 동창 모임 할 때마다 가는 한식 식당 애칭을 지어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 이 식당의 애칭 한번 지어보시죠. 7049님 최고의 우정을 만드는 식당 최우식. 7049님 따끔. 이어서 8258님 약간 귀엽

네요. 보고 식당 친구들 봐도 봐도 좋고 또 귀여움이 많이 묻어나죠. 보고 식당 8258님 따끔. 이선혜님 현지 식당. 그렇죠. 최고의 해설위원 이름은 현지고요. 최고의 셰프의 이름도 현지로 갈 수 있는 거죠. 현지 식당 우리 펀펀스타의 아니겠어요? 우리 이선혜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현지 식당 너무 좋은데요? 6137님 월드컵 시즌 기념으로 음바페 추천해요. 이게 약간 이 프랑스식 음식이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한식인데 음바페? 그래도 음바페 착착 감기네요. 6137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학창시절 의미를 많이 녹이셨어요. 5511님 학창시절 생각나는 곳 교무실. 이게 또 학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좋은 추억이 있는 분이 있고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이 있죠. 끌려가는 분이 있고 가서 칭찬받는 분이 있고. 5511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교무실도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우리 이진희님 잘 듣고 계시죠. 0202님이 일진 아니고 이진이네. 이게 일진이 있고 이진이 있었어요. 약간 일진은 아닌데 그의 곁에서 겉도는 친구들 이진이네. 0202님 따끔. 이성주님 예약했니? 야먹자. 이성주님 따끔. 다시 한번 우리 이진희님에게 보내는 0752님의 문자예요.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0752님 완전 따끔이야. 따끔. 한정은님 급식 먹으러 오라던데 보건실로 가면 되나? 아직 그 지능이 돌아오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건실로 가면 되나? 우리 한정은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는 오늘은 개인적으로 현지 식당 혹은 교무실 이쪽으로 한번 정해보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재밌습니다. 챗 인피티 장명수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사연은 1010님이 의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매일 저녁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아파트 놀이터 공터에서 캐치볼을 합니다. 눈, 비 올 때만 빼고 거의 매일 나가서 캐치볼을 해요. 그러다 보니 아들의 투수 실력도 저의 포수 실력도 일취월장하여 이제는 명 배터리 못지않네요. 투수와 포수를 묶어서 배터리라고 부르잖아요. 매일 캐치볼하는 저희 부자 배터리에 특별한 애칭을 만들고 싶어서 친구들을 찾아왔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신 1010님에게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 정말 아들과의 너무 소중한 멋진 추억 만들고 있는 아버지시네요. 투수와 포수에 따라서 명품 배터리, 낭만 배터리, 아기 배터리 등등 별명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1010님의 부자 배터리의 애칭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이와의 갑자기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IOI의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챗 잉피티 장명수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1010님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매일 캐치볼을 하는 부자의 배터리 이름을 부탁하셨습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 이 부자 배터리에게 특별한 애칭 한번 지어보시죠. 0202님, 캐치캐치 야구핑. 초등학교 6학년이면은 요거 핑 시리즈 졸업했을 거예요. 0202님, 따끔. 약간 그동안 우리 펀펀에 쌓인 게 많으신 분 같아요. 0431님, 문자 씹은 거 배터리. 문자 씹은 거 배터리. 저희가 본의 아니게 또 문자를 소개 못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0431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박봉선님, 사랑의 배터리. 아, 유명한 노래죠. 사랑의 배터리 박봉선님 따끔. 이거 나올 것 같았어요. 박인용님, 현지 배터리. 오늘은 정말 우리 현지가 붙는 모든 거는 이 지특기예요. 최고의 배터리, 현지 배터리. 우리 박인용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펀펀을 듣는 분들은 빵빵 터질 만한 거죠. 예. 3399님 던질래 말래. 3399님 따끔. 커피 쿠폰 안 던질래요. 임수빈님, 캐치볼 몇 시에 해요? 메시. 임수빈님 이거 너무 좋은데요? 캐치볼 메시예요? 임수빈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3283님 음바페도 깜짝 놀랄공. 음빨라. 음빨라. 3283님 따끔. 3356님 자려고 누웠는데 캐치볼. 3356님 따끔해. 죄송해요. 1165님이 또 도전하셨습니다. 강부자. 강한 부자라는 의미. 강부자. 야,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1010님과 아드님 취향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부자의 강부자 배터리 1165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390님

달면 삼키고 쓰면 배터리. 0390님, 따끔. 8223님, 아들아, 아빠한테 던져. 줄여서 아빠던. 야, 아빠던. 이분들이 이 약간 타자 듀오였으면 괜찮은데, 배터리인데 빠던이면은 빈볼 맞아. 이거 공 맞을 수 있거든요. 8223님, 따끔. 5215님, 있는 힘을 다해서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5215님, 마지막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 또 아주 멋진 일을 많이 왔는데, 날이 날인 만큼 현지 배터리 쪽에 마음이 좀 가네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7: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10: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1: 광고 듣고 왔습니다. 6753님이 징디 오늘 철업디 김영철 씨 생일이에요. 철업디가 태어난 날과 같은 6시 23분에 축하합니다.

녹화받으면 느낌이 다를 것 같다고 해서 시간 맞춰서 보냅니다. 철업디가 들으시려나? 우리 철업디 오늘을 마음껏 누리길 바라며 어머님께 감사를 담은 인사도 잊지 마세요. 김영철의 막갈이 신청합니다. 야, 지금 철업디 밖에서 지금 손을 막 흔들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SBS 파워 FM의 정말 큰 기둥이자 대들보이자 보물. 우리 철파엠 철업디 김영철 씨의 생일 이어지는 철파엠에서 생일 축하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 그래서 김영철의 막갈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라뷰 소말찍 철업디 생일 축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유바오미.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움.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

자, 오늘 생일 받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자, 저랑 같은 날 아, 태어나셨네요. 특별히 특별히 특별히 축하드립니다. 6월 23일 생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영철버스 코너에서 네덜란드의 생일 문화에 대한 글귀를 소개해드렸었죠. 네덜란드에서는 자기가 자기 생일 케이크를 사서 오늘 내 생일이야 같이 먹자 하면서 동료들과 소소한 축하를 나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셀프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면 서로 부담도 안 될 것 같고 누가 내 생일 축하 안 해주나 기다렸다가 아무도 안 해준다고 실망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셀프 케이크 이벤트 괜찮은 것 같죠. 생일이 뭐 별거냐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축하 나누면서 즐겁게 기념하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셀프로 축하하며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잘 들었다 영철이 Happy birthday to me 김영철의 파워FM. 오늘 생일이라고 얼마나 시끄러울까 그럴 예정인 저 김영철입니다.

0: 2026년 6월 23일 화요일이네요. 7234번님이 노각 열린 날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박재범 좋아로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아, 아이유 콘서트 몇 년 전에 갔을 때 게스트가 박재범 씨였는데 그 인트로 빰빰빰빰빰빰 뭔가 팡 터지면서 그때 그 설렘이 오늘 첫 곡 나오는데 콘서트도 생각나고 정말 생일 축하에 어울리는 곡처럼 기분이 좋았더랬어요. 조혜영님이 아프지 말고 오래 살아요. 라디오 오래 해주고 하트 뿅 주셨습니다. 진짜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아, 라디오 무조건 오래 할 거예요가 아니라 앞에 건강이 허락된다면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라디오 DJ 저기 2시간 열심히 하려고 어젯밤에 뛰고 왔잖아. 한강도 뛰고 운동해야 돼요. 그쵸? 이메라님이 철업디 생일 축하 축하 축하 하트 뿅뿅뿅. 저도 생일만큼은 내가 제일 기쁜 날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 일이네요. 오늘만큼은 최고로 행복한 날 되세요. 맞아, 오프닝에 생일이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참 우리가 생일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축하 좀 덜 받거나 못 받으면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최고의 날 누려볼게요. 혜란 씨 말 덕분에. 2734번님이 한 달 전쯤 SBS 앞 오목공원 산책 가다가 철업디 마주쳤을 때 다른 동료들은 철판을 든데 저는 오! M본부 든다고 솔직히 말했더니 아, 잔잔한 거 좋아하는구나. 실망하신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철업디 인별그램 팔로잉 중이라 오늘 생일이신 거 알고 축하해드릴 겸 철파임 틀어봤습니다. 근데 마침 저도 음력 5월 9일 오늘 생일이에요. 2734번님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죠? 예, 아침에 같은 7시 시간대가 있잖아요. 이제 테이크로 든다고 그랬어요. 이제 울산 동생이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유튜브도 보고 뭐 인별그램도 팔로우하는데 듣는 거는 잔잔한 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좀 차분한 애들 좋아하는구나 그랬죠 제가. 와주신 것도 너무 웃기다. 2734번이 말하고 또 걸렸구나.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어쨌든 여러분 철파엠으로 문자 보내시면 더 다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생일 저랑 똑같이 받으신 분들 같이 우리 축하 나누기로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 퍼준데이 가볼까요?
1: 오늘 퍼준데이 할 거야.
0: 오늘 퍼준데이 할 거야. 7234 조혜영 이미란 2734번님부터 시작해서 오늘 문자 고릴라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홀케이크 퍼드릴게요. 샤르고 싶지 짧은 문자

0: 50원 기본자는 100원, 골려는 무료니까 아시죠? 자, 적극 문자 참여해 주시고 랜덤으로 쭉쭉 보내드릴게요. 문화 선물 있는데 7월 1일 개봉하는 영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 예매권입니다. 전편에 이어 재난 액션 마스터 제랄드 버틀러와 모레나 바카린의 열연에 더불어서 조조 레빗을 통해 눈두장을 찍은 로먼 그라핀 데이비스의 합류로 완벽한 세계관이 완성됐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철가루들 문화 선물 게시판 확인. 자, 화요일 4부는 과학 편의점 있죠? 어? 이 편의점에 과학이 있어요? 과학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화요일의 마스코트 과학 제시 작가님 만날 거고요. 고릴라 지금도 켜져 있습니다.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아, 투유까지는 없었구나. 거짓말을 하는구만. 잘 버티는 게 기본이라. 해피 벌데이까지만 있습니다. 네, 뒤에. 자, 그리고 SBS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언학임이죠 여러분.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 10년째 언학임. 광고 듣고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어디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2: 아, 차가.
1: 시원한 잠, 누잠.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8: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9: 어?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8: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르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에서 만나요.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치 달려봐요. 오, 오, 오, 오, 오. 생활의 플러스 오데리 그간 줄인 뉴스는 오데리 정미 짠내 폴폴 8708 올 아웃.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 시장과 골목형 상점 120곳에서 가게 보탬 페이백 주간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3%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인데요. 전통 시장 이용을 늘리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기간에 참여 시장에서 물건을 산 뒤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지정된 환급 장소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구로시장, 망원시장, 청량리, 청가물시장 등 서울 전역의 참여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1인 최대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카드와 현금 등 결제수단 관계없이 가능하고 행사기간 같은 시장에서 사용한 영수증은 합산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백 행사와 함께 시장별 자체 할인 행사도 있다고 하니까요.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도 보고 환급 혜택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Diary 두 번째 소식은요. 여름 내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은 수수수 수분 함량이 약 90%로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수박을 먹을 때 이걸 살짝 뿌리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알죠? 아시나요? 뭐예요? 소금인데요. 수박에 소금을 살짝 뿌리면 단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고요. 더운 여름철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박의 칼륨과 소금의 나트륨이 근육세포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소금이 미각을 자극해 입맛을 돋우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 땀도 많이 흘리고 입맛도 없다면 수박에 소금 살짝 한 꼬집 정도 뿌려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였습니다. 아, 또 감자 좋아서 또 감자 10개 사서 5개 삶아서 소금 뿌려서 먹고 어제 이제 삶아 놓고 오늘 왔거든요. 이따가 소금 저기 소금 살짝 뿌려서 감자 먹어야 되는데 또 수박 사야 돼. 오데리 하다 오데리 따라하다 보면 오데리만 따라해 보세요. 하루가 바쁠 거예요. 이번에 꼭 여러분 수박에 소금 살짝 우리 뿌려서 먹자고요. 정미희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기말고사 시작하는 아들 아침밥 든든히 먹여보냈는데 아유, 덩치는 산만해도 뒷모습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모든 학생들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길 얍 하셨습니다. 중간고사 문자 엊그제 본 것 같은데 벌써 또 이제 6월 23일 오늘 또 이제 기말고사 또 이러다가 우리 또 7월달 청취율 조사 한 해 너무 빨리 가죠 그죠? 너무 바빠. 어쨌든 준비한 만큼 오늘 잘하고 오고요. 원래 뒷모습이 좀 늘 짠해 그죠? 8708번님이 아직 일주일 차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힘들어서 매일 우울의 연속인데 출근길에 철업디 목소리 듣고 낄낄대는 게 제 낙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랑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어제 제가 자기 전에 보고 잔 너튜브 우울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쓰면 안 된대요. 아 놀라운 발견이죠. 라캉 프로이트 막 설명하면서 병원에 가도 선생님들도 그 우울의 원인은 우울감은 우울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안 쓰기 시작해야 된대요. 기쁘지가 않아 조금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더라고. 오늘

0: 이제부터 한번 바꿔봐. 우리 8708. 또 내가 알려줄 테니까 친해지는 법하고 내가 매뉴얼이 얼마나 많겠어. 일단 오늘 라디오 듣고 가면서 그래? 우리란 단어만 쓰지 말라고 안 써봐봐. 오늘 어떤지 꼭 알려줘요.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에서 꼬단면 세트를 드립니다. 자, 7시 18분 23초 4초 지나가고 있고요. 날씨 알아보러 가볼게요. 기상청으로. 경화 박경화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대.
0: 자, 오늘 날씨 어떤지 한번 쫙 들어볼까요?
1: 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와 전남 남부를 비롯해서 낮까지 전남 남부 서해안과 남해안, 밤까지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부산 울산에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가 28도, 대구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이 나타나겠고요. 내일과 모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9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네 머리는 짧은 머리, 애쓰기나는 단발머리, AOA 단발머리 듣고 빵야빵.

0: 있으니 아주 솔직히 미리린 티 참 좋아 딴딴딴. 아침에 일어난 작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수분 보충 음료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야 빵야 빵야.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수분 회복 솔루션 링티와 함께하고요. 의사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설아 개석거라 설아 설아 김설아님입니다. 철파엠의 시작부터 함께한 오리지널 철가루인데요. 철푸덕 철푸덕 덕덕이 플러스 철가루면 철푸덕 그죠? 그렇게 함께 출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입사 10주년을 맞이했네요. 매일 아침 제 출근 준비와 출근길을 즐겁게 두신 철업디가 축하해 두시면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철업디도 10주년 축하드려요. 우리 같은 또 10 years anniversary. 자,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설아님.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 빅뱅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떠나보지 말고 떠나가라.
1: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0: 어, 보너스 문화 밖에 드셨고 축하 축하 설아 설아 김설아님. 먼저 일단 우리 설아님 아 congratulation 10 years anniversary 10주년 축하드립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러면
1: 철가루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 또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0: 그러니까 생일날 연결되니까 설아님 그죠?
1: 네 맞아요.

0: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 무수히 많은 날들을 저와 출근길 함께 했겠네요.
1: 네, 그렇죠.
0: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사라님?
1: 지금 저는 은행에서 창구 업무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니, 매일 라디오를 아까 들었을 텐데 어때? 10년 동안 저 좀 변한 것도 있고 어때요? 그래, 좀 변한 건 없고 그런데 어때요?
1: 철없디 그 주름은 늘었는데
0: 어.
1: 그 입담이랑 텐션은 여전히 똑같이 높으신 것 같아요.
0: 늘었어?
1: 여유도 좀 많이 생기신 것 같고.
0: 어, 아, 텐션이 늘었어. 주름도 늘었어. 찐웃음. 아니 근데 설아 씨도 그럼 10년을 다니셨잖아요.
1: 네네.
0: 어때요? 그 지금 이제 뭐 좀 바뀐 게 좀 있나요?
1: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막 입사했을 때는 이제 저만 찾는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단골 고객분들이 없었는데
0: 지금 단골 고객들이 지금, 늘었어.
1: 네, 지금은 이제 지점 옮길 때마다 이제 저를 좀 찾아오시는 단골 고객분들도 많이 늘고 이제 그만큼 이제 고객분들이랑 신뢰가 조금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0: 야, 근데 미용실은 디자인의 샘 따라갈 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렇게 은행은 그냥 이렇게 바뀌면 아유 그 직원 없네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따라온다고요?
1: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0: 대박이다. 네. 10년 동안 슬럼프는 없었고요?
1: 있었죠.
0: 아, 있었죠, 있었죠.
1: 네, 제가 그 지점 옮겼는데 그쪽이 이제 조금 실적이나 이런 거 달성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가지고 그때 조금 이제 슬럼프 왔었어요.
0: 하지만 또 잘 극복하셨고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분 보충 음료는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마실 때마다 100상 2만 원씩 쌓아드리고 제한 시간 30초. 깡총깡총 큰 길을 가졌고요. 당근을 좋아해요.
1: 토끼.
0: 연상 퀴즈. 우유, 노란색, 생쥐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1: 아, 지금 못 들었어요.
0: 우유, 노란색, 생쥐, 쥐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1: 퀴즈.
0: 노래 퀴즈.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땡땡을 타고.
1: 풍선.
0: 속담. 콩, 땡땡도 나눠 먹는다.
1: 한쪽.
0: 색깔 퀴즈. 빨간색과 이 색깔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죠?
1: 파란색.
0: 넌센스. 깨가 죽으면 뭐가 될까? 깨가 죽으면 죽은 깨가 된대요.
1: 아, 죽은 깨.
0: 잘하셨어요. 10만 원권 받게 되셨고요, 설아님. 여기서 철가루 퀴즈. 설아님은 맞추지 마세요. 대표적인 밥도둑 간장에 싱싱한 게를 담가 숙성시킨 음식이죠. 게딱지 밥을 쓱쓱 비벼먹는 게 별미인 네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 오늘 상품 홀케이크 써고요. 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지막 한마디 해준다면 설아님.
1: 공교롭게 저가 내일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태어나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2주 뒤에 저희 친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김장순 오빠와 그 전소정 새언니의 결혼 너무너무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짧게 한마디 될까요?
0: 그럼요.
1: 예, 저희 이제 회사에 많은 직원분들 계시는데 저한테 특별히 도움 많이 주셨던 최윤실 부장님, 김항해 상무님, 박혜원 과장님, 박미래 대리님 항상 너무 감사하고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5: 노란산.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세계물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쯤엔 전 세계의 담수 수요가 공급을 약 40% 초과할 거라고 합니다. 심각한 물 부족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량과 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큰 차질이 생기죠. 이제 물은 더 이상 틀면 나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물 부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개인과 가정, 기업 모두가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철가루, 너 나 좋아 싫어? 너 아직 얘기 안 했다. 철가루, 너 나 좋으면 이제 일어나.
2: 누구 아이디어예요, 도대체?

서랍지 않게 뮤직타임. 오늘은 김진아님의 사연입니다. 시원시원하게 선물 뽑기 한번 해볼 텐데 그 전에 아주 나이스 잊지 마시고 이 기분은 뭐 어떻게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6월 23일 화요일 김영철의 생일에 받게 될 랜덤 선물 아주 나이스하게 뽑은 거 진공 쌀통 진공 쌀통 진아씨께 챙겨드리면서 진아씨 사연이 제가 소리에 좀 예민한 게 그중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시계 초침 소리예요. 찌깍거리는 게 왜 그렇게 거슬리는지 몰라요. 그냥 벽시계를 달아놨다가 째깍 소리에 잠을 못 자가지고 저희 집은 벽시계든 탁상시계든 무조건 전자시계로 바꿨답니다. 사실 남편이 집 이사하면서 예쁜 벽시계를 사고 싶었는데 그걸 못 들어둬서 미안하긴 합니다. 유유 다비치의 시간 나 멈춰라 들어주세요. 진아님

근데 이거 째깍째깍 소리했고 물어보면 나올 거예요. 예민한 소리, 예민한 냄새, 뭐 예민한 것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청각에 예민하신 거죠. 남편이 원하는 벽시계는 그러면 침실 아닌 곳에 거실이나 이러면 저 베란다 쪽에. 자, 그래서 오늘 새로운 공감을 대 주제 예민해서 미안합니다입니다. 왜 다른 거 다 넘어가도 이거만큼은 예민해서 거슬리고 신경 쓰인다는 것들 있죠. 아니 근데 진아님 저도 그러고 보니까 노트북 소리 같은 거죠. 이건 또 약간 서로 일하는 것 같아서 또 괜찮아. 나도 째깍째깍이 그러고 보니까 별로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또 예민해진다. 하나씩 있어 그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코일리안 무료 첫 번째 졸업생이죠 다비치의 시간 한 몸처럼 뮤직 스타트.

자, 오늘 새로운 주제 여러분, 센스티브. You so sensitive.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해서 미안합니다. 자, 우리가 뭐 전반적으로 한 두 개씩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민한 것들도 또 너무 예민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 이 부분은 좀 예민해라고 한번 당당해도 되는지. 아, 그리고 뭐 괜찮아, 뭐 쭉 볼게요. 박영호님, 아, 나 과자 봉지 뜯을 때 그 옆으로 쭉 찢어버리는데 예민해요. 봉지는 이렇게 위를 뜯어주세요. 아, 영호님,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그게 성의 있게 막 과자 탁 뜯어서 먹고 싶은데 뭐 찍 이렇게 하면. 아니, 왜냐면 중간에 남으면 접을 수도 있잖아요. 영호 씨, 난 이해해요. 그래. 푹 뜯다 보면 또 막 쏟고 이러잖아. 그래. 다 이렇게 뜯는 방법 있는데. 9403. 영화관에서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의 그 큰 숨소리요. 이렇게 조용한 장면 나올 때 집중했는데 숨소리가 이렇게 너무 크면 이게 신경 쓰이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들으니까 다 나 신경 쓰일 것 같아. 아, 이게 숨소리가, 아, 뭐 숨소리가 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 그죠? 뭐 그게 어때 하는데. 아니야 있어. 그 조용할 때 숨 넘어가는 소리까지 다 들리면 안 될 때 있잖아요. 허정혜님은 전 그 금액 적을 때 코 콤마 안 찍는 거예요. 격리 직업병인 것 같은데 콤마가 없으면 읽는데도 그렇고 너무 불편해서 예민해요. 그치, 700만이면 7 콤마 000

10점만 해야 되는데 7000 가면 하나 둘 셋 그치 20 100제 이거 있어. 나는 정현이 일본어 띄어쓰기 안 돼 있거든요. 나 미칠 것 같아. 나 진짜 어디 일본 문부성 만나고 싶어. 띄어쓰기 좀 하라고. 근데 일본인들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라 그래. 박경수님 저는 버스만 타면 뒤에서 그 속닥속닥 얘기하는 소리에 예민해요. 아씨 주식 얘기 뭐 지인 흉보기 등등 수다가 너무 잘 들려 괴로워요. 아 약간 귀가 발달한 건가? 아, 아 그러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나 다음에 이렇게 누워서 아 진짜 이게 들려서 그런 거죠. 아 나 경수 씨 때문에 미치겠네. 김민정님이 저희 남편 선입 선출에 예민해요. 수건, 속옷, 양말, 빨래 이거 한 그거 한 거는 맨 뒤로 가야 해요. 근데 골고루 이렇게 사용한다고. 아 이게 그런 게 또 이게 수건하고 속옷, 양말 이렇게 빨래 한 거는 이렇게 맨 뒤로. 그렇지. 근데 해놓은 거는 약간 맨 뒤 가고 이게 왜냐면 해놓은 거 앞에 있으면 또 그걸 쓰게 되니까. 박혜연님은 창문에 손자국이요. 저는 그게 견딜 수가 없었어. 애들이 창문 그냥 만지면 하지마! 소리 지르면서 바로 가서 닦아요. 근데 누가 막 그러잖아요. 아니 또 닦으면 되지. 아 안 돼. 아 각자 예민한 거 다 하나씩 있어. 아 좋아. 나 젓가락도 난 예민한 거 한 두 개 있는 거 너무 좋아해. 나 다 괜찮아. 나 제일 별로지 않아요? 뭘 다 괜찮아 한두 개씩 있으면서. 홍성민이 저는 빛에 예민해요. 잘 때는 암막 커튼 치고 무조건 다 끄고 자야 해요. 한 줄기 빛도 용납할 수 없어요. H.O.T. 빛 신청합니다. 아 성민이 그렇구나. 저도 그런데 요즘은 하얀 거 열어놓고 자요. 아침에 5시 반쯤에 환해지는 거 올라오는 거 그것도 보고 싶어가지고. 뭐 또 사람은 차이 있으니까. 안 돼요? 한 줄기 빛도 용납할 수 없대요. 모두 제 생일 기념으로 홀케이크 홀케이크 선물 챙겨드리면서 노래는 H.O.T.의 빛.

0: 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대 곧단 코너죠. 매주 화요일 핫한 시사 키워드를 골라 쉽게 풀어드립니다. 아하 신보야. SBS 보도국 정다운다운 기자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정다운입니다.
0: 2714번님, 기자님 오늘 철없지 생일인데 생일 축하 노래 한 소절 불러주실 수

0: 빛나요. 문자가 왔는데.
1: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철 DJ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0: 여러분, 웃음의 포인트를 저만 이해했나요?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노래를요, 이렇게 하면 길어질 거란 거 아니까. 불러주실 수
1: 아니
0: 있나요? 생일
1: 생일이니까
0: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냥 박자 호로록 빨리.
1: 생일이니까 너무
0: 그러니까.
1: 축하드려요. 네.
0: 2724번님 문자 아주 센스 있었어요. 홀케이크 선물 챙겨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생일 노래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노래 안 하시는 분인데.
1: 아니에요. 네.
0: 이따가 매주 노래 하겠어요?
1: 그건 오늘 생일이라.
0: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도 생방송으로 달리고 있는데 오늘 어떤 주제로 갈지 먼저 컷 들어볼까요?
2: 교권 추락 등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참교육이 화제가 된 배경에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와 생활지도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무너진 교권과 학교 교육 현장을 배경으로 가상의 특수조직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의 활약을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화제입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제로 교권보호국을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알고 싶어요는 교권보호국입니다.
0: 와, 저 이제 금토일 8화까지 몰아보다가 어제
1: 네.
0: 9화 10화를 보면서 딱 다 보고 이제 왔는데 마침 주제가 이건데 상반기에 제에게도 진짜 가장 재밌었던 드라마 중 하나인데
1: 재밌었죠.
0: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K드라마 참교육이죠.
1: 네.
0: 교권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했죠.
1: 맞아요. 이게 그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현실 속 교권보호에 대한 논의도 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참교육이 가상의 교육부 산하기구, 그러니까 교권보호국의 감독관들이 폭력과 응징을 통해서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공개된 지 사흘 만에 640만 시청수를 기록하고 비영어권 쇼 가운데는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극중에 묘사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상황을 두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이런 평가와 함께 아니다 오히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데요. 근데 이 드라마에 그려진 이 가상의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자, 그래서 이 교권보호국이라는 걸 실제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1: 네, 이 첫 시작이 민주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곳이 경기도입니다. 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걸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교사들 중에 특수부대 출신들, 해병대, 공수부대 출신들이 많다면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를 이제 위기에 처한 학교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통제가 안 되는 사안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개도하고 또 그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 고이숙 제주교육감 당선인도 취임 후에 이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0: 이게 이제 드라마처럼 운영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1: 네, 이게 안민석 당선자의 구상대로 이 교육청 안에서 국 단위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건 교육청 자체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 국 단위로 이게 승격이 되려면 3개과 9개 팀을 갖춰야 돼요. 근데 현재 경기교육청 안에 이 교권보호 업무는 생활교육과 교권보호 지원팀 등 2개 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권보호국이라는 걸 새로 만들려면 현재보다 최소 인력이 3배 이상 필요해지고요. 또 추가로 시민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신설될 수 있는데요. 이 안 당선자가 연내에 개편안을 만들면 내년 3월에는 교권보호국이 출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수위는 이 교권보호국 신설을 통해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 교장한테 알리고 학교가 24시간 내에 이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교권 침해 특성

0: 항상 그 피해를 증명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1: 야,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건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만연하다는 뜻도 있겠죠.
0: 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그 해에 총 4,200여 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근데 이 교보위 개최 건수가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교원에 대한 상해나 폭행, 또 성폭력 범죄 이런 것들로 분류되는 침해 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교육계에서는 이렇게 제자나 제자의 부모를 신고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보위 개최를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제 침해 건수는 훨씬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죠. 이제 드라마에는 사실 뭐 학생뿐만 아니라 이 학부모 관련한 에피소드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1: 아주 뭐 재밌게 연기를 다 잘해주셔가지고 공감도 하고 실제 저런 거 있는데 교육 현장 얘기는 어떻습니까?
0: 실제 사례를 보면 네. 드라마 설정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한 경우도 많다고 일선 교사들은 얘기합니다. 교총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교사들이 학생보다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큰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담 사례를 몇 가지 보면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교실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연 걸 두고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추위를 느꼈다면서 아동 학대다 이렇게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아동이 등교 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학습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담임 교사를 정신적 학대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동 학대 신고는 사실 대부분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기는 합니다.
1: 네.
0: 하지만 그 조사 과정에서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사직을 고민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1: 뭔가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드라마의 설정이 워낙 과격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클 것 같은데요.
0: 네,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교권보호국 신설을 파시즘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만들 수는 있겠지만 드라마 속 방식으로는 안 된다면서 교권보호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시민단체에 정치하는 엄마들도 이 학교 질서를 신체적 힘과 군대식 위계, 남성적 무력으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 네, 김옥나님이 예전에 희망사항 중 선생님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피 직업 중 하나라는 게 아쉽고 씁쓸합니다.
0: 네, 그렇다고
1: 왔습니다.
0: 하더라고요.
1: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퀴즈 내주실까요?
0: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상황을 응징하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교권보호국을 실제로 만들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보기는요. 1번 참교육, 2번 잠교육. 자면 안 돼. 우진이 의기소침이 될 수 있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지금까지 SBS 보도국 정다은 기자님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자, 정답들 참교육 보내주고 계시네요. 최민건님이 1번 참교육, 씁쓸한 요즘 학교의 모습인 것 같아요. 0505번님도 1번 참교육. 드라마 보면서도 마음이 안 좋았던 건, 자, 정말 드라마인데 전국 선생님들 모두 오늘도 파이팅 주셨습니다. 3992번님, 0821번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1부 찰가루 퀴즈 정답은 간장게장이었습니다. 5798번님이 간장게장 요즘 순살 형태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밥 비벼 먹기 너무 편해요. 아, 그죠. 그 껍질 때문에 조금 불편했는데. 김정우님이 그리고 1368번님이 모두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홀케이크 보내드리고요. 생일 기념으로. 자, 선곡 확인하시고 전 영철 번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이 튠.

0: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 출제에 참여할 전문가를 찾습니다. 공단은 7월 5일까지 검정형 및 과정평가형 자격시험 문제 출제 공모전을 진행하는데요. 검정형 자격 분야는 건설재료 시험기능사 등 20종목, 과정평가형 분야는 가구 제작 산업기사 등 20종목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RDK 출제위원 인력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국가기술자격 사업,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모닝 메아야 해보여 주시면 플리즈 안 주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100%

0: 결코 가볍지 않은 화요일의 아침 단사 양철 본색
1: 행수생 再为我送温暖你为我
0: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SNS 계정에 들어가서 한국 소식을 읽거나 한국어로 프랑스의 소식을 전하고 그러다가 가끔 언니의 옛날 이메일 주소나 아이디를 입력해 계정을 찾아볼 때가 있다.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이라면 언니와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사과를 하러 연락하지 않는 것이 언니를 위한 것 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나는 어디서든 언니가 잘 살고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코를 골며 잠든 브리스의 옆에서 홀로 긴 시간 뒤척이는 새벽이면 나는 오래전 비아리츠에서 내가 잃어버린 반지를 찾기 위해 언니와 식당으로 되돌아갔던 일을 떠올린다. 다행히도 화장실의 세면대 위에 그대로 놓여있던 반지를 찾은 후 우리가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에는 장대비가 퍼붓고 있었다. 언니가 먼저 우산을 펼쳐들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우산을 써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비였다. 언니는 이내 우산을 접더니 비를 쫄딱 맞은 채 나에게 빗속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폭우 속을 달렸다. 웃음을 터뜨리면서 머지않아 거짓말같이 비가 그치고 해가 날 거라는 사실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처럼 지금도 그날을 추억하면 빗속을 뛰어가는 언니와 나의 모습은 손끝에 닿을 듯 생생하고 나는 어김없이 울고 싶어진다.

백수린 여름의 빌라 시간의 궤적 중에서 영철 본색 반짝이던 시절의 추억은 남아있지만 함께했던 그

18시엔 룸삼세.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분세. 오늘은 이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문득 서로를 반쪽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아꼈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던 친구가 떠올랐어요. 각자의 삶이 바빠졌고 서서히 연락이 뜸해지다가 결국은 인연의 끈이 끊어져 버렸네요. 연락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친구가 어디서든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그 시절에 찬란했던 추억만큼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로요. 아, 사연 주신 우리 이땡땡님도 소설처럼 그렇고 인생에 다시 없을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멀어졌을까요? 그 소설 속처럼 이런 깊은 인연들 또는 사연이 있는 것들이 하나씩 있죠. 또 이렇게 되짚어 보면 아마 각자들 사는 위치에서 바빠서 또는 뭐 또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뭐 멀어지기도 하겠지만 저도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또는 그만큼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연락하고 DM을 찾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연락을 안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연락을 해주는 게 나은 건지도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관계도 있지만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93학번이니까 대학교 친구들 중에 문득 떠오르거나 95년대 같은 군대 고참들 그 연락이 참 안 닿아요. 저도 제가 군 생활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헛소리가며 웃어가며 진짜 간간했다 한 두세 명의 고참들이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못됐게 하지. 근데 대체적으로 전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뭐 21기 문병철 저한테 생각나는 뭐 안철진 이경민 고참 되게 보고 싶고 이렇게 몇 명이 싹 지금 떠올라요. 너무너무 이렇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재밌다 그러고 뭘 해도 할 것 같다 그러고 제 실수하면 살짝 뒤에 불러가지고 막사 분위기 안 좋으니까 영철아 오늘은 조금 참아이 이렇게 막 날 어떻게 그 달래줬을까. 그래서 문득문득 내 라디오를 들어주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생일날인데 저도 문득 그렇고 더 쓸쓸하고 슬픈 건 오늘 또 이러다가 말게 되겠죠. 그러다 또 오는 날 책을 보다가 영철 본색에서 또 얘기하겠죠. 그게 인생인가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생일이다 보니 그런 걸 좀 잊고 또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이땡땡님 백상 챙겨드리고 영철 본색 게시판에 가끔 이런 쓸쓸한 글, 다양한 글들 철거를 함께 나누고픈 단상 올려주세요.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7분 10초 됐고요.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2085님도 정불리도 시절 인연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까요?
1: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밖에서 얘기 듣다 보니까
0: 뭔가 떠오르죠.
1: 네. 말씀하셨던 대로 뭐 대학교 때 친구들도 생각나고 또 전 직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생각나고
0: 연락하기 참 또 의외로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어떻게 연락해야 되지?
1: 네,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있는데 참 연락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0: 연락이 안 닿는 사람도 있지만 연락이 닿는 걸 아는데도 네. 잘 지낼 거야.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 인연들이 있네요. 2085님도 홀케이크 선물로 챙겨드릴게요. 오늘 문자 소개되면 김양철 생일 기념으로 홀케이크 챙겨드리고요.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0: 첫 소식은 미국과 이란이 1차 종전 협상의 성과를 냈다고요?
1: 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과 이란의 호르무즈 재봉쇄 선언으로 위기에 놓였던 이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종전 협상이 다행히 첫 발을 뗐습니다. 18시간에 걸친 밤샘 회담 끝에 공동 성명까지 도출했는데요. 양측은 먼저 레바논에 대한 군사작전 중단을 위해 미국과 이란, 레바논이 참여하는 분쟁 완화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60일 동안 상선의 안전 항행을 보장하고 당사국 간의 연락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란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등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다룰 실무 논의는 미국과 이란이 고위급 위원회를 만들어서 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0: 양측은 이번 주 내내 스위스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고요. 협상의 성패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 우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 나왔다고요?
0: 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고립됐던 우리 선박 두 척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선사가 소유한 선박이지만 한국인 선원은 타지 않았다고 하고요. 목적지도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아직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우리 선박 22척과 한국인 선원 135명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정세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또 휴전 기한 60일 동안만 자유 통항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직 해협에서의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고요.
0: 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기소된 세 가지 혐의 중에 두 가지만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형량은 오히려 5년이 더 나왔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전부터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했고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상황을 보고받고 감옥에 자리를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 등에게 계엄사 합동수사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협조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판단이 됐습니다. 계엄 실패 직후에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할 근거 자료를 부하 직원에게 작성하게 했는데 여기에는 직권남용이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던 법무부 장관이 내란 세력의 일원으로 가담한 점을 꾸짖고 장기 독재로 이어질 뻔한 내란 시도 이후에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계엄 정당화에 나선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은요. SK 하이닉스가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다고요.
0: 네,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는 어제 5.6% 올라가며 300만 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이로써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2,080조 원으로 2,066조 원의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0.14%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00년 11월 코스피 1위 자리에 오른 지 25년 7개월 만의 일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에만 집중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모바일과 가전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수혜를 더 온전히 누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인 우선주가 별도로 거래되고 있어서 이것까지 합치면 삼성전자가 아직 좀 더 높긴 합니다. 반도체 기업 강세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도 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 도요타에서 낸드플래시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타벅스가 어제 가게 문을 닫고 전 직원 역사 교육을 했다고요.
0: 네,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열어 논란이 된 스타벅스가 어제 오후 3시 전국 전 매장의 문을 닫고 임직원 2만 3천여 명에게 역사인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논란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사과를 했고 그 후속 조치를 한 건데요. 교육은 앞서 본사에서 진행된 강연 영상을 매장마다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뿌리에는 4.19 혁명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큰 희생이 있었고 이를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기업 내부 관점에 갇힌 사고방식이 탱크데이 논란을 불렀다라는 쓴소리도 담겼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 스타벅스도 이 소속 직원의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을 때 미국 전역의 매장문을 닫고 17만여 명의 직원이 동시에 인종차별 예방 교육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한국 스타벅스는 이번 결정으로 수십억 원의 매출을 포기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스타벅스의 모회사인 신세계도 내일 정용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5082번님이 정불리 오늘 철협디 생일인데 축하의 말씀 한마디 해주고 가

0: 가세요 라고 문자가 왔네요.
1: 생일 축하합니다. 네.
0: 고맙습니다. 가세요 그럼. 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1: 고맙습니다.
0: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아, 이제 저한테 띄워주는 노래 같아요. 알겠어요. 늘 지금처럼. 텐션 올려. 방송 진행할게요. 베이베 이혜린 예예예 늘 지금처럼 듣고

0: 찻가루 최지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지영 씨가 의뢰해주신 표현이에요. 남편이 갱년기가 왔는지 요즘 들어 부쩍 감수성이 풍부해졌어요. 핸드폰을 만지다가 조용하다 싶어서 돌아보며 혼자 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뭐야 당신 또 울어?
1: 아니 여보 이 영상 좀 봐봐. 고양이랑 아기랑 같이 있는데 아기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고양이가 온몸으로 막아주잖아.
0: 그렇다고 울어? 그리고 또?
1: 아니 내가 언제 울었어? 그냥 눈물 좀 맺힌 거야.
0: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애들이 편지를 써왔는데 그걸 보더니 또 눈물이 핑. 여보 울어?
1: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감동받아서 눈물이 좀 핑 돌았을 뿐이야.
0: 이러더라고요. 피터 눈물이 또르르 흐르진 않고 감동받아 왜 눈물이 그 맺힌 상태 눈물이 핑 돌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변할 수 있나요? 1134번님이 피터는 스스로 갱년기인가 느낀 적이 있나요? Oh, I'm gonna ask him. All I might.
2: All right, mate. I don't think so.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0: 그 84년생이죠?
2: 83. 4년이라고 칩시다. 좋아요.
0: 그래요? 그래요?
2: 네, 1년 더 주세요.
0: 나도 75년생이죠, 그럼.
2: 좋아요.
0: 퉁쳤어. 아니, 40대 중반이잖아요.
2: 이제 슬슬.
0: 슬슬.
2: 그렇죠. 근데 저 알베르토랑 제가 얘기했는데 축구할 때 제일 그 나이 느껴가요. 근데 축구할 때는 똑같아요. 막 30대랑.
0: 근데 체력은?
2: 이것이 그 다음날부터 그 온몸에 느끼는 아픔이 이제 막 2주 가요. 3주
0: 그런,
2: 가요.
0: 그런 거 말고요. 네. 스포츠하고 아픈 거 말고 갱년기냐고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갱년기. 그러면 없어요. 저 아직 팔팔해요.
0: 저기요 질문 이해 못했죠.
2: 네, 갱년기 그러면 무슨 예민한 거? 호르몬 뭐 그
0: 여성
2: 그런 거?
0: 갱년기로 메노포즈라 그러죠.
2: 아 그러면 약간 여성화 좀 더 되는 거.
0: 남자는 앤드로포즈죠.
2: 네. 그래서 약간 그 이스트로겐가 더 많이 생기고
0: 그러니까 이런 거 울고 아까 딸

0: 아들 어버이날 편지 같은 거 보낸 적 있어요?
1: 근데 성의 없게 써가지고 저는 눈물팽 안 돌고
0: 타이밍을 놓쳤구나.
1: 아, 진짜 진짜. 네.
0: 왜 그 뭐죠? 옛날에는 드라마 보고 안 울었는데 제가 50대 제때로 보면 저는 원래 F 감성이어서 그런데
1: 그러니까 원래 울었죠.
0: 막 네. 내 친구 중에서도 막 이렇게 울고 네. 야 씨, 쟤도 이제 갱년기 왔나 보다 있거든요. 이제 네. 그 느낌 말한 거 같아요. 남편이 눈물이 왜 핑 돌고.
1: 뭐 왕사남 봤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역대급이었어요. 어, 그래, 네. 근데 그래. 그 영화 자체가 슬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0: 피터. 네. 오늘 영국식 영어 네. 표현이 눈물이 핑 돈다는데 진짜 우리 사연주 씨 말처럼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어요.
1: 그렇죠.
0: 또르르 흐르지 않고 감동받아서 왜 그 맺힌 상태 아 우리도 왜 그러잖아 왜 눈물이 글썽거리다
1: 아 오케이
0: 눈물이 글썽글썽 막
1: 그쵸.
0: 감동이 차올라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눈물 가지고도 표현이 너무 많죠
1: 맞아요 영어로도 눈물 막 흘리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약간 흘리기 전에 네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0: 야, 이건 오늘 저도 표현 될 것 같은데
1: 네 직역 한번 해줄게요.
0: 아이 눈물이 그 아이 drops
1: 그 내 눈으로 한 눈물을 가져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0: 내 눈물을
1: 내 눈으로
0: 내 눈, my
1: 한
0: eyes.
1: 눈물 한 방울을 가져왔다. 어떤 상황?
0: My eyes one drops brought.
1: Oh,
0: my eyes
1: oh, one, nearly.
0: One drops to bring brought.
1: Brought 있어요. 오. 근데 그 순서가 중요하죠.
0: 알지 네. 순서가 네. 중요하지. 네. 한국식 접근하고 네. My eyes brought my eyes brought
1: 네.
0: my eyes brought my one drops
1: 순서가 이거보다 더 틀릴 수 없을 것 같아요.
0: 이보다 못할 수 없겠죠. 근데 그것만 칭찬 좀 해줘요.
1: 아니 brought도 너무 잘했어.
0: Bring brought 네. 갖고 왔고
1: 오, 진짜.
0: drop 눈물방울 one drop,
1: teardrop, eyedrop, 뭐 그런 거 좋아요.
0: 빗방울 raindrops, 네.
1: rain
0: falling on my head. 이거 했잖아요.
1: 너무 좋았어요. Broad가 진짜 잘했어요.
0: 네. 여기까지만 해도 네. 저는 오늘 사실 네. 많은 거 했습니다.
1: 많은 거 했어요. 네.
0: 자 우리 철가루 분들 눈물이 fing 돌다. 이걸 영국식 표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1: It brought a tear to my eye.
0: IT 강국이니까 IT를 갖고 와야 되죠. IT, 네. IT!
1: It. It가 그 상황을 뜻하는 거죠. 아, it brought it. a tear to my eye. 그래서 tear도 단수고 eye도 단수예요.
0: 이때는 눈이 두 개인데 eyes 네. 왜 안 써요?
1: 네. 그냥 한 눈물 한쪽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진짜 우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냥,
0: 울려면
1: 그냥 조금 왔어.
0: 그, 울려면 눈이 둘 다 우죠.
1: 그렇죠.
0: 근데 그쵸. 하나 정도구나.
1: 네.
0: It brought a tear to my eye고요. 자 오늘 단어 뭐 I brought, being brought, brought 그리고 tear인데 tear 이거 스펠링은요?
1: 아 이거 핵심이죠. 눈물. 그러면 tear drop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표현에는 그냥 tear, T-E-A-R.
0: 소찬이 노래 S부터서 tears잖아요.
1: 오 맞아요, 맞아요.
0: 그, 네. 아마 이제 헤어지고 나서 어떤 눈물들이겠죠. 네, 그때 네. tears 쓸 수도
1: 그쵸,
0: 있어요.
1: 그때는 복수를 하는 거 맞아요.
0: 네. tear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최지영님 우리 해주신 표현이 눈물이 핑 돌다. 아 약간 한쪽이 핑 도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자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1: It brought a dang to my eye.
0: 자 it brought a dang to my eye. 자 dang에 들어갈 단어 소찬이 씨를 생각하면서 노래 S를 빼주시고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1: See you again next time.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0: 케어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8: 김혜리님이 TRTEAR 정답 주셨습니다. 제가 산 주식 빼고 다 오르는 거 보니 눈물이 핑. 오늘 눈물이 핑 돌다죠. It brought a tear to my eye. TRTEAR 기억하세요. 4344번님이 tear. 무슨 말만 하면 우는 후배 때문에 힘들어요. 뭐 말을 못해. 아, 전현갑님도 tear. 제 눈물샘 터지게 하는 건 동물농장입니다. 유유. 그렇죠. 각자 하나씩 있죠. 1388번님 티어. 오래된 친구가 다음날에 이민을 간다네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친구야 자주 연락해야 돼. 자, 모두 홀케이크 선물 챙겨드리고요. 아, 우리 또 양인수님이 저한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쌤 아프셨는데 빨리 일어나시고 나도 눈물이 핑. 자, 이제 4부 과학편의 과학지 작가님이 돌아올게요. 스테이튼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측정값이 곧 안전의 기준이 되는데요. 작은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가스 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교정체계 코라스 교정인데요. 측정 결과를 명확히 표기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장비를 검증하고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니는 코라스 성적서. 가스감지기에 특화된 기술을 확보한 업체에서 코라스 교정을 받는다면 안전이 더 완전해지겠죠?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고릴라
5: SBS 생활정보.
6: 동의보감에 기록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에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열을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쌀을 갈아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 쌀은 주식을 넘어 그 자체로 보약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설파엔.
1: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2: 이 편의점에 과학이 있어요?
3: 과학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2: 여기는 어디?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는 과학 편의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탁구계 샛별 꽥꽥이 곽유빈 선수의 결승전에 나와있습니다. 자, 탁구신도 곽유빈 선수 오늘도 역시 머리를 질끈 올려묶고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곽유빈 선수와 대적하고 있는 린자오밍 선수, 아, 지금 역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곽유빈 선수 아주 쌩쌩한데요. 네, 오늘 곽유빈이 까만 안 두갔어. 탁구는 우리 중국이, 중국이 최고 아니니? 으쌰! 린자오밍 선수가 힘 조절에 실패하는, 아, 제가 왜 이 목소리를 하죠?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 곽유빈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영광의 순간에 곽유빈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승은 모두 우리 철가루들 덕분입니다.
0: 아, 곽유빈 선수의 우승 소감 너무 감동인데요.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은요?
1: 저는 말보다는 노래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0: 우승 소감을 노래를 이렇게 갑자기?
1: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이란 테이블 위 공이 자꾸 튕겨, 손에 넣고 싶은데 내가 자꾸 튕겨. 빨리 다같이. 사랑이란 테이블 위 공이 자꾸 튕겨, 손에 넣고 싶은데 네가 자꾸 튕겨. Happy birthday to you.
0: 센스쟁이 센스쟁이 김영철의 퍼.

0: FM 4번으로도 편의점 오픈했습니다. 과학을 매주 기다리는 남자, 그래서 과학이야기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과학과 교수이자 SF 소설 쓰는 작가인 과학제시 과학제 작가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과학제시입니다.
0: 역시 센스쟁이. 아, 그 노래 체리블렛의 탁구공에 이어서 네. 우리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일 축하 그렇죠. 따로 하자고 네. 그냥 해피 버스데이
1: 살짝 끼워넣어야 돼요.
0: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아, 우리 1985번님이 작가님 이 오프닝 연기하다가 현타 온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1: 항상 재밌게 써주시기 때문에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전에 한번 노래를 한번 까먹은 적 있었죠. 전에 한번 그때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거를 연기를 하는데 집중을 하다가 노래를 한번 까먹은 적 있었죠.
0: 맞아, 그 노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거 뭐지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1: 그 후로 노래에다 다 이렇게 개 이름을 써왔고요. 라시더레 터터미 터터라터설. 이거 보고 기억하려고.
0: 이거 스토리에 올려도 돼요?
1: 아니 뭐 괜찮죠. 네. 아,
0: 정말 진짜 진짜 웬만한 개그맨보다 더 열심히 짜고. 박진영님이 아니 지난번에 으차라고 골프를 또 치시더니 탁구는 꽥꽥인가요? 그 탁구도 안 쳐보셨죠,
1: 근데
0: 박작가님?
1: 저기 신유빈 선수도 뭐 삐약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나?
0: 아니 그.
1: 약간 그런 느낌. 그 정도 느낌.
0: 아, 이게 하이톤이라서 네. 하이톤이 안 돼서. 네.
1: 꽥!
0: 잘했어. 나 린서밍이랑 캐스터랑 헷갈릴 뻔했잖아.
1: 헷갈릴 뻔했잖아.
0: 자, 그러면 이제 과학 편의점 시작해야죠. 매달 새로운 주제로 각 작가님 얘기 나보고 있는데 6월에는 공공 무슨 공 제식이처럼 둥근 공. 나 이게 제일 웃겨. 철파엠 10년 하면서. 근데 저 같지 않아요. 다양한 공들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함께 할 텐데 잠깐 오늘은 그럼 주제가
1: 네 오늘 주제는 핑퐁 핑퐁 탁구공입니다.
0: 이야 저도 오늘 진짜 궁금한 게 많아요. 탁구공 일단 와 진짜 뭐 중국도 잘하고 한국도 또 잘하고 있지만 탁구공이 오늘 주제인데 이게 언제 처음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1: 네 탁구의 기본 규칙 놀이 형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요. 대체로 중세 프랑스의 죄드봄이라는 놀이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이
0: 프랑스군요.
1: 퍼져 있습니다.
0: 네,
1: 죄는 놀이 그 다음에 봄 이게 손바닥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죄드봄이라고 하면 손바닥 놀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실내에서 손바닥으로 공을 치면서 주고받는 놀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수도사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나중에는 궁중에서 궁중 여성들 간에 꽤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궁녀들 사이에 포구락이라고 해가지고 공놀이를 하는 게 좀 퍼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고받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기보다는 골대에 넣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었어요. 그리고 점수를 겨루는 게 아니라 슛을 해가지고 그게 골인이 되면 꽃을 받고 골이 안 들어가면 얼굴에 붓으로 낙서를 한 번씩 당하는 방식으로 궁녀들끼리 뭐 이런 게임을 했었다라고 하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구락 놀이가 점점 음악과 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조선시대에는 춤을 추면서 음악에 맞춰서 게임을 하는 식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포구락이라고 하면 주로 이 국악 한국 무용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죄드폼을 실내에서 가볍게 할 게 아니라 야외로 나가서 더 넓게 뛰어다니면서 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죄드폼이 테니스로 바뀌게 됐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래서 19세기에 테니스가 널리 퍼지고 있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인도, 동남아시아 같은 열대 지방을 침략하기 위해서 많이 건너가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테니스를 다시 실내로 들어가서 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게 됐거든요.
0: 밖에 살 수는 없죠. 꿉꿉하고 습하니까.
1: 그렇죠. 그래서 탁자 위에서 조그맣게 하는 규칙으로 테니스를 바꿔서 한 게 바로 테이블 테니스.
0: 탁자 위에 놓인 테이블.
1: 테이블 테니스. 네. 그 한자어로 말할 때 그 탁구의 탁자도 탁자라는 탁자입니다. 네. 테이블이라는 뜻이죠. 탁구의 탁자도. 그래서 처음에는 코르크같이 아주 가벼운 나무 껍질 같은 그런 재질로 공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셀룰로이드라는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 개발이 되면서 탁구공을 더 가벼운 셀룰로이드로 만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탁구의 모습이 탄생하게 되었죠.
0: 야, 그렇다면 이 탁구공 우리가 지금 우리 탁구공 이제 탁구공 다 알 거예요. 그렇죠?
1: 네.
0: 그럼 이게 셀룰로이드로 만드는 거예요?
1: 네. 100년 이상 그 셀룰로이드라는 이 플라스틱 비슷한 이 재질로 탁구공을 꾸준히 만들어서 쓰다가 2010년대에 들어와서 최근에 재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셀룰로드 이건 뭐 넓은 의미의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 재질이고요. 초창기에 개발되었을 때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

0: 가지 모양으로 찍어내기도 좋고 가공하기도 편하고 물에 젖지도 않고 광택도 좋고 색도 좋아가지고 인기 있는 재료였습니다. 특히 당구 같은 스포츠를 할 때 옛날에는 이 당구 공을 코끼리 이빨 그러니까 상아를 갈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당구공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색깔이 좋은 그런 생활용품을 만들기 위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자고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엄청나게 많이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단위로 따져야 될 만한 코끼리들이 사냥을 당해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에 널려있던 코끼리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셀룰로이드라는 이 플라스틱이 개발되면서 코끼리 이빨 대신에 더 싸고 간편하게 당구공 같은 그런 재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수많은 코끼리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탁구공도 바로 이렇게 사용하기 좋은 재질인 플라스틱이 사용되게 되면서 탄생한 네. 물건이죠. 자, 그런데 이 셀룰로이드라는 이 플라스틱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네. 불이 아주 잘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은 그 영화 상영할 때 쓰는 영화 필름 같은 것도 셀룰로이드 같은 재질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다가 불이 나면 필름에 갑자기 불이 확 붙어가지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시네마 천국이라든가 이런 옛날 영화에서도 이거를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탁구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담배 피우면서 탁구 치는 것도 아니고 탁구에 셀룰로이드를 사용한다 불이 좀 잘 붙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21세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테러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비행기 같은데 탁구공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탄 다음에 네. 그걸 이용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테러를 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네네. 비행기 회사들이 항공사들이 탁구공을 안 실어주겠다라는 의견을 내놓는데도 점점 많아지면서 아, 더 이상 셀룰로이드 탁구공을 좀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야 이 화재 불붙는 위험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2012년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국제 탁구연맹 총회가 열리면서 거기서 다른 플라스틱 재질로 탁구공 재질을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후로 국제대회의 공식 탁구공은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다이엔 스타이렌 수지 약자로 ABS 수지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ABS 수지 튼튼하고 모양을 정교하게 만들기도 좋고 색깔을 다양하게 집어넣기도 좋고 그래서 예쁘고 좋은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공장에서는 전자제품의 뭐 껍데기 모양이라든가 플라스틱으로 된 도구 중에 좀 좋아 보이는 거 만들 때 이럴 때 옛날부터 ABS 수지라는 이 플라스틱을 많이 썼거든요. 지금은 탁구공 재료로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와 대박이다 진짜. 오 아니 근데 저기 중국이 아까 탁구 진짜 강국이잖아요.
0: 네네.
1: 와 진짜 메달을 너무 많이 독식하는데 혹시 그러면 탁구공도 중국에서 제일 잘 만드나요?
0: 그렇습니다. 탁구공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매끈한 모양으로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관련된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잘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탁구공을 만드는 이 시장에서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공도 잘 만들고 그래서 또 탁구도 잘하나.
0: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워낙에 탁구 강국이기 네. 때문에 중국 선수들이 쓰는 탁구공이다라고 하면 자연히 인기도 있게 됐죠. 이게 중국이 얼마나 탁구공이냐면 올림픽 여자 탁구 단식 같은 경우에 역대 모든 금메달을 다 중국 선수들이 따갔어요. 예외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올림픽 남자 탁구 같은 경우에도 단식 종목 기준으로 보면 딱 세 번 빼고 역대 모든 금메달을 다 중국 선수들이 따갔어요.
1: 스웨덴하고 쪽에만 가져간 적 있고 유남기 선수 한번 있었죠.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예외 유일하게 세 번 예외가 뭐냐면 스웨덴의 발드네르 선수가
1: 있었고
0: 92년에 한번 따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88년에 유남기 선수 그리고 2004년에 유승민 선수 요게 딱 세 번 예외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국 선수다라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중국산 탁구공에 그나마 도전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중국에 좀 비벼볼 만한 그래도 탁구를 중국에 도전할 만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1: 네.
0: 아까 요즘은 탁구공을 ABS 수지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ABS 수지라는 이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회사가 세계 시장을 1위를 차지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ABS 수지라는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한국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세계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ABS 플라스틱 강국인 만큼 탁구공도 이제는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탁구도 잘 하니까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1: 어허.
0: 그래서 그런지 탁구공은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산이 좀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한국의 탁구공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널리 쓰이고 세계에서도 널리 쓰이고 탁구 라켓, 탁구대 이런 것도 한국산 제품이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0: 한국 탁구 선수들이 중국의 독주를 깨고 세계 1위로 자리 잡고 한국 탁구인들의 애환과 삶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도 성공해서 세계에 널리 퍼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1: 작가님 이거 시나리오 써보는 거 어때요? 아. 소설도 쓰고 했는데 아니면 공동 어때?
0: 약간 뭐 탁구신동 곽유빈 꽥꽥이의 꿈 뭐 이런 걸로
1: 인터뷰도 같이 다니고
0: 괜찮아. 인터뷰
1: 인터뷰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0: 진실 같네요.
1: 아니 진짜 작가님 근데 탁구공이 진짜 가볍잖아요. 이게 또 매끈하고 이게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뭐 축구공 뭐 배구공처럼 뭐 실밥도 없고
0: 그렇죠.
1: 이게 되게 단순한데 근데 또 더 컨트롤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게.
0: 그렇습니다. 탁구공은 지름이 4cm 무게가 2.7g인 것이 기준입니다. 워낙에 작은 색이다 보니까 그거보다 4mm 더 지름이 커지면 그거를 라지볼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4cm면 일반 공 4.4cm면 라지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일회용 커피 믹스에 보통 설탕이 7g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회용 커피 믹스에 들어가 있는 설탕 무게의 절반도 안 되는 게 탁구공 무게다.
1: 그래서 가볍구나.
0: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세한 차이에도 탁구공은 움직임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탁구공은 공에 회전을 먹여가지고 치기가 어렵게 날아가도록 하는 기술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그 라켓의 러버 고무 부분으로 공을 딱 치면서 돌아가게 하는 이런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고무하고 공이 맞닿을 때 어느 정도의 감촉으로 닿아서 도느냐 그리고 공이 날아가면서 공기를 헤쳐나가면서 그 힘을 돌아가는 공이 어떻게 겉면에 받아서 공이 이렇게 꺾이고 움직이느냐 이런 거를 약간의 차이로도 많은 궤적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와. 이런 거를 많이 따지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공의 재질의 미세한 차이도 많이 따지는 편인데요. 어허. 대체로 많이 들려오는 의견을 보자면 예전에 많이 쓰던 셀룰로이드 공이 요즘 쓰이는 ABS 공보다 조금 덜 매끈한 편이었다라고 어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날아갈 때의 감촉 같은 거나 날아갈 때의 이 바람 맞는 느낌이 달라져가지고 요즘 공이 ABS 수지 공이 회전을 좀 덜 먹고 조금 그냥 쭉쭉 날아가는 편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하고 있는 편입니다.
1: 아 회전이 좀 많이 있어야 그죠 이렇게 더 재밌는데.
0: 네, 그래서 실력 차이가 조금 덜 느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1: 그렇군요. 네. 이번 달에는 공공 무슨 공 채식이처럼 둥근 공을 그런 주제로 오늘은 빙봉 탁구공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탁구공은 빠를 땐 100km에 가깝게 날아오르잖아요. 날아오는 거리가 매우 짧아서 눈으로 보고 받아치기는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중국 과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선수들은 탁구공이 튀는 땡땡만 듣고도 와 무심결의 속도와 회전을 어떻게 먹였는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 작가님. 힌트 있어요?
0: 탁구공을 눈으로 보고는 판단을 못하는데 땡땡을 보고 튀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땡땡 뭘까요? 오늘은 조재지 선생님의 모르시나요라는 곡을 뮤지컬 인트로 곽재식의 뮤지컬 인트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계절마다 난 기다리는데 그저 땡땡 없이 울수록 서러워 서러워.
1: 네 그래요 노래 잘하셨어요. 이거 내지 말란 말이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시끄러워. 그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골려는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몇 분 봐서 홀케이크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드릴 거예요. 노래가 깜짝이야 힌트가 있어. 슈퍼주니어가 부릅니다. 쏘리 쏘리 딴딴딴딴

0: Sorry, sorry, 슈퍼주니어 Sorry, sorry 듣고 왔고요. 김영철의 파워 FM 4부 곽지 작가님과 함께하는 과학 편이죠. 오늘은 공을 주제로 탁구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선수들은 탁구공이 튀는 땡땡만 듣고도 무심결의 속도와 회전을 어떻게 먹였는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답은?
1: 네, 정답은 소리입니다.
0: 노혜원님이
1: 1번 소리. 그럼 귀 밝은 사람이 탁구 잘 치려나요? 네, 몸이 빨라야죠. 네. 몸이 빨라야죠.
0: 그치, 운동 감각이 있어야 되죠. 네,
1: 귀 밝은 것도 뭐 좋겠지만.
0: 네. 6225번님은
1: 정답 소리요. 조재즈 좋아하는데 힌트가 색다르네요. 네. 하트 하트 하트.
0: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아들일까요? 노래를
1: 하트가 세 개나 있으니까 좀 좋게 생각해 주신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못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도
1: 네, 색다르다.
0: 색다르고 6409번님이
1: 정답 소리 쉽게 만든 공이 하나도 없네요.
0: 그렇죠.
1: 정말 그래요.
0: 진짜 그나마 쉽게 만드는 공이 있나요? 이걸 한번 할까 마지막 죠.
1: 탁구공이 그나마 좀 쉽게 만드는 편인데 워낙에 근데 그 제가 그 탁구공 만드는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탁구공이 위쪽 반을 만들고 아래쪽 반을 만들라고 두 개를 붙이는 형태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붙이는 그럼 이음매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음매를 없애는 기술을 공개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좀 되게 좋은 기술이 필요한가 봐요.
0: 공개해 주세요. 이음매 모두 홀케이크 선물 챙겨드리고요. 잠깐 이제 코너 속 코너 크게 웃으면서 들어갈까요?
1: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0: 우리 박수경님이요. 작가님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 껍질에 영양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껍질보다 안에 있는 게 더 맛있는데 왜 껍질에 영양이 많은 거죠?
1: 이게 정말 정말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 몸에 되게 많이 있어야 되는 성분을 어떤 게 있냐면 당분류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이 필요해요. 과당, 포도당, 설탕 이런 게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과당, 포도당, 설탕 이런 게 자연 상태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옛날에 야생에서 살 때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고 살아남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진화를 하면서 본능적으로 단맛을 되게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일 안에는 이런 당분, 과당, 포도당, 설탕 이런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그 과일의 속 부분을 되게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야생에서 우리가 이런 과당, 설탕, 포도당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은 그냥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온 게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분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많이 구해서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 과일에서 많이 구할 필요가 없는 성분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껍질에 들어있는 캐로틴이나 펙틴이나 폴리피놀 같은 이런 성분들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많이 추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 껍질에 있는 성분이 더 소중하게 상황이 변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박수경님도 선물 챙겨드리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4: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5: 김영철의 파워 FM 4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동욱님이 젠슬왕이 가죽 자켓 못지않은 작가님의 검정 자켓 언제나 멋지십니다.
6: 아, 젠식황으로 불러주십시오. 곽젠식.
5: 네, 정리 안 됐죠? 네. 이선아님이 곽 작가님 작은 두상에 그렇게 많은 지식이 들어있다니 너무 신기해요.
6: 아, 작은 두상으로 봐주셨군요. 아, 독특하신 시간. 안과에 오늘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5: 아하. 네. 이면아님이 철합디 오늘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요. 제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6: 오늘... 저도 이 문자 온 김에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아, 그럼요.
6: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생일이 뭔지 만끽하면서 잘 보내볼게요. 자, 오늘도 우리 곽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야죠. 오늘 하루
6: 오픈 업.
5: 지칠 때는
6: 지혜라.
7: 예, 찰이라.
6: 제 시기는
7: 이제 샷업.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0: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2, 1, 가평!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에 컨디션이 별로일 때 누군가 괜찮아? 알아차려 주길 바라면서도 그냥 아무 말도 안 걸어줬으면 하고요. 아이가 혼자 척척척 등교 준비를 하면 참 편하다 싶다가도 뭔가 서운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죠. 오늘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만 흔들리는 마음에 하루의 시작이 복잡하신가요? 이렇게 나도 잘 모르겠다 싶은 내 자신을요, 다른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주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이해 못할 것도 없다 싶어집니다.